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맛있는 토핑이 올라간 이 피자를 한 입에 고소한 치즈가 얼마나 맛있게요.
1: 맛있게요.

0: 그림을 할 때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해서 해야지.
1: 미안해 누나. 콜라를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누나, 콜라를 마시면 왜 트림이 나오지?
0: 호떡아! 어젠 졌지만 내일은 꼭 이기겠다던 어젠 졌스 이야기 기억 안 나?
1: 어제는 졌지만 내일은 꼭 이기겠다는 그 어젠 졌스 이야기 기억 안 나.
0: 기억 날 때도 된 것 같은데. 좋아, 누나가 또 얘기해 줄게.
1: 좋아, 좋아.

0: 볼까? 옛날에 우주를 지키는 영웅들, 어젠져스가 있었어.
1: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세지는 난 닥터 스트레스.

0: 난 어이없는 일이 생기면 출동하는 어이없맨.
1: 난 어벤져스의 비밀병기 크. 우리는 어제는 졌지만 내일은 반드시 이기고 마는 어벤져스.
2: 그리고 우주를 위협하는 악당 타조스.
3: 나는 타조스.
4: 보라돌이야? 뭐야?
5: 뭐야?
6: 멍든 거야? 뭐야?
3: 뭐라고? 어벤져스! 응? 너희들은 내 손가락 한 방이면 끝인 거지! 어? 이...
2: 어벤져스의 마지막 희망, 트르가 드디어 비밀 무기를 공개했어.

0: 이 무기는 바로 트림이었대.
1: 우와, 트루트림 엄청나다.
0: 그렇지? 호떡이 니 트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1: 근데 누나, 응? 트림은 왜 하는 거야? 몸에 이상이 생긴 건가?
0: 어? 어, 그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그게 그러니까. 아, 그래! 홍실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트림 딱지. 트림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2: 안녕, 나는 위.
1: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2: 그 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위야.
0: 아, 트림은 위에서 하는 거예요?
2: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트림은 왜 하는지 알려줄게. 트르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에 쌓이지. 어? 오늘 점심은 피자를 먹었나 보군. 샐러드도 엄청 많이 먹었네. 자, 그럼 지금부터 위액을 발사해볼까? 우리 위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위액으로 고기와 지방을 죽처럼 만드는 소화. 그리고 또 위액에는
3: 야, 그만 좀 뿌려!
2: 음식물에 묻어서 세균이 들어왔나 보군. 세균, 죽어라!
3: 녹는다, 녹아! 아이고, 세균 사이야!
1: 우와! 세균이 막 녹아요?
2: 당연하지. 위액에는 금속도 녹일 수 있는 강한 위산이 들어있거든.
0: 아, 그래서 세균도 죽일 수 있구나.
1: 그러면 소화도 끝이에요?
2: 아직 아니야. 위액을 뿌렸으니 소화가 잘 되게 잘 섞어야 돼. 꿈틀 운동으로.
1: 꿈틀 운동?
4: 음식물과 위액이 잘 섞이시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꿈틀 운동 시작! 꿈틀, 꿈틀, 꿈틀, 석자, 꿈틀,
1: 꿈틀, 꿈틀, 석자.
2: 이렇게 꿈틀 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죽처럼 만드는 거야.
4: 꿈틀, 꿈틀, 꿈틀. 아, 뭐야. 꿈틀 운동 하는데 누구야? 어? 너?
5: 공기. 안녕. 공기. 난 음식을 먹을 때 들어온 공기야. 공기, 공기, 공기, 공기,
0: 공기. 공기요?
2: 그래. 음식을 먹을 때 공기, 공기. 음식물과 공기. 함께 공기도 자연스럽게 위에 들어오거든.
6: 공기, 공기.
7: 공기, 공기.
8: 공기, 공기.
9: 공기, 공기.
10: 공기, 공기.
11: 공기, 공기.
2: 아, 진짜 공기들 계속 들어오네.
12: 공기, 공기.
13: 와, 위 속 되게 신기하다. 어? 위야, 나랑 같이 놀자.
2: 야, 안 돼. 소화시키려면 꿈틀 운동 열심히 해야 돼.
13: 에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
2: 아, 안 된다니까. 꿈틀, 꿈틀.
14: 그럼 나랑 놀자.
13: 어? 넌 누구야?
14: 나는 고기를 분해하고 나온 가스야.
13: 우와, 살다 보니까 위 속에서 친구도 만나고 반갑다. 나랑 놀자.
14: 그래, 같이 놀자.
2: 진짜
13: 공기, 공기.
14: 가스, 가스.
13: 공기, 공기.
14: 가스, 가스.
13: 공기, 공기.
14: 가스, 가스.
2: 아, 언제 이렇게 다 꽉 찬 거야? 다들 제발 좀 나가.
13: 어?
14: 나가래?
13: 나가래. 나가? 나가.
14: 나가자.
13: 나가자.
14: 나가자.
13: 어? 다쳤는데?
14: 다쳤어?
2: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입으로 들어온 공기와 음식물이 분해된 가스가 섞여 다시 입으로 나오는 게 트림이야.
0: 아, 그래서 트림에서 냄새가 나는 거구나.
2: 그렇지. 이렇게 트림이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1: 그렇구나. 근데 콜라를 먹으면 트림이 더 나오던데.
2: 맞아. 바로 탄산음료에 녹아있던 탄산가스 때문이지.
4: 둘?
13: 어? 넌 또 누구야?
4: 난 탄산탄산 탄산탄산 탄산가스야.
14: 만나서 반가워.
6: 반가워.
4: 반가워.
14: 가스.
12: 공기 공기.
14: 가스 탄산, 가스.
2: 아, 공기의 가스에 탄산까지. 위가 터질지도 몰라. 다들 제발 나가.
14: 나가?
12: 나가자.
14: 나가자.
2: 탄산음료를 마시면 탄산가스 때문에 트림을 더 많이 자주 하게 되는 거야. 만약 이유 없이 트림을 자주 하게 된다면 위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해. 알았지?
1: 아, 나도 탄산음료를 많이 마셔서 트림을 자주 했나 봐.
0: 그러니까 트림하기 싫으면 조금만 마셔.
1: 알았어. 참, 근데 트르가 타조스를 완전히 무찌른 거야?
0: 글쎄, 어떻게 됐을까?
13: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이겼지!
0: 그런데 그때!
2: 어떤 악당이나 타도
7: 지구는 계속 우리가 지킨다. 어제는 졌지만 내일은 꼭 이기고 말은. 어제는 졌.
0: 이렇게 어젠 졌스 덕분에 지구엔 평화가 찾아왔대.
1: 와, 어젠저스 진짜 멋있다. 트루.
0: 누나는 이제 갈게.
1: 누나 어디 가려고? 트림 딱지는 주고 가야지.
0: 아, 차차 깜빡했네. 자, 트림 딱지.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1: 좋아, 좋아.
0: 좋아.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1: 야호!
0: 음식 먹으면
1: 공기 같이 들어와.
0: 위 속에 공기
1: 자꾸 자꾸 많아져.
0: 입으로 올라와
1: 드림 나오지.
0: 우와, 잘하는데.
1: 쩌쩌쩌.
0: 계속해볼게.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지구촌 새들의 축제 한마당 멋진 새 선발대회. 지구에서 가장 멋진 새를 뽑아보는 시간 멋진 새 선발대회. 지난해 뽑힌 공작에 이어 올해에는 어떤 새가 가장 멋진 새로 뽑힐 것인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우와, 누가 멋진 새로 뽑힐지 정말 궁금하더라.
2: 나는 독수리가 뽑힐 것 같아.
1: 독수리에?
2: 응! 독수리는 날개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세잖아.
1: 맞아. 그럼 나도 독수리를 응원하겠어.
3: 너희들, 정말 내가 멋진 새로 뽑히면 좋겠어?
2: 우와, 독수리다.
1: 그래, 우린 네가 멋진 새로 뽑히면 좋겠어.
3: 그럼 나 좀 도와줘. 나 너희들 도움 없이는 멋진 새로 뽑힐 수가 없어. 빨리 와, 빨리.
2: 알았어.
1: 그래, 가보자. 그림 조끼 구조대.
2: 독수리를 도우러
4: 출동.

0: 독수리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0: 독수리야.
1: 우리 왔어.
2: 왔구나. 그린조끼 구조대.
1: 근데 도와달라니? 무슨 일 있어?
0: 그러게. 봐봐. 너 날개 크지?
2: 펄럭펄럭.
1: 나 힘도 세지?
2: 독수리 파워.
0: 발톱도 완전 날카롭잖아.
2: 크아.
0: 봐, 우리 도움 없이도 넌 멋진 새로 뽑힐 것 같은데.
2: 아니, 나한텐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
1: 부족한 거? 그게 뭔데?
2: 실은 얼마 전

0: 분명히 내가 멋진 새로 뽑힐 것 같은데 그 전에 미용실에서 이 깃털 손질이나 해야겠구만. 딸랑딸랑.
1: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앉으세요. 털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0: 제가 곧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깃털 좀 멋지게 손질 부탁해요.
1: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2: 아참, 이번에 멋진 새 선발 대회 누가 뽑힐까?
3: 나는 깃털이 멋진 새가 뽑히면 좋겠어.
2: 하긴 지난번에 어떤 새 보니까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게 좀 그렇더라고. 설마 그런 새가 멋진 새로 뽑히진 않겠지?
3: 아, 안 뽑히지.
1: 오래 기다리셨죠? 먼저 어디 머리털부터 봐드릴게요.
0: 됐어요. 저 그냥 갈게요.
1: 네? 손님!
4: 뭐야? 누가 그냥 가지?
0: 그때 난 깨달았어. 나 독수리는 머리털이 없어서 멋진 새로 뽑히긴 글렀다는 걸.
5: 독수리야, 근데 넌 왜 머리털이 없는 건데?
0: 그야, 부모님을 닮았으니까 그렇지. 우리 독수리들은 원래 머리털이 없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없었다고. 오죽하면 이름이 독수리겠니?
5: 독수리가 왜?
6: 어디 보자. 독수리, 독수. 여기 있다. 독수리의 독은 땡. 대머리라는 뜻이네.
5: 대머리라.
0: 아이, 속상해 진짜.
6: 독수리야, 우리가 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
0: 나 머리 많아지게 해줘.
6: 머리 많아지게?
0: 그래, 너 요정이잖아. 그 마법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5: 맞아, 도도. 넌 할 수 있을 거야.
6: 알았어, 그럼. 도도 요정의 마법으로 독수리의 머리털이 많아진다, 짠짠짠!
5: 우와! 독수리 머리털 많아졌다.
0: 그래? 어디? 있지? 그래, 이거지. 머리털 많아지니까 인물이 사네, 살아. 정말 고마워, 그린조끼. 그저대. 고마워.
5: 근데 독수리 머리털 많아지니까 좀 독수리 같지가 않다.
6: 그러게.
0: 아, 나 이거 머리털 많아지니 좋구만. 잠깐, 이 냄새는? 와우, 고기다! 먹어야지. 아우, 잘 먹었다. 아우, 배불러. 아우.
7: 뭐야? 그러게, 머리에.
0: 뭐? 예? 내 머리 멋있죠? 이거 반응이 바로 오네.
7: 그게 아니라 머리에 피가.
0: 피? 어디? 웬 피가?
7: 혹시 죽은 동물에서 묻은 거 아니에요?
0: 예? 방금 지금 고기 먹느라 동물 시체에 머리를 푹 파묻고 있었는데 그때 피가 묻었나 봐. 아, 이를 어떡하나 이걸.
6: 독수리를 도와줬으니 이제 가자.
5: 그래.
0: 잠깐, 잠깐.
6: 독수리야.
5: 근데 너 머리에 뭐야?
0: 이거 동물의 시체에서 묻은 건데 이것 좀 치워줘. 아우, 찝찝해.
6: 알았어.

0: 여러분, 독수리의 머리털이 원래대로 돌아오! 쏙쏙쏙쏙!
1: 어이, 뭐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잖아.
0: 그래, 너 머리털 없을 땐 고기 먹어도 아무것도 안 묻었잖아, 그치?
1: 그건 그렇지.
0: 생각해봤는데 독수리 조상님께서 너한테 그런 머리를 물려주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더.
2: 이유? 무슨 이유? 궁금하다.
0: 그치. 한번 들어보자고. 저도 여정의 마법으로 독수리의 조상님이여 나타났다.
3: 내가 바로 독수리의 조상, 너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할아버지니라.
1: 조상님, 천국에서 안녕하셨습니까?
3: 뭐냐?
0: 독수리 조상님, 독수리들이 이렇게 머리털이 없게 진화한 이유가 있나요?
3: 그럼 있다마다. 우리 독수리들은 죽은 동물의 몸에 머리를 파묻고 고기를 먹는데, 머리에 털이 없으면 동물의 피가 묻지 않고 그래서 세균에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지. 머리털이 없는 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돼. 더운 날씨엔 머리로 뜨거운 열을 내보내고, 추운 날씨엔 목을 쑥 넣어서 따뜻한 털로 체온을 지키지.
0: 아하! 그러니까 머리에 털이 없는 건 독수리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3: 그렇소.
1: 그런 줄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조상님. 이렇게 털 없는 머리를 물려주셨어요.
3: 알면 됐느니라. 그럼 난 이만.
0: 독수리, 이제 알겠지? 지금 네 모습은 누구보다 멋져.
2: 맞아, 독수리 최고야.
1: 고마워, 얘들아. 나 머리털 없는 내 머리를 소중히 아끼면서 살게.
2: 그래, 독수리 최고야. 최고야.
4: 네,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해 가장 멋진 새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요? 축하합니다, 독수리님.
1: 우와, 진짜 내가 멋진 새로 뽑혔네. 감사합니다.
4: 네, 독수리는 평소 크고 멋진 날개, 강력한 발톱을 가졌고, 게다가 동물의 시체를 깨끗이 먹어 치움으로써 죽은 동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각종 감염병을 막아 지구의 생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이에 독수리를 올해 가장 멋진 새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1: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절 도와준 그린조끼 구조대, 그리고 자랑스러운 독수리 조상님들께 바칩니다. 세상의 모든 독수리들이여, 파이팅!
4: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5: 나와라, 오바!
0: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독수리에게 줄 상장 만들기. 동물의 시체를 먹으며 살아가는 독수리들은 지구에 꼭 필요한 청소부들이야. 이런 독수리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도도. 사람이 만든 치료제와 살충제를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을 또 독수리가 먹으면 독수리는 생명을 잃게 되거든. 게다가 독수리가 살 곳이 줄어들면서 독수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0: 이런 독수리들에게 힘내라고 멋진 상장을 만들어주도도.
1: 우정상, 독수리가 지구에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의 친구가 돼주기를 바라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독수리야 힘내!

0: See you next tim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Bang!
2: 기다려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운명은 도마리.
1: 누구나 요원 학교 온 요원 친구들
2: 맞아 맞아
1: 안녕
3: 안녕
2: 아니 난 안녕하지 않아 너무 더워
1: 오늘 좀 많이 덥긴 하지 그래서 특별히 시원한 물놀이 시간을 준비했어
4: 와 물놀이 잠시만 누나! 어? 아, 예! 물놀이 어디서 해? 어디? 어디?
1: 아직! 아. 조금 기다려야 돼! 지금 풀장에 물 채우는 중이거든!
4: 아! 이렇게 큰 풀장에 언제 물을 다 채워!
2: 토토는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다고!
1: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때? 그럼 시간이 빨리 갈 거야!
4: 재미난 얘기?
1: 아, 그래! 그때 그 공룡 사건이 좋겠군!
4: 아, 그 사건!
2: 그날도 아주 덥고 무척 바쁜 날이었어!
5: 시원한 당근 주스 한 잔 부탁해요!
6: 네, 크기는요? 작은 컵, 중간 컵, 큰 컵 있습니다.
5: 차하! 당연히 큰 컵이죠. 큰 컵에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6: 네, 여기 있습니다.
5: 차! 왜 하필 지금?
7: 우리 유치원 공룡 큰 애한테 더 많이
5: 유치원 공룡 큰 거 많이 위험해 곰기원 출동 큰 공룡들아 나와라 자
8: 와주셨군요, 곰기원.
5: 네, 이리 피하세요. 위험합니다.
8: 위험하죠. 주의해야 합니다. 심쿵주의.
5: 아, 귀여워.
8: 그쵸, 그쵸. 쌍둥이 아기 공룡들이랍니다.
5: 그거 작은데. 아이, 쌍둥이? 아이, 그러니까 지금 공룡들이 귀엽다고 신고하신 겁니까?
8: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5: 에? 우유병?
8: 네. 아침에 쌍둥이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맡기실 때 이러셨거든요.
9: 더 많은 걸 큰 아이한테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뭐가 더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5: 딱 보면 알죠. 이거네요. 이게 더 높.

0: 확실해요? 노랑 뚜껑병은 위에가 더 길고 파랑 뚜껑병은 옆에가 더 긴데요?
1: 아니 그래도 역시 이게 더 높으니까.
0: 진짜요? 정말이요? 확실하게 진짜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곧 있으면 쌍둥이가 깰 테고 그럼 우유를 찾을 테고 못 먹이면 난리가 날 테고 저는 어떻게 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노랑 뚜껑이 파랑 뚜껑이 이거 잘 좀 봐봐요. 이거요 이거 그래, 노랑 뚜껑이 파랑 뚜껑이 노랑 뚜껑이 파랑 뚜껑이 노랑 뚜껑이 파랑 뚜껑이 노랑 뚜껑이 파랑 뚜껑이 아니면 이 위에 가진 거예요? 아니 옆에 가진 거예요?
1: 왜요? 모르겠어.
0: 에? 아니 이거냐고요 이거냐고요.
2: 이대로 곰기는 사건 해결에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여기서 문제. 요원들, 어느 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을까?
3: 노란 뚜껑병이 더 많다. 선!
2: 자, 파랑 뚜껑병이 더 많다. 선!
3: 어허! 의견이 갈렸어.
2: 정말 쉽지 않네. 둘 중 하나가 더 많은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알아보면 좋지? 우리 승아 요원
4: 먹어보면 알아.
2: 재밌다.
4: 우유들을 두 개의 컵을 다 따라가지고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비교하는 거야.
3: 어허, 좋은 생각인데.
2: 좋았어. 우리가 한번 따라보자고. 두 병의 크기가 똑같았다면 어느 쪽에 더 많이 들었는지 금방 알았을 거야. 그치?
5: 맞아. 더 높은 게 더 많은 거야.
2: 그래서 파란 뚜껑병을 하나 더 준비했어. 노란 뚜껑병에 담긴 우유를 여기로 옮겨 담아보자. 이제 보인다 보여.
5: 이쪽이 더 많아.
2: 그래. 예.
3: 이런 방법도 있어. 똑같은 그릇 두 개를 준비해서 비교하는 거지. 부탁해.
4: 응? 파란 뚜껑병에 우유가 더 많아.
2: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지. 컵을 준비해서 비교해보는 거야. 이렇게.
3: 어허! 노란 뚜껑병은 세 컵, 파란 뚜껑병은 네 컵이 나왔어. 이 얘긴 바로
2: 어떻게 비교해도 파란 뚜껑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3: 다행히 우리 곰기 요원도 이걸 생각해냈어.
6: 이럴 땐 다른 그릇에 따라서 비교하면 된다고요.
3: 오호!
6: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3: 어허!
6: 하하!
3: 아이들이 깬 것 같아요. 얼른! 얼른! 잘 해결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곰기요원.
6: 아이물! 요원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친구들도 보았나? 뭐가 더 많은지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노! 고! 나! 하하! 우리 아기 공룡들! 까꿔!
3: 공룡! 공룡!

0: 검교와 함께라면
1: 오늘의 훈련은 바로 봐라.
2: 쌀을 더 많이 담아라.
1: 이건 터터팀 텅.
3: 터터터터.
2: 이건 깨깨팀 텅.
4: 깨깨깨깨.
1: 저기 있는 쌀을 더 많이 옮겨 담으면 승리. 근데 뭘로?
2: 번호판을 뽑아서 나온 도구로.
0: 자, 친구들, 그럼 이 중에서 뭘 뽑아야 가장 유리할까?
4: 닭고기.
0: 어허, 바로 그거야. 많이 들어가는 도구를 뽑은 팀이 유리한 게임.
2: 좋았어.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1: 여원들 모두 번호를 뽑아주세요.
0: 자, 우리 서윤이와 먼저 4번. 1번 몇 번인가요? 보여주세요. 짠! 번호 뽑기 완료!
2: 자, 이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원들 준비 시작!
0: 자, 오, 조심! 오,
1: 우와! 우와! 서윤 요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0: 좋아. 우리 윤세 요원 달리기 아주 빨라요.
2: 시간 다 돼갑니다. 5, 4, 3, 2, 1.
1: 다음 요원들 출발.
2: 쌀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1: 네, 설아 요원 빠르죠.
2: 우리 승아 요원도 잘하고 있습니다.
1: 시간이 다 됐어.
2: 3, 2, 1. 그만. 과연 결과는?
1: 터터팀이 더 높아.
0: 어허, 그렇다면 오늘은 터터팀 승리. 이긴 팀, 진 팀 모두 멋졌다. 모두 함께 멋지던 세리머니 시작!
5: 공기
6: 우에마
5: 내가 바로
6: 공기
5: 공기
6: 우에마
5: 우주 최고요 왕
6: 공기
5: 내꺼
7: 1, 2, 3, 4 우리 7, 8, 9, 10
6: 오케이
7: 더하고 빼고 곱하고
5: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닷속을 직접 탐험하는 거야. TV로만 보던 산호초, 또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나도 직접 만나보고 싶어. 상상해봐. 바닷속에서 물고기들이 살랑살랑 지나가고 모래들은 반짝반짝이고 내 숨소리는 내 귀에만 들려.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으로 바닷속을 탐험하면 어떤 느낌일까? 나의 새로운 버킷리스트, 스쿠버 다이빙으로 바닷속 탐험하기. 근데 잠깐만, 바닷속에 깊이 내려가면 막 귀가 꽉 막히는 느낌이 든다잖아. 그건 왜 그런 걸까? 또 물속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대. 그 이유도 나는 너무너무 궁금해. 우리가 진짜 다이버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물속에 꼬르륵 내려갔어. 근데 거기서 우리의 높이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한번 추측해볼게. 공기를 넣어서 위로 떠오르나? 아니면 무거운 벨트를 차서 아래로 내려가나? 나의 추측이 맞는지 우리 오늘 실험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첫 번째 실험은 부력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고기 잠수함 실험입니다. 우선 페트병에 이렇게 물을 넣고 나서 여기 안에 구슬을 넣어볼게요.

다음은 물고기 모형의 입 부분에 나사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페트병 안에 이 물고기 모형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성된 페트병에 선생님이 손으로 힘을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누르면 물고기 잠수함이 가라앉죠? 힘을 다시 빼면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힘을 가하면 내려갔다가 힘을 풀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부력의 크기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죠? 두 번째 실험은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실험 준비물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여러분 혹시 집에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가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험 과정도 간단합니다. 이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어줄 거예요. 뚜껑을 열어주면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어서 압력을 낮췄더니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기포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죠? 이것은 압력이 낮아졌더니 기체의 용해도, 즉 기체가 녹는 정도가 함께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봤던 과학적 개념을 선생님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에서는 물고기가 물 위에 떠 있었는데 선생님이 페트병을 눌렀더니 쭉 가라앉았어요. 이것은 어떤 원리냐? 바로 물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 부력입니다. 부력이 선생님이 쭉 페트병을 누르면요. 물고기 안에 물이 들어가면서 공기에 의한 부력이 작아졌던 거죠. 부력이 작아졌다?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이버도 안에서, 물속에서 높이를 조절하는 원리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실험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체의 용해도. 기체가 언제 더 많이 녹을 수 있느냐? 선생님이 뚜껑을 열었더니 기포가 막 생기네요. 기포가 눈에 보인다는 건 기체가 녹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도 높아진다. 물속 깊은 곳에 수압이 높아서 기체들이 많이 많이 녹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을 과학 상상 노트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속 과학 첫 번째 이야기는요. 물속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환경이 변하느냐인데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압력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기체가 녹아드는 정도, 기체의 용해도가 변화하게 돼요. 아래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수온,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력은 어떠할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낮은 압력일수록, 압력이 낮아질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즉, 깊고 차가운 바닷물일수록 공기가 더 잘 녹아 있습니다.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졌으니까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다이버가 물 속에서 높이를 어떻게 조절하냐예요. 그 물속 높이 조절 원리는 일단 부력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부력의 크기는 언제 달라지냐? 물속에 잠긴 부피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커지는 것이 바로 부력인데요. 이 부력 어떻게 조절하느냐? 3요소가 있어요. 부력 조절기의 공기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많이 넣으면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면 부력도 증가합니다. 부력이 증가한다? 물 위로 뜨게 되죠. 공기를 빼면 부피가 감소하니 부력도 감소합니다. 두 번째, 호흡입니다. 내가 숨을 들이쉬면 폐의 부피가 커지면서 살짝 상승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트의 압축이에요. 우리 스쿠버 다이빙 수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물속 깊이 들어갈수록 네오프렌, 이 소재가 눌려서 부피가 감소하며 부력이 감소하게 되니 더 가라앉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기체의 용해도 그리고 부력이라는 과학적 개념은 일상생활 속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 물의 온도도 높아져 있어요. 그렇다면 물의 온도가 높으니까 물 속에 기체가 많이 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 속에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너무 산소가 부족해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입을 뻐끔뻐끔하고 공기를 들이마시고자 노력하죠. 부력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워요. 이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 그리고 비행선이 하늘로 높이 떠오를 수 있는 것 바로 기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올리는 힘, 부력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만약 바닷속을 단 하루만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다면 어떤 해양 생물들을 만나고 싶나요? 여러분의 상상 속 바다 생물들의 모습을 수강 후기에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버킷리스트로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아요. 안녕!

4주, 그러니까 약한 달이면 5단계의 실력, 독해력 실력을 다 가질 수 있다. 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자? 날마다 만나야 된다. 예, 날마다 만나고 또 복습도 해보시면 좋아요. 오늘은 주변의 것들이 예술이 되는 pop art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음악, 예, 지휘자,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팝 아트네요. 뭔가 다 예술 쪽인데, 예. 아, 예술 그러면 일단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예, 어떤 예술이든 그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고 듣고 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주변의 것들이 예술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리고 팝아트는 뭘까?를 궁금해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팝 아트라고 했습니다. 이 팝아트는 195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대요. 등장을 했는데 사실 이 팝아트가 쫙 꽃피운 것이 바로 미국이죠. 네. 1960년대에 어디에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한 현대 미술의 한 흐름입니다. 네, 현대 미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이 현재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현대가 되겠죠. 네. 지금의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마 광고, 예. 광고에서도 이 팝아트의 예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이 팝아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 미술의 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예. 여기를 요렇게 괄호를 한번 묶어볼게요. 너무 기니까. 괄호로 묶어보면 팝아트는 현대 미술의 한 흐름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팝은 무슨 뜻일까? 대중적인이라는 뜻이래요. 팝아트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와 대중문화를 예술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대중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대중. 대중. 제 친구 중에 이름이 대중이 있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이 대중이란 말은 사람의 무리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이렇게. 사람의 무리. 자, 이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주 많아야 돼. 무리를 짓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대중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대중은 사람의 무리를 말합니다. 즉, 팝은 예, 대중적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대중이니까 사람들이, 예, 대중들에게 익숙한 이미지, 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런 그림들이죠. 자, 이 이미지와 대중문화를 예술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래요. 팝아트 이전의 주류 미술은 종교나 역사처럼 무겁고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술품, 그림 이러면 일단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서양화로 말이죠. 예, 서양 예술에서 미술품, 회화, 그림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막 유화로 말이죠. 붓을 탁 들고 막 이렇게 그리고 뭘 그려요? 또 여러분 막 노는 걸 그려요? 아니죠. 무엇을 많이 그려요? 신을 그리죠. 종교적이란 말이죠. 그리스 신화 같으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그린다거나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그린다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아요? 또 무슨 뭐 누굽니까? 뭐 예수를 그린다거나 뭐 천사를 그린다거나 이게 다 뭐예요? 종교란 말이죠. 종교. 예. 팝 아트 이전에 그러니까 팝 아트 전에는 어떤 것이 주로, 인기가 있었고, 또, 그런 작품들이 많았냐. 종교 작품, 종교와 관련된 그림. 그 다음에 역사.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이, 뭐, 러시아를 쳐들어가고 있어. 그럼 나폴레옹을 아주 멋있게 탁 그려줘. 이런 것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그 인물을 그려준다는 거죠. 무엇으로? 붓을 사용해서 팍 이렇게 그려주고 말이죠.

나폴레옹이 어떻든 간에 막 멋있게 막 그려주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무겁거나 또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팝 아트, 여기 팝 아트. 자, 요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것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요,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작가는 아니지만, 어떤 사실주의 작가는요, 그 전에는 막 천사를 그리고 막 이랬잖아요. 난 천사를 본적 없는데, 그러니까 안 그려, 못 그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작가도 있어요. 사실주의 작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겠다는 거죠. 예. 전혀 다르죠. 그죠? 예.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그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팝아트는 어디에서 소재를 찾아요? 종교나 역사에서 찾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것에서 소재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대중적이란 말이 딱 어울리죠. 예. 나는 천사를 본적 없는데 막 그려. 그건 대중적이지 않지. 난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잖아. 근데 우리 주변에서 내가 봤던 걸, 여기 이 화가가 그려줬네? 나타내줬네? 예. 훨씬 더 친근하죠.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것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어요. 이런 변화는 미술이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죠. 와, 어제 내가 먹었던 통조림이 저기 그려져 있네? 이런 거예요. 와, 내가 어저께 보았던 그 영화 속의 여자 주인공이 저 그림 속에 있네? 이런 거예요. 이게 팝아트의 한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팝아트 화가로는 이두 사람 빼놓으면 안 되죠. 앤디 워홀과 그다음에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팝아트 그러면 이두 사람 꼭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있고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도 궁금하죠. 자, 팝아트의 첫 번째 특징 알아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자, 연필 쥐었죠? 예, 부지런히 독해력을 위해서 손을 움직이셔야 돼요. 일상적인 소재를 예술에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자, 일상적인 소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병, 햄버거, 통조림 통, 영화 배우의 사진.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야. 나 이거 어제 먹었는데? 이거 내가 어저께 먹었던 그 햄버거랑 똑같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와, 내가 좋아하는 배우야. 그 배우의 얼굴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놨구나. 색깔만 달라. 뭐, 이렇게. 자,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팝아트고요. 자, 이러한 것들의 사진처럼 광고 속 상품이나 유명인물의 이미지를 작품에 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도 한번, 이렇게. 그래서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잖아요. 막 모나리자를 막 그렸어. 모나리자는 워낙 유명한 그림이니까 막 그렸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잘 그렸다. 그지? 저 여인은 누굴까? 누군데 저렇게 그렸을까? 여기까진 되는데 내가 그려볼까는 잘안 되죠, 사실. 근데 이 팝아트는 많이 봤던 거야. 내 주변에 있던 거야. 그런데 어렵게 보이지도 않아, 그린 것이.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려볼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만들어져요. 자, 이런 일상적인 소재 덕분에 사람들은 팝아트 작품을 처음 보더라도 어디선가 본것 같은, 그치? 익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맨날 보던 통조림 통이니까. 이처럼 팝아트는 예술이 어렵고, 예술이 어렵잖아, 사실은. 저 화가는 왜 저기다가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그렸을까? 왜저 화가는 저 남자가 여기 이렇게 끈을 딱 이렇게 메고 이렇게 매듭을 만지고 있는 그 모습을 왜 그렸을까?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야 돼. 그래서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팝아트는 그게 아니야. 어렵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팝아트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쇄나 판화 기법을 활용해 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자, 팝아트 작가들은 실크스크린 같은 인쇄 기술을 활용해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장 반복해서 만들거나 색깔만 바꿔 다시 인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건요, 사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검색을 꼭 해보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지휘자 그뭐 악기를 조율하고 조절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할 때도 실제로 그걸 들어보지 않고서는 와닿지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한번 검색을 하셔서 보세요.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알수 있어. 뭐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돼.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실크스크린 이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사실은 실크스크린은 뭐냐면 판화의 일종이야. 여러분 판화 혹시 해보셨어요? 그냥 뭐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마련을 해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깎아. 예. 막 이렇게 칼로 깎아요. 예. 조각칼로 깎아. 그러면 이렇게 요철이 생기죠? 울퉁불퉁하게. 여기다가 잉크를 발라. 그런 다음에 종이에다 찍어. 그러면 작품이 나오죠? 이게 판화잖아요. 근데 이 판화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뭐예요? 판화할 때 필요한 요 재료는 그대로 있어. 종이만 대주면 되지.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수백 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 장을 반복해서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이게 팝아트의 재미난 특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재미나냐면,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의 작품이 경매에 나왔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진짜. 아, 거의 아는, 네. 이런 분의 작품이 경매에 딱 나왔는데, 저거 진짜 맞아요? 진짜 그 작가가 그린 그림 맞아요? 저거 가짜 아니에요? 예.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옛날 종교적인 그림 그리고 역사적인 그림 그리고 이럴 때는요. 저기 뭐야? 물감으로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 그리고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리죠. 내가 그린 거 이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판화는 다르단 말이야. 찍고 또 찍고 똑같은 게 계속 나와. 이게 다르다는 거지. 이게 확실히 다르죠? 색깔만 바꿔 다시 인쇄하는 방식도 돼요. 자, 이번엔 여기 이 처음에는 빨간색을 칠했는데 이번엔 검정색을 칠해봅시다. 이번엔 파란색을 칠해봅시다. 모양은 같은데 그림은 같은데 색깔만 달라. 이런 거죠. 네, 실크스크린은 이런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여기 나무 틀 있죠, 나무 틀. 나무 틀, 뭔지 알죠? 예, 나무 틀을 딱 만들어요. 나무 틀을 만들고, 요게 이제 스크린이야. 스크린. 예, 요걸 스크린이라고 해. 여기다가 실크, 요거 천이에요. 실크천 알죠? 그 천이에요. 천을 이렇게 덮어줘. 요렇게 덮어줘요. 요게 이제 실크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박아줘. 고정되겠지? 움직이지 않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재료를 이용해서 또 판화처럼 찍어. 이렇게. 이게 실크 스크린이라는 건데 엄청 복잡해. 자, 어쨌든 이거는 일종의 판화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장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은요, 인물의 사진을 여러 색으로 반복해 늘어놓은 작품을 남겼어요. 아주 유명한, 아주 아주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어요. 여배우. 그 배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곱슬머리야. 예. 곱슬머리야. 그리고 막 이렇게 살짝 웃고 있어. 아유, 전혀 안 닮게 생겼는데.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배우예요. 예, 이 배우의 얼굴을 요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의 얼굴과 이때의 얼굴은 똑같아. 예, 똑같다고 쳐줘. 알았죠? 예. 판화처럼 똑같아. 예,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똑같은 얼굴인데, 여기에 사용한 색과 여기에 사용한 색이 달라요. 이런 걸 여러 개막 누려트려 놨어요.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막네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늘어놓은 작품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식은 과거의 미술처럼 하나뿐인 원작, 아까 얘기했죠? 아주 유명하신 그 작가님의 작품이 딱 나왔는데 이거 가짜 같은데요? 막 전문가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게 작품이 진짜 이 작가가 만든 하나뿐인 원작 맞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몰래 따라 그린 거냐? 막 엄청나게 예, 그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 세상 하나뿐인 원작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복제가 가능해요. 마구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그 미술 작품하고 좀 다르죠. 세 번째 특징이에요. 강렬한 색과 단순한 형태. 팝아트는 빨강, 노랑, 파랑.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삼원색이라고 하죠. 보통 빨로파 이러잖아요. 빨로파.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삼원색. 빨로파. 자, 이 색깔들을 사용했어요. 왜? 눈에 잘 띄니까. 네, 이런 색깔들을 자주 사용했고요.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그림을 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단순하고 명확하면 뭐 몬드리안 따라갈 수가 없죠.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추상화를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빨간색 넣고 본적 있을걸? 아마 어? 뭐 파랑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파란색 칠하고 노란색도 칠할 수 있지. 여기는 노랑, 여기는 뭐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사실 여기 요거 검정색 맞을까요? 여기는 테두리는 막 검정으로 이렇게 놓고 혹시 본적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본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적 있으면 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네, 맞을 겁니다. 네, 정말 간단 명료하죠. 예, 요런 것들. 물론 이게 무슨 팝아트에 들어가진 않지만, 예, 이런 아주 눈에 잘 띄는 색, 이런 색을 여기 팝아트에서도 사용했다는 거죠.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그림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어디에 유리할까요? 광고, 포스터. 사람의 눈을 싹 보게 하잖아. 사람의 이목을 딱 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광고, 포스터 같은 상업적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품은 만화책에 나올 법한 스타일의 말풍선과 점을 찍은 듯한 기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목이 행복한 눈물이에요. 이 사람의 대표작이 그거예요. 리히텐슈타인. 이런 본적 있을까?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울어. 여자가 눈을 막 눈망울을 막 이렇게 반짝이면서 막 이렇게 울어요. 손도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보세요. 검색. 막 행복한 눈물이니까 막 이러면서 막 울어. 근데 잘 보면 말이죠. 여기 점이라고 돼 있죠. 잘 보면요. 요렇게 점들이 보여요. 예. 요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림들이. 아이, 나는 이것도 점을 못 찍겠네. 하여간 예술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요런 말풍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만화 있잖아요. 만화에는 말풍선이 있잖아요. 그 만화의 한 장면을 똑 떼다가 여기다 딱 그린 것 같은.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뭐 옛날 어디 모나리자가 이렇게 있지. 모나리자가 어디 여기에 말풍선이 있어. 아, 없잖아. 근데 여기는 말풍선이 있고 여기에 막 대사도 있어. 예, 이 사람이 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대중적이라는 거지. 그냥 누구 딱 봐도, 오, 재밌다. 굉장히 친근해. 내가 많이 봐온 거야. 예, 그게 바로 팝아트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몬드리안이 팝아트 하는 사람인 줄 알까 봐. 지울래? 아, 아니에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강렬한 색과 단순한 형태 때문에 광고, 포스터 같은 상업적인 분야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 상업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득을 얻겠다는 거잖아.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 예, 그런 분야에도 이 팝아트가 많이 사용이 되었다. 팝아트는 예술과 일상,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참 말이 재밌죠? 예술과 일상. 예술. 예술은 일상은 아니었어. 그치? 예. 천사가 날아다니고 모나리자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상이겠어요? 근데 이 예술과 일상 또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거죠. 예.
이게 대중문화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고급 문화, 왜 그러냐.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돈 받고 그림을 그려요. 그것도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돈을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걸좀 그려봐. 해서 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즐겼겠어요? 예, 엘리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기기 위해서 부탁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잘 즐길 수가 없죠. 자, 그래, 고급 문화였단 말이지. 근데 지금 팝아트는 대중문화야. 예술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했고요. 이런 팝아트는 현대 시각 예술과 미디어 문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 시각 예술은요. 눈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술이죠. 회화, 그림, 뭐 도자기, 뭐 조각, 뭐 만화도, 그죠? 다 시각 예술이죠. 팝아트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일상적인 소재를 예술에 활용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앤디 워홀이 있다. 하나뿐인 원작에 큰 가치를 둔 예술이다. 요거는 옛날에 그 옛날 문화죠. 예, 옛날 그 고급 문화에서 예, 하나뿐인 원작에 큰 가치를 둔 예술입니다. 그 전에 주류 문화였죠. 자, 그래서 3번. 지금은 막 찍어내, 그죠? 예. 실크 스크린과 같은 인쇄 기술,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찍어낼 수 있죠. 현대 시각 예술과 미디어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음 중 팝아트의 특징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고급 문화이냐? 대중문화이냐? 그쵸? 눈에 띄는 색상. 삼원색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죠? 빨강, 노랑, 파랑, 빨로파. 이렇게 외우죠? 눈에 확 띄잖아요. 그죠? 눈에 띄어요? 안 띄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추상 표현. 추상 표현 안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의 반복적 표현. 네. 찍어냈다. 인쇄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나, 다, 마. 나다마, 나다마. 예, 4번이네요. 그래서 4번. 팝 아트가 이전의 주류 미술과 다른 점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 주류 미술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그림으로 옮긴 것들이 많았고, 이제 그랬었었죠. 자, 팝 아트가 주류 미술과 다른 점? 역사 속 인물을 주로 다뤘다. 이건 주류 미술. 무겁고 전통적인 주제를 표현했다. 주류 미술. 사실적이고 섬세한 붓질이 특징이다. 붓으로 싹, 그래. 아니죠. 예. 그래서 어렵잖아. 그죠. 예, 그런 거 보면 추상은 참 재밌어. 그 몬드, 아까 조금 보여드렸던 그 몬드리안의 작품. 이 사람은 정말 재밌는 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어? 그럼 우리가 이 나무를 어떻게 하면 정확히 그릴까를 고민했잖아. 그쵸? 여기에 막 나뭇잎이 막 있고, 여기에 막 햇빛이 있으면 여기 막 어둡게 그리고, 여기 밝게 그리고, 막 이런 거막 고민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쯔, 쯔, 쯔, 쯔, 쯔. 나무. 이렇게 된 거야. 재밌지? 예술은 참 재밌는 것 같아. 자,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소재를 활용했다. 요거지. 그죠? 팝아트는 일상생활. 그래서, 가깝게, 친근하게, 대중적이게. 그림을 직접 손으로 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요게 바로, 예, 주류 미술이 되겠죠? 그래서 4번.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 팝은 대중적이라는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대중적이에요. 대중스타예요. 대중스타. 즉,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에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팝아트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했다. 팝아트의 대표적인 화가 일대기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화가를 소개하긴 했는데, 일대기는 아니죠. 일대기는 그 사람의 인생을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을 기록해 주진 않았죠. 이 글에서. 기는 기록이란 뜻이에요. 인생을 기록한 글이다. 이건 아니죠. 팝아트를 적극적으로 감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팝아트를 감상하고 나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팝아트의 대표적인 화가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했다. 요거네요. 그래서 1번.
니은을 통해 알수 있는 것, 인쇄나 판화기법을 활용해 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했죠. 자, 여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 파바트는 여러 작품을 찍기 어려웠다. 쉬웠죠. 파바트는

검정 흰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무채색이라고 해요. 무채색이 아니라 유채색 사용했지? 유채색 중에서도 어떤 색? 자그마치 삼원색. 아주 눈에 확 띄는. 예. 이런 건 눈에 잘안 띄어요. 그쵸? 그냥 명암만으로 그 구분이 되잖아요. 제일 밝은 게 뭐야? 흰색. 그 다음 좀더 어두워지면 뭐야? 회색. 더 어두워지면 뭐가 돼? 검정색. 요런 걸 우리 무채색이라고 해요. 예. 어쨌든 아니에요. 그쵸? 무채색 아니에요. 팝아트는 손으로 한 장씩 정성껏 그렸다. 이거는 옛날에 주류 미술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 이거 아니고요. 팝아트는 대중들에게 어려운 예술이 아니라 쉬운 예술, 친근한 예술. 팝아트가 나타난 시기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였다는 걸 여기를 통해서 알수 있어서 5번. 팝아트가 광고 포스터와 같은 상업적인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 이거죠. 선명한 색과 단순한 형태 때문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이 글을 읽고 팝아트의 대표적인 화가에게 질문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할게요.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을 자주 활용한 이유는 뭔가요? 아니요, 저는 유채색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예, 대답이 나올 것 같죠? 자, 같은 그림을 여러 색으로 반복해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왜 상품이나 유명인물의 이미지를 작품에 자주 사용하셨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낱말과 그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자, 소재, 원작, 복제가 나옵니다. 예술 작품에서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하는 재료. 자, 재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소재라고 합니다. 재료. 이거 뭘로 만들었어? 재료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 소재가 뭐야? 똑같은 말이에요. 소재. 이 옷의 소재는 뭡니까? 이거 뭘로 만들었냐는 뜻이에요. 그때 소재 사용할 수 있어요. 본 뒤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것. 복제죠. 그래서 옛 주류 미술에서는 이 그림,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 맞아요? 복제품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몰래 따라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팝아트에서는, 오! 이거 내가 100번째로 찍은 건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미술관에 딱 가잖아요. 판화는요, 거의 번호가 붙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내가 세 번째로 찍은 겁니다. 다섯 번째로 찍은 겁니다.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자, 본디의 저작이나 제작. 이게 원작이죠. 이 원작을 복제시키면, 네, 가짜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써 넣으세요. 상업적이다. 실크스크린이다. 이 영화는 예술성뿐만 아니라 상업적 성공. 예. 감독이 얼마나 좋을까. 상업적 성공도 함께 거두었습니다. 지금 여기죠. 실크스크린. 실크스크린은 천이나 종이에 같은 그림을 여러 번 찍는 판화 기법이랍니다. 상업적이라는 건 이득을 얻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음 뜻을 가진 낱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지역이나 사물이 구분되는 어떤 지점이 있어. 이게 뭘까? 경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람 사이의 경계를 지켜주세요. 이게 경계예요. 예. 너와 내가 구분되는 그 지점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약 정리로 넘어가요. 팝아트는 일상적인 소재를 예술에 활용하였으며 인쇄나 판화 기법을 활용해 같은 이미지를 땡적으로 표현했고 강렬한 색과 단순한 형태를 가진 점이 특징이다. 팝아트는 똥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글을 올려주시고요.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톡톡에 가면 정답이 있답니다. 안녕.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 비교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최상급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네요. No place is as peaceful as this garden. 일단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상급 표현을 이용하여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오늘 공부 마친 후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원급 비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원급은 형용사 부사의 기본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형용사 부사의 기본 형태를 사용해서 뭐뭐만큼 뭐뭐한 하게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as를 활용하는데요. as 형용사 부사의 원급 as 또는 부정으로 쓸 때는 앞에 not을 붙여서 not as 원급 as로 나타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She is as tall as her brother.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만큼 키가 크다. 이럴 때 as tall as 라고 썼어요. 이 자리에 taller과 같은 비교급이라든지 tallest와 같은 최상급 쓰면 안 됩니다. as 원급 as로 적어주세요. The weather today is not as cold as yesterday. 오늘 날씨는 어제만큼 춥지 않다. 이번에는 부정의 의미로 not as 원급 as를 썼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제만큼 춥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퀴즈. 괄호 안에 단어를 사용해서 as 구조의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My dog is blank. 자, 그런데 not이 보이네요. 그러니 not as 원급 as로 써줘야 되겠죠? Noisy, 시끄러운 이라는 뜻의 형용사, 원래 형태 그대로 적어주셔야겠습니다. Not as noisy as 써주고 그 뒤에 my neighbor's dog 라고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우리 강아지는 우리 이웃의 강아지만큼 시끄럽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2번, our classroom is blank. 이번에는 cold. cold라는 형용사 원급 그대로 as 사이에 써주면 되겠죠. Our classroom is as cold as the hallway. 우리 교실은 복도만큼 춥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원급 as를 사용해서 나타내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더 비교급, 더 비교급입니다. 뜻은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라는 뜻이에요. The more you practice, the better you get. 너가 더 많이 연습할수록 너는 더 좋아진다 라는 뜻이죠. 이때 더에다가 more 비교급 그리고 더에다가 better 비교급 적어서 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harder he studies, the smarter he becomes. 그가 더 열심히 공부할수록 그는 더욱 똑똑해진다. 마찬가지로 더에다가 harder 비교급 적어줬고요. 더에다가 smarter, 비교급 적어서 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 주어진 원급 표현을 보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The more you laugh, 너가 더 많이 웃을수록 blank your day becomes, 너의 하루가 더 좋아진다 라고 해야 되겠죠? good, 원급은 good 이라고 하는데요. good의 비교급은 better 이었습니다. 그래서 the better, the better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The more you laugh, the better your day becomes. 2번, the faster you drive, blank it is. 이번에는 dangerous, 위험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원래 형태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dangerous의 비교급은 뭐라고 쓸까요? dangerous, 긴 단어죠. 앞에 more 붙여서 써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니까 그 앞에 더까지 붙여주면 완성. The faster you drive, the more dangerous it is. 너가 더 빨리 운전할수록 더 위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뜻은 가장 모모한 것들 중 하나라는 뜻으로 이때 중요한 건 최상급 뒤에 복수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는 뜻이라서 복수명사를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Jeju Island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in Korea.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places, 복수명사 써줬고요. beautiful, 아름다운의 최상급, the most beautiful 이라고 적어줬습니다. This is one of the best songs in

the world.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노래들 중 하나이다. 여기서도 songs, 복수명사로 써줬죠? 그리고 good의 최상급인 best,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형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상의 의미를 가진 원급, 비교급 표현 알아볼게요. 원급,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no, nothing, as 원급 as를 사용할 수 있어요. No other student is as tall as Minji. 자, 이거 해석해 볼까요? 우리 as 원급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만큼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는데요. 다른 어떤 학생도 민지만큼 크지 않다랍니다. 그 말은 즉 민지가 키가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as 원급 as를 사용했으나 의미는 최상의 의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no nothing, 비교급 than을 쓸 수도 있어요. No other student is taller than Minji. 다른 어떤 학생도 민지보다 더 키가 크지 않다. 한마디로 민지가 키가 제일 크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Minji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 in the class. 이때 any other 뒤에는 단수명사를 쓴다는 것도 주의해 주세요. 민지는 단에서 다른 어떤 학생보다 더 키가 크다. 한마디로 민지가 키가 가장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no nothing as 원급 as, no nothing 비교급 than,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 세 가지 표현은 전부 최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퀴즈! 다음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최상급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That show was better than any other show tonight. 그 쇼는 오늘 밤 그 어떤 쇼보다 다른 어떤 쇼보다 더 좋았다랍니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가 왔어요. 이거 최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것은 오늘 밤 가장 좋은 쇼였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That was the best show tonight. 이렇게 최상급을 사용해서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2번, No other app is more useful than this one. 여기서는 비교급 than을 활용했는데 그 앞에 no other 명사 나와 있죠. 다른 어떤 앱도 이것만큼 이것보다 더 유용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More useful이니까 이것보다 더 유용하지 않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앱이 가장 유용하다라는 뜻이니까 This is the most useful app. 이렇게 최상급을 사용해서 나타내줘도 같은 뜻을 가져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우리 최상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최상급으로 쓸 수가 있겠죠. This garden is the most peaceful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The most peaceful place. 이 정원이 가장 평화로운 장소이다 라는 뜻이에요. 최상급으로 나타내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선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아은입니다. 오늘은 so that 구문과 so 뭐뭐 that 구문을 공부해 보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so that이 붙어 있고 또 하나는 so와 that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문은 so와 that이 붙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밑줄 친 구문의 의미에 맞게 각 문장을 알맞은 해석과 연결해 보세요. 1번에는 so와 that이 붙어 있고요. 2번에는 so와 that이 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구문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문은 so와 that이 이렇게 붙어있는 구문인데요. 이때는요, so that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목적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so와 that이 붙어있는 이런 so that 구문의 대절에는요, 조동사 can이나 will이 자주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뭐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미래에 뭐뭐 하도록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구문은 바꿔 쓸 수 있는 유사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to 플러스 동사원형, 일단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우리 to 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중에서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이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구문은 그냥 간단하게 to 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그 목적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표현 in order to 부정사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구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eat breakfast every day so that I can get energy.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지금 so that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걸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이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나는 매일 아침을 먹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아, 이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구문은 to 부정사나 또는 in order to 부정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했으니까 to get energy, in order to get energy,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까요? He saved money. 그는 돈을 모았다는 거죠. So that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so that 붙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끊어줄게요. 그는 돈을 모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He could buy a new phone. 그가 새로운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To buy a new phone. In order to buy a new phone.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 그리고 in order to 부정사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번엔 두 번째, 결과를 나타내는 so, 무엇뭐, that 구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문은 so와 that이 떨어져 있는 구문인데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that 주어 동사의 형태로 와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얘기합니다. 법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듯이 국가가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법 또한 사회 규범의 하나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사회 규범은 대체 무엇이냐? 바로 요거예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만든 규칙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을 사회 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 규범이 법보다 더큰 범주고요. 여러 사회 규범 중에 법도 하나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알아봤던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인 법 말고 또 어떤 사회 규범이 있느냐? 첫 번째는 종교 규범입니다. 자, 종교 규범은 특정 종교에서 지키도록 정해놓은 교리나 계율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거든요. 이 다양한 종교들에는 신을 숭상하기도 하면서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란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소가 마음껏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힌두교에서는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는 힌두교의 최고의 신 중에 하나인 시바 신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자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먹지 않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인간들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자,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교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신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교 신자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라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에 5번씩. 그래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카는 어디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은 이 메카를 찾아가는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종교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이나 풍습을 관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또 존댓말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고 믿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관습입니다. 자,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만났을 때, 오랜만에 친구 만났을 때, 또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또 오랜만에 통하고 끊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 많이 안할것 같은데, 어른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넌 목구멍엔 밥이 넘어가냐? 고마울 때, 야, 진짜 나중에 밥한끼 살게. 그래서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야, 너의 밥, 안 먹어!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고 들지 않죠? 왜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행동 양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심 등에 비추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을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 탔는데, 임산부 전용석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는 것 자체는 뭐 범죄라거나 또는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임산부 자리를 비워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임산부가 왔을 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의 양심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 이것을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습이나 종교 규범, 그리고 도덕과는 다른 법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회 규범과 차별되는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제성인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냅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법이 정해놓은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강제성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은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자, 임산부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몇 주차부터 양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몇세 이상부터 양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도덕적인 것들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자, 청소년은 술과 담배를 살수 없습니다. 몇 살부터 살수 없나요? 명확하지 않으면은 처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정해놓았죠. 법이 다른 규범과 차별되는 가장 큰두 번째 특징은 명확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덕과 법을 좀 비교해 보면, 도덕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양심입니다. 본인의 양심을 맡기는 거죠. 자,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 어른한테 인사를 하지 않았어, 본인이 오! 양심에 찔리는 거지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반면 법은 행위의 결과가 가장 중요해요.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도덕과 법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도 본인이 회사에 가는 게 급하니까 지금 구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더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넘어진 사람을 구조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은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도덕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법은 어떤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 명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공통적으로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바로 정의거든요. 두 번째, 개인의 능력과 노력 등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게 하거나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를 어지럽힌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로 법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학습한 내용 바탕으로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저랑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행위의 결과보다는 인간 내면의 양심이나 동기를 규율하는 것은 도덕인가요? 법인가요? 예, 도덕이죠.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법입니다. 다음, 법이 다른 사회 규범과는 달리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가지, 바로 강제성과 명확성이었죠. 다음,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법의 의미와 목적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한국사를 쉽게, 한국사를 매일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이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전쟁 이후 달라진 조선과 여러 나라의 관계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외란 이후 일본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때 외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임진왜란입니다. 다시 한번 더 뭐? 그렇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난 뒤에 조선에 침략을 하였다. 요 내용,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서 다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키자 조선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일단 일본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겠죠. 일본과의 모든 교류를 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일본 쪽에서 조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사이좋게 지내보자, 교류를 해보자,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뭐 조선은 처음에는 계속 거절을 했겠죠. 거절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니 나중에는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통신사라고 불리는 대규모 사절단을 일본에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교재에서 아마 이 사절단이라는 단어, 용어가 사절단?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절단이 뭐냐면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더,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이겠어요? 조선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 어디? 일본으로 파견된, 보내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통신사 무엇이다? 대규모 사절단이다. 조선이 일본에 보낸 대규모 사절단이다라는 것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통신사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새로운 쇼군이 취임할 때마다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교재를 보면 쇼군은 뭐냐면 여러분들 쇼군은 일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취임할 때마다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다. 요거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새로운 쇼군이 취임할 때왜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을까? 왜 요청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쇼군이 취임을 했다. 그러면은 주변 나라에서도 우리 새로운 쇼군을 인정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 것이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 통신사 일행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사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외교를 담당하는 관리, 그리고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 우리 역관 예전에 배웠었죠? 그렇죠. 중인 공부했을 때 역관 배웠었잖아요. 통역하는 사람들. 역관도 있었고, 그리고 기록을 담당하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런 역관, 서기관, 뭐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시와 글씨,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춤꾼과 재주꾼들도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통신사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 통신사 행렬도입니다. 이게 뭐냐? 이 통신사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통신사 여러 차례 일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뭐 기록에 의하면은 그 통신사 무리들 중에서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긴 했었지만 일행이 대개 4, 500명 정도 되는 대규모 규모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400에서 500명이다. 와, 사람 엄청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대규모 일행들이 일본에 보내졌고요. 그리고 한번 가면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여행 가는 것처럼 뭐 2박 3일, 3박 3일 이런 게 아닙니다. 대개 한번 가면은 오랜 기간 머물렀다고 해요. 뭐 기록에 따르면은 6개월 이상 머물기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와, 정말 대규모의 다양한 종류의 가지각색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에 가서 6개월 이상 이렇게 머문 적이 있었구나. 엄청나게 큰 규모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통신사의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는 어떤 길을 통해서 일본까지 갔을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신사는 당연히 이제 한성에서 서울, 지금으로 치면 서울이죠. 대한민국 서울. 한성을 출발해 동래, 부산을 예전에 동래라고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동래에서 배를 타고 쓰시마 섬을 지나서 한성, 동래, 여기 보면 쓰시마 섬 있죠? 쓰시마 섬을 지나서 어떻게 에도, 쇼군이 있는 에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받으려고 이 조선의 진귀한 아주 귀한 물건을 받으려고 글씨나 그림 같은 걸 받은 걸 글씨나 그림 같은 것들 받으려고 막 줄을 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조선 통신사, 이 통신사가 일본으로 가면서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뭐 글이나 글씨 혹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춤꾼, 재주꾼도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문화 교류가 일어났겠죠. 문화를 주고받는 문화 교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두 나라의 조선과 일본의 외교와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통신사, 대규모 사절단이다라는 것. 조선이 일본으로 보낸 대규모 사절단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통신사 안에는 다양한 가지각색의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내용 함께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어떻습니까? 조선과 일본 관계가 완전히 끊겨졌는데 일본의 계속된 요청으로 조선은 어떻게 통신사를 보내게 됩니다. 대규모 사절단인 통신사를 보내게 되고요. 통신사는 이 쇼군이 취임할 때마다 통신사 일행을 파견해 주었습니다. 쇼군이 새롭게 취임했다? 아, 우리 인정받는 쇼군이야.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통신사를 계속 요청을 했겠죠. 외교 담당, 통역 담당, 뭐 기록 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뭐 춤꾼, 재주꾼들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통신사의 길도 아까 지도를 통해 간략히 봤었죠. 한성에서 출발해서 동래, 쓰시마섬, 에도까지, 쇼군이 있는 에도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조선과 일본의 외교와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들까지 함께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핵심 키워드, 통신사라는 키워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왜란 이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일본과의 모든 교류를 끊었다. 그렇죠. 임진왜란 여러분들. 조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일본과의 모든 교류를 끊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고요. 괄호 2번. 조선의 요청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다? 에? 우리 친구들 조선의 요청이 아니라 일본에 계속되는 요청이 있었다. 이야기해 주었죠.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 괄호 3번. 통신사는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다 되어 있죠. 일본에 파견된 대규모 사절단이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다라는 거. 좋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합니다. 괄호 1번. 일본은 새로운 누가 취임할 때마다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무엇? 그렇죠. 쇼군이죠. 쇼군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 쇼군이다 이야기했었습니다. 2번. 통역을 담당하는 관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전에 우리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서도 다뤘잖아요. 뭐? 그렇죠. 역관이라고 한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괄호 3번. 통신사는 동네에서 배를 타고 무슨 섬을 지나 일본으로 갔다. 그렇죠. 쓰시마 섬을 지나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여러분들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기역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단인 무엇 일행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통신사죠. 그래서 통신사 일행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라는 거. 이들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외교와 무슨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는 뭐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통역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뭐 춤꾼, 재주꾼,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야기했었죠? 아,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와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문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통신사 관련 내용은 뭐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통신사. 이 핵심 키워드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엇? 병자호란 이후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관계에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본격적인 내용을 보기에 앞서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서 병자호란 나왔었죠?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그렇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저항을 하였지만, 조선은 저항을 하였지만, 어떻게? 결국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러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임금과 신하관계, 군신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 과연 조선은 청나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을지도 지금부터 보도록 할 건데, 교재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조선은 어떻게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했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엄청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 조선은 청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대우했다. 군신관계를 맺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무엇? 연행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연행사라는 키워드 중요합니다. 연행사가 무엇이냐? 이 청나라 수도인 지금의 중국의 베이징이 있죠. 북경. 그게 청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그 베이징에 정기적으로 보냈던 사절단입니다. 다시 한번 더. 베이징. 청나라 수도였던 이 베이징에 정기적으로 보냈던 사절단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연행사일까? 우리 친구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의 베이징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청나라 때는 베이징 이 아니라 뭐옛 이름이 그렇죠. 연경이라고 했어요. 연경. 거기가 이제 청나라 수도가 연경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는 베이징이지만 청나라 수도 옛 이름은 연경입니다. 그러니까 연경할 때 연자고요. 행자는 간다. 아, 연경으로 가던 연경으로 갔던 사절단이 바로 연행사구나.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주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무튼 연행사를 파견하는 등 겉으로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만,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은 병자호란 때의 그때 굴욕, 그 치욕을 갚고 싶어 했습니다. 어쨌든 조선이 패배를 했고 청나라 황제 앞에서 인조가 항복을 했잖아요. 엄청 치욕적인 순간이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연행사를 파견하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치욕을 갖고 싶어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등장하느냐? 이 효종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 효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강의, 우리 1강에서 잠깐 나왔었잖아요. 이 효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해줄게요. 효종은 누구냐?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조라는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인조가 어쨌든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에 있는 왕자들이 청나라의 볼모,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돼요. 두 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두 명의 왕자는 첫째가 바로 소현세자라는 왕자, 둘째가 바로 복림대군입니다. 그런데 효종은 몇째라고 했죠? 둘째라고 했죠? 아, 그럼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구나. 효종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볼모로 끌려왔다. 다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다 돌아와요. 근데 첫째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입장이냐면, 이 청나라에 직접 가보니까 청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다라는 걸 직접 몸소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서양의 선교사들, 서양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서양 문물 같은 것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뭐 그런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이 둘째였던 복림대군 효종 같은 경우는요, 이 청나라에 대한 이 적대심, 이 치욕적인 순간이 계속 기억이 났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계속 적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첫째 소현세자가 죽게 되고요. 그래서 누가?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으로 된다. 그 사람이 바로 효종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요 배경을 알면 여러분들 효종의 이 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제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다가 쉽게 말해서 인질로 잡혀갔다 이야기했었죠?
왕이 된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청나라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에 대한 이런 적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불만이 점점 커져갔다. 이야기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효종이 죽고 나서 이 북벌 정책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죠. 북벌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학론에 대한 이야기 해주었죠. 북학론은 무엇이다? 청나라의 좋은 점을 배워오자. 청나라의 좋은 점을 배워와서 조선을 더 발전시키자라는 내용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아래쪽을 보면 연행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연행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청나라 수도 베이징, 지금의 베이징, 옛말로는 연경이자 연경이라고 했었죠. 청나라 수도 베이징에 도착한 이 연행사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게 바로 연행도라는 거고요. 이런 연행도 관련된 사파 그림이 등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 연행사, 청나라와 같은 키워드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국사 매일 쉽게 정리하기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더 정리해 줄게요. 병자호란 이후 어떻습니까? 조선 항복했죠? 그리고 청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대우했다. 군신 관계를 맺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행사를 파견했습니다. 연행사, 연경, 행, 간다. 연경에 보낸 사절단이다. 청나라 수도에 보낸 사절단이다. 그리고 조선은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갚고 싶어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효종 어떻습니까? 북벌 정책 떠올려 주시면 되죠. 북벌 정책, 북벌론이라고도 한다. 이야기했었습니다. 무너진 산성 고치고 뭐 군대 훈련시켰다라는 거. 근데 불만이 점점 커졌다. 백성들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그리고 효종이 죽고 중단되었다. 이야기해주었죠. 북학론 어떻습니까? 북, 청나라의 좋은 점을 배워와서 조선 발전시키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었고요. 그럼 요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알맞게 연결해 보라고 하고 있고요.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청나라를 공격하자. 이런 주장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북벌. 북벌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벌론, 이 벌자, 정벌할 때그 벌자 떠올리면 된다고 했었죠? 괄호 2번, 청나라의 좋은 점을 배워 조선을 발전시키자는 주장, 배운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잖아요. 학습하고 있잖아요. 학, 북학론. 그래서 이렇게 기억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고 있고요. 괄호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무엇에서 패배한 조선은 청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대우하게 되었다. 조선과 청나라의 전쟁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의 결과 인조는 청나라 황제 앞에서 항복하게 되었다. 이야기해 주었죠. 그리고 어떻게? 조선은 청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대우했다. 군신관계를 맺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2번. 조선은 청나라에 매년 무엇을 파견하였습니까? 그렇죠. 연행사. 연행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연경,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의 옛 이름, 연경, 행, 갈행자, 연경으로 갔던 사절단. 이렇게 흐름 만들어서 이해하면 연행사라는 단어 잘 떠오를 거고요. 이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요 그림,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그림이죠.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다가, 쉽게 말해서 인질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왕이 된 누구는 비밀리에 청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무슨 정책을 추진해 산성을 수리하고 무기를 개발했으며 군사의 수를 늘리고 훈련을 강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누가 볼모로 끌려갔다 이야기했었나요? 그렇죠. 뭐, 첫째 아들, 인조의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둘다 이제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소현세자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왕이 된다. 그가 바로 누구다? 효종이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효종 들어가면 되고요. 효종은 이 청나라에 대한 입장 어떻다고 했었죠?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뭐 효종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청나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다. 이렇게 암기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효종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그 청나라 황제 앞에서 그런 굴욕을 받잖아요. 항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개심이 계속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 인물의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암기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효정 비밀리에 청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무슨 정책? 그렇죠. 북, 벌 정책을 추진해 산성수리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북벌론이랑 북항론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요. 북벌론, 이 북자 무엇을 떠올리자? 조선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 위쪽에 있는 청나라 떠올려 보자 했었죠? 북, 그리고 벌은 뭡니까? 정벌할 때 벌자다. 북벌론 혹은 북벌정책이라 하고요. 북학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자가 배운다의 의미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청나라의 좋은 점을 배운다. 그래서 조선을 발전시키자.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북벌론, 북항론 잘못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내용 다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을 보니까 이 한국사의 재미가 점점 뭐 빠져든다. 혹은 한국사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실제로 저랑 공부할 때 어때요? 이거를 암기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봤듯이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고 그 시대로 내가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더 생각하면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효종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면 암기하지 않고도 한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2권도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끝까지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하는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때요? 이제는 어떤 계산식만 보더라도 괄호는 어디 있는지, 곱셈 나눗셈은 어디 있는지, 더하기 빼기는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은요, 바로 호랑이의 마술입니다. 호랑이 마술은요,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보더라도 호랑이 기운이 쑥쑥 쏟아서, 네, 얼마든지, 네,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마술이에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내용 배울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예요.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익힐 거고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그리고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익히기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문제 풀기 전에요. 지난번에 해봤던 계산 순서 먼저 익혀볼게요. 네, 다들 기억나겠지만 한 번만 복습해볼게요. 여기 보면요. 나눗셈과 덧셈, 뺄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입니다. 뭐 먼저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나눗셈을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가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이어도 마찬가지죠.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덧셈, 뺄셈, 나눗셈, 그리고 괄호까지 있습니다. 괄호까지 있을 때 뭐 먼저 계산하나요? 가장 먼저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하고,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여기가 만약에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이어도 결과는 똑같죠. 네, 곱셈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일차.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근데 뭐가 없는? 괄호가 없는. 네, 그렇다면요. 곱셈이랑 나눗셈.

네. 아, 나눗셈이죠. 나눗셈이 어디 있는지만 살피면은 바로 문제 풀수 있겠죠? 1번입니다. 25 나누기 5 더하기 17이네요. 25 나누기 5는 5. 5 더하기 17은 몇이에요? 5 더하기 7은 2. 1,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네, 1 더하기 1은 22. 네, 정답 바로 22 적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3번. 31 더하기 56 나누기 8. 어디 하면 되나요? 나누기 보면 되지요. 네, 8, 7에 56이니까 여기가 7. 그 다음에 31 더하기. 앞에 덧셈 해주면 되겠네요. 31 더하기 7은 1 더하기 7은 8. 3 더하기? 네, 없죠. 그렇다면 38입니다. 정답은 여기는 38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문제 63 나누기 7 빼기 5입니다. 뭐부터요? 나눗셈 먼저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 되겠습니다. 63 나누기 7. 바로 7, 9에 63. 9가 되고요. 9에서 5를 뺍니다. 9 빼기 5는 4. 바로 할 수가 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4입니다. 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76 빼기 24 나누기 4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먼저 할까요? 나눗셈 먼저. 24 나누기 4는 6. 76에서 6을 뺍니다. 1의 자리만 보면 되겠네요. 바로 70.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정답은 70. 네, 이렇게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번. 90 나누기 6 더하기 28이죠. 여기 이렇게 나눗셈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덧셈을 하면 되는데, 90 나누기 6 숫자가 좀 큽니다. 우리 이거 세로 셈으로 할게요. 90 나누기 6입니다. 9 나누기 6은 1. 네, 그 다음 6 쓰면요. 아래 3. 그 다음에 0 내리니까 30이 되네요. 30 나누기 6은 좀만 더 길게 5. 그 다음에 30. 딱 나눠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 정답은 15가 되고요. 이어서 계산해야죠. 15 더하기 28 이어서 합니다. 5 더하기 8은 13. 3 쓰고요. 10 올립니다. 10만큼 올립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2는 3. 3이니까 43이 됩니다. 정답은 여기다가 43 적어줍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문제예요. 네, 이번엔 어때요? 숫자가 여러 개로 늘어났습니다. 32 나누기 4 빼기 6 더하기 25.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숫자가. 그래도 숫자는, 네, 숫자 개수 상관없이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다른 곱하기나 나누기가 없으니까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2 나누기 4는 8, 8 빼기 6은 2, 2 더하기 25는 바로 2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27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8번 40 나누기 8 더하기 32 빼기 16. 아까 말했죠? 숫자가 많더라도 네, 우리는 차례만 지키면 된다고요. 40 나누기 8은 바로 45입니다. 다음에 5 더하기 32는 1의 자리만 보면 되죠? 2 더하기 5는 7. 37입니다. 37. 마지막으로 계산. 37 빼기 16입니다. 7 빼기 6은 1. 3 빼기 1은 2. 21. 네, 이거는 계산을 쉽게 할수 있었죠. 21.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29 빼기 12 나누기 3 더하기 17. 이번엔 뭐 먼저요? 나눗셈 먼저 하면 되죠. 가운데 있는 나눗셈. 12 나누기 3은 4. 그리고 29 빼기 4는 25. 이렇게. 그 다음에 25 더하기 17은요? 5 더하기 7은 12. 이렇게 10 올려주고요. 2 더하기 1은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42 적어주면 되겠죠. 정답은 42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35 더하기 54 나누기 9 빼기 25예요. 어디부터? 나눗셈 먼저. 나누기 먼저. 54 나누기 9는 6. 35 더하기 6은, 5 더하기 6은 11. 1 쓰고요. 1 올려줍니다. 3, 없죠. 그러면은 그대로 41. 다음 41에서 25를 빼줍니다. 1 빼기 5할수 있나요? 없죠. 받아내립니다. 4는 3으로, 1은 10으로. 1에서, 11에서 5를 빼니까 6. 3에서 2를 빼니까 1, 16입니다. 정답은 16. 다음 16번입니다. 이번에는 54 더하기 91 나누기 7 빼기 37인데요. 숫자가 갑자기 커졌어요. 네, 그러면은 91 나누기 7. 이거 세로 셈으로 해볼게요.

이다마 91 나누기 7. 9 나누기 7은 1, 7 쓰고요. 아래 21 남습니다. 21 나누기 7은 3. 네, 7, 3이 21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여기 13입니다. 이어서 계산은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54 더하기 13은 바로 됩니다. 이거는 67. 그럼 67에서 37을 빼면요. 1의 자리끼리 빼면 7 빼기 7은 0, 6 빼기 3은 3. 아, 정답 32구나.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정답 30.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20번. 27 더하기 43 빼기 40 나누기 5. 이번에 나눗셈이 맨 뒤에 있네요. 네, 나눗셈 먼저 하는 거죠. 40 나누기 5는 8. 그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27 더하기 43, 7 더하기 3은 10. 여기다가 1만큼 올려주고요. 2 더하기 4는 6. 그 다음에 70이 됩니다. 마지막 70 빼기 8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의 자리가 0일 때 받아내림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은 먼저 여기를 6, 10만큼 받아내립니다. 10에서 8을 빼니까 2, 그다음에 6은 그대로 가니까 62가 됩니다. 정답은 62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8 빼기 14 더하기 54 나누기 6. 숫자가 점점 커지죠? 여기서 54 나누기 6, 69, 54. 나눗셈 먼저 푸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풀면 됩니다. 38 빼기 14는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24. 그 다음에 24 더하기 9는요? 4 더하기 9는 13. 2 더하기 없죠. 그러면은 33. 바로 정답 적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2번입니다. 3일차도 끝나가네요. 40 더하기 25 빼기 64 나누기 8. 뭐 먼저요? 나누기 먼저. 64 나누기 8은 8, 8에 64, 8. 그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40 더하기 25, 0 더하기 5는 5, 4 더하기는 6, 65죠. 65에서 8을 빼면요. 이거 어때요? 바로 할수 있나요? 네, 받아내림해야 되겠죠. 6은 5로. 그 다음에 10만큼 빌려줍니다. 15에서 8을 빼니까 7, 5는 그대로 57. 정답은 57 적어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53 빼기 27 더하기 48 나누기 4. 호우, 길어도 뭐 먼저? 나눗셈만 보이면 되죠. 나눗셈 제일 먼저 합니다. 48 나누기 4. 이거 세로셈 안 해도 할수 있을 것 같죠, 그쵸? 네, 40 나누기 4는 1, 10. 8 나누기 4는 2, 12. 바로 쓸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합니다. 53 빼기 27은, 이거 3 빼기 7 되나요? 안 되죠. 받아내림. 그 다음에 13에서 7을 뺍니다. 6, 4 빼기 2는 2, 26입니다. 마지막으로 26 더하기 12, 덧셈이죠. 더하기를 해주면 되니까 26 더하기 12는 38. 정답은 38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3일차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4일차 풀어볼 거예요. 이번에 4일차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괄호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괄호가 있는지, 괄호가 어디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위치 확인할게요. 네, 1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45 나누기 괄호, 6 더하기 9. 어디부터 해야 돼요? 괄호 먼저. 괄호 먼저 해야죠. 그쵸? 그 다음에 나눗셈 계산하면 됩니다. 괄호에 6 더하기 9는 15. 그 다음에 45 나누기 15입니다. 이건 세로셈 써볼게요. 45 나누기 15. 몇 정도 될것 같나요? 우리 끝자리 보면 된다고 했죠? 끝자리. 5랑 5. 아무래도 5, 3, 15. 이런 느낌이죠. 한번 3 넣어보겠습니다. 5, 3. 1을 10 올라가고요. 1, 3에 3. 45. 아, 딱 맞았습니다. 좋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3이 들어가고요. 정답은, 아이쿠, 작게 써야겠습니다. 정답은 3입니다. 네, 이어서 2번입니다. 2번 문제. 5, 괄호. 51 빼기 15. 괄호 닫고 나누기 6. 뭐 먼저? 괄호 먼저.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51 빼기 16. 1 빼기 5안 되니까 받아내림. 11에서 5를 뺍니다. 6입니다. 4에서 1을 뺍니다. 3입니다. 36입니다. 36에서 6을 나눕니다. 36 나누기 6은 66에 36.

6이죠? 정답 6 적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괄호에 79 더하기 5 나누기 12. 우리는 항상 괄호 먼저 하는 거죠. 9 더하기 5는 14. 4하고 1만큼 받아 올립니다. 7, 없죠? 바로 84. 그 다음입니다. 84 나누기 12. 이거는 새로 세하겠습니다. 84 나누기 12입니다. 우리 끝자리 보면 되죠? 2에다가 몇을 해야 4가 되지? 2, 2는 4, 2, 7에 14. 근데 2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가 큰것 같으니까 7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7을 넣겠습니다. 2, 7에 14. 10만큼 받아 올리고, 1, 7에 7. 84. 이번에 7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7 넣고요. 정답은 바로 7.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침착하게 풀면 돼요. 다음 5번입니다. 121 나누기 괄호 4 더하기 7이네요. 그러면은 괄호 먼저 4 더하기 7은 11. 그 다음에 121 나누기 11. 이거는 새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121 나누기 11. 먼저 앞에 10의 자리, 100의 자리만 보면요. 12 나누기 11은 1. 11. 그대로 11 내려갑니다. 11 나누기 11은 1. 0이 되네요. 그렇다면 121 나누기 11은 11이다. 이렇게 딱쓸수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11. 이렇게 등호 쓰고 정답까지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6번. 36 나누기 괄호 열고, 4 더하기 2, 괄호 닫고, 빼기 2. 숫자가 좀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뭐 먼저 해야 됐어요? 괄호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하고, 그 다음에 뺄셈하고, 이렇게 순서하면 되는 거죠. 네, 볼게요. 4 더하기 2는 6. 그 다음 36 나누기 6은 6. 그 다음 6 빼기 2는 4.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정답은 4. 뭐 숫자가 많아져도 항상 정해진 규칙만 따르면 계산 무리 없이 할수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42 나누기 7 더하기 22 괄호 22 빼기 9. 이러면 순서 어떻게 됐었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괄호하고, 그다음에 나눗셈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덧셈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해볼게요. 22 빼기 9, 22 빼기 9는 2 빼기 9안 되죠? 받아내립니다. 12 빼기 9는 3, 1은 그대로 13. 그다음에 다음 계산 나눗셈이죠. 42 나누기 7은 6, 7에 42, 7, 6에 42, 6입니다.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덧셈. 6 더하기 13은 19. 요렇게. 네, 뒤에 따로, 앞에 따로, 그다음에 합치는 이런 복잡한 계산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8번입니다. 56 나누기 괄호 12 빼기 8 더하기 15네요. 뭐 먼저요? 네, 여기 괄호를 먼저 하고 그다음 나눗셈, 덧셈 진행할게요. 12 빼기 8은 4. 56 나누기 4는 이거는 새로 셈할게요. 56 나누기 4는 10의 자리 보겠습니다. 5 나누기 4는 1. 아래다가 4 쓰고요. 16 남습니다. 16 나누기 4는 4 하면은 이제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정답은 10. 4였습니다. 근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남았어요? 더하기 남았죠. 마지막에 더하기 15까지. 14 더하기 15는 4 더하기 5는 9. 1 더하기 1은 2. 29입니다. 정답은 29. 네, 다음 문제입니다. 9번. 69 나누기 3 빼기 괄호 열고, 5 더하기 12 괄호 닫고. 와, 이거 뭐 먼저요? 네, 괄호 먼저 한다는 거. 괄호. 5 더하기 12는 10. 7. 그 다음에 앞에는 뭐예요? 네, 나누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 나누기 3은,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9 나누기 3은 3. 6 나누기 3은 2. 23이죠. 마지막 계산 뭐 해줘야 돼요? 빼기까지 하는 겁니다. 23 빼기 17까지. 17에서 몇 가면 23이죠? 6만큼 가면 되니까 바로 6이라고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은 6.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1 더하기 17, 괄호 안에 있고요. 나누기 4 빼기 2입니다.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풀고 나눗셈하고 빼고 할게요. 11 더하기 17은 28. 28 나누기 4는 4, 7에 28, 7이죠.
마지막

7 빼기 2까지 계산을 하면은 이것은 7 빼기 2는 5. 계산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 정답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14번. 28 더하기 27 나누기 괄호 16 빼기 7이네요. 아,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걸 구해서 그 수로 나누고 더하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16 빼기 7은 9가 됩니다. 네, 7에서 9개만큼 더해주면 16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27 나누기 9는 3, 9, 27, 9, 3, 27, 3입니다. 그 다음에 28에다가 마지막으로 덧셈까지. 28 더하기 3은 31. 정답은 31. 이렇게. 네,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40 괄호 열고 47 빼기 12 괄호 닫고 나누기 5 더하기 16 뭐부터? 괄호 먼저, 그 다음에 나눗셈, 덧셈 차례로 합니다. 47 빼기 12입니다. 이거는 받아내림 없으니까 바로 35. 35 나누기 5는 5, 7에 35, 7이 됩니다. 다음에 7 더하기 16. 이거는 7 더하기 6은 13. 1만큼,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1 더하기 1은 2. 정답은 23이 됩니다. 정답은 23. 적습니다. 네, 이제 16번입니다. 이번에는 56 빼기 45 나누기 괄호 12 더하기 3이네요. 뭐 먼저? 괄호 먼저. 12 더하기 3은 15. 45 나누기 15. 이거 암산 될까요, 혹시? 네, 이거는 5, 3, 15니까. 끝자리를 보면은 5를 다시 만들려면 5, 3, 15니까 3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확인차 새로 셈 해볼게요. 45 나누기 15. 3을 하면은 5, 3, 15. 1 올리고요. 10 올리고. 1, 3에 3. 그러면은 45.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몇이 돼요? 3. 예상대로 3이 맞았죠. 마지막 계산입니다. 56에서 3만큼 빼줍니다. 바로 알죠? 53. 정답은 53. 요렇게. 다음 문제입니다. 16 빼기 괄호. 14 더하기 21. 나누기 7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풀고, 나눠주고, 빼주고 하면 됩니다. 14 더하기 21은 35. 그 다음에 35 나누기 7은 7, 5, 35, 5입니다. 마지막으로 빼주기까지 16 빼기 5는 11. 이렇게 정답 써줄게요. 네, 계산이 점점 복잡해지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24 더하기 괄호, 54 빼기 9. 괄호 닫고 나누기 5입니다. 54 빼기 9는 받아내림해야죠. 5는 4로. 14에서 9를 빼면 5, 4는 그대로 45입니다. 그 다음에 45에서 나누기 5를 하면은 9, 5, 9, 45. 나누기는 45 나누기 5는 9가 됩니다. 이어서, 네, 24 더하기 9네요. 4 더하기 9는 13. 3하고 10 올려줍니다. 네, 2는 없으니까 바로 33 가면 되죠. 정답은 33입니다. 네, 이어서 22번입니다. 36 빼기 괄호, 58 더하기 20 나누기 6이네요. 보겠습니다. 58 나누기 20, 괄호 먼저 해야겠죠? 78입니다. 78 나누기 6은, 이거 새로 셈하겠습니다. 빠르게. 78 나누기 6은 10의 자리, 7 나누기 6은 1. 다음에 18 남습니다. 18 나누기 6은, 네, 3이죠. 36, 18. 그래서 정답은 13 되네요. 13. 마지막, 이제 뺄셈까지 해주면 계산 마무리됩니다. 36 빼기 13은 6 빼기 3은 3. 3 빼기 1은 2. 정답은 23. 요렇게. 네, 이제 23번. 47 더하기 괄호 91 빼기 7 나누기 12입니다. 우리 괄호 안에 먼저 해볼게요. 1 빼기 7 받아내립니다. 그러면은 10 빼기 7은, 11 빼기 7은 4. 8은 그대로 가죠. 84입니다. 그 다음 뭐 먼저요? 네, 나눗셈이 있으니까 나눗셈 먼저 하는 거죠. 84 나누기 12. 이거는 새로 셈하겠습니다. 84 나누기 12. 뭐일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보니까 224, 2714. 2는 아닐 것 같고 7이 나올 것 같죠? 7을 하면은, 삐뚤었네. 그래서 17에 7, 84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바로 7이 된다는 거. 마지막입니다. 47 더하기 7은 7 더하기 7은 14. 10만큼 올리고요. 4 더하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54. 정답은

4가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4일차까지 모두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5일차는요, 덧셈뺄셈 곱셈이 섞여있는 식, 그리고 덧셈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 그리고 여기다가 괄호까지 우리가 2차시에서 배운 내용 모조리 다 총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40 풀어볼게요. 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3 곱하기 25 빼기 17 더하기 34. 곱하기네요? 곱하기 먼저. 3 곱하기 25는 3, 5, 15, 5, 10만큼 올리고요. 3, 2, 6, 75입니다. 75에서 17을 빼주면 이거는 58이 나오고요. 다음, 58 더하기 34입니다. 8 더하기 4는 12, 10만큼 올립니다. 5 더하기 3은 88, 8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92가 되겠죠. 정답은 92, 2번입니다. 네, 3 곱하기 괄호, 25 빼기 17, 더하기 34입니다. 뭐 먼저요? 괄호 먼저 한다. 25 빼기 17, 8이죠. 그 다음 뭐예요? 네, 앞에 곱셈 있으니까 곱셈 먼저. 3, 8에 2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하기까지. 24 더하기 34는 58입니다. 요렇게는 58. 계산 마무리합니다. 다음 7번입니다. 63 빼기 3 곱하기 8 더하기 9. 이번엔 곱셈이 있네요. 가운데 있는 곱셈 먼저 합니다. 3, 8에 24. 그 다음에 뭐예요? 차례대로 하면 되겠죠. 바로 앞에서 빼줍니다. 63 빼기 24는 바로 39. 그다음 마지막으로 덧셈까지. 39 더하기 9는 9 더하기 9는 18이니까요. 48. 그렇다면 정답은 48. 네, 다음 문제입니다. 8번. 63 빼기 3 곱하기 괄호 8 더하기 9네요. 그럼 볼게요. 8 더하기 9는 뭐예요? 일단 17. 괄호 제일 먼저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곱하기를 해줍니다. 3 곱하기 17은 3, 7에 21. 3, 1에 3. 3에다가 2 더해서 51이 되는 거죠. 63에서 51을 뺍니다. 3 빼기 1은 2. 6 빼기 5는 1. 정답은 10. 2. 요렇게 정리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9번. 79 더하기 15 빼기 6 곱하기 7. 뭐 먼저요? 곱셈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합니다. 6, 7에 42. 그 다음에 앞에서 계산. 79 더하기 15는 9 더하기 5는 4, 14. 7 더하기 1은 8. 받아 올려서 94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뺄셈까지. 94 빼기 42는 9 빼기 4는 5, 4 빼기 2는 2, 52입니다. 정답은 52. 네,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32 나누기 2 더하기 6 빼기 3. 이거 하면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눗셈 먼저 하고요. 더하기 빼기 차례대로 진행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건 세로 셈 해야 되겠습니다. 32 나누기 2. 3 나누기 2는 1, 20 쓰고요. 아래 12가 남습니다. 12 나누기 2는 6. 그러면은 나머지는 0. 16으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 더하기 6은 바로 22고요. 마지막 계산. 22 빼기 3은 네, 1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19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엔 14번. 32 나누기 괄호. 2 더하기 6 빼기 3입니다. 이제는 네, 더하기에 빼기에 나누기에 괄호까지 네,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도 계산 순서 괄호 먼저 합니다. 2 더하기 6은 8. 괄호 한 다음에 뭐죠? 나눗셈 하는 거죠. 32 나누기 8은 4. 마지막으로 뺄셈까지. 4 빼기 3은 1. 오케이. 이렇게 숫자가 예쁘게 나왔네요. 좋아요. 1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16번. 48 나누기 3 빼기 괄호 2 더하기 13입니다. 그러면은, 네, 48 나누기 10,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괄호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괄호부터 해야죠. 2 더하기 13은 15가 됩니다. 2 더하기 13은 15. 그 다음에 이 나눗셈을 해줘야 되는 거죠. 48 나누기 3 해볼게요. 48 나누기 3. 4 나누기 3은 1. 나머지는 18입니다. 18 나누기 3은 3, 6, 18.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네요. 정답은 16입니다. 48 나누기 3은

0: 16.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거를 뺄셈까지 해줘야 됩니다. 16 빼기 15는 1. 정답은 1 적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 와가네요. 19번 문제. 72 더하기 16 나누기 4 빼기 2. 그러면은 16 나누기 4를 제일 먼저 합니다. 괄호는 없으니까요. 16 나누기 4는 4.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풀면 되죠. 72 더하기 4는 네, 바로 76. 너무 내려왔다. 76 빼기 2는 74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답은 여기다가 74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괄호 72 더하기 16 나누기 4 빼기 2예요. 이것도 괄호 먼저 하고 나눗셈, 뺄셈 진행하겠습니다. 72 더하기 16은 88. 그리고 여기서 나누기 4는 바로 할수 있죠? 22. 여기서 2를 빼준다면 20입니다. 정답은 20. 네, 우리가 이렇게 오늘 5일차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네, 이제는 선생님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요. 저막 자동으로 괄호 풀고, 나눗셈 풀고, 곱하기 풀고, 덧셈 뺄셈 풀고, 이게 이제는 짜르르르륵 저절로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스피드 퀴즈 풀게요.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4 곱하기 3 빼기 6 나누기 2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서 기다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들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4: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3: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에이, 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제 4강까지 봤습니다. 4강. 4강을 오신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몸에 막 하트 보이죠? 친구들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아주 하트가 뿅뿅이에요. 오늘도 그러니까 힘내서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선생님이랑 4강 한번 수업 해봐야겠죠? 자, 오늘 배울 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분수 곱하기 자연수인데, 이번에는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의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가 됐겠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제 계산 전에, 우리가 본격적인 계산을 하기 전에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걸 배워보는 거예요. 약분 먼저 해보는 거죠. 자, 보니까 그래서 8 곱하기 6분의 5에서 8과 6을 먼저 약분을 해준 겁니다. 약분을. 2로 약분했어요. 그래서 6은 3이 됐고 8은 4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니까 어때요? 3분의 4 곱하기 5 해서 3분의 20이 되고요. 자, 대분수도 바꿔주니까 6과 3분의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죠? 이 방법으로 한번 선생님이랑 이제 쭉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8 곱하기 6분의 1입니다. 8 곱하기 6분의 1. 이거를 먼저 뭘 한다? 약분을 한다는 거예요. 약분을. 자, 8이랑 6을 약분해주니까 어때요? 2로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로 약분해줄게요. 그러면 3. 4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쵸? 분모.

또는 그대로 3을 적어주고요. 자, 4 곱하기 1을 적어줍니다. 하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4가 나옵니다. 이거 대분수도 바꾸는 거 정말 쉽죠? 1과 3분의 1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4와 9. 아, 24 곱하기 9분의 1인데 24와 9. 이것도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와 9는 어떤 숫자로 약분이 되나요? 맞습니다. 3으로 약분이 됩니다. 3으로 약분 해볼게요. 자, 하니까 3이 되고요. 여기는 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3분의 8 곱하기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죠? 3분의 8이 됩니다. 맞죠? 이 다음에 해줄 거 뭐죠? 대분수도 바꿔주는 거죠. 대분수도 바꾸니까 2와 3분의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면 완벽하겠네요. 7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0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10 곱하기 4분의 3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4와 10, 이거를 약분을 해줘야 하는데,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2로 약분을 할수 있겠네요. 2로 약분해 볼까요? 하니까 2와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거 뭐죠? 그쵸. 이제는 계산이죠. 자, 해볼까요? 2분의 5 곱하기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니까 분모는 2고요. 분자는 1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대분수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7과 2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9번입니다. 9번. 35 곱하기 7분의 4입니다. 35 곱하기 7분의 4.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은 약분 먼저 해줘야 하는데, 35랑 7.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 이거를 7로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7로 한번 약분을 해봐야겠네요. 7로 약분해 봅시다. 하면 7은 1이 되고요. 35는 5가 되네요. 분모가 지금 어때요? 1이 됐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 그냥 자연수로 봐도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 분모는 굳이 안 쓰고 분자끼리, 분자와 자연수만 곱해줘도 되겠습니다. 5 곱하기 4 하면 얼마? 20이 됩니다. 해서 정답은 20.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3번 문제. 21 곱하기 9분의 2인데, 다 친구들 보이나요? 약분할 거 보이나요? 그쵸. 21이랑 9가 약분이 됩니다. 어떤 숫자로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이 됩니다. 자, 3으로 약분을 해주니까 9는 3이 되고요. 21은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줄 거. 그쵸. 이제는 계산이죠. 계산. 자, 3분의 7 곱하기 2라고 적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계산. 3분의 7 곱하기 2는 14.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주기.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4와 3분의 2.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참 쉽습니다. 15번도 이제 한번 해봐야겠네요. 15번입니다. 27 곱하기 얼마? 9분의 7을 할 차례예요. 27 곱하기 9분의 7. 자, 약분할 게딱 보입니다. 27이랑 9는 약분이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9도 약분할 수가 있죠? 1이 되고 3이 됩니다. 와, 이번에도 어때요? 분모가 1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자연수다. 자연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3 곱하기 7만 해주면 되겠다. 3 곱하기 7만 해주니까 얼마가 나온다? 20?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자, 18번입니다. 18번. 16 곱하기 12분의 5를 할 차례네요. 해볼게요. 이것도 딱 보이죠? 16이랑 12가 약분이 됩니다. 어떤 숫자로?
4도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은 4도 약분을 해볼게요. 12는 3이 되고요. 16은 얼마가 되죠? 4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할 차례네요. 계산을 해봅시다. 자,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4, 3분의 4 곱하기 5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20이잖아요. 20. 그쵸.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분수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6과 3분의 2구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24 곱하기 16분의 11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약분 먼저 해줘야 돼요. 24랑 16,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 숫자도 약분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선생님은 일단 4로 약분을 해볼게요. 4로 먼저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4로 약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16은 4가 되고요. 24는 얼마가 되죠? 6이 돼요. 4와 6 보니까 어때요? 또 약분이 가능한 걸알 수가 있네요. 4와 6은 2로, 2로 또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2로 약분하니까 4는 2가 되고요. 6은 얼마가 되죠? 6은 3이 됩니다. 그쵸? 자, 2와 3은 이제 약분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푸니까 어때요? 일단은 식을 적어줘야겠죠? 2분의 3 곱하기 11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3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분의 33입니다. 이거 대분수로 바꾸어 줘야겠죠. 대분수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16과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4번입니다. 24번. 11 곱하기 22분의 15. 이것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풀기 전에 약분 먼저 해보는 거죠? 약분. 11이랑 22는 약분이 됩니다. 어떤 숫자도 11로 약분이 되는구나 해서 22는 2가 되고요. 11은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을 적는 거예요. 계산식을 적어보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15구나. 이렇게 적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줘요? 계산하는 거죠? 2분의 15가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대분수로 바꿔주면 된다.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7과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27번으로 왔습니다. 친구들, 27번으로 왔어요. 24 곱하기 27분의 4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뭔가 숫자가 커지는 느낌이 들지만 친구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풀다 보면, 약분을 하다 보면 이 숫자들이 다 작아져 있음을 친구들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단 24와 27을 약분해봐야겠네요. 자, 24와 27 어떤 숫자로 약분할 수 있죠? 그쵸. 3으로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3으로 약분해볼게요. 27을 3으로 약분하면 9가 되고요. 24를 3으로 약분하면 뭐가 되죠? 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식 먼저 쓰고. 자, 9분의 8 곱하기 4라고 적어 준 다음에 이걸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니까 9분의 32가 나오고요. 이 다음에 해야 할게 뭐였죠? 이 다음에 이제 대분수로 바꿔준다.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3과 9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3과 9분의 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좋습니다. 30번. 이제 30번 할 차례입니다. 30번. 자, 30번 한번 해볼게요. 9 곱하기 얼마? 36분의 17 해볼 차례입니다. 이것도 먼저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약분해야 한다. 9와 36 약분 뭘로 되죠? 그쵸. 9로 바로 할수 있습니다. 9로 약분을 해볼게요. 그럼 9는 1이 되고요. 36은 4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너무 쉽겠죠?
자, 식 먼저 써볼까요?

4분의 1 곱하기 17 이렇게 식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해줄 거는 계산. 4분의 17이 나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는 대분수를, 이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기. 바꿔주니까 4와 4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33번 문제입니다. 33번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35 곱하기 45분의 4이네, 4네요.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35와 45. 딱 봐도 공통으로 약분할 수 있는 숫자 하나 보이죠? 뭐죠? 5가 있잖아요. 5. 그쵸? 5로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하니까 45는 9가 되고요. 35는 얼마가 돼요? 7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써봐야죠. 식을 써보니까 9분의 7 곱하기 4라고 적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9분의 28이 되고요. 자, 9분의 28. 이거를 이제 우리는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3과 9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좀 숫자가 크더라도 차근차근차근차근 약분을 하니까 결국 계산할 때는 친구들 큰 무리 없이 쉬운 숫자들로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이제 가분수는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한다? 대분수로 바꿔줘야 한다. 그러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해볼 건 뭐예요?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입니다. 해서 연산 키포인트 한번 알아봐야겠지요.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어떻게 하냐?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자는 거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1과 7분의 6을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7분의 13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죠.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준 거예요. 2 곱하기 13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분의 26이 됐고요. 7분의 26. 마지막으로 해줄 거. 맞습니다.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해서 최종적인 정답. 3과 7분의 5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푸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친구들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4 곱하기 1과 2분의 1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1과 2분의 1을 어떻게 해준다? 가분수로 바꿔준다. 바꿔볼게요. 4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이건 즉 무슨 말이에요? 2분의 4 곱하기 3과 똑같다는 거죠. 그쵸? 우리 여기서 한번 약분 먼저 해볼까요? 약분이 되네요. 그쵸? 2와 4가 약분이 됩니다. 해서 약분을 하니까 2는 1이 되고 4는 뭐가 돼요? 2가 됐죠? 분모가 1이 됐습니다. 이거 자연수로 취급이 가능해져요. 그렇다면 분자와 자연수만 곱해줘도 답이 나오겠네요. 2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8 곱하기 3과 4분의 1이네요. 그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8 곱하기 3과 4분의 1을 우리는 가분수로 바꿔줘서 4분의 13으로 바꿔주고요. 자, 바꿔주고요. 4와 8이 어때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또 이렇게 해줘요. 해주니까, 자, 보세요. 어때요? 1분의 2 곱하기 13이 되죠? 이것도 즉 무슨 말이에요? 자연수로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2 곱하기 13만 해주면 정답이 된다.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26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한번 해볼게요. 8 곱하기 1과 5분의 1이네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일단 바꾸어줘야겠죠? 그러면은 8 곱하기 5분의 6이 되고요. 그쵸?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5분의 8 곱하기 6이라는 말과 똑같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약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산해 주니까 뭐가 나오죠? 5분의 8, 6에 48. 자, 5분의 48이 나왔습니다. 맞죠?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주

바꾸는 거죠. 대분수로 바꾸니까 9와 5분의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할 차례입니다. 9번. 9번으로 가볼게요. 8 곱하기 1과 6분의 5입니다. 8 곱하기 1과 6분의 5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곱하기 1과 6분의 5를 이제 우리는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그쵸?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6분의 11이 됩니다. 맞나요? 이 상태에서 쓱 보니까 보여요. 지금 뭐가? 약분할 게 보여요. 약분할 게. 약분을 해버려야죠. 그러면 약분 이렇게 딱딱 하니까 6은 3이 되고 8은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3분의 4 곱하기 1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44가 됩니다. 이걸 이 다음에 대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쵸? 대분수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4와 3분의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할 차례입니다. 12번 좋아요. 10 곱하기 2와 8분의 3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곱하기 2와 8분의 3 이것도 변함없이 일단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봅시다. 10 곱하기 그러면 8분의 얼마가 되나요? 8분의 19가 되죠? 그쵸? 19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을 적어보는 거죠? 자, 8분의 10 곱하기 19. 이렇게 적으면서 선생님이 딱 봤어요. 약분할 게 있네요. 그쵸? 자, 약분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뭐랑 뭐가 약분이 돼요? 10이랑 8이 약분이 되는데 어떤 숫자로? 맞습니다. 2라는 숫자로 약분이 되네요. 약분 딱 해봅니다. 약분을 이렇게 해봤어요. 하니까 4와 5. 이거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고 여기서 계산을 해준다.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0, 5 곱하기 19 하면 얼마예요, 친구들? 5 곱하기 19 하면 9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4분의 95. 이거 뭐 암산으로 당연히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한번 해봐야 돼요, 친구들. 선생님도 한번 해봅니다, 이때는. 자, 한번 해볼게요. 95 나누기 4를 해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주니까 15 안에 4는 몇번 들어가나요? 15 안에 4는 3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하니까 나머지가 3이 되고요. 선생님이 예전부터 말했듯이 어느 방향? 요 방향으로 읽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23과 4분의 3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친구들이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6 곱하기 1과 9분의 5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6 곱하기 9분의 얼마로 바꿀 수 있죠? 14로 바꿀 수 있고요. 6이랑 9는 어때요? 약분이 가능하다. 3으로 약분해주면 되네요. 3, 2 이렇게 약분이 됐고요. 이제 계산식 한번 써볼까요? 계산식 쓰니까 자, 3분의 2 곱하기 14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맞죠? 계산해볼게요. 자, 계산하니까 어때요? 3분의 28이 되고요. 맞죠? 그렇다면 이거를 대분수로 바꾸니까 9와 3분의 1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6 곱하기 1과 10분의 7입니다. 해볼게요. 자, 6 곱하기 10분의 17 이렇게 바뀌고 보니까 어때요? 약분이 가능합니다. 약분을 해볼게요. 6이랑 10은 2로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은 5가 되고요. 6은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산식을 써보는 거죠. 계산식을 써.

12분의 얼마가 될까요? 12분의 얼마가 되죠? 자, 3 곱하기 12 하면 36이고요. 36에다가 7을 더 해주는 거잖아요. 36에다가 7을 더 하면 얼마가 되죠? 그쵸. 43이 됩니다. 43이 돼요. 여기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약분해줘야 할것 같아요. 4랑 12는 4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이 되고요. 3이 됩니다. 맞죠? 해서 계산을 해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3분의 43이 된다. 3분의 43이 된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한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바꿔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14와 3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좋아요. 그 다음, 24번입니다. 24번. 5 곱하기 1과 15분의 2예요. 이것도 한번 차근차근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봅시다. 5 곱하기 15분의 17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을 한번 적기 전에 보이네요. 뭐가? 약분할 게 보이네요. 약분 먼저 해봅시다. 5와 15는 5로 약분이 되니까 여긴 3, 여긴 1. 이렇게 적어줄게요. 계산식 이제 적어볼까요? 자, 적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17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결국 이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7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5와 3분의 얼마? 2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할 차례입니다. 27번. 8 곱하기 얼마? 3과 16분의 9.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8 곱하기 16분의, 이거를 이제 가분수로 바꿔줘야 하는데, 3 곱하기 16 하면 얼마예요? 그쵸. 48입니다. 48에다가 얼마를 더해준다? 9를 더해준다. 48에다가 9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50. 7이 되죠. 그쵸? 57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약분하는 거죠. 약분. 그쵸?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1, 2. 선생님은 지금 8로 약분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됐어요. 계산식 그럼 정리해서 적어볼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57. 즉, 이게 얼마 나온다? 2분의 57이 나온다. 2분의 57. 이걸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한다? 대분수로 바꾸어줘야 한다. 그쵸? 그러면은 대분수로 바꾸었을 때 어떻게 돼요? 28과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곱하기 2와 21분의 2입니다. 풀어볼게요. 먼저 바꾸어줘야겠네요. 7 곱하기, 어떻게 되죠? 21분의, 자, 2 곱하기 21 하면 어떻게 돼요? 42입니다. 42에서 2를 더해주니까 44 해주고요. 약분할 거딱 보이죠? 7이랑 21. 7로 약분됩니다. 1, 3. 이렇게 바꿔주고 계산식 한번 적어볼게요.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니까 3분의 1 곱하기 44구나. 적을 수가 있고요. 이건 즉, 얼마다? 3분의 44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준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그럼 14와 3분의 2구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좋아요. 33번 문제 할 차례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 곱하기 36분의, 자, 36에다가 1 곱하면 36이고, 36에 13을 더해주면 49가 됩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약분할 거딱 보이죠? 4랑 36. 어떻게 약분이 돼요? 4로 약분이 돼요. 1, 9.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정리해서 적어보는 거죠? 자, 9분의 1 곱하기 49구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9분의 49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럼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자, 5와 9분의

0: 하나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웠나요? 아니죠. 차근차근, 그리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꾼 다음에 약분을 해주면은 아무리 숫자가 커도 나중에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게 된다.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오늘도 숨가쁘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정말 숨이 가빴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듣고 있다는 생각에 선생님 정말 열심히 했고 친구들도 그에 따라서 열심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당연하게 친구들은 무조건 남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복습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만날 때는 친구들 당연히 복습이 완전하게 된 상태겠죠? 좋아요. 그럼 오늘 이 강의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웃으면서 즐겁게 다음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안녕!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너 대박 치기!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것이라고 내미하고 이것이라고 내미하고 내미야 그래.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어 점수 지키지! 가자!
3: 응?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금 만점왕 연산 11단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그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분수 나누기 자연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산 2차 시 마무리 시간인데요. 3일차부터 5일차까지 만나볼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번 시간은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분수 나누기 자연수 어떻게 계산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퀴즈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6분의 41 나누기, 오, 보세요. 41은 5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이 문제 멋지게 함께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 문제를 신나게 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깨치기는 깨치기인데 원리 깨치기, 원리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원리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하고 가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분수 나누기 자연수 알아볼 건데요. 자, 5분의 4 나누기 2의 계산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분의 4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전체 기다란 막대를 1이라고 생각한다면 5분의 4는 똑같이 다섯 부분 나눈 것 중에 네 부분이 바로 5분의 4잖아요. 자, 그런데 나누기 2예요. 색칠한 부분 중에 똑같이 2등분해서 그 중에 한 부분, 빗금친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이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분모는 그대로예요. 전체를 똑같이 다섯 부분 나눈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O 그대로 적어줬고요. 이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똑같이 네 부분 나눈 걸 이렇게 두 부분, 그러니까 2등분한 거기 때문에 4 나누기 2라고 적어준 거죠. 그래서 5분의 2라고 계산해 주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경우에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눕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역시 그림으로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 5분의 4 나누기 3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4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자, 먼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가 5분의 4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직사각형 하나를 전체 1이라고 한다면 5분의 4는 전체 요 하나를 똑같이 다섯 부분 나눈 것 중에 네 부분, 이 색칠한 부분이 5분의 4일 겁니다. 자, 그런데 나누기 3을 하려고 하니 이 상태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5학년 때 배웠던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해 줄 건데요. 여기 맨 아래를 보세요. 참고라고 여기 되어 있죠? 분자 분모에 각각 똑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 5학년 때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4라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해 15분의 10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선생님, 하고 많은 수 중에서 왜 하필 3을 곱했나요? 라고 물어볼 법하죠. 물어볼 법하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연수가 3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2를 곱해도 되고 5를 곱해도 되지만 이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분모 분자의 자연수만큼 3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15분의 12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준 거죠. 자, 이제 우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3이기 때문에 15분의 12를 똑같이 세 부분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이잖아요. 따라서 이 빗금친 부분은 15칸 중에 4칸만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은 15분의 4입니다. 라고 그림을 통해서 먼저 이해해 주고요. 이제 그 아래를 보세요. 이렇게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5분의 4 나누기 3, 어라?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해서 15분의 10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줘야겠다. 이왕이면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말이죠. 이제 15분의 12 나누기 3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일 때는 이렇게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11을 3으로 나누어서 15분의 4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아래 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5분의 4와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가 자연수 3의 배수인 분수로 바꾸어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계산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만났는데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황하지 말고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줍니다. 이왕이면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분수의 분모 분자에 요 자연수만큼을 각각 곱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이렇게 15분의 4라고 계산 결과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림과 함께니까 이해가 쉽죠? 자, 이제 오늘의 원리를 다 깨쳐봤기 때문에 이 원리를 그대로 활용해서 오늘의 연산력 쑥쑥 키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3일차 문제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대표 문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분의 3이란 진분수 나누기 2예요. 자, 보니까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가 2의 배수인 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주면 되지요. 선생님, 분자만 곱하면 안 되나요? 라는 친구 설마 없겠죠? 우리 5학년 때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꾸어 줄 때는요. 분모에만 곱하거나 분자에만 곱하면 안 되고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를 분모 또는 분자에만 곱하지 말고 분모 분자에 각각 다 곱해주세요. 그 다음에 8분의 6으로 바꾸어 줬죠. 이제 2의 배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6을 2로 나누어서 8분의 3이에요. 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라고 정리하면 돼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꾸어준다. 어떻게?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그 다음에는 분모는 그대로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주면 된다라는 건 말이죠. 기억하면서 3일차 문제 신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죠. 5분의 3 나누기 2예요. 자, 3은 2의 배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10이 되고 분자는 6, 10분의 6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만들어졌죠. 이제 우리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6은 2의 배수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6을 2로 나누어 주고요. 다음은 10분의 3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7분의 5 나누기 2입니다. 자, 5는 2의 배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 주어서 14분의 10으로 바꿔 주고요. 다음은 분모는 그대로. 다음은 10은 2의 배수기 때문에 10 나누기 2라고 적어 줄 수가 있겠죠. 이제 계산하면 14분의 5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인데요. 5분의 2 나누기 3입니다. 역시 2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3을 곱해 15분의 6이라고 적어주고요. 다음은 6은 3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6은 3으로 나누어 주고요. 따라서 15분의 2예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이 또 자주 하는 실수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친구들이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는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줄때이 자연수를 분모에만 곱하거나 분자에만 곱하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안 그래 할것 같지만요. 시험을 치다가 마음이 급하면 나도 모르게 실수합니다. 절대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때는요. 어느 한쪽에만 곱하지 말고 공평하게 똑같이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준다. 하나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 또 마음이 급해서 여기서 바로 순식간에 고속 열차를 타고 여기로 가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실수예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계산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서 답까지 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손이 조금 아프더라도 먼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 분모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고, 마지막에 답까지 차근차근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잘 해주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4일차 문제 만나보죠. 자, 이번에는요, 7분의 4 나누기 3입니다. 마찬가지로 4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게 3을 곱해 21분의 12.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주고요. 나누기 3 적어줍니다. 자, 이제 12는 3의 배수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12 나누기 3을 해줍니다. 자, 그럼 21분의 4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 3일차 문제 1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9분의 7을 나누기 2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7을 2의 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 각각 2를 곱해 주자고요. 자, 이제 분모는 그대로 분자는 자연수로 나누어 주면 18분의 7이라고 쓸수 있고요. 정답은 18분의 7 되겠네요.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잘 적어 줍니다. 다음은 3일차 문제 19번 문제인데요. 11분의 9 나누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자, 11분의 9 크기가 같은 분수 각각 2를 곱해 22분의 18 적어 주고요. 나누기입니다. 다음은 22분의 18 나누기 2 적어주고요. 따라서 22분의 9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요. 이 분수의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지 아닌지, 배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배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먼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3일차 문제 20번 문제인데요. 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은 2의 배수인가 아닌가? 아니죠. 따라서 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각각 분모 분자에 곱해 보겠습니다. 34분의 26 적어주고요. 이제 나누기 2 계산해 볼게요. 자,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분자는 26 나누기 2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계산해주면 34분의 13이에요. 라고 정답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일차 문제,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은 4일차, 5일차까지 모두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4일차 문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또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지요. 자,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은요. 오늘의 선생님이요. 요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학의 기본 용어를 정리해요. 인데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수학은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수는 이런 거라고 약속하자. 약수는 이런 것이라고 약속하자. 진분수는 이런 것이라고 약속하자. 가분수는 이런 것이라고. 대분수는 이런 것이라고. 기하분수는 이런 것이라고 약속하자라고 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 배수는 삐삐뽀뽀예요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다른 데 가서 삐삐뽀뽀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계산하는 거 좋죠. 하지만 먼저 기본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수. 어떤 수의 두 배, 세 배, 네 배, 몇 배가 되는 수. 또 약수.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다라는 뜻이죠. 다음, 진분수.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진짜 분수. 가분수. 분자와 분모가 똑같거나 분자가 더큰 가짜 분수. 대분수.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분수. 기하분수.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1뿐이라서 더 이상 약 뿐이 되지 않는 분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학의 기본 용어들을 나만의 공책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여가며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한 번 더.

꼭꼭꼭 집어넣어 보면 조금 더 수학을 확실하게 잘알 수가 있답니다. 선생님, 굳이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풀이 과정을 쓸때 기본 용어의 뜻을 확실히 아는 친구들은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풀이 과정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수학의 기본 용어, 선분, 뭐, 배수, 가분수, 직선, 이런 기본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꿀팁 잘 기억하면서 머리를 잠깐 식혔으니까 계속해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만나 볼 건데요. 가분수가 나왔네요. 연산 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니에요.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주고요. 각각 3을 곱해줍니다. 이제 배수가 되었죠. 분모는 그대로 분자. 21 나누기 3 적어주면 15분의 7이에요.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풀어보죠. 자, 4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6분의 11 나누기 2인데요. 11은 2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크기가 같은 분수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 만들어주고요. 다음은 이제 배수가 되었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22 나누기 2를 계산해서 12분의 11이라고 예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4일차 문제 2번 문제 출발해보죠. 3분의 4 나누기 3입니다. 4는 3의 배수가 아니야. 먼저 확인해주고요. 3을 분모 분자에 공평하게 곱해줍니다. 다음은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자, 11을 3으로 나누어줍니다. 따라서 9분의 4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일차 문제 3번 문제 풀어볼까요? 먼저 확인할 것 뭐라고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먼저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줍니다. 30이고요. 51입니다. 이제 나누기 3을 하면 아하! 51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 51을 3으로 나누어서 30분의 17이구나. 이렇게 쫙 적어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4일차 문제, 4번 문제 풀어보죠. 4분의 5 나누기 4예요. 자, 오는 4의 배수가 아닌 것 먼저 확인하고요. 4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 16분의 20 나누기 4를 계산해 줄 건데요. 20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16분의 20 나누기 4를 해주면 16분의 5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4일차 문제 계속해서 18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13은 2의 배수가 아니죠. 크기가 같은 분수, 각각 2를 곱해주겠습니다. 22분의 26 나누기 2고요. 이제 26은 2의 배수죠. 분모는 그대로 26 나누기 2를 해주면 22분의 13이지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12분의 17 나누기 2예요. 먼저 확인해 봤나요? 17은 2의 배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2를 각각 곱해 24분의 34 만들어 주고요. 아하, 34는 2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34를 2로 나누어 주면 24분의 1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4일차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16은 3의 배수가 아닌 것 먼저 확인하고요. 3을 각각 곱해 27분의 48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27분의 48 나누기 3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7분의 16이다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일차 문제 신나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5일차 문제도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5일차 문제로 뛰어가 보죠. 자, 5일차 문제는요, 지금까지 배운 걸 총동원해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자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는 건데요. 배수면 이렇게, 배수가 아니면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꾸어 준다.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요.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까지 해준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자고요. 자, 그렇다면 5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가? 이네요. 그렇다면 굳이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 필요 없이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2를 자연수 2로 나누어 주면 5분의 1이에요 라고 적어 주면 되고요. 자, 5일차 문제 2번 문제는요, 역시 10은 2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바로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10을 2로 나누어 주면 9분의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만나보죠. 15분의 14 나누기 2예요. 먼저 확인. 뭘 확인하라고요? 그래요. 14는 2의 배수인지 아닌지 맞잖아요.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그 다음 요 분자 14를 2로 나누어 줍니다. 그렇다면 15분의 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5일차 문제 4번 문제도 만나보죠. 역시 9는 3의 배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9를 3으로 나누어 줍니다. 다음 7분의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더 이상 약분할 게 없잖아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일차 문제 16번 문제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4분의 1 나누기 2입니다. 자, 봤더니 먼저 확인. 1은 2의 배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 줄 건데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게끔 2를 각각 곱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8분의 2고요. 나누기 2입니다. 자, 이제 2는 2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8분의 2 나누기 2라고 적어주면, 아하, 8분의 1이다라고 16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5일차 문제 17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7분의 3 나누기입니다. 항상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지 아닌지 말이죠. 3은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줍니다. 6은 2의 배수죠.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6 나누기 2를 적어주고요. 그렇다면 14분의 3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도 만나보죠. 5일차 18번 문제인데요. 8분의 25 나누기 2입니다. 자, 어때요? 25는 2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하면 16분의 50이 되고요. 50은 2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50을 2로 나누어주면 16분의 25인데요. 이렇게 계산 결과가 가분수면요, 대분수로 고쳐주자고요. 16분의 25는 1과 16분의 9라는 대분수로 쓸수 있고요. 우리는 정답은 1과 16분의 9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1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남은 문제들은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꼼꼼하게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 오늘의 연상키 정리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은요, 이걸 배웠습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에서 세모가 동그라미의 배수가 아닐 때는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분수로 만들어 주는데요. 그 방법은 자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주면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산 키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해 봤으니까요. 이제 멋지게 해결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6분의 40을 나누기 5입니다. 41이 5의 배수가 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니죠. 따라서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 줍니다. 5를 각각 곱해 주면 30분의 205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5는 5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적어 주고요. 여기 분자에다가 205 나누기 5.

0: 라고 적어줍니다. 그렇다면 200원 나누기 5는 41이잖아요. 따라서 30분의 41이고요. 이것을 대분서로 고쳐주면 1과 30분의 11이라고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퀴즈까지 풀어봤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풀어보는 보너스 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10분의 9 나누기 5입니다. 자, 이 10분의 9 나누기 5. 이 문제 정답은 어떨까요? 기하 분수, 대분수 형태로 구해서 수강국의 게시판에 많이 많이 정답을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였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못푼 문제들 꼭 한번 다 풀어보고요. 오늘의 보너스 퀴즈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연산력을 쑥쑥 키워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는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1: 저는 오늘 좀 특별히 난하고 인도의 커리를 좀 먹었습니다.
0: 야, 저도 인도 커리 정말 좋아합니다. 특유의 그 향신료 맛이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1: 네. 오늘 여행할 나라가 바로 이 커리의 원조 나라죠.
0: 맞습니다. 인도 커리는 가람 마실라, 코리앤더, 커민, 카다멈 등 정말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가서 독특하고 깊은 맛을 내는데요. 옛날에는 향신료가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향신료를 찾으려고 인도 가는 길을 찾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자, 그곳이 인도인 줄 알고 인디아스라고 불렀다라고도 해요.
0: 인도는 정말 보물 같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보물을 차지한 제국이 하나 있죠, 선생님?
1: 네, 이 16세기에 인도 대부분을 정복한 나라,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자, 선생님, 무굴, 어떤 나라가 좀 떠오르시지 않나요?
0: 발음만 보면 무굴, 무울, 몽골과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1: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은 이 몽골의 칭기스칸의 후예가 바로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이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죠, 선생님?
0: 아, 그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본 네. 도시인데요.
1: 아그라겠죠?
0: 네, 맞습니다. 네.
1: 자, 어떤 도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0: 그 유명한 이 타지마할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릴만 하죠.
1: 아그라가 유명해진 건 16세기부터라고 해요. 그전에는 그냥 작은 도시였습니다.
0: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 이 당시 인도는 이슬람 왕조인 델리 술탄 왕조가 300년 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16세기 초 이제 그 국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침략자들이 쳐들어옵니다.
0: 자, 벌써 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자, 인도의 아그라에서는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 아그라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인도의 고대 문헌들에는 이 지역이 아그라바나, 즉 숲이 우거진 땅으로 원래는 강을 따라 숲과 마을이 펼쳐진 곳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정착해 도시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곳은 인도의 성스러운 강들 중 하나인 야무나 강을 끼고 있는데 이 강은 예로부터 사람들과 물자가 모이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아그라는 이 강 덕분에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중심지 델리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에 아그라 역시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도의 아그라는요, 13세기에 수립된 델리 술탄 왕조를 지나 16세기 무굴 제국 시기에 중심 도시예요. 아그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였습니다. 특히 16세기 말에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며 많은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패권 쟁탈의 시대, 센고쿠 시대를 거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치하는 시기로 이어지는데요. 그가 일본을 통일하고 2년 만에 일으킨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가 죽은 이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까지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의 원병을 보내준 명나라를 오랫동안 섬기지만 17세기 명나라가 무너지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한편 유럽은 어땠을까요? 16세기 르네상스와 신항로 개척 시기를 지나 17세기에는 과학혁명, 18세기 시민혁명이 이어지던 시기였어요. 새로운 학문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지금의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들이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던 같은 시기에 인도의 아그라에서도 중요한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그라로 함께 떠나보기 전에 잠시 델리를 둘러보겠습니다. 델리에 가보면 멋진 탑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쿠투브 미나르인데요. 실제로는 교과서 사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멋진 탑이라고 합니다. 이 탑이 왜 세워졌을까요? 힌두교도가 많은 인도지만 12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중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이 쿠투브 미나르를 만든 것이죠. 이후로 인도에서 지속된 이슬람 왕조를 가리켜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한답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인도 특유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 아그라 역시 점차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요. 마침내 16세기 초에는 델리 술탄 왕조의 수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델리 술탄 왕조는 결국 바부르라는 사람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바부르가 1526년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 술탄 왕조와 맞붙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끼리까지 동원된 대규모 전투였는데 무기 사용에 능했던 바부르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부르는 마침내 16세기 전반 인도의 새로운 제국을 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도 최후의 제국, 무굴 제국입니다. 참고로 바부르는 몽골계 핏줄을 이어받은 인물인데요. 그래서 나라 이름 또한 몽골을 뜻하는 무굴이 되었답니다. 특히 바부르의 손자인

0: 아크바르 황제 시절이 전성기였는데, 그는 붉은 사암으로 아그라성을 웅장하게 확장시켰고,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도시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아크바르는 무엇보다 관용정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제국이 다양한 종교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힌두교 출신 신하들을 고위 관리로 임명하는 한편 여러 종교인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비이슬람교도들에게 부과한 세금인 지지야를 폐지한 일은 아주 유명하죠. 덕분에 아그라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황제를 존경했습니다. 사진에 붉은색을 띠는 요새가 바로 아그라성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웅장하고 카리스마 있는 요새가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원숭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거닐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 요새를 보기 위해 아그라를 찾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아그라뿐만 아니라 인도를 상징하는 유명 건축물이 있는데 박세훈 선생님께서 잠시 후에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1: 아크바르 황제. 자, 우리에게 뭐 악바르 황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알려진 무굴 제국의 황제인데요. 이슬람 제국에서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이 부과되었던 세금을 없애주다니. 이거는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네.
0: 아크바르 황제는 글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연구를 보면 난독증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지식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요. 들은 내용을 놀라울 정도로 잘 기억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을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져요.
1: 뭐 넓은 어떤 포용적인 마음에 뭐 뛰어난 기억력까지 갖추고 또 문화 예술까지 사랑하게 했다니까 이 시기가 무굴 제국에게는 전성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이 시기의 평화 부의 정도는 지금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아크바르의 손자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1: 아크바르의 손자라고 하면은 샤자한인데요. 이 샤자한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인도의 걸출한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 무려 22년 동안 뭐 중국, 페르시아, 뭐 이탈리아에서까지도 장인을 불러오기도 하고 약 2만 2천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새하얀 이 대리석 건물 하나를 지었습니다. 자, 당시에 건축 비용이 3,200만 루피가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약 8조 2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건물, 혹시 어떤 건물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0: 인도에 그렇게 거대하고 놀라운 건물이면 타지마할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무덤, 바로 타지마할인데요. 황제의 사랑과 슬픔, 제국의 흥망성쇠가 담겨있는 이야기.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굴 제국의 수도 아그라를 대표하는 건축물. 아니, 어쩌면 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건축물 타지마할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무덤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면 놀라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평범한 무덤은 아니겠죠? 이곳은 황제의 사랑과 슬픔, 그리고 무굴 제국의 영광과 갈등이 모두 담긴 상징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샤자한은 총애하던 왕비 뭄타지 마을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뭄타지 마을은 잦은 출산에도 불구하고 황제인 남편을 도와서 정치, 전쟁터 동행 등 그야말로 헌신적인 사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1631년 그런 그녀가 14번째 아이를 낳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샤자한은 큰 충격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지어 그녀를 기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632년부터 20여 년간의 대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전역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 온 약 2만 명의 장인과 기술자들이 참여했는데요. 하얀 대리석은 라자스탄에서,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조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지마할은 단순히 인도만의 건축물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의 자원이 모인 국제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타지마할의 아름다웠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인데요. 내면 어디서 바라보더라도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바로 완벽한 균형과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타지마할은 낮과 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곳을 방문한 한 유럽의 여행자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지마할을 돌로 만든 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 샤자한의 치세 말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굴 제국은 장자 계승제도 대신 후계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왕위를 이었는데요. 샤자한이 지지한 후계자가 있었지만 또 다른 아들인 강경한 이슬람교도 아우랑제브가 이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아우랑제브는 아버지 샤자한을 아그라성에 유폐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샤자한은 성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멀리 보이는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들에 의해서 요새에 갇힌 채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고 이후 뭉타지마할 곁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타지마할 중앙에는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아우랑제브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크바르가 펼쳤던 관용 정책과 달리 그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강화했습니다. 힌두교도들에게 지지아를 다시 부과를 하고 때로는 힌두교 신전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힌두교도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무굴 제국은 점차 불안정해졌습니다. 아우랑제브가 떠난 뒤 무굴 제국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그라와 델리의 궁전은 여전히 화려했고 타지마할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은 무굴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종교 갈등과 지방 세력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요. 이 제국은 점차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유럽 세력, 특히 영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향신료, 면직물, 그리고 마시는 차를 유럽으로 가져가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죠. 그러나 점점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한 영국은 무기를 들고 인도의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군은 인도의 벵골 세력을 꺾고 그때부터 무굴 황제는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전히 델리의 황궁에는 황제가 앉아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영국이 쥐고 있었던 거죠. 결국 1857년 세포의 항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포인은 인도인 병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인도인 병사들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면서 무굴 제국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 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라의 타지마할은 지금도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유산과는 달리 근현대 인도는 오랜 식민 지배와 가난 그리고 갈등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타지마할이 무굴 제국의 찬란했던 과거를 보여준다면 그 이후 인도의 역사는 외세의 지배와 분열이 남긴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 타지마할,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네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건물인데 정작 본인은 아들에게 감금당해가지고 평생 작은 창문으로 보기만 하다니요. 야, 너무 안타까운.
1: 맞습니다. 이 샤자한은 결국에는 죽어서야 이 사랑하는 아내 옆에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타지마할 한가운데 두 개의 석관이 나란히 있는데요. 타지마할

0: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1: 왜요? 예.
0: 왜냐하면 샤자한의 관이 나중에 이렇게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타지마할의 완벽한 대칭이 살짝 깨지고 말았던 거죠.
1: 야, 그토록 노력해서 만든 대칭인데 정작 본인이 네. 그 대칭을 깨뜨렸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0: 네, 이제 게다가 요즘에는 심각한 이 대기오염 때문에 이 하얀 대리석이 좀 누렇게 변색까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심각하면은 갈색이나 또 녹색으로까지 변한다고 해요.
1: 타지마할, 사랑의 위대함과 예술의 아름다움도 보여주지만 권력의 허무함, 그리고 현재 환경 오염까지 모두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 같습니다.
0: 네, 이 타지마할과 무굴 제국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인도의 아그라에 가셔가지고 이 타지마할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가시면은 훨씬 더 흥미롭게 이 타지마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오늘 아그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도시로 한번 가볼까요?
1: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 안녕.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주생활을 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변화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 이를 생애 주기라고 하거든. 이 생애 주기에 따라 소득이나 소비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미리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해. 유소년기에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그래서 부모님의 소득에 의존해서 소비생활을 해야 하지. 주로 용돈을 받아쓰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바람직한 경제생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 용돈기 입장에서 보며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하자. 청년기에는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게 돼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거지. 이 시기엔 소득이 발생하는데 소득이 좀 적어. 덩달아 소비도 적은 시기야. 소득이 좀 생겼다고 바로 플렉스하러 가지 말고 똑똑하게 소비하면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자.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많이 증가하게 돼. 하지만 결혼과 출산, 양육, 주택 마련 등으로 소비도 많이 증가하지. 이 시기는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시기야. 안정된 노후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지출에도 대비해야 하고. 노년기에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돼. 자, 이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생활 그래프를 쭉 살펴볼까?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기가 있고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시기가 있지. 소비는 평생 지속되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게다가 평균 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은퇴 이후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노년기 생활을 대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진 거야. 따라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위해 자산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해.
1: 반갑습니다. 연결고리 사회,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금융

원인이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주 삐까 번쩍한 귀금속, 반지나 목걸이와 같은 것들 당연히 돈이 되잖아요. 자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땅, 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귀금속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또한 중요한 실물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갑 속에 있는 화폐, 현금 이런 것 또한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물론 다양한 자산의 종류가 있지만 금융자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융자산의 종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익숙한 단어가 보입니다. 뱅크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뭐예요? 은행입니다. 아마 가장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우리 돈이 생기면요. 은행에 저축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렇게 저축을 한다라는 걸 우리는 예금 또는 적금 상품에 가입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러한 예금과 적금 상품을 합쳐서 예적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 금융기관이라는 건 결국 은행을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은행에다가 내 돈을 맡기고 언제가 됐을 때, 만기일이 됐을 때 약속했었던 이자와 원금을 받는 이러한 자산을 우리는 예적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금, 적금 둘은 무슨 차이예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금은요. 한 번에 큰 목돈이 생겼을 때 내가 이 뭉태기의 돈을요. 한 번에 은행에 넣어놓는 것. 이걸 우리는 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에 반면 적금의 이 적자요. 이게 바로요. 포인트 적립하다 할 때의 그 적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계속해서 누적해서 돈을 쌓아가는 개념인 거예요. 다달이 내가 용돈을 받습니다. 또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다달이 얼마만큼의 돈을 계속 저축해서 나가는 방식, 이걸 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어쨌든 한 번에 큰 돈을 넣든 조금씩 소액을 일정량을 넣든 간에 이러한 예적금 상품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리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상품을 볼게요. 자, 설명 부분에서 이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주식이라는 거입니다. 자,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커지게 되면요. 이 회사가 주식회사로 상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규모가 커졌죠. 그러면 우리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나의 회사에 이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저 기업의 가치가 좀 좋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요. 그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근데 실제로 그 회사예요. 네. 주가가 올라요. 주식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주식에 투자했었던 사람이 그 시점에 주식을 팔아버리게 된다면 그 사이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금융자산을 우리는 주식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투자자, 주식 투자자들, 특정 회사의 주식을 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주인된 권리를 지닌다라고 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니게 되면 일정 부분 내가 회사의 경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자, 특히 이러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크다라는 성질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자산은요. 바로 채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채권이라는 건 정부나 기업 등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한다. 아, 말이 좀 어렵죠. 자, 이러한 채권이라는 걸 좀 쉽게 표현을 하면 결국 이 채권은요. 빚 문서입니다. 일종의 차용증이라고 보면 돼요. 정부가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또는 기업이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요. 사람들한테요. 돈을 꿉니다.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줘. 내가 얼마 있다가 이자 얼만큼을 붙여서 갚을게.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채권 같은 경우에도요. 채권 만기일이 되면은 내가 약속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채권 자체도요. 채권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함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금융자산 이외에도요. 펀드나 보험과 연금과 같은 자산이 있는데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요. 사람들한테 자금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투자자가요. 이걸 열심히 운용을 해서 수익을 봐요. 그럼 그러한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펀드고요. 두 번째 보험은요. 사실 엄청난 수익을 좀 창출하기보다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거잖아요. 평소에 내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혹시나 나중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드는 돈을 보험료의 형태로 지급받는 형태. 이걸 우리는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이라는 건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특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가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 안전성도 높기를 기대하고 수익성도 높기를 기대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전성과 이 수익성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안정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다소 낮게 기대할 수 있고요. 이에 반면 주식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수익성은 좀 높게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반면 내가 투자했었던 원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손실, 그 위험의 정도가 좀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금융 상품별로 갖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나의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설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팔, 다리, 머리처럼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작게 한번 살펴볼까요? 각각은 여러 기관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조직을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생물을 이루는 가장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인 세포입니다.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세계를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요, 이 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아, 이 독립적인 개체,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세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그것이 통합과학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중학교의 성취 기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포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본 단위다라고 한 거 본 거고 그런 세포의 종류가 있었죠? 근데 그 종류는 구조와 기능이 다양했었고 그 관계를 추론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통합과학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일단 통합과학에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로 생명 시스템을 공부하게 되고 이 생명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을 공부하니 당연히 기본이 되는 것이 세포겠다라고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본격적으로요.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포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세포라고 하는 걸 과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생물을 이루는 기본, 구조적인 기본 단위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인 기본 단위. 그래서 우리는 세포를 이야기할 때요. 가장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요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세포의 종류를 봤더니 우리요, 적혈구, 백혈구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 혈액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혈액을 크게 분류하면 우리가 혈장이라고 하는 우리 액체 성분이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바로 혈구라고 하는 고체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이 혈구에 해당하는 것에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세포로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적혈구 한번 보시면 네, 움푹하게 생겼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어떠한 그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다. 아, 그러면 구조와 기능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신경세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경세포 역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뭔가 띄엄띄엄 빠르게 빠르게 길쭉하게 생겨서 그 자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생긴 거죠. 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자극을 빠르게 전달하는 기능에 특화된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도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생식세포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생식세포도 각각의 어떤 구조를 가지면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요? 그렇죠. 독립적인 개체,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를 세포라고 하는데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어떻게 도대체 독립적인 개체를 이루고 있는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세포라고 하는 것이 기본 단위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세포가 모여서 세포들의 모임 바로 조직을 이루게 되고요. 이런 조직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고 이런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바로 개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는 생물의 기본 단위이며 모든 세포는 일정한 구조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는 하나의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포 안에는 다양한 구조들이 있어요. 이 구조물들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부르고 각자 특별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제 세포 속 작은 일꾼들, 세포 소기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안에는 어떠한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요, 일단 세포를 보면 세포막,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 막으로 외부와 구분된 이 세포는 핵과 여러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단연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것은요, 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핵은요, 동물세포도 식물세포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유전정보 가진 DNA가 있고요. 바로 생명활동을 조절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딥니까? 라고 본다면 여러분 바로 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이 세포 소기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 소포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소포체는 라이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 있죠? 그것을 세포 내에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포체의 기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물질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골지체라고 하는 건데 이 골지체는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변형 혹은 분비에 관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게 보실 것은 바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우리가 세포 호흡을 통해서 정말 생명 활동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이 바로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막은 아니고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라고 해서 이러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또 이제는 동물 세포에는 없지만 식물 세포에는 관찰되는 기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엽록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광합성을 하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세포벽 역시 우리 식물 세포에서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구조물이고요. 이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액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액포는요. 바로 여러분들 영양분, 색소, 노폐물의 저장 그리고 세포의 생장과 삼투압 유지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액포의 존재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을 통합과학에서 공부하게 되니까요. 이 내용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분수 나누기 분수의 원리를 알아보고 1일차 그리고 2일차의 문제까지 해결해 봤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이어지는 3일차부터 5일차의 내용 만나볼 거예요. 오늘의 내용 만나기 전에 만점왕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48 나누기 33분의 32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 어떻게 할수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자연수 곱하기 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죠. 계산을 했더니 49와 2분의 1 또는 2분의 99. 이런 계산 결과 얻었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연산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배울 내용 간단히 살펴볼게요. 3일차부터 5일차 내용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요,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요. 우리 이번 차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3일차의 내용 만나볼까요? 자, 3일차 내용은 바로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를 통분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를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통분을 하여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통분을 한다는 건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3분의 5 나누기 7분의 3과 같이 이렇게 분모가 다를 경우에 통분을 해주어야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죠. 3, 7에 21로 통분을 해서 21분의 35, 21분의 9로 나타냅니다. 이제 분모가 똑같아졌죠.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35 나누기 9인데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35,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9분의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을 계산하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역시 여러분들이 약분할 수 있다면 기약분수를 나타내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2분의 3 나누기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통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6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2분의 3의 분자와 분모에 각각 3을 곱합니다. 3을 곱해주면 2, 3은 6, 3, 3은 9. 6분의 9가 되고요. 이것을 그대로 6분의 1로 나누어줍니다.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9 나누기 1이고 그 몫은 9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분의 4 나누기 9분의 1. 자, 어떻게 통분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9로 통분해주면 좋겠다. 그럼 3분의 4의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3, 3은 9, 4, 3, 12가 되죠? 이것을 9분의 1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주죠. 12 나누기 1은 1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분의 7 나누기 5분의 1이에요. 자, 통분해볼까요? 어떻게 통분을 할까요? 그렇죠. 4, 5, 20으로 통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7에다가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합니다. 그 다음 5분의 1에다가는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줘야겠죠.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5, 4, 4, 5, 20이고 7, 5, 35. 여기에 이것을 뭘로 나누냐면 5, 4, 20, 1 곱하기 4는 4. 그럼 이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35 나누기 4를 계산하면 되겠고, 이것은 4분의 35.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그렇죠. 4, 8에 32이니까 8과 4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제 아래도 한번 볼게요. 5분의 9 나누기 4분의 1입니다. 자, 이 경우도 역시 통분을 해줄 건데요. 무얼로 해줄까요? 그렇죠. 위와 똑같이 20으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하자. 20분의 4, 9, 36. 나누기. 4분의 1은 20분의 5이니까 36 나누기 5네. 그러면 5분의 36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7과 5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통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서 이렇게 바로 써주어도 괜찮습니다. 5분의 8 나누기 9분의 4예요. 역시 통분을 해보도록 하죠. 뭘로 통분할까요? 5, 9, 45로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5분의 8은 5 곱하기 9는 45. 8, 9, 72.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나누기 9분의 4는요, 45분의 20이니까 분모가 똑같아졌어요. 분자끼리 나눕시다. 72 나누기 20. 그러면 20분의 72인데요.
약분이 되나요? 네, 약분이 됩니다. 뭘로 약분이 될까요? 4로 약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4, 1은 4, 4, 8에 32. 4로 하면 5가 되고, 5분의 18이죠?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5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6번, 바로 5분의 11 나누기 4분의 3인데요. 이 경우도 역시 통분해 줄 거예요. 20으로 만들어 줄까요? 5분의 11은 분자분모에 똑같이 4를 곱했을 때 20분의 44. 나누기 4분의 3은 분자분모에 5를 곱했을 때 20분의 15. 그러면 44 나누기 15고, 분수로 나타내면 15분의 44. 자연수 부분은 2가 되고요. 44에서 30을 빼니까 바로 14가 되겠네요. 2와 15분의 14가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7번입니다. 6분의 13 나누기 14분의 3이에요. 그러면 통분 무엇으로 할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통분할 때뭘 떠올렸나요? 그렇죠. 작은 수들의 곱으로 바꿔서 나타냈잖아요. 6은 2 곱하기 3이고, 14는 2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둘다 똑같은 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곱해주면 될까요? 6에다가는 끝에 7을 곱해주고, 13에도 7을 곱합니다. 그 다음, 2, 7에 14인데, 여기에다가 14에 없는 이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바로 14 곱하기 3은 42가 되고, 13 곱하기 7은요, 7, 3, 21, 7, 1은 7, 91이 됩니다. 그러면 42분의 9로 나누어 줄수 있겠네요. 91 나누기 9가 되고, 9분의 91이니까 10과 9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8번, 6분의 17 나누기 10분의 3이에요. 그럼 뭘로 통분하면 좋을까요? 30으로 해주면 좋겠죠. 6분의 17에 분자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 10분의 3에다가는 분자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6, 5, 30이죠. 17 곱하기 5는 7, 5, 35, 5, 1은 5. 그래서 85가 돼요. 나누기 30분의 9죠. 그러면 85 나누기 9가 되고, 9분의 85이니까 9, 9, 81이죠. 9와 9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6분의 19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통인 분모 무얼로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12로 만들면 좋겠죠? 그러면 1을 곱하고 2를 곱하고 4분의 3에다가는 그렇죠. 바로 3을 곱하고 3을 곱해주면 되겠죠? 6이 12, 19 곱하기 2는 38, 나누기 4, 3, 12분의 3, 3은 9. 38 나누기 9인데요. 9분의 38이죠. 그러면 9, 4, 36, 4와 9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이에요. 7분의 18 나누기 8분의 3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공통 분모 뭘로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7, 8을 56으로 만들면 되겠죠. 7분의 18에다가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8을 곱하고 8분의 3에는 똑같이 분자 분모에 7을 곱해줍니다. 7, 8에 56, 18 곱하기 8은요, 8, 8에 64. 64, 8, 1은 8, 그래서 144가 되고요. 나누기 8, 7에 56, 3, 7에 21, 그래서 144 나누기 21이 됩니다. 21분의 144인데요. 이것은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을 해보면요. 7이 되고, 3으로 약분을 하면 40, 그 다음 8이 됩니다. 7분의 48이에요. 대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그러면 7, 6에 42이니까 6과 7분의 6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큰 수의 곱이 나온다면 이렇게 아래에다가 따로 계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11번. 7분의 20 나누기 5분의 2입니다. 자, 그럼 어떤 수로 통분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7호 35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호 35, 20 곱하기 5는 100이죠. 나누기 57에 35, 그 다음 27에 14. 그럼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100 나누기 14이고, 14분의 100이니까 2로 약분이 되겠죠? 50, 2로 약분하면 7. 그래서 7분의 50인데요. 이것은 대분수로 바꾸었을 때 7과 7분의 1이 된다. 12번 7분의 24 나누기 5분의 4예요. 자, 어떤 수로 통분할까요? 네, 35로 해주면 되겠죠. 7호 35, 그 다음 24 곱하기 5도 해줄게요. 24 곱하기 5는 54, 20, 520, 120이죠. 35분의 120으로 쓰고, 그 다음 5분의 4에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7을 곱합니다. 57에 35, 47에 28. 그러면 120 나누기 28이고, 이것은 28분의 120.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줄까요? 무엇으로 나누죠? 4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7, 그 다음 4로 나누면 30. 7분의 30인데요. 7, 4, 28이니까 4와 7분의 2. 이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13번 문제예요. 8분의 21 나누기 9분의 7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수를 공통인 분모로 만들면 될까요? 8, 9, 72가 되겠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9를 곱하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8을 곱해주면 통분을 할수 있어요. 8, 9, 72. 21 곱하기 9는요, 189예요. 나누기 9, 8에 72, 7, 8에 56. 그러면 72분의 189 나누기 72분의 56이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세요. 189 나누기 56. 분수로 나타내면 56분의 189인데요. 이거 약분을 할 수가 있죠. 7로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로 약분을 하면 7, 8에 56. 7로 약분을 하면 7이 14, 7, 7에 49. 8분의 27인데 8, 3, 24죠? 3과 8분의 3. 이렇게 계산 결과 얻을 수 있어요. 다음 8분의 25 나누기 7분의 5예요. 그러면 7, 8에 56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56, 25에다가도 7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75 나누기 56분의 5, 8에 40. 그러면 175 나누기 40이고 40분의 175이니까 이것은 사실 이건 무엇으로 약분이 되나요? 5로 약분이 되죠. 그럼 8, 5로 약분을 하면 5, 3, 15, 그 다음 5, 5, 25, 8분의 35. 그러면 8, 4, 30이니까 4와 8분의 3. 이렇게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4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리 4일차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산력 키우기 4일차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를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볼게요. 3분의 4 나누기 5분의 3과 같은 계산이 있을 때 우리 통분을 하지 않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 줍시다. 그 다음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꿔 주면 되겠다. 계산을 했더니 3, 3은 9, 4, 5, 20, 9분의 20인데 대분수로 표현하면 2와 9분의 2가 되겠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구나. 자,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1번 2분의 3 나누기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2분의 3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자. 그래서 1분의 4로 바꾸고 약분을 할 것이 있다면 약분을 지금 해주세요. 3이 6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3분의 7 나누기 9분의 1 3분의 7 그대로 쓰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 1분의 9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약분이 되는 것은 지금 바로 약분을 해주세요. 3으로 나누면 1 그리고 3이 되겠죠. 7, 3, 21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약분을 하는 것 이유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단계가 줄어듭니다. 4분의 9 나누기 7분의 1이에요. 그러면 4분의 9는 그대로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자. 1분의 7을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4분의 9, 7의 63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15가 60이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은 15가 되고 남은 것 진분수 부분 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4번 4분의 13 나누기 6분의 1이에요. 4분의 13은 그대로 쓰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 1분의 6을 곱하자. 우리 약분할 수 있을 거예요. 2로 약분하면 2, 2로 약분하면 3. 1은 2, 13 곱하기 3은 39가 되겠죠. 자, 그러면 39에 2가 몇 번 들어갈까요? 자, 짝수로 먼저 만들어보면 38이에요. 1만큼 뺐죠? 38을 2로 나누면 19가 되겠고요. 19와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5번 5분의 12 나누기 8분의 3이에요. 역시 5분의 12는 그대로 쓰고요. 나눗셈 기호는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분자 분모 바꿔줍니다. 자, 약분이 되나요? 네, 3으로 약분을 해보면 1 그리고 4가 되겠네요. 5, 1은 5, 4, 8에 32. 자연수 부분은 5, 6에 30이니까 6을 먼저 쓰고 진분수 부분 5분의 1을 써주면 되겠고요. 6번 5분의 13 나누기 10분의 3. 5분의 13 그대로 쓰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 3분의 1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5로 약분이 되겠죠? 5로 약분 1, 5로 약분 2, 3분의 26이 되고요. 3, 8에 24죠? 그러면 8과 3분의 2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어요. 7번 5분의 14 나누기 15분의 8이에요. 5분의 14 그대로 쓰고 나눗셈 곱셈으로 그 다음 8과 15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약분이 되죠. 5로 약분하면 1, 5로 약분하면 3, 2로 약분하면 4, 2로 약분하면 7.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했을 때 4분의 7, 3, 21이 되죠. 그러면 5와 4분의 1 이렇게 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 8번 6분의 13 나누기 15분의 13에서 6분의 13은 그대로 쓰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 13분의 15를 써주는 거죠. 약분이 됩니다. 13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5. 그래서 2분의 5가 되는데요. 이건 2와 2분의 1이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음 9번이에요. 6분의 35 나누기 11분의 10입니다. 6분의 35 그대로 쓰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 10분의 11 이렇게 해주죠. 5로 약분하면 7, 5로 약분하면 2가 돼요. 6이 12분의 7 곱하기 11은 77이 되죠. 그러면 12 곱하기 6이 72인 걸 생각해서 6과 12분의 5구나 이렇게 대답을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10번 7분의 18 나누기 16분의 15는 7분의 18 그대로 쓰고 곱셈 기호 쓰고 15랑 16은 자리를 바꾸어서 15분의 16이 됩니다.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하면 6, 3으로 약분하면 5, 7, 5, 35분의 6 곱하기 16이에요. 6, 6에 36, 6에는 6, 96이 되죠. 그러면 35 곱하기 2가 70이잖아요. 그러면 2와 35분의 2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11번 7분의 25 나누기 21분의 5예요. 그러면 7분의 25는 그대로 두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

2분의 21 써줍니다. 5로 약분하면 1, 그리고 5가 되고요. 7로 약분을 하면 1과 3이 돼요. 그러면 1분의 15인데요. 이것은 그냥 15라고도 쓸 수 있겠죠. 12번 8분의 27 나누기 10분의 9는요. 8분의 27 곱하기 9분의 1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약분해 볼게요. 9로 약분 1, 3, 2로 약분하면 4, 5. 바로 4분의 15가 되고요. 3과 4분의 3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음 13번 8분의 33 나누기 16분의 9예요. 역시 8분의 33은 그대로 쓰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 9분의 16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 다음 약분이 된다면 약분을 할 거예요. 8로 약분하면 1, 8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11, 3으로 약분하면 3. 그래서 3분의 22가 되고요. 대분수로 바꾸죠. 3, 7에 21. 그래서 7과 3분의 1이 됩니다. 14번 8분의 35 나누기 7분의 5예요. 8분의 35 곱하기 5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약분해 볼까요? 5로 약분하면 1, 5로 약분하면 7. 그 다음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했을 때 8분의 7, 7에 49이니까 8분의 49네요. 8, 6에 48. 6과 8분의 1 이렇게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문제 채점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이어지는 5일차 문제를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진분수 그리고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 방법을 우리 함께 알아보았어요.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바로 자연수 나누기 진분수에서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바꾸어 계산을 하고 약분이 필요하다면 약분을 해줬어요. 그 다음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자. 이때에는 분자와 분모가 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약분이 필요하면 역시 약분을 해주시고 이렇게 나중에 약분을 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기 전에 약분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다면 여러분 전부 다 연산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문제 볼게요. 3 나누기 5분의 1을 계산해 봅니다. 3 곱하기 2분의 5로 바꿀 수가 있고 2분의 3, 5, 15이니까 이것은 7과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4 나누기 9분의 8 자연수 나누기 진분수죠. 이 경우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4 곱하기 8분의 9 나타낼 수 있고 8분의 4, 9, 36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약분이 되니까 4로 약분을 해보면 2 그리고 9가 된다. 2분의 9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바로 4와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6 나누기 11분의 9예요. 역시 자연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어떻게 볼까요? 우리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면서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약분을 해볼게요.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3, 3분의 22가 되고요. 3, 7에 21, 그러니까 7과 3분의 1이 되겠네요. 8 나누기 7분의 6이에요. 역시 이것도 분수의 곱셈으로 우리 자연수 곱하기 분수 형태로 바꾸어서 나타내죠. 그러면 8 곱하기 6분의 7이라고 나타내야 하고요. 2로 약분을 하면 4, 2로 약분을 하면 3이 돼요. 3분의 4, 7에 28. 그러면 3, 3 곱하기? 그렇죠. 9는 27이니까 9와 3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9 나누기 13분의 6은요. 9 곱하기 6분의 13이라고 쓸 수 있고 3으로 약분하면 3 그리고 2가 되어서 2분의 39가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9가 38이기 때문에 19와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10 나누기 8분의 5는 10 곱하기 5분의 8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5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가 되니까 2, 8에 16이 됩니다. 다음 7번 14 나누기 15분의 7은요. 14 곱하기 7분의 15라고 나타낼 수 있고 7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 2 곱하기 15는 30이죠. 그 다음 15 나누기 3분의 2예요. 그것은 15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2분의 45이니까 2 곱하기 22가 44잖아요. 그래서 22 그리고 2분의 1, 22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8번까지 만나보았고요. 사이에 문제 잠깐 건너뛰고

뒤에 있는 21번부터 볼게요. 7분의 22 나누기 14분의 9입니다. 역시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인데요. 이때도 역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해요. 7분의 22 곱하기 9분의 4예요. 9분의 14예요. 그러면 약분이 되겠네요. 7로 약분 하면 1과 2가 되고, 그러면 분모는 9, 분자는 44가 됩니다. 9, 4, 36이죠? 그래서 4와 9분의 8이 되겠고요. 22번, 8분의 13 나누기 6분의 5는 8분의 13 곱하기 5분의 6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 2로 약분을 하면 4, 그리고 3이 되죠? 4, 5, 20, 13 곱하기 3은 39이니까 20분의 39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20분의 19가 되겠네요. 다음 23번, 9분의 28 나누기 10분의 7은요. 9분의 28 곱하기 7분의 10이고요. 자, 약분해야겠죠. 7로 약분 1, 7로 약분하면 4, 그러면 9분의 40이 되고, 9, 4, 36이 되니까 4와 9분의 4가 정답이 되겠고요. 10분의 21 나누기 15분의 7은 역시 곱셈으로 바꾸어서 10분의 21 곱하기 7분의 15구나. 약분하면 7로 약분했을 때 1 그리고 3, 5로 약분하면 2 그리고 3. 그래서 2분의 9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4와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요. 다음 25번, 12분의 22 나누기 8분의 3이에요. 이때도 역시 12분의 22는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 이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죠. 곱셈으로 바꾸면서 분자와 분모 바꿔 3분의 8 이렇게 써줍니다. 자, 약분이 된다면 여기에서 약분을 해주어도 됩니다. 4로 약분하면 2, 4로 약분하면 3이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세요. 3, 3은 9, 22 곱하기 2는 44예요. 그러면 대분수로 바꿀 수도 있겠죠. 9, 4, 36, 9, 5, 45. 그러면 5가 될 수는 없겠죠? 자연수 부분은 4가 됩니다. 9, 4, 36이니까 44에서 36을 빼주면 바로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26번 볼게요. 13분의 20 나누기 17분의 10입니다. 역시 13분의 20은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줍니다. 이렇게 바꿀 때 동시에 분자와 분모는 바꾸어서 10분의 17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약분이 된다면 지금 약분을 할게요. 10으로 약분이 되겠네요. 10으로 약분하면 1 그리고 2가 됩니다. 분모는 13이 되고요. 분자는 17 곱하기 2이니까 34가 되겠죠. 그래서 13분의 34가 된다. 그러면 34에 13이 몇 번 들어갈까? 13 곱하기 2는 26, 13 곱하기 3은 39. 그러면 3번까지는 들어가지 않네요. 자연수 부분은 2가 됩니다. 그 다음 34에서 26을 빼주는 거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2와 13분의 8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27번. 15분의 22 나누기 20분의 11이에요. 그러면 15분의 22는 그대로 쓰시고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 11과 20을 바꾸어서 11분의 20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약분해 볼게요. 자, 5로 약분을 했더니 3이 되고, 5로 약분을 했더니 4가 됐어요. 11로 약분을 하니까 1, 11로 약분을 하니까 2가 됐어요. 분모는 3, 1은 3이죠. 분자는 2, 4, 8이에요. 3분의 8이니까 대분수로 나타내면, 그렇죠, 2와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8분의 27 나누기 10분의 9, 이것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누어 지는 수는 어떻게 해요? 막 바꿀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18분의 27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 나눗셈은 우리 곱셈으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기호, 곱셈 기호로 바꾸어줍니다. 그 다음 분자 분모 바꾸어서 9분의 10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이제 약분이 가능하다면 약분을 해볼 텐데요. 자, 이 경우를 보니까 먼저 이 분수 자체에서도 약분이 돼요. 9로 약분을 하면 3, 9로 약분을 하면 2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약분을 해보면 2로 약분을 했을 때 1, 2로 약분을 했을 때 5가 되고요. 3으로 약분하니까 1, 3으로 약분하니까 3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바로 3분의 5가 되네요. 그러면 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죠. 3이 된 3, 그래서 1과 3분의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약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할 때에는요, 최종적으로 딱 봤을 때 더 이상

0: 나누어지지 않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5일차 28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만약 선생님과 풀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정답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 순서입니다. 자, 이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바로 다음 강의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연산 3차시 내용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연산 4차시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근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선생님, 이번에 바뀐 우리 학교 체육복 보셨어요?
1: 지난번 체육복보다 더 재질이 좋아 보이더라.
0: 전 체육복을 바꾸는 과정이 단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의견들이 반영되더라고요.
1: 맞아.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면 학부모, 교사, 학생이 모두 모여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0: 그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책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1: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해.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정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2: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학교에서 체육복을 바꾸는 과정에도 여러 단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무언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다양한 단계들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어 이걸 우리는 바로 정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정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건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모아서 정책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들을 바로 정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관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바도 다르고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바들이 서로 표출됩니다. 이 내용들이 모아져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정치 과정은 크게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다양한 이익이 표출됩니다. 그리고 이 이익들을 모으게 되고요. 모은 이익을 가지고 정

정책이 만들어지고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이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과정의 각 단계들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익 표출의 단계입니다. 표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자로는 겉으로 나온다라는 의미가 돼요.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이나 집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 요구 사항들을 청원, 민원, 서명 운동의 방법을 통해서 자유롭게 겉으로 표현하는 걸 이익 표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자원 낭비를 줄이는 소비 기한 표시제 해주세요라고 표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소비 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려됩니다라는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들이 표출만 되고 떠다니게 된다면은 모아지지 않겠죠. 아, 이러한 이익들이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누군가는 모아서 전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모아서 전달하는 단계를 바로 이익 집약이라고 부릅니다. 집약은 한자로 쉽게 모으고 묶는 겁니다. 정당이라든지 언론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를 바로 이익 집약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는 거죠. 소비자들의 몇 퍼센트 이상이 소비 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라고 모으고 묶는 걸 이익 집약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요, 모으고 묶인 다양한 요구와 지지 의견들을요, 국회와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바로 정책 결정이라고 해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회에서 관련된 법률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관련된 이러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이 이제부터 곧 시행될 겁니다라고 만드는 걸 바로 정책 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정책된 결정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이걸 우리는 바로 정책 집행이라고 부릅니다.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쉽게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정책을요, 정부가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계를 바로 정책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 이라고 표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판매하는 물건의 소비기한이라고 적어서 판매하도록 하세요라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정책 집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단계들은 이익을 표출해서, 그래서 이익을 모아서 집약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책으로 집행되었으니까 여기가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학교에서 바뀐 체육복에 대해서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정책 평가 및 환류입니다. 만약에 바뀐 체육복에 좀 불편한 점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평가하겠죠. 그래서 불편한 점은 고쳐주세요라고 또다시 요구할 겁니다. 그게 바로 평가 및 환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환류라고 하는 거는요, 한자어로 돌아와서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이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흘러서 새로운 의견이 또
표출되는 걸 바로 환류라고 합니다.

0: 피드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민이 평가를 통해 정책이 수정 또는 보완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정책이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도 하는 걸 정책 평가 및 환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치 과정에 해당하는 5가지 단계들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결정하는 작은 일부터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익이 조정되면서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면 사회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맞아. 갈등이 해결되면서 사회 통합도 이룰 수 있어. 우선 우리 학교의 다양한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바뀌는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야.

0: 캠핑 학급 체험학습 장소 후보가 공개됐는데 산, 강, 바닷가 이렇게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진짜 고민돼요.
1: 오, 후보가 다 매력적인데? 근데 나은이는 세 장소의 지형적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어?
0: 산은 높은 곳, 강은 물 흐르는 곳, 바다는 놀러 가는 곳? 이 정도만 알아요.
1: 아주 솔직한 답인데. 사실 산지, 하천, 해안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지형이야. 실제로 도시가 형성되는 위치, 산업이 발달하는 환경,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건도 이 지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
0: 그런 차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1: 오늘은 바로 이 산지, 하천, 해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 인간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지형인지 알아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는 건 언제 생각해도 너무 신나고 설레는 일인데요. 우리는 시간도 비용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한 지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지, 하천, 해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지는 산이 많은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토의 약 70%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높고 험준한 산지는 대부분 북동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다시피 북동부 지역에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은 이 북동쪽에 있는 산지 지역에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남서쪽에 있는 평야 지역에 살고 싶으신가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평야를 골랐을 거예요. 네, 이렇게 산지 지역은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에 굉장히 불리한 지역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또 수려한 자연 경관과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들 그리고 음식의 재료들이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따라서 돌산과 흙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돌산입니다. 사진에서 보고 있다시피 산봉우리가 굉장히 수려한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으리으리한 경관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북한산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돌산이고요. 제가 북한산에 등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0: 설악산의 가장 대표적인 곳은 지리산인데요. 제가 지리산 등산을 했을 때 이 반달가 승공을 만나고 싶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나마 찾아보았는데요. 반달가 승공 뒤쪽으로 나무들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토양층이 두껍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되어서 두꺼운 토양층을 만든 산지를 바로 흑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산이냐 흑산이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산지들도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크게 백두산과 한라산과 같은 산지가 이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정상부에 가면은요, 이렇게 뾰족뾰족 이루어진 화구가 함몰에서 만들어진 분지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칼데라 호를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한라산의 정상부에는 백록담이라고 부르는 화구호가 있는데요. 이곳은 화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형을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천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만큼 또 큰 강도 많은 나라가 되겠는데요. 강의 상류 지역은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는 속도,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래프팅과 같은 관광산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류 지역에는 하천의 폭도 넓어지고 유량도 많아지고 또 우리나라처럼 계절마다 강수량이 변화하는 기후지역에서는요, 특히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이 집중이 되면서 하천이 범람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야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곳은 대규모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중상류 지역인지 혹은 중하류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해안 지역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미 영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에 비해서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해안선이 단조롭다라고 하는 걸 이미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해온 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더라도요. 오, 진짜 서해안 지역은 섬이 많고요. 그리고 남해안 지역도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해안의 경우에는 해안선이 상대적으로 매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요, 또 다양한 레저 활동을 경험할 수가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파도를 타고 또 해수욕을 하는 그런 경관들이 그려지시죠?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처럼 조차가 큰 해역에서는요, 밀물, 썰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갯벌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갯벌은요, 전 세계 5대 갯벌에 손꼽히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질 좋은 갯벌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곳은 또 양식장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염전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갯벌 자체의 생태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동해안에 가시면 바다와 분리되어서 만들어진 호수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를 석호라고 해요. 석호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여행을 떠나야 되는데요. 자,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하천이 열심히 침식을 해서 계곡을 넓게 만들어 놓고요. 후빙기에 다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곳이 바닷물로 꽉 차게 되어서 독특한 경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해안선을 따라서 바닷물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모래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래톱의 성장으로 인해서 바다와 분리된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호수를 석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지 그리고 하천 또 해안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은이는 어디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했을까요? 한번 만나보러 가볼게요.
1: 오늘 수업 듣고 보니까 산지, 하천, 해안이 그냥 풍경이 다른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을을 만들고 어떤 산업이 발달하는지도 이 지형과 깊은 관련이 있었네요.
2: 맞아. 지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무대야.

0: 산지에서는 교통이 불편하지만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하촌 주변은 농사와 도시가 성장하기 좋고 해안 지역은 항구와 해상교통이 발달할 수 있지.
1: 저는 땅도 바다도 다 좋으니까 이번 체험학습 장소로 땅과 바다가 만나서 다채로운 지형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 지역에 투표할래요.
0: 바로 그거야. 그렇게 조금 더 깊은 생각으로 우리 동네, 여행지, 지도 속의 세계를 바라보면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질 거야.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우리가 왜 지금 교과서 속에 있는 어휘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교과서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잖아요. 특히 국어 교과서는 더 그렇죠. 다른 과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어는 특히나 지문의 길이도 길고 뭐 문장, 낱말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힘내서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국어 5학년 1학기 2단원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에는 어떤 낱말들이 나올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체험하다, 시간 표현, 기행문, 헷갈리다, 떠올리다, 다채롭다, 그리고 고쳐쓰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낱말들도 있지만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낱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는 체험하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체험학습 이란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체험하다는 몸으로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으로 경험한다고요? 뭘요?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소리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직접 해봄으로써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체험하여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 다양하게 직접 해보고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 이와 비슷한 말로는 경험하다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죠.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해본 것들 가운데 가장 재미있었다는 뜻이겠죠? 다음 낱말은 시간 표현입니다. 체험한 일을 글로 써서 표현할 때 이 시간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말 그대로 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행동이 시간이니까 언제 일어났는지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시간 표현입니다. 겪은 일, 경험한 일, 체험한 일을 글로 쓸 때는 이 시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울리는 시간 표현인지, 현재에 어울리는 시간 표현인지, 미래에 어울리는 시간 표현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뭐뭐 했었어, 또는 보았어, 어제 뭘 했었어, 예전에는 뭘 했다고 하던데, 아까 뭐가 지나갔어. 자, 여기 나온 말들은요, 모두 과거와 관련된 말들입니다. 그리고 먹는다,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요즘 무엇이 유행이다. 이 말들은 현재와 관련 있는 시간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할 것이다, 볼 수 있겠지, 내일은 뭐 할 거야, 곧 그 남자가 올 거야, 이따 뭐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말들은 미래와 관련된 시간 표현인 거예요. 물론 꼭 이것은 과거만 쓰이고, 이것은 현재만 쓰이고, 이것은 미래만 쓰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올해 이런 말

말들은 과거에도 쓰이고 현재에도 쓰이고 때로는 미래에도 쓰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맥을 또잘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은 기행문입니다. 기행문은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인데요.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을 우리가 기행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행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내용이 기행문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매우 중요하겠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여정이라고 하고요. 또 여행지에 가서 보고 들은 내용은 견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은 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행문이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견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느끼고 생각한 것은 감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행의 과정인 여정까지가 더해져서 기행문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낱말은 헷갈리다입니다. 사흘과 나흘처럼 헷갈리는 표현을 잘 익혀두도록 하자. 사흘. 며칠이에요? 나흘, 며칠이에요? 사흘이 3일이었더라, 4일이었더라,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헷갈리다는 여러 가지가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다, 잘 구분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사실은 사흘이 3일, 그리고 나흘이 4일인 거죠. 헷갈리지 않아야겠죠? 이와 비슷한 말로는 혼동되다가 있습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뒤섞이어마구 생각되는 거예요. 그 가수의 목소리는 특이해서 한 번만 들어도 다른 가수와 혼동되는 일이 거의 없다. 목소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특이하지 않았다면 혼동될 수 있어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헷갈리다, 혼동되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은 떠올리다입니다. 그는 즐거웠던 가족 여행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가족 여행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즉, 떠올리다는 기억을 되살려내거나 잘 구성되지 않던 생각을 노력을 해서 애써서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떠올리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말 중에 떠오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생김새가 비슷하죠? 엄마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다. 어때요? 이건 내가 떠올리려고 애써서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 엄마 얼굴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떠올리다는 노력을 해서 생각해내는 것이라면 떠오르다는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생각해 두세요. 다음 낱말은 다채롭다입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아주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라는 뜻인데요. 다채롭다. 색이 많다.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등이 한데 어울려 매우 다양하고 화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컬러풀하다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영어로 컬러라는 거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가득이라는 의미를 담은 풀이 합쳐져서 컬러풀하다는 다양하고 화려한 모습을 마찬가지로 나타내는 낱말인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컬러풀한 옷을 샀다. 아주 화려하고 멋진 옷을 샀다는 것이죠. 다음 낱말은 고쳐쓰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고쳐쓰기 언제 하는 거예요? 한 편의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읽어보면서 고쳐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쓸 때에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일을 고쳐쓰기라고 합니다. 내가 내 글을 읽어보고 고쳐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내 글을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면 고쳐쓰기를 할 수도 있고요. 고쳐쓰기는 그래서 글을 쓸때꼭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고쳐쓰기 할때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맞춤법은 무엇인가요?
글자를 사용할 때

바르게 적기 위한 하나의 약속, 규칙인 거예요. 맞춤법, 우리 친구들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맞춤법을 잘 익히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문제도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고쳐쓰기 할 때 이 맞춤법의 올바른 표현인지 잘 살펴봐야겠죠?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재미있는 그림 속 상황을 보면서 속담 공부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험 잘 볼 수 있을지 걱정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공든 탑이 무너질 리 없지. 잘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입니다. 무너지랴 라는 건요, 공든 탑이 무너진다가 아니에요. 무너지랴, 무너지겠니, 무너질까, 즉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을 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즉 정성을 다해 한 일은, 노력한 일은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인 것이죠. 우리 3단원 발표하고 질문해요에는 또 어떤 낱말들이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발표하다, 선별하다, 자료 유형, 효과적, 흥미, 주의 깊게, 질문하다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쓰임새로 쓸 수 있는 낱말들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발표하다입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해본 적 모두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발표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결과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발표하면 어때요? 나의 생각을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발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을 세상에, 바깥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 모둠은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후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알렸다 라는 뜻이겠죠. 다음 낱말은 선별하다입니다. 나는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으려고 한다. 책을 아무런 책이나 다 가져다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책을 선별해서, 골라내서 읽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별하다는 가려서 따로 나누거나 골라서 추려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요, 좋은 것을 추려낸다는 뜻이에요. 나쁜 걸 추려내는 게 아니라 선별하다는 좋은 것을 추려내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서요, 구별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나는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구별해 보았다.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어떤 부분이 생각이나 느낌인지를 구별한 거예요. 서로 특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구별한 거예요. 이때 구별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선별하다는 좋은 것을 추려낸다고 했잖아요. 좋은 것을 추려낸다기보다는 특징이 다른 것들을 갈라놓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구별하다라는 낱말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죠? 다음 낱말은 자료 유형입니다. 발표를 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연구, 조사 또는 우리가 하는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때 바탕이 되는 재료의 종류를 자료 유형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료들의 종류를 자료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글, 표나 그래프, 영상,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모두 자료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자료 유형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글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나 그래프는 수로 나타내져 있거나, 자, 그래프는 또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치나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이나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사진 중에서 그림은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사진은 또 실제로 찍은 거니까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장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유형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의 발표에 어울리는 적합한 유형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은 효과적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하세요. 효과적.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얘기한다는 거예요. 풍부한 어휘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적은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보람이나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효과적이 아니라 효과적이라고 읽는 겁니다. 가끔가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같은 이 예사 소리를요. 마음대로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낱말도 효과적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간혹하다. 이딴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효과적,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고 잘 읽을 수 있겠죠? 다음 낱말은 흥미입니다. 쉬운 낱말이 나왔네요.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은 힙합에 흥미를 갖고 있다. 힙합을 재미있게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흥미라는 것은 흥을 느끼는 재미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취미가 있는데요. 취미생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으로 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즐겁기 위해서,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독서가 취미인 친구들도 있고요. 게임하는 것이 취미인 친구들도 있고요. 운동이 취미인 친구들도 있죠. 나는 취미로 방송 댄스를 배우고 있다.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와 취미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주의 깊게입니다. 주의라는 거는 뭐예요?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천천히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깊게예요. 더 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하여 매우 조심하며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인다는 거예요.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라고 표현합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들었다는 뜻이겠죠. 주의 깊게에서 주의 그리고 기본형으로는 깊다가 되겠죠. 주의와 깊다는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쓸 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왠지 붙여 써야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띄고, 깊게 띄어쓰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낱말은 질문하다입니다. 수업 시간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궁금한 거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질문하다는 알고자 하는 말을 얻기 위해 묻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질문하셨다. 선생님께서 궁금하셨나 봐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물으신 거죠. 질문하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질문의 목적. 자, 우리가 질문은요.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갈 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차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기

듣기 위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의 목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네요. 관용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수학 문제를 보면서 나와서 풀 사람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손을 들면서 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런 문제를 식은 죽 먹듯이 풀다니. 푼 거예요? 못푼 거예요? 푼 거죠. 근데 뭐 하듯이 풀었대요? 식은 죽 먹듯이 풀었대요. 이 친구 지금 문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풀었죠? 쉽게 풀었다는 뜻입니다. 자, 왜냐? 죽이 뜨거우면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죽이 아니라 식은 죽이니까 다 식은 죽이면 후루룩 후루룩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식은 죽 먹듯이는 식어서 뜨겁지 않은 죽을 먹는 것처럼 어떤 일을 쉽게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관용어, 관용 표현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 그리고 뭐 속담, 관용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음 힌트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뜻이 쫙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뜻을 읽어볼게요. 기억을 되살려내거나 잘 구상되지 않던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낱말이죠? 떠오르다가 아니라 떠올리다가 되겠죠.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떠올리다입니다. 두 번째 뜻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등이 한데 어울려 다양하고 화려한 거예요. 다채롭다. 색감이 다양해요. 다채롭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다채롭다입니다.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뜻이 비슷한 낱말끼리 짝지어진 것에 모두, 자, 다 찾는 거예요. 모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고쳐쓰기와 맞춤법. 뜻이 비슷한 건가요? 고쳐쓰기 할때 맞춤법도 고려해야 하는 거라고 했지, 이건 뜻이 비슷한 낱말은 아닌 거죠. 체험하다, 경험하다. 뭔가 직접 다 해본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세 번째, 헷갈리다, 혼동되다.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 이거지? 저거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다와 혼동하다도 뜻이 비슷한 낱말 맞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같은 낱말이 여러 번 쓰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낱말이 있나요? 있다, 아까, 지금, 시간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낱말이 어울리는지를 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는 이곳 도서관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보았다. 그러니까 아까 보았다. 과거와 어울리는 시간 표현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다. 우리는 아까 도서관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것 점심을 너무 조금 먹었더니 이것 배가 고프다. 아까 있었던 일인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점심을 너무 조금 먹었더니 배가 고픈 거는 언제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숙제를 하고 있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 것이다. 숙제를 하고 있는 거 언제?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노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숙제 다 끝내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 것이다. 어떤 말이 어울리겠어요? 있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네 번째, 선생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이것을 넣어 기행문을 써보라고 말씀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넣어 기행문을 써보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빈칸에 시간 표현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빈칸 잘 채워보았나요? 4번입니다. 관계 있는 것을 선으로 이으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로 갔다. 어딘가로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여정 견문 감상 중에서 여정이 되는 거죠. 다음, 계절이 바뀌면 다시 이곳에 오자는 다짐을 한 거예요. 나의 다짐, 생각인 거니까 감상이겠죠. 마지막, 통영중앙 전통시장에서는 싱싱한 해산물과 건어물이 넘쳐나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본 거니까 견문, 보거나 들은 것이 견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으로 잘 이어졌고요. 5번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라고 하였습니다. 효과적.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효과적 설명 잘못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어떤 일에 대하여 매우 조심하며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여 주의 깊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6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것을 더해갔다. 점점 어떻다는 거야? 점점 재미있어졌다는 뜻이니까 점점 흥미를 더해갔다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어휘를 골라내서 사용하여 설명해 주셨다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구분, 구별한 게 아니라 선별하여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7번입니다. 친구들의 대화 내용에 알맞은 낱말을 네 글자로 쓰라고 했네요. 첫 번째 대화부터 볼까요?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해.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거예요.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 듣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해. 뭐할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듣는 사람이 뭘 궁금해 할까? 발표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울리는 네 글자는 발표하다입니다. 발, 표, 하,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을 뜻하는가요? 뭔가 알고 싶을 때 그걸 얻기 위해,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답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지. 물론,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대답을 하면서도 내 생각을 내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어울리는 말은 무엇인가요? 질문하다입니다. 질, 문, 하,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8번입니다. 낱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산하, 자료 유형은 연구나 조사 또는 발표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의 종류를 말한다. 맞겠죠? 자료 유형, 재료의 종류. 맞습니다. 영미, 맞아. 자료 유형에는 글, 표나 그래프, 영상, 그림이나 사진 등이 있어. 자료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맞겠죠? 범수, 글은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 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말 맞는 거고요. 진주, 수치나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 무엇이었어요? 영상이 아니라 표나 그래프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잘못 알고 있는 친구의 이름은 진주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문제 풀어보았고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 발표하다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등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짧은 글을 써본 다음에

쓴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았는데요. 복습 매우 중요한 거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어려웠던 낱말들 공부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서오세요.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벌써 2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단어는 몇 단원이냐? 바로 2단원에서 나온 어휘를 살펴볼 겁니다. 바르게 고쳤어요 해서 글을 쓰고 어떻게 고쳤어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배우면서 그 안에 나온 어휘들입니다. 첫 번째 어휘는요, 수준이라는 어휘예요. 물수의 기준, 준이거든요. 물의 기준이다. 어떤 뜻일까요? 사물의 가치나 질 등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물의 가치나 질,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실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표준이나 정도라는 거예요. 아, 너 정말 실력이 수준급이다.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죠. 글을 바르게 고쳐 쓰는 방법에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이 있다 라고 예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글을 고쳐 쓸 때에는요, 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문단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고쳐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글이라는 것은 일단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제목이 잘 붙여졌는지, 처음, 가운데, 끝의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문단 수준에서는 한 문단에 이 중심 생각이 잘 들어가 있는지,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또 문장 수준에서는요, 이 맞춤법이라든지 호응 같은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호응은요, 우리 뒤에 가서 또 어휘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고쳤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문단, 글 각각의 기준에서, 수준에서 고쳤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요, 수면, 물의 겉면의 위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육지의 높이를 재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많이 내린 비로 한강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한강의 수준, 뭐 한강이 갑자기 뭐 공부를 잘하게 되고 실력이 좋아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한강의 이 물의 위치, 비가 많이 내리면은 이제 물이 올라가니까 그 물의 높이, 위치가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휘예요. 어색하다입니다. 말씀어에 막힐 색이에요. 말이 막혀 있다라는 건데요. 격식이나 규범, 관습 등에 맞지 아니하여 자연스럽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식, 규범, 관습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인데요. 그 지켜야 할 것들에 맞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글을 고쳤을 때에는요, 어색한 것들,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서 고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색한 문장은 고쳐 쓰는 것이 좋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어색하다의 반대말은 자연스럽다예요.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이상함이 없다. 이상하지 않고 억지로 꾸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반말을 쓰는 것은 자연스럽다. 반말을 쓰는 건 자연스럽고 이 친구에게 존댓말을 쓰는 건 좀 어색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어휘예요. 명료하다입니다. 나타날 명의 밝을 요예요.

밝게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뚜렷하고 분명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색한 문장을 찾아서 고쳐 쓰게 되면은요,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더 명료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심 생각은 글 속에 명료하게 드러나야 한다. 중심 생각은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아, 도대체 이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 무엇을 쓰고자 하는 거지? 하고 이해가 잘안 된다면 그것은 명료하게 쓰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 명료,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명료라고 소리 내어서 읽어야 해요. 명료! 막 이렇게 읽지 않고요. 명료하다, 명료하다. 그러니까 편하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 니은처럼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크게 한번 말해봐요. 명료하다. 그렇죠. 명료하다예요. 명료하다. 이렇게 발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비슷한 말은요. 분명하다예요. 태도나 목표 등이 흐릿하지 않고 확실하다. 이겁니다. 주장하는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타난다. 분명하다, 명료하다.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적절하다예요. 맞을 적에 잘 맞을 철. 그러니까 잘 맞는다라는 것이죠. 꼭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맞다는요,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등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는 뜻의 우리말이다. 그러니까 너무 넘치거나 너무 부족하지 않고 딱 적절한 거, 딱 알맞은 거. 그게 이제 적절하다, 알맞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가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너무 커서 헐떡헐떡해요. 아니면 신발이 너무 작아져서요. 너무 꽉 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신발의 크기가 나의 발에 딱 알맞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낱말이 있으면 적절하게 알맞게 고쳐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분명한 글, 명료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적절하다를요, 소리를 낼때 어떻게 소리 내어서 읽는지 봤더니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적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절하다에서 적의 받침이 기역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절에서 지읒이 된소리, 쌍지읒으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된소리라는 건 강하게 소리가 나는 거죠. 기역은 쌍기역, 그리고 디귿은 쌍디귿, 지읒은 쌍지읒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받침이 대표 소리 기역 받침으로 소리가 나는 거, 쌍기역, 키읔, 겹받침 기역, 시옷, 리을 기역.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역 받침으로 소리가 나죠. 그리고 또 디귿 받침으로 소리가 나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읕. 그리고 비읍 소리로 나는 피읍, 리을 비읍, 리을 피읍, 비읍 시옷. 이런 것과 뒤에 연결이 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요. 된소리로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면은 예시 단어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국밥이에요. 맛있는 국밥을 먹었다. 자, 국의 받침이 기역이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비읍이 옵니다. 그러면 이 비읍이 된소리 쌍 비읍으로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국밥 이렇게 말안 하고 국밥.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거를 막 외워가지고 아 기역 뒤에 이게 오면은 된소리로 바뀌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깍다 한번 볼게요. 깍의 받침이 쌍기역이죠. 기역 받침으로 소리가 납니다. 깍 뒤에 오는 디귿은요. 깍다 하고 쌍디귿으로 된소리가 바뀌어가지고 남게 되겠죠. 그래서 깍다지 깍다 깍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같이 선생님 읽어볼게요. 닭장 떼다, 옷고름, 있던, 꽂고, 낯설다, 덥게, 값지다.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된소리로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두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호응이에요. 호응은 부를 호에 응할 응이에요. 자, 부름에 응한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친한 친구를 만나서, 오, 서연아, 안녕!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내가 인사한 거에 분명히 봤는데 같이 인사를 하지 않고 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호응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에 어떤 말이 오면은 거기에 응하는 말이 오는 거. 이 짝꿍처럼 따라오는 것이 국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는 문장 성분에 호응이 맞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주어하고 서술어의 호응이 있습니다. 내 꿈은 축구 선수를 좋아합니다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주어는요, 내 꿈은이에요. 내 꿈은. 근데 서술어는요, 좋아합니다예요. 그러면 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죠? 맞게 하려면 내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나타내는 호응도 있어요. 나는 어제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제인데 뒤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다가 왔잖아요. 호응이 맞지 않죠? 우리 높임을 나타내는 호응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다 라고 한다면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잡수신다 하고 같은 높임 표현으로 써야 해요. 그런데 이 높임 표현의 호응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호응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야 하고, 우리 친구들이 글을 고쳤을 때, 호응 관계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응은요, 부름에 응답한다라는 뜻으로, 부름이나 호소 등에 대답하거나 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는 친구들의 호응에 힘입어. 자, 친구들이 민수가 전교회장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민수를 추천해요 하고 이제 막 민수를 응원해주고 한 거예요. 그 호응에 힘입어서 전교회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렀을 때 그것에 응해주는 게 호응이다. 그것을 국어에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고쳐쓰기예요. 글을 쓸 때에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일을 고쳐쓰기라고 합니다. 고쳐쓰기를 할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쳐쓰기 배우고 있죠. 자, 그럼 교정부호는 무엇일까요? 고쳐쓰기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바로잡을 교에 발을 정. 바로 잡는다. 바르게 바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글이나 문장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다, 교정 기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께서 내가 쓴 글을 읽고 교정 부호를 사용하여 다듬어 주셨다. 자, 이 교정 부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글을 고쳤을 때 이런 교정 부호를 사용해서 다듬고 고치는 거예요. 띄었을 때는 이 표시로 기분 좋은 하고 띄고 하루다. 붙였을 때는요. 이 표시로 사랑, 하는 이거를 붙인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글자를 고칠 때는요, 이한 글자를 이렇게 고치세요 하고 이렇게 이 표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여러 글자를 고칠 때는 여러 글자를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요. 글자를 뺄 때는 돼지 꼬리처럼 가족과 함께 저녁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음식을 빼고 싶다라는 의미죠. 글의 내용을 추가할 때는 이제 Y자처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고 추가. 우리 가족이다. 이런 교정 부호를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속담을 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되, 말,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이 곡식을 셀때 셌던 단위예요. 그래서 되라는 것은 이렇게 이 어른의 손두 주먹 정도, 이 정도의 그릇. 작은 그릇을 되라고 하고요. 이 정도의 그릇이 10개 모였다 해서 좀큰 항아리의 그릇을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건 조금 주고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지우한테 장난쳐 볼까? 연필 숨겨야겠다. 지금 친구에게 장난을 치려고 하는 순간이죠. 혹시 내 연필 못 봤니? 아까 민주가 숨기는 거 봤어? 하고 말을 하죠. 장난이라도 친구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꾸중을 하십니다.
아, 선생님까지 아시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는 작은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선생님께 혼나고 친구도 안 좋게 보고 아,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더큰 결과가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다는 뜻의 속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좋은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친구에게 사탕을 줬는데 그 친구가 고맙다고 그 다음날 엄청나게 많은 과자를 준 거예요. 그러면 되로 주고 말로 받았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나는 살짝 잘못했는데 더안 좋은 일이 생겼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행동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3단원에 나온 어휘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절차를 지키며 토론해요 라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토론하는지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토론이 무엇이냐? 찾을 토에 말할 논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의 정당함을 밝히는 말하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착한 거짓말은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주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가 있죠. 저는 착한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께서 반찬을 해주셨는데 맛이 없었는데 그걸 맛없다고 하면은 많이 실망하실 거니까 맛있다라고 하는 건 착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분을 또 속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착한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는요. 그렇게 착한 거짓말을 하면은 진짜 자기의 모습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하고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다른 쪽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하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토의라는 것은 좀 달라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환경보호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다. 이 환경보호를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그 찬성 반대가 아니라요.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다 같이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생각해보고 협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는 이제 뭐 찬성 반대가 특별히 아닌 건 아니다. 우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토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죠. 토론은 찬성 반대다. 토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단계입니다. 층계단의 섬돌계인데요. 우리가 이 토론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라면을 끓일 때도 단계가 있잖아요. 1층에서 5층으로 갑자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일의 차례를 따라서 나아가는 과정을 단계다라고 합니다. 토론과 토론의 단계별 절차와 규칙을 알아보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 토론의 과정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계단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이루는 데에 밟아 거쳐야 할 차례나 순서를 말을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의 과정을 밟아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계단, 단계 모두 다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계단은요.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라는 뜻도 우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단계, 토론의 단계가 무엇이 있는지 이 다음 어휘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펼치다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토론의 첫 번째 단계는요, 주장 펼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주장을 전개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였다. 내가 이게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펼치다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펴서 드러내다. 모두의 책을 펼쳐서 읽어라. 모두 책을 접히거나 객힌 것 등을 널찍하게 펴다.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펼쳤다. 보고 듣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주의를 끌만한 상태로 나타내다. 배우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무대. 꿈, 계획 등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다. 꿈을 마음껏 펼치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유예요.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를 말을 합니다. 토론에서 주장할 때는요, 그 이유를 함께 떠올려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유와 근거를 좀 구분을 해보자 하고 나와 있어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해.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까닭,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

심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해볼게요. 그것에 대한 이유로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과 학생들의 집중력이 뭐 20%는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나타내는 것이 근거다. 그 다음 이제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은 이유다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은요,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되는 일이나 사건이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은 스마트폰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 근거는요, 어떤 일이나 판단, 주장 등이 나오게 된 바탕이나 까닭.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을 펼칠 때는 근거, 이유를 가지고 와서 함께 펼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반론이에요. 반대로 말하는 것인데요. 상대의 주장에 맞서서 그것과 반대되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말하기예요. 주장을 펼쳤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정의는 찬성 측에 반론을 제시하였다. 그건 아닙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반론입니다. 자, 다지기는요,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자, 우리 토론의 단계 첫 번째 주장 펼치기고요. 그 다음에는 반론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장 다지기로서 다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서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지다의 뜻으로는요,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다. 내년 봄에 씨를 심을 곳에 흙을 다져놓았다. 기초나 터전 등을 굳고 튼튼하게 하다. 국어는 어휘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뒷말이 없도록 단단히 강조하거나 확인하다. 엄마는 민영이에게 약속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고 몇 번을 다졌다. 몇 번을 확인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타당하다예요.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 이걸로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가 옳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요. 타당하다와 비슷한 말로 정당하다도 있어요.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그 주장은 근거가 있어서 논리적으로 정당하다, 논리적으로 옳다,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또 관용어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놓다라는 관용어예요. 다리를 놓다? 무엇일까요? 자, 이 상황을 봤더니 너랑 말안 해. 나도 너하고 안 놀아. 하고 이두 친구가 싸웠어요. 수진아, 민호는 내가 오해한 거래. 민호야, 수진이가 미안해하고 있어. 이 가운데서 이 친구가 아주 부지런히 이두 친구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민호야, 미안해. 수진아, 나도 미안해. 내가 다리를 놓게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리를 놓다는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둘 또는 여럿을 연결한다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두 친구를 연결해주고 있죠. 다리를 잘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선생님과 또 정리해 보도록 해요. 1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가로 열쇠입니다. 뚜렷하고 분명하다. 뭐였죠? 그렇죠. 명료하다였죠. 명료하다. 그리고 세로 2번이에요. 격식이나 규범, 관습 등에 맞지 아니하여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무엇이었죠? 그렇죠. 어색하다. 이죠. 자, 2번으로 갈게요. 글이나 문장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요. 교정부호, 우리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교정부호. 세로 2번이에요. 앞에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옴, 또는 그런 말을 호. 그래요. 호응이라고 하죠. 호응. 호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읽는 낱말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소리낸다.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소리가 나는 거. 자, 볼게요. 국밥, 있던,

0: 어, 뭐 그렇게 울고 그래? 막 하면서, 어, 신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황에 적절한 말이 아니죠. 자, 다음 2번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풀수 있는 뭐가 아니었다. 우리가 풀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수준. 자연스러운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글을 쓴 다음 고쳐쓰기가 되겠네요. 고쳐쓰기를 하는 것이 좋죠. 고쳐쓰기. 자, 다음 4번이에요.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알맞은 말을 넣어 완성하세요. 단계의 뜻은요,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정. 이유, 어떤 결론이나 결과의 일은 까닭이나? 그렇죠. 근거가 되겠죠. 반론, 상대의 주장에 맞서서 그것과 어떤 거요? 그렇죠. 반대되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을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의견이에요. 토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근거를 들어 자신의 무엇의 정당함을, 옳음을 밝히는 말하기예요. 자신의, 그렇죠, 주장.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 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제 토론이죠. 그 다음 이제 5번 볼게요. 윗줄 그은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다. 기초나 터전 등을 굳고 튼튼하게 하다. 뒷말이 없도록 단단히 강조하거나 확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예,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어떤 거예요? 저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는 거죠? 기억의 뜻이겠네요. 경이는 줄넘기의 기본 자세를 잘 다져 놓았다. 자, 기초나 터전을 굳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니은이네요. 할머니께서는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고 몇 번을 다졌다. 몇 번을 강조하거나 확인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쓰임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한 단계 걸어 올라갔더니 산 정상이 나왔다. 한 계단 걸어 올라갔더니, 한 계단 걸어 올라갔더니 틀렸습니다. 자, 2번이요. 문제를 풀면서 답이 맞는지 하나씩 다져보았다. 어때요? 다져보았다. 하나씩, 고쳐보았다. 뭐, 하나씩 확인해보았다. 그죠? 다져보았다. 이거는, 아니네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국어 시간에 주제에 대한 의견을 펼쳐 발표했다. 저내 의견을 펼쳐서 발표한 거니까 맞네요. 4번. 친구의 의견은 상황에 알맞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알맞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들, 수준, 어색하다, 명료하다, 적절하다, 호응, 고쳐쓰기, 교정부호. 토론, 단계, 펼치다, 이유, 반론, 다지기, 타당하다. 그래서 고쳐쓰기와 관련된 낱말, 또 토론하기와 관련된 낱말들, 어휘들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생각이 날수 있고요.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게 다시 이해가 될수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공부하니까 공부가 더잘 되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요, 또 유익한 단어들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곳곳에, 그리고 교과서 곳곳에 숨어있는 어휘들을 찾아 익히고,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 쑥쑥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어휘들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살펴볼까요? 짜잔! 10가지를 또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가속화, 다문화, 대중교통, 대체하다, 실직자, 양극화, 언론, 유망하다, 저출산, 첨단까지. 뭐 사회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과학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낱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준비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그래프의 높이가 쭉쭉쭉쭉쭉쭉 높아지고 있어요. 뭐가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만약 속도라고 한다면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됨을 뜻하는 낱말은 가속화입니다. 가속화에서 가라는 글자가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속도가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무슨 뜻인가요?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그러니까 점점 더 지구가 뜨거워져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가속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빨리 뜨거워지고 있어. 이럴 때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 쓸수 있는 거예요. 다음 낱말입니다.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보이는데요. 여러 나라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 사회 안에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을 마늘 다자를 써서 다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라는 말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많다라는 뜻을 가진 다라는 글자가 붙어서 다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회 안에 문화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다문화 국가이다. 여러 문화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국제 결혼을 하면은 다문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로 이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 낱말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따위의 교통수단을 우리는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중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중이라는 말이 들어간 낱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중매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매체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거예요.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대중매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다음 낱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요. 왼쪽은 자동차를 조립할 때 사람들이 조립을 하고 있죠. 오른쪽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것으로 바꾸다. 지금 사람이 기계로 바뀌었잖아요. 비슷한 다른 것으로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대체하다입니다.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 바뀌었다. 이런 뜻이겠죠. 대체하다라는 낱말 잘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회사에서 어떤 남자분이 걸어 나오고 있는데요. 짐을 싸서 가지고 나오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어요. 직장을 잃게 됐다는 뜻이겠죠. 직업을 잃은 사람을 우리는 실직자라고 합니다. 실직, 직업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실자가 잃을, 실,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말 중에 실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는 똑같고 실직이냐, 실업이냐가 다른 거죠. 실직은 직업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실업도 직업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직업을 잃은 걸 수도 있고 처음부터 직업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잃은 거는 실직자인 거고요. 직업을 잃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때는 실업자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삼촌은 갑작스럽게 실직자 신세가 되었다. 직업을 잃었다. 이런 뜻이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자, 보았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짐을 뜻하는 말은 양극화입니다. 점점 끝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정부는 빈부격차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정책을 준비했다. 이 그림에서처럼 빈부라는 것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거든요. 자, 그게 양극화가 되면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빈익빈 부익부라고 합니다.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고요. 부익부,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되면 안 되겠죠. 점점 더 멀어지면 안 되겠죠. 더 상태가 심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극화 이럴 때 쓰는 말인 겁니다. 마이크들이 쭉 보이는데요. 자, 보통 이런 장면 어디서 볼수 있어요? 뉴스나 뭐 TV에서, 텔레비전에서 하는 기자회견을 할때볼 수가 있거든요.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널리 알리는 것을 우리는 언론이라고 합니다. 언론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신문, 방송 등에서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널리 알리는 것을 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신문, 방송 등 언론의 영향력이 강해진 거예요. 의견을 널리 알리는 거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말 중에 여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이 사람들 사이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언론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최대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게끔 신경 쓸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매우 사진 속의 사람이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앞으로 잘될것 같은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다를 뜻하는 말은 유망하다입니다. 잘될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예요. 오빠는 미래가 유망한, 그러니까 앞으로 더잘될것 같은 신진 디자이너이다. 새로운 디자이너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유망하다. 장래가 유망하구나. 앞으로 더잘될것 같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다음 낱말입니다.

도시 안에 빈자리가 많아 보이는데요. 아이를 적게 낳음을 뜻하는 말은 저출산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가 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출산이 낮아지는 거니까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은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많아져요. 연령이 높아져요. 뭐라고 하나요? 고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어머, 인간을 닮은 로봇인가요? 시대나 유행, 기술 등의 맨 앞장을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앞장을 뜻하는 말은 첨단입니다. 첨단 산업, 첨단 기술 들어본 적 있죠? 이 첨단에서 첨이라는 글자가 뾰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뾰족하면 어때요?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앞부분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은 그 튀어나온 만큼 앞장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첨단은 시대, 유행, 기술 등에 맨 앞장서 있는 것, 앞서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첨단 과학 기술 개발에 힘쓴다. 낱말 공부했으니까 우리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한자 우리 친구들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무가 들어간 한자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오늘따라 무기력해요. 어떤 뜻이죠? 아, 무기력해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는 없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외에 무가 들어간 한자어에 무엇이 있을까요? 분별할 줄 모르거나 분별이 없는 거예요. 어? 분별이라는 낱말이 등장하네요. 근데 없는 거니까 무자를 붙여서 무분별이라고 합니다. 무분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대충 막 해버리는 거예요. 무분별한 국토개발. 아무렇게나 막 그냥.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거예요. 무분별한 국토개발이 아름다운 우리 강토를 파괴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자기의 행동이나 상태를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식적이라고 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채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이나 상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을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면 중에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므로 통제가 어렵다. 잘때숨 쉬는 거 어때요? 아유, 숨을 몇번 쉬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는 중이니까 나도 모르게 숨 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적. 자기 행동이나 상태 나도 모르게 하는 거를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무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하는 게 비판인 거죠. 그런데 판단하지 않는 거니까 무자를 붙여서 무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떤 의견에 한결같이 무비판으로. 그냥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게 잘된 거든 아니든 비판하지 않아요. 무비판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비판적일 때는 또 우리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겠죠? 문제 풀어볼게요. 어제 본 뮤지컬은 무대가 화려해서 좋았다? 회사는 요구사항에 무조건 수영을 약속했다. 자, 두 가지를 보고요. 밑줄 친 낱말에서 무의 뜻이 그것이 없음인 것을 찾는 거예요. 없음과 관련된 걸 찾는 거예요. 무대가 화려하다. 자, 무대는 어때요? 공연을 하는 장소잖아요. 없다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닌 거예요. 회사는 요구사항에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은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 무가 없음, 없다를 뜻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것이죠. 앞에서 공부한 낱말과 관련된 문제들 같이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낱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민준이는 훌륭한 법관이 되기를
바란 거잖아요. 법관이 돼야지 희망한 거죠. 희망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스포츠 경기는 예상 밖의 변수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다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하기 어렵다라고 해야겠죠.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거예요. 장래가 이것 했던 무용수를 주저앉힌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교통사고였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장래가 어땠다는 뜻이에요? 유망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망했던 무용수를 주저앉힌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교통사고였다. 기억이 희망, 니은이 전망, 디귿이 유망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네요. 2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밑줄 친 낱말의 뜻에 가장 가까운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요. 부자인 사람 더 부자가 되고요.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양극화라고 합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독재자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상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일부 청소년은 이것의 영향에 민감하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우상화가 강하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텔레비전과 같은 이것은 좀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뭐예요? 유행에 민감하고요. 텔레비전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대중매체가 되겠죠. 대중매체 넣어서 읽어볼까요? 독재자는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킨 거예요. 뭐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일부 청소년은 대중매체의 영향에 민감하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우상화가 강하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는 좀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정답 5번입니다. 4번이에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으라고 했고요. 초성 인트 이응 리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뉴스나 광고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 시각으로 보게 해요. 이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무엇을 형성하나요?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을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론을 형성하기도 해요. 뉴스나 광고가 영향을 줘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여론입니다. 5번이에요. 다음 중 빈칸에 밑줄 친 낱말을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족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역마다 통역센터를 운영했다. 다문화. 한 사회 안에 문화가 다양한 것을 다문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1번. 자, 다문화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다문화 시대의 여성계는 앞장서서 출산 장려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출산 장려 운동이라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자. 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자와 관련된 운동인 겁니다. 다문화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우리 아이 낳읍시다, 출산을 장려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출산 시대의 여성계는 앞장서서 출산 장려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그러니까 1번이 아닌 거예요. 2번. 그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 맞겠죠. 3번. 그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다. 맞습니다. 4번. 우리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려면 민족 간 문화의 상대성, 서로의 문화를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번, 점차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 민족, 하나의 민족으로만 된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5번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인 거. 1번은 저출산이 어울립니다.

6번이에요. 다음 민간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는 겁니다. 가위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가위질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것, 기사나 영화, 작품 등을 검열하여 일부분을 삭제하는 일입니다. 다음, 특파원은 뉴스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 외국으로 보낸 언론사 기자인 거예요. 자, 즉, 앞에 빈칸에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언론 기사나 영화 작품 등을 검열하여 일부분 삭제하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위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언론입니다. 7번이에요.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대체부터 친환경까지 있습니다. 친구들이 교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이것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뭐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려면 태어나는 아이의 수 적어야겠죠.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 해결해 줄수 있대요. 기억에 어울리는 말 저출산이고요. 아니요.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맞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대학을 졸업한 지몇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실업자와 실직자 중에서는 처음부터 직업을 못 가진 사람도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실업자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실업자인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것하여 일을 하게 되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인간은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뭐 해주는 거예요? 인간을 대체해서, 대신해서 일해주는 거니까 디귿에 어울리는 말 대체인 거죠. 그래서 저출산, 실업자, 대체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잘 풀어줬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독해 문제도 풀어볼까요? 독해 지문부터 읽고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미래 사회는 지금과 다르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직업들이 미래 사회에서 유망할까? 어떤 직업들이 미래에 더 기대가 되는 걸까요? 더잘 나가게 되는 걸까요? 누리소통망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떠오르고 있대요. 유망한 직업이라는 것이죠. 디지털 장의사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디지털 기록을 정리하거나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문가가 바로 디지털 장의사라는 거예요. 잊칠, 잊혀질,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더욱 유망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다보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한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빈집이 증가하는, 빈집이, 비어진 집이 많다는 것이죠.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또 새로운 직업이네요. 빈집 코디네이터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주거 공간이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빈집이 많으면 이런 직업이 도움이 되는 거겠죠. 관리해 줄수 있는.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농업 분야에 접목되면서 이러한 기술을 농업과 함께 접목시킨대요. 스마트팜 전문가라는 직업도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팜 전문가는 스마트팜 시스템, 말 그대로 똑똑한 농장인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한다. 농작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스마트팜 전문가는 식량 생산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유망 직종으로 손꼽힌다. 미래 사회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일부 직업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일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간다면 새로운 직업과 기회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얘기했네요. 1번입니다. 사회 변화와 관련 있는 유망한 직업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라고 했어요.

0: 늘어나는 빈집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관리해주는 빈집 코디네이터가 유망 직종이라고 했죠. 농업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이 활용되고 있어요. 농업에 첨단 과학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팜 전문가가 생겼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과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연결했던 거한번더 연결해주면요. 빈집은 빈집 코디네이터. 농업과 첨단 기술은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 전문가. 이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디지털 장의사.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이런 직업들이 주목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번입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고요. 2번. 미래 사회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져 버린다고 했나요? 대부분 사라져 버린다고 했나요? 현재 존재하는 일부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직업과 기회가 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대부분 직업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알맞지 않은 거예요. 뭐 3번 빈집 코디네이터 이야기 맞습니다. 자, 4번에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맞고요. 자, 5번 스마트팜 전문가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앞에 풀었죠. 2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만화 보면서 또 우리 친구들 관용편 익혀보도록 할게요. 희수야, 문방구에는 무슨 일이야? 사물함에 자물쇠를 안 달았었는데 오늘 문제집 한 권이 사라졌지 뭐야. 그래서 자물쇠 사려고 했어. 문제집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야 자물쇠를 산다고?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후회해서 대처를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가? 그럼 사지 말까? 그래도 쇳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야, 마음 먹은 김에 사버려. 이런 뜻이죠. 자물쇠 사려고 문방구까지 왔는데 얼른 사. 그런가? 그럼 살까? 너 정말 키가 얇구나. 두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난 뒤, 잘못된 뒤에는 바로잡으려고 애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쇳불도 당김에 빼라 이거는요. 마음 먹었을 때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뜻인 거예요. 문제 풀어볼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에게 충고할 때 사용할 한자성어. 뭐예요? 일이 벌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일이 벌어지기 전에 준비해. 라는 거니까 유비무환. 유비, 준비가 있으면 무환. 근심, 걱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이런 뜻인 겁니다. 정답은 유비무환. 여기 나오는 아전인수라는 것은 나의 밭에 물을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께 아니라 내 거. 그러니까 나한테만 유리하도록 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아전인수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도전! 낱말글짓기는 유망하다를 이용해 글을 지어보는 거예요. 짧은 글을 쓴 다음에 글을 쓴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요. 자,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고요. 새로운 낱말들 잘 공부해봤습니다. 중요한 낱말들 많았으니까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포텐 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15번째 만남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부등식의 성질 열심히 배워봤는데, 바로 오늘 이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이 부등식의 성질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부등식을 다 푸는 건 아니고 우리는 특별히 1차 부등식만 열심히 풀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짚어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1차 부등식 풀이는 결국 우리가 1학년 때 열심히 풀었던 1차 방정식 풀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1차 방정식 풀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1차 방정식이 뭐였나요? 얘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겨 정리했을 때 좌변이 1차식이 되고 우변은 다 좌변으로 넘겼으니까 당연히 0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방정식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방정식은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겨 정리하면 좌변이 1차식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나요? 바로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1단계가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로 넘어가고 얘는 플러스 1로 넘어가면서 동유항 정리가 되죠? 그래서 2단계가 동유항 정리였습니다. 그럼 2x는 마이너스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단계가 뭐였냐면 x값이 궁금하니까 이 계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x의 계수로 양변을 나누어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를 구하는 3스텝을 거치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1차 부등식도 이와 유사하게 3스텝을 거쳐서 해를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차 부등식의 뜻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은요, 얘도 1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일단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그럼 우변은 0이 되겠죠? 자, 만약에 좌변이 1차식이라면 이런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부등호는 이렇게 네 종류가 있으니까 네 가지 형태로 지금 1차 부등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있는데요. 우리 우변에 있는 항을 등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쪽변으로 넘기는 이항이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호를 바꾸어서 좌변으로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플러스 1로 넘어오고 우변은 집 나가서 0이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거 우리 부등식에서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은 지금 좌변이 1차식이기 때문에 1차 부등식입니다. 라고 불러주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예에서 조금 더 복잡한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은 딱 봤을 때 2차항이 보여서 이거 1차 부등식 아닌데 싶죠.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부호를 바꾸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으로 넘어가고 플러스 1도 마이너스 1로 넘어가면서 우변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면 동유항 정리해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0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좌변에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만 남고 우변은 0.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좌변이 1차식이네. 1차 부등식이네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2차항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야, 얘는 겉보기에 1차항만 보이니까, 1차 부등식일 것 같은데? 쉽지만 오해입니다. 얘도요,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좌변에 3x 플러스 1이 있는데, 부호를 바꾸어서 넘어오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차항이 0으로 사라져요. 따라서, 3은 0 이상이다라는 부등식이 남게 되는데, 좌변이 1차식인가요? 우리 상수항만 있잖아요. 따라서 1차식이 아니므로 1차 부등식이 아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 어떻게 복잡하게 이 부등식이 제시되더라도 잘 판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차 부등식의 풀이 연습을 해볼 건데요. 1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얘를 만족시키는 미지수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범위에 대한 식이다 보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 값들을 구하고 나면 그 해의 형태가 x의 범위로 제시가 돼요. 즉, x가 어떤 특정한 수보다 작다, 크다, 이하다. 이상이다. 자, 요런 범위의 형태로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 부등식에서 출발해서 이 스텝을 차근차근 밟으셔서 요 해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을 결국 요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스텝이 1차 방정식 풀이의 3스텝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원스텝은 이 모양에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지수가 있는 x항은 좌변으로, 그 다음 숫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예로 보면 3x는 좌변, 상수항 우변, 자기 동네로 이사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가 살고 있는데 마이너스 3x가 넘어오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7이 살고 있는데 플러스 5가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선 뭘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투스텝. 동요한끼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짠! 마이너스 4x가 12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돼요. 자, 우리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계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3스텝은 x 계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가 음수로 나누고 있죠. 이럴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에만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로 구해지는 거죠.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모든 x가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해는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직선 위에 해를 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이 주인공이니까 가운데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 작다죠. 마이너스 3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구멍을 뻥 뚫어주시고 작은 쪽에 색칠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차 부등식 풀이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3스텝만 떠올리세요. 자, 우리의 원스텝은 이항입니다.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이항해주세요.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유의해주시고요. 동요항 정리 2스텝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3스텝이 x계수로 나누는 건데 양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 유지가 되죠.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1보다 작다니까 구멍 뻥 뚫고 작은 쪽에 색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가볼게요. 이항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x는 좌변, 상수는 우변, 부호 바꾸어서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 투스텝, 동요항 정리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번엔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x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쇽! 바뀐다. 그럼 약분하면서 x는 3 이상입니다.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는 3을 가운데 써주시고요. 이상은 포함이잖아요. 포함도 가능하기 때문에 3에 까맣게 색칠을 하고 큰 쪽,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해서 해를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풀이도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내용 꼭 복습 열심히 하시고 이어지는 포텐 한장 개념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땜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15번째 만남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로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대각선과 관련된 성질들을 열심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특수한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대각선의 성질을 헷갈리지 말고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대각선의 성질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 어떤 성질이 주어졌을 때 그 성질을 만족하는 사각형은 무엇인지 찾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사각형 등변사다리꼴에 대한 성질 간단히 정리하면서 출발해볼게요. 자, 우리 등변사다리꼴은 사다리꼴 중에서도 바로 아랫변에 양끝가게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었습니다. 자, 이 등변사다리꼴이 가지고 있는 성질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았고요. 또 두 대각선의 길이도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우리 다섯 종류의 사각형이 등장하는데 쭉 차례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평행사변형이었습니다. 자, 우리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모양으로 길이가 같은 것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 등장했던 친구는 바로 직사각형이었는데요.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습니다. 이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었던 성질은 바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같은 것을 절반으로 이등분하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뉘어지는 선분의 길이도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짜리 모양으로 같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이 보이면요. 두 대각선에 의해서 네 개의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등장했던 친구는 바로 마름모였는데요. 우리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했습니다. 자, 이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것은 당연한데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죠.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각이 직각이다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네 번째 친구는 누구였나요? 바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우리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인 사각형이었어요. 따라서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고요. 또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성질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길이가 같은 것이 이등분되기 때문에 지금 이 네 조각의 선분의 길이가 모두 같다. 같은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두 대각선에 의해서 이렇게 합동인 네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됐었어요. 자, 마지막 등변사다리꼴은 우리가 초반에 시작할 때 복습한 내용이죠. 바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습니다. 자, 이 성질들이 언제 등장해도 아, 이거는 누가 가지는 성질이야 이렇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많이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이제 성질을 보고 이 성질을 만족시키는 사각형을 찾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성질 봤더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대요. 자, 어떤 사각형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자, 우리 이 성질 누가 가지고 있는 성질인가요? 그렇죠, 바로 대표적으로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기에 평행사변형이 기억만 있나요? 아니죠. 지금 이름은 평행사변형이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 마름

도 평행사변형,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입니다. 따라서 이 평행사변형 주머니에 있는 친구들을 모조리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자, 등변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아랫변의 양끝가개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로 이 대변의 길이가 항상 같다라는 게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 탈락입니다. 자, 2번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대요. 우리 이 성질도 평행사변형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에 있는 친구들 이번에도 모조리 다 말해주면 됩니다. 자, 3번.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것도 우리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니까 평행사변형 주머니에 있는 친구들 모조리 세트로 이야기해주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자, 4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요. 우리 친구들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바로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던 성질입니다.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보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자, 그러면 정사각형도 챙겨줘야 되겠네요.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으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챙겨주고요. 자, 그 다음 등변사다리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등변사다리꼴도 바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었어요. 그래서 4번에서 미음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건 항상 아니죠. 자, 항상 수직인 건 어떤 친구인가요? 그렇죠. 바로 마름모입니다. 우리 마름모의 성질이 바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였어요. 그래서 디귿 써주고. 또, 정사각형은 마름모기도 하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죠? 따라서 리을도 챙겨주면 돼요. 자, 6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그렇죠. 마름모입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또 정사각형도 챙겨줘야 돼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맞죠? 그래서 디귿, 니을 똑같이 써주면 되고. 자, 7번.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그렇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입니다. 니은, 니을. 이렇게 성질을 보고 그에 맞는 사각형을 바로 찾아내는 연습을 할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자, 이번엔 2번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 ABCD의 네 변의 각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 EFGH가 어떤 사각형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대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이 그림 속에 되게 많은 사각형들이 들어있는데, 자, 먼저 이 길쭉한 사각형 ABFH를 보면, 요 변과 요 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죠. 즉 평행사변형입니다. 그 말은 선분 AB와 선분 HF는 평행해요. 또 이렇게 가로로 넓적한 이 사각형을 보시면 또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죠.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요 선분과 요 선분도 평행해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있는 세 개의 선분이 모두 평행하고요. 가로로 있는 세 개의 선분도 모두 평행합니다. 그 말은 지금 보이는 작은 이 사각형 네 개가 모조리 다 평행사변형이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요 사각형에서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또 대변의 길이가 같죠?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에서도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또요 평행사변형에서도 대변의 길이 같다 표시해 보면 결국 이 사각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아, 너는 평행사변형이구나. 요렇게 우리 친구들이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스마트폰 잠금 해제, 얼굴 인식으로 설정하셨군요. 당신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열어드릴게요. 네, 저는 안면인식 AI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얼굴을 알아보냐고요? 저는 수학을 사용합니다. 먼저 카메라로 얼굴을 읽습니다. 그리고 눈 사이의 거리, 턱 모양 등 얼굴의 고유한 특징을 분석하죠. 저는 얼굴을 그림이 아니라 숫자로 봅니다. 눈, 코, 입 등 특징을 알 수 있는 수백 개의 점을 찍어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 바꾸고 눈과 코 사이, 입과 턱 사이 등 모든 거리와 비율을 계산합니다. 저에게 얼굴은 여러 점들이 만드는 도형의 비율 정보인 것이죠. 멀리서 찍은 얼굴도 알아볼 수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두 눈 사이의 거리처럼 얼굴에서 변하지 않는 특정 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비율을 그 기준에 맞추어 확대하거나 축소해 봅니다. 멀리서 찍든 가까이에서 찍든 얼굴의 비율이 아니라 크기만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크기가 달라도 닮음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수학 원리를 사용합니다.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그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 기억하시나요? 중학수학에서 배우는 닮음의 개념이죠. 이렇게 크기 보정을 마친 얼굴 데이터를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해 두 얼굴의 비슷한 정도를 수치로 계산합니다. 일치율의 기준을 넘으면 같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죠. 안면인식 기술은 스마트폰 잠금 해제뿐 아니라 출입국 관리,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한 인증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AI 기술 속에는 언제나 수학이 숨어있죠. 수학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수학하러 가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AI가 직접 알려주는 안면인식 기술 어때요? 좀 흥미로웠었나요? 네, 여기서도 중학수학에서 사용됐던 닮음이 활용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저랑 같이 닮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다음에 닮음을 통해서 AI가 어떻게 안면을 인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닮음입니다. 한번 개념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겹쳐진다라는 소리죠? 그 두 도형을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 한번 볼게요. 모양이 어때? 모양이 정말 닮아 있어요.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왼쪽 도형을 적당히 확대하면 오른쪽 도형과 겹쳐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려고 이 두 개의 도형을 갖고 왔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왼쪽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 왼쪽 도형을 확대를 해볼 거야. 확대해서 오른쪽이랑 겹쳐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한 요 정도 해서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어때요? 와, 기가 막히죠? 딱 겹쳐지죠? 아, 이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두 개의 사진을 보고 하나는 네, 오른쪽에 등록된 얼굴 데이터고요. 하나는 왼쪽에 입력된 얼굴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변색의 SSS 조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를 꺼냅니다. 자, 자를 꺼내서 처음에 이 위에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해요. 얼마가 나왔죠? 네, 처음 변의 길이가 3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또 구해 봅니다. 자, 여기랑 여기 구해 볼 거예요. 다시 자를 한번 꺼내요. 자를 꺼내서, 네, 올려서 길이를 구하면 얼마? 길이가, 네, 2.4가 나왔네요. 나머지 한변 길이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해보면, 네, 2.4가 나옵니다. 네, 이번엔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등록된 얼굴 데이터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똑같이 뭐를 꺼내? 똑같이 자를 꺼내요. 자를 꺼내서 한번 얹어보는 거야. 얹었어. 얼마가 나와? 아, 그렇네. 4.5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또두 개의 변의 길이를 구해. 이제 다시 한번 자를 갖다 대요. 자, 갖다 대고, 자, 그 다음에 길이를 재면 얼마가 나옵니까? 아, 네, 3.6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변도 같은 길이니까 3.6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될까요? 네, 길이 B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이 B 구할 거, 3에서 4.5로 갈 때, 2.4에서 3.6으로 갈 때, 똑같이 2.4에서 3.6으로 갈 때, 요 길이 B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3분의 4.5. 얼마? 이거? 3분의 2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6분의 9가 되겠습니다. 또 정리하면은 2분의 3이 되겠네. 똑같아, 이번에. 2.4에서 3.6으로 바뀔 때니까, 아, 여기에다가 2.4분의 3.6. 근데 이거, 여러분, 보이시죠? 뭘로 나눌 수 있어? 위아래를 똑같이 1.2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 똑같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길이 B가 지금 똑같이 나왔어요. 2분의 3, 2분의 3. 그러니까 이두 개의 삼각형은 어떻다? 서로 닮음이다.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입력된 얼굴과 다른 얼굴이, 그러니까 등록된 얼굴과 다른 얼굴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에도 삼각형, 왼쪽에도 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 왼쪽 삼각형의 길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위에 변, 옆에 변두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뭐를 꺼내? 자를 꺼내. 그럼 자를 꺼내서 길이를 한번 재봐요. 얹어두고 길이 구하면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또 구하기 위해서 자를 꺼내서 얹어보면 얼마가 나와요? 네,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변 길이, 여기도 똑같이 재면 얼마가 나오죠? 네, 2가 나오네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자를 꺼내요. 자를 꺼내서 길이 재면은 위에 게 얼마 나왔어? 자, 위에 게 4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또 옆에 변두 개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다시 뭐를 꺼내? 자를 꺼내서 얹어 둡니다. 얹어 두면 길이가 얼마가 나와? 아, 그렇네. 3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머지 한 변도 3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숫자가 너무 뻔하다. 자, 우리가 궁금했던 건이 왼쪽과 오른쪽이 닮음인지가 궁금해서 이 길이비가 똑같이 나오는지 체크해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3대 2대 2, 4대 3대 3? 같아 달라? 다르죠? 체크 한번 슬쩍 해볼까? 자, 그러면 3에서 4로 넘어간다는 건 3분의 4고,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건 2분의 3. 그러니까 길이 B가 3분의 4, 2분의 3 서로 같지 않아요. 아, 그러면 길이 B가 다르네. 그 말은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 아니네. 그 말은, 네, 등록된 얼굴과 입력된 얼굴이 서로 다른 얼굴이다라고 AI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수학에서 닮음이 AI 안면인지 기술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요즘 궁금했던 AI의 중학 수학이 활용된다는 사실, 이런 거 알게 되면 조금 더 수학 공부할 맛이 나지 않나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말하기 연습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럼 바로 오늘의 패턴 확인해 봐야겠죠? Today's pattern. 요즘 달리기에 푹 빠져 있어. 달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러닝을 즐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저희가 즐겨하는 그런 취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지 버디와의 대화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Hi, Hyunwoo. What have you been up to after school lately?
2: Hi, buddy. I fall into running these days.
1: You mean you're into running these days?
2: Yes, I'm into running these days.
1: Sounds good.
0: 대화 잘 보고 왔을까요? 바로 한번 대화 확인해 보면서 어떤 표현을 소개해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What have you been up to after school lately? 너 최근에 방과 후에 어떻게 지내? 뭐 하면서 지내? 라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현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사하고 나서 I fall into running these days. Fall into. Fall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달리기에 떨어져 있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달리기에 푹 빠져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You mean 너 이 말하고 싶은 거지? Running these days 앞에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할까요? 들으셨나요? 바로 You are into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 달리기 요즘 푹 빠져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라고 해서 우리 현우가 Yes, 맞아. I'm into running these days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I'm into 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푹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So sounds good 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화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 패턴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m into 무언가에 들어가 있다 라는 의미라 무언가에 푹 빠져 있어 라는 뜻이 돼요. So I'm into 다음에 그 뒤에 말을 붙여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푹 빠져 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I'm into K-pop. K-POP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의 그런 팝송, 노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노래 듣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영어로 I'm into K-PO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m into baseball. Baseball, 야구죠. 야구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때 I'm into baseball이라고 하면 야구에 푹 빠져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걸 말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I'm into reading English novels. Reading English novels. 영어 소설을 읽는 거죠. 자, 이렇게 뭐 하는데 푹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럼 오늘의 패턴 I'm into가 포함된 우리 버디와의 대화 한번 보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0: Hey, Hyunwoo, what have you been up to after school lately?
1: Hi, buddy. I'm into running these days. It makes me feel really good.
0: Oh, really? How often do you run?
1: Every other day, I usually run around the park near my house.
0: That's awesome. Running is great for your health, too.
1: Yeah, and it really helps me clear my mind.
0: Sounds nice. Maybe I should give it a try.
1: Let's go for a run together sometime.
0: Hey, Hyunwoo, what have you been up to after school lately?
1: Hi, buddy. I'm into running these days. It makes me feel really good. Hi, buddy. I'm into running these days. It makes me feel really good.
0: Oh, really? How often do you run?
1: Every other day, I usually run around the park near my house. Every other day, I usually run around the park near my house.
2: (목소리)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연습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어떤 대화가 또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주요 표현과 추가 표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Hyunwoo. 자, 이번에도 버디가 부릅니다. What have you been up to after school lately? 너 반가워해. 요새 어떻게 지내? 뭐 하면서 지내? 라고 짧은 대화에서처럼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현우 똑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Hi, buddy. I'm into running these days. 나 요즘 달리기에 푹 빠져 있어. I'm into 무엇에 빠져 있다. 관심사나 흥미를 얘기할 때 써줄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덧붙여 줘요. It makes me feel really good. 그건 내가 정말 기분이 좋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기분 좋게 해줘 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달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달리면 막 숨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신나고 정말 즐거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자,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Really? How often do you run? 너 얼마나 자주 달리는데? 라고 물어봐요. 이때 How often do you? 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니? 라는 말로 상대방이 무엇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 빈도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다. So every other day 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데 every other day? 아마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Every other 란 말 뒤에 어떤 말이 붙여지면 하나 걸러 하나 란 말이라 every other day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응용해서 한 주에 한 번, 근데 일주일을 건너서 2주마다 한 번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으면 every other week라고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주로 달리는데 공원 주위를 달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거 말이야. So that's awesome. 멋지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달리기는 너의 건강에 또한 좋지?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yeah 라고 대답을 하고 it really helps me clear my mind.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준데도 도움이 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maybe I should give it a try 라고 버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ive it a try 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다, 시도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디가 sounds nice 라고 얘기하고 하고, 나도 한번 언젠가 해봐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Let's go for a run. 한번 달리자 together sometime. 언제 한번 같이 달리자 라고 하면서 대화를 예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패턴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oday's pattern. 요즘 달리기에 푹 빠져 있어. 자, 이거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한다? I'm into running these days.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 So I'm into라는 건 여러분들이 푹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today's mission. 오늘의 미션은 I'm into라고 하는 이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나 흥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I'm into 라고 하는 이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요. 이 I'm into라는 건 정말 흔하게 쓰는 표현이고 푹 빠져있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 이 표현 꼭 연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같이 또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 한국사의 활동북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 내용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24강이죠. 원간섭기와 그리고 바로 공민왕의 개혁입니다.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지 못했던 고려는요, 몽골이 세운 원나라로부터 바로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이 고려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오늘 문제에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공민왕, 이 공민왕이 원으로부터의 간섭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노력했는지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5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죠.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성육부가 있고요. 그리고 쌍성총관부, 황제, 공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함께 여기 괄호 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1번, 원은 무엇을 두고 고려 땅의 일부 지역을 직접 다스렸습니다. 무엇을 두고 고려 땅의 일부 지역을 직접 다스렸을까요? 바로 이거는 이 원나라가 직접 관할했던 거예요. 하나의 관청과 같은 건데요. 자, 여기에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두고요. 직접 자신들이 자기 땅인 마냥, 자기 땅인 것처럼 다스렸던 거. 뭘까요? 바로 쌍성 총관부입니다. 자, 그래서 원은 쌍성 총관부를 두고 그리고 고려 땅인 것처럼 고려 땅의 일부 지역을 자기 땅인 것처럼 다스렸죠.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고려의 왕은 원의 누구와 혼인하여 나라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의 왕은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해야만 했죠. 자,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성육부는 뭐예요, 선생님? 이성육부는요,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중국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는데요. 고려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치 기구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삼성육부가 아니라 바로 이성육부로 바꿔서 고려만의 이 중앙 정치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성육부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아래에서 정치 간섭과 경제적 수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나라는요. 고려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간섭했는데요. 어떻게요? 관리를 보내서 나란 일을 간섭했어요. 자, 그리고 쌍성 총관부 등을 설치해 일부 지역을 직접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쌍성 총관부만 설치한 게 아니라 사실 이 고려 땅의 동북면에, 서북면에, 그리고 탐나라고 해서 제주도 지역에 각각 이러한 관청 같은 것들을 넣어서 고려의 정치적 간섭을 시작했는데요. 자, 그리고 왕의 호칭을 충 무슨 왕 이렇게 바꾸도록 합니다. 그래서 충렬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민왕은요, 충의 왕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원나라에서 주는 이 호칭을 버리고 스스로 공민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고려는 원의 사위 나라가 되어 원의 사위 나라 여러분 이거 뭐죠? 바로 원의 공주와 혼인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의 사위 나라가 되어 나라의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경제적 수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적으로만 간섭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금, 은, 인삼, 도자기, 가죽, 매 등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이 고려의 인삼, 도자기, 그리고 매. 이렇게 고려 땅에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져갔고요. 그리고 원의 궁궐이나 귀족 등의 집에서 일할 여인, 어린, 여자. 그래서 공녀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녀와 남자를 또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고려와 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틀린 것에 X표 하세요라고 하죠. 1번. 고려의 어린 여인들이 공녀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봤었죠? 경제적인 수탈에서 자, 이렇게 고려의 어린 여인들을 공녀로 끌고 갔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고요. 2번. 화약 만드는 방법을 고려가 원에 알려주었습니다. 자, 친구들 이거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화약 만드는 방법을 굉장히 고심한 인물이 있는데 어떤 인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최무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 최무선은요, 당시 이 왜구가 고려에 굉장히 많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저 왜구를 소탕하려면 바로 화약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약 만드는 방법을 꼭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요, 중국에서 기밀이라고 해서 비밀, 거의 1급 기밀에 해당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 화약 만드는 기술을 잘 알지 못했어요. 중국이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최무선이 바로 그 당시 고려의 무역항이 있었죠. 그 무역항에서 자주 드나드는 이 원나라 사람에게 끈질기게 이 화약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고 해서 결국 배우게 되어서 최무선이 바로 화통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들게 되고 그 이후에 왜구를 화약과 화포로 토벌했죠. 자, 그러니까 고려가 원에 알려주었습니다는 아니고죠. 아니고요. 거꾸로 최무선이 원나라로부터 이 화약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X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초성을 참고하여 쓰세요라고 했죠. 괄호 1번 볼게요. 성리학을 공부하였으며, 그리고 대부분 지방 출신으로 정몽주, 정도전 등과 같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입니다. 자, 고려 말 바로 이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고려는 이제 안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자, 누구일까요? 바로 신, 진, 그리고 사대부라고 하죠. 신진 사대부들은요, 이 나라 고려, 이 고려 말 굉장히 부패한 고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개혁이 필요하긴 한데, 이 개혁의 방안을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정몽주, 그리고 정도전, 이렇게 파가 갈리게 되는데요. 정몽주는요, 고려 왕조 내에서 뭐 해야 된다? 고려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라고 주장했던 바로 온건파 신진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도전은요, 어떤 주장을 했죠? 바로, 아, 고려는 이미 안 돼. 우리가 고려라는 나라 말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한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바로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정몽주와 정도전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꼭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2번, 괄호 2번 가보도록 할게요. 홍건적과 그리고 왜구를 물리치며 성장한 세력으로 최영과 그리고 이성계 등입니다. 자, 고려 말 왜구의 침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왜구들을 물리쳐냈죠. 자, 그러면서 성장한 세력, 우리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흥 무인 인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 고려말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같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또 세우게 되죠. 자, 우리 친구들 신진사대부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 같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했던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의 두 가지 주장, 고려 개혁에 대한 주장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에 대한
고려의 정책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죠.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하다라고 했어요. 자,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이 세력들을요, 어떻게 했다? 제거했대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보니까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다. 쌍성 총관부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바로 원나라가 고려의 정치적인 간섭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과 같은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원나라 세력을 계속해서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자, 위 자료에 정책을 추진한 인물은 누구인지 쓰세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반원 정책, 원나라에 반하는 정책을 펼쳤던 인물은 바로 공민왕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정책은 공민왕의 주요 정책이 됩니다. 특히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는데요. 쌍성 총관부 앞에서 제가 설명했는데요. 마치 원나라가 고려 땅이었는데요. 자기 원나라의 땅인 것처럼 직접 다스렸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누구와 함께 공격했느냐?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성계의 아버지, 바로 이자춘의 도움으로 이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공격해서 이 지역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원나라에 빼앗겼던 고려의 영토를 다시 찾게 되는 일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우리가 공민왕의 개혁 정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나라를 등에 업은 세력을 제거하였습니다. 자,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이 친원 세력들을 제거했다라고 했죠. 두 번째, 공민왕 스스로도 몽골식 머리 모양과 옷 입는 풍습을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3번, 정치에 간섭하던 기구를 없애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자, 영토를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방금 제가 앞에서 했던 바로 이자춘과 함께 이 무력으로 공격해서 빼앗겼던 고려의 영토를 찾아온 것이었죠. 자, 그러면 괄호 2번 문제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위 자료에 정책을 추진한 이유를 서술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공민왕은요,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을까요? 이 정책의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반원 정책의 일부죠. 그래서 이 원나라에 반하는,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하고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무엇? 우리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으냐? 반원 정책을 통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권문세족 세력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친원 세력, 원나라를 등에 업고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이 세력들이 누구였냐? 권문세족이었는데요. 이 권문세족이 자꾸 권력을 차지하면서 또 불법적으로 토지들을 굉장히 넓혀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공민왕은요, 바로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바로 고려왕, 왕권 강화시키고자 했죠. 그래서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서술형 맞게 채점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지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공민왕의 이 개혁정책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확인 문제 8번까지 우리 함께 봤고요. 이번에는요,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그럼 밑줄근 왕이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왼편은, 이 왼편에 있는 무덤은 기철 등 친원파를 제거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왕의 무덤이야. 정동행성 이문소는요, 뭐냐면 바로 고려의 정치적 간섭을 했던 기구예요. 근데 이것도 폐지했다. 그리고 친원파를 제거했다. 누굴 생각하면 되나요? 바로 이 왕은 공민왕이 되겠죠.

오른편에 있는 건 그렇다면 누구의 무덤일까요? 바로 오른편은 왕비, 노국대장 공주의 무덤이야. 왕과 왕비를 나란히 같은 곳에 모셨대. 왕비가 노국대장 공주였던 이 인물은 바로 누구다? 공민왕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공민왕의 내용으로 옳은과 함께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자,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는 뭐냐면 바로 고려 초기에 윤관이라는 장군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어떻게 했어요? 동북구성을 축조했어요. 그래서 공민왕은 거의 말이에요. 고려 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의 내용은 아니죠. 두 번째, 독서 삼품과가 실시되었다. 독서 삼품과라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바로 공무원 시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유교 경전을 읽은 정도에 따라서 삼품 뭐예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뽑는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신라 때입니다. 3번. 쌍성 총각부를 공격하였다. 그렇죠. 쌍성 총각부를 공격해서 고려의 영토를 다시 찾아왔죠. 이것이 바로 공민왕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4번. 백두산 정개비가 건립되었다. 백두산 정개비, 이거는 언제냐면 바로 조선 숙종 때이 백두산에서 이 백두산을 두고 청나라와의 국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런 정개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한참 후의 이야기니까 공민왕에 해당하는 건 정답 몇 번이 되겠어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학습 주제로 적절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지도에 최영, 최무선, 그리고 이성계라는 인물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홍산대첩, 진포대첩, 그리고 황산대첩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어떤 적군과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왜구의 침략과 관련된 건데요. 이 왜구의 침략을 모두 무찔렀던 인물의 여기 지도 안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몽골의 침입과 항쟁 아니고요. 2번 왜구의 침입과 격퇴.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3번 여진정벌과 동북구성 축조. 이거는 바로 윤관이라는 장군 기억하시면 되겠죠. 4번 서양함대의 침입과 척화비를 건립한다. 척화비라는 건요, 서양 세력과 화친하지 않겠다,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면서 그 내용을 적은 비석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아주 나중에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우리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은 반원 정책을 펼쳤던 공민왕의 개혁과 그리고 또 고려 말 새롭게 등장한 정치 세력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자, 역사를 잘 알려면 우리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용어가 있었다면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해두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친구들, 안녕!

쌓아가는 서술형 특강의 챙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각기둥과 각불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만나볼 건데요. 중학교 1학년에 이제 2학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각기둥과 각불을 만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불

각을 밋면하게, 밋면에 평행하게 자른 또 입체도형, 각불대라는 새로운 도형 친구까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초등 6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요. 다시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쌤과 오늘 서술형 씨앗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 각기둥과 각불과 각불의 전개도에 대한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입체도형이 각기둥이 아닌 이유를 써보세요라고 그랬네요. 문제가 되게 간단하죠?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닌 이유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입체도형을 봤더니만 각기둥이 아닌 것 같기는 해.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못 쓰겠어.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리뷰 해보죠. 각기둥이란 뭔가 어떤 입체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하냐면 그림과 같이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도형이에요. 그럼 주어진 입체도형과 비교했을 때두 개의 면, 맞는데? 서로 평행한 것도 맞아. 아, 그런데 합동이 아니죠. 위에 있는 사각형이 아래보다 좀더 크기가 작아요. 게다가 기둥 모양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위로 갈수록 점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각기둥은 공통점이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주어진 입체도형은 옆면을 봤을 때 어때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둥이 아닌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쓸 때는요, 이렇게 각기둥의 뜻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써주면 됩니다. 지금 각기둥이란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해야 되는데 합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각기둥은 옆면이 직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풀이 과정 가보도록 할게요. 서로 두 면이 평행하기는 해. 서로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이어야 되는데 합동이 아니죠. 또는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유를 써주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쌤이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도형이거든요. 자, 각불 있죠. 사각불에서 얘가 잘린 모양인데 만약에 쭉쭉쭉쭉 더 연장해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각불이 있는데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을 때 위에가 각불 모양인데 아래는 각불이 아닌 입체도형이잖아요. 이러한 도형의 이름을 살짝 미리 귀띔하면요. 사각불대라고 합니다. 네, 지금 몰라도 돼요. 아, 우리 곧 만나게 될 도형이구나. 반가워. 미리 인사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각기둥이 아닌 이유까지 써봤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형은 밴드 들고 구하고자 하는 것 찾습니다. 두 입체도형의 높이의 차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거 뭐예요? 그래요. 높이입니다. 높이. 그래서 높이를 비교하래요. 뺄셈으로. 주어진 두 입체도형은 각기둥과 각불이네요. 우리 친구들 각기둥과 각불의 구성 요소 다 기억하고 있나요? 자, 개념 콕콕 리뷰 해보죠. 여기 오각기둥이 있고 사각불이 있는데 모두 둘다 똑같이 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그리고 또 면하고 면이 만나서 이루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불도 모서리가 있죠. 그래서 각불의 모서리의 개수 또는 각기둥의 모서리의 개수도 우리가 세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느냐? 꼭지점이라고 해요. 특히 각불에는 아주 특별한 꼭지점이 있죠. 옆면이 한 곳에서 만나는데,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뿔이에요, 뿔. 뿔이 각불의 꼭지점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또 불러줬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오각기둥 보세요. 높이가 뭔가요? 두 밑면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거리를 바로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서리들이 이 모서리의 길이가 곧 높이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각불은 옆면을 이루는 모서리, 얘가 높이는 아니에요. 이게 조금 틀렸어요. 달랐어요. 자, 바로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 이게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높이는요, 이렇게 한마디로 쌤이 정리를 내볼게요. 바로 이 기둥과 뿔의 키다라고 말이죠. 우리 키잘때 어떻게 재나요? 똑바로 이렇게 서서 머리끝 가장 높은 곳부터 발끝까지 수직으로 이어지는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키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둥의 키, 각뿔의 키가 결국 높이가 되는구나.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먼저 각 기둥의 높이를 한번 구해볼까? 어딨어요? 나와 있는 여러 길이 중에 두 밑면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길이니까 7cm가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불에서는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8cm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 모서리의 길이가 여러 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높이를 잘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각각 구했으니 이제 차를 계산하면 되겠네? 좋아. 자, 그럼 이제 계획을 다 세운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각 기둥의 높이는 두 밑면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길이니까 7cm고, 또 각뿔의 높이는 8cm야. 그러니 두 높이의 차는 8 빼기 7을 하면 되겠네? 그대로 옮겨볼게요. 풀이 과정. 먼저, 각 기둥. 자, 그곳 중에서도 이제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삼각기둥입니다. 삼각기둥의 높이는 7cm이고요. 그 다음, 밑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변이 다섯 개는 오각형이죠? 그래서 이 정체, 오각뿔이에요. 오각뿔. 오각뿔의 높이는 그림에서 나와 있어요. 8cm입니다. 각각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결론 내려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두 입체 도형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높이의 차이입니다. 높이의 차는 8에서 7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1cm. 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자, 정답은 1cm가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일단 형광펜 들고 구하고자 하는 것 찾아보죠. 다음 입체 도형에 모서리는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 아, 구하고자 하는 게 다음 입체 도형의 모서리를 구하고자 해요. 그럼 다음 입체 도형이 대체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 도형인지를 알아봐야 되고, 주어진 조건은 세 개의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밑면은 한 개. 둘째, 옆면은 삼각형. 셋째, 꼭지점은 여덟 개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밑면, 옆면, 꼭지점의 개수를 통해서 이것이 몇각 기둥인지 몇각 뿔인지 알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밑면의 변의 수와 또 꼭지점, 그리고 옆면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들이 있었어요. 자, 개념 콕콕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 밑면이 한 개다라는 걸 통해서, 아, 각 기둥이 아니라 각 뿔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 각 기둥은 밑면이 두 개거든요. 그리고 또 각뿔의 옆면이 삼각형이니까요. 그럼 이두 조건을 통해서, 아, 각뿔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각뿔 중에서도 이제 꼭지점의 개수를 통해 이것이 몇 각뿔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각뿔의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리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삼각뿔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사각뿔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밑면의 변의 수는 3개죠. 삼각뿔. 그리고
그 다음에 밑면의 변의수 몇 개예요? 사각형이니까 사각뿔이라고 봤을 때는 면의 수는 면몇 개일까? 자, 옆면 일단은 세 개에다가 밑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옆면은 밑면의 변의수와 똑같아. 밑면이 삼각형이면 거기에 삼각형이 하나씩 달려 있어가지고 똑같이 세 개예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하면 돼요. 그럼 사각뿔도 면의 개수는 4 더하기 1인가요? 맞죠? 옆면이 삼각형에다가 밑면 하나 더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는 각뿔의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모서리 3개, 아래 3개. 그래서 모서리는요, 3개 더하기 3개 6개인데, 밑면의 변의수와 관련 있게 식을 써보면, 바로 3의 2배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사각뿔도 똑같이 한번더 연습하면, 자, 밑면의 변의수가 4니까, 4의 2배. 8개가 맞나 볼까요? 내려오는 거 4개, 아래 4개니까 8개가 맞겠죠. 그 다음, 꼭지점의 수도 알아볼게요. 꼭지점의 수는 자, 아래에 이렇게 세개 있고요. 각뿔의 꼭지점 하나 추가요. 그다음에 사각뿔은 아래에 네 개가 있고요. 각뿔의 꼭지점 하나 추가. 그래서 삼각뿔 같은 경우에는 세 개에다가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사각뿔은 네 개에다 하나를 더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해 봤더니요. 면의 개수하고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 네모각뿔이라면 어떨까요? 네모각뿔이라면 밑면의 변의수가 네모각형이라서 네모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면의 개수는 바로 네모 더하기 1. 그 다음 모서리의 개수는 네모 곱하기 2. 꼭지점의 개수는 네모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 내용 알아봤으니까 다시 문제로 넘어갈게요. 꼭지점이 8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하, 정체를 밝힐 수 있구나. 네모각뿔의 꼭지점은 네모 더하기 1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8이라면 네모는 7. 아, 그래서 칠각뿔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좋아. 그럼 어느 정도 정체는 알았고, 칠각뿔의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7 곱하기 2를 해서 14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계획 세웠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을 정리할지 한번 자, 쭉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밑면 한 개, 옆면 삼각형이라는 걸 통해 각뿔이라는 거 알았죠? 자, 그 내용을 써주면 되겠고, 둘째, 꼭지점의 8개라는 걸 통해서 만약에 네모각뿔, 그러니까 밑면의 변의수를 네모라는 식을 세워가지고 꼭지점은 네모 더하기 1이니까 8. 그래서 칠각뿔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칠각뿔의 모서리의 개수 14개니까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4단계에 거쳐갖고 문제 풀이 과정 써보도록 할게요. 생각을 글로 잘 옮겨내 내봅시다. 먼저 주어진 조건에서 밑면이 한 개, 밑면은 한 개이고, 옆면은 여기도 지어볼까요? 삼각형이므로 각뿔입니다. 입체 도형은 각뿔입니다. 밑면의 변의 수가 네모개인 네모각뿔에서 꼭지점 의 수는 네모 더하기 1이므로 네모 더하기 1은 8개라고 했으니까 8에서 네모는 7. 즉, 칠각뿔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자, 이제 결론 내려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은 칠각부루의 모서리입니다. 모서리는 몇 개냐? 삼각부루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모서리는 각부루에서 내려오는 모서리 3개, 아래 3개, 그래서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칠각불도 각불의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모서리 7개고 아래에 밑면에 7개가 있으니까 2배가 될 겁니다. 즉, 7 곱하기 2, 14개입니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은 몇 개인지라고 했으니까 답 1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중학교 과정에서 한번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면의 변의수를 뭐 네모 그리고 또 문자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꼭지점 면 모서리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일단 형광펜 들고 구하고자 하는 거 체크해 보죠. 꼭지점이 10개인 각기둥과 각불이 각각 있습니다. 이 각기둥과 각불의 모서리 수의 합은 몇 개인지 풀이가 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 그랬네요. 우리 방금 문제에서 각불은 밑면의 변의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통해 각기둥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자, 개념 콕콕. 이번엔 각기둥입니다. 각기둥의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는 예를 들어서 뭐 사각기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사각기둥. 아니면 우리 친구들 삼각기둥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삼각기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세요. 자, 밑면의 변의수 몇 개? 네 개입니다. 네 개. 사각기둥이니까. 그다음 삼각기둥이니까. 그래서 네모각기둥일 때를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면은 몇 개냐? 옆면 직사각형 네 개에다가 몇을 더하면 되냐면 밑면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각불은 하나를 더했는데 각기둥은 두 개를 더해야 되죠.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도 옆면 직사각형 3개에다가 두 밑면을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한 밑면의 변의수 더하기 2를 하면 되고 모서리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수 곱하기 3을 하면 된다. 왜 그럴까? 자, 위에 4개, 자, 여기 잘 보세요. 쌤의 여기 손끝 잘 보세요. 4개 내려오는 거 4개 아래도 4개. 네 개, 네 개, 네 개. 세 세트네. 4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네. 삼각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3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꼭지점의 수는요. 한 밑면의 변의수의 두 배입니다. 꼭지점은 여기 있어요. 다른 색깔로 좀 강조를 해보면 위에 4개 있죠. 아래도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위에 3개, 아래 3개. 그러니까 꼭지점은 밑면의 변의수의 몇 배? 두 배다. 그 다음에 삼각기둥도 꼭지점의 수는 자, 한 밑면의 변의수의 여기는 4죠, 4. 네. 두 배다. 이렇게 말이죠. 자, 따라서 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수에 더하기 2 하면 되고 모서리는 곱하기 3 하면 되고 꼭지점은 곱하기 2 하면 되겠다라는 규칙을 이제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네모각 기둥에서는 만약에 네모각 기둥에서는 면의 수는 네모 더하기 2, 그다음 모서리의 수는 네모 곱하기 3, 꼭지점의 수는 네모 곱하기 2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이제 풀이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꼭지점이 10개인 각기둥과 각부를 찾아줍니다. 몇 각불인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 각기둥과 각불에 모서리가 각각 몇 개인지 알아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풀이과정 가볼게요. 먼저 각기둥부터. 한 밑면의 변의 수가 네모인 각기둥의 나와 있는 조건은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의 수는 방금 정리했죠? 사각기둥은 위에 4개, 아래 4개 두 배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네모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2가 10에서 네모는 5. 아, 즉 오각기둥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각불 찾으러 가볼까요? 똑같이 한 밑면의 변의 수가 이번에 네모 말고 세모라고 해보죠. 세모인 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자, 사각불 같은 경우 꼭지점 아래 4개 있었는데 각불의 꼭지점 하나를 더 했잖아요. 그래서 세모 더하기 1 해주면 되는데 그게 10이니까 세모가 9가 되네요. 즉 구각불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 각기둥과 각불의 모서리 수의 합을 구해볼까요? 오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의 몇 배? 자, 오각기둥 잘 상상해 보세요. 위에 5개 있고 내려오는 모서리 5개 있고 아래도 5개 있습니다. 그래서 3배를 해서 15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각불의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모서리 9개, 아래도 9개. 두 배가 되겠죠? 18개입니다. 자, 결론. 따라서 모서리의 수의 합은 15개와 18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15 더하기 18을 계산해서 33개로 계산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정답. 3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예쁘게. 각기둥 각불만 아니라 첫 번째 문제에서 쌤이 이렇게 힌트 줬던 각불 대에도 각기둥과 똑같은 규칙으로 면의 수, 모서리의 수, 꼭지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요, 진짜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현과 빈들고 구하고자 하는 거 찾으러 구조 파악합니다. 문제를 샅샅이 막 해부해 보자고요. 밑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각기둥에 전개도가 주어졌네요.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6cm이고 높이가 14cm라면 문제. 모든 옆면의 넓이의 합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정오각형, 밑면 정오각형 두개 보이나요? 그리고 옆면이 직사각형인 각기둥입니다. 얘를 펼쳐냈어요. 그럼 개념 리뷰. 우리 친구들 각기둥의 전개도라는 게 뭐냐면 그림과 같이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 펼쳐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서리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도요. 다시 점선을 따라 접어서 다시 각기둥을 만들 때는요. 맞닿는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올바른 전개도를 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위아래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인데 크기가 다르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두 밑면이 서로 이렇게 겹치게 그리거나 또는 아니 오각형이라면 오각 기둥이니까 옆면 직사각형이 5개인데 옆면이 6개나 7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안 맞게 그리거나

다섯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데 한 변의 길이가 6cm라면 이 길이가 6cm다라는 얘기네. 그리고 높이가 14cm래. 높이는 각 기둥에서는 두 밑면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모서리의 길이기도 하지. 여기서 높이는 바로 두 밑면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모서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렇게 여러 개의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14cm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좋아. 그렇다면 구하고자 하는 모든 옆면의 넓이는 바로 다섯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인데 하나씩 구해서 다 더해도 되겠고 아니면 펼쳐 있을 때 이렇게 다섯 개의 직사각형을 모아서 하나의 큰 직사각형의 넓이로 구해도 되겠네. 방금 리뷰에서 전개도는 다시 접었을 때 맞닿는 선분의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여기가 6cm면 여기도 6인데 그럼 여기도 6. 단위 빼고 생각하면 여기도 6,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 여기도 6이 되겠구나. 따라서 가로가 6의 5배, 세로가 14cm인 직사각형이 모든 옆면의 넓이의 합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번에 구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하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5배를 해도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제 생각은 했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한 변의 길이가 6cm라는 걸 통해, 그리고 높이가 14cm라는 걸 통해, 이제 오각 기둥의 옆면에서 가로, 세로가 무엇이 되는지 알아보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 오각, 형이고, 그 다음 높이가 14cm라 했으므로 옆면은 자, 한 옆면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한 옆면은 가로가 6cm, 세로가 14cm인 무엇이다? 직사각형입니다. 자, 따라서 한꺼번에 구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한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다섯 배를 할게요. 모든 옆면의 넓이의 합은 한 옆면의 넓이 6 곱하기 14 하면 되겠죠? 이거에 5배 해주면 되겠네요. 자, 6 곱하기 14 하면 6, 4, 24, 84가 되겠고 여기에 5배 하면 420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 여기다가 쓸까요? 420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한 번에 구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칸씩 레벨업 한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너무 멋지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서수령, 지금은 선생님 물러나지만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의 시간입니다. 꼭꼭 복습하고 이 시간 맞춰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사각형 중에 가장 기본인 평행사변형부터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무엇이냐? 이미 알고 있죠. 자,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기호를 통해서 사각형을 나타내는 법을 배울 거거든요. 사각형 ABCD를 앞으로는 이렇게 나타내 줄 겁니다. 네모.

써서 사각형 ABCD 이렇게 나타내 줄 거고요. 평행사변형 이미 배웠어요. 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었죠. 대변이 뭐였죠? 대변은 우리 서로 마주보는 이 변들을 대변이라고 했고요. 마주보는 각을 우리는 대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AB와 CD가 평행, AD와 BC가 평행 이렇게 할수 있고요. 자, 평행사변형에서는 뭐가 가장 많이 쓰이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동의각, 엇각. 그중에서도 엇각이 제일 많이 쓰여요. 자, 봅시다.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각 X, 각 Y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한다면요. 우리 각 X의 크기는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이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요렇게 Z자를 그려주면 엇각 찾는 법 Z자 배웠죠? 그럼 각 X 65도 크기가 같아야 돼요.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65도입니다.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합하면 180도가 나와야 되죠. 뭐가? 이세 개의 크기를. 65도와 80도와 y, 각 y의 크기를 다 더하면 180도가 나와요. 둘이 더하면 145도니까 각 y의 크기는 35도가 됩니다. 각 y의 크기는 35도. 오, 꼭 6처럼 보이네요. 35도.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요. 이걸 통해서 세 가지 총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마주보는 두 변, 즉,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평행한 친구들끼리 길이도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마주보는 각, 즉,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세 번째 성질, 별표 치시고요. 대각선 두 개를 그을 수 있죠? AC와 BD.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OA, 두 대각선 교점을 O라고 하면요. OA와 OC가 같고, OB와 OG가 각각 같아요. 왜 그러냐? 그 증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삼각형,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삼각형 OAD랑 삼각형 OCB. 요두 개가 합동이 됨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합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의 합동임을 어떻게 보이냐 하고 보면요. 자, 요렇게 갑니다. 첫 번째,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A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아요. 여기 길이 같은 건 아시죠? 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평행선이잖아요. 평행선이니까 여기 각이 요 각과 같습니다. 왜? 엇각이죠. 또, 요 각이 요 각과 같아요. 엇각이죠. 그러면은 변의 길이 하나가 같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럼 뭐다? 이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 되죠. 합동이네요. 그럼 대응변의 길이가 같네요. OA와 대응되는 OC의 길이가 같고요. OB와 대응되는 OG의 길이가 같습니다. 즉,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평행사변형의 성질, 문제들을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증명을 한번 더 해볼 거거든요. 우리 방금 전에 평행사변형일 때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대체 왜지? 이것 또한 합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랑 C. 이렇게 대각선 하나만 이어주면요. 우리는 요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됨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합동이다. 그러면은 대응각인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겠죠? 그 다음에 두 엇각을 합한 각 A와 각 C의 크기도 같겠죠. 한번 가볼게요. 두 삼각형이 왜 합동이 되냐? 첫 번째, 각 CAD, CAD 여기죠. 여기랑 어디랑 같을 것 같아요? Z자를 그려주면 여기가 같습니다. 즉, 각 BCA 이렇게 같죠. 순서를 좀 맞춰줘야겠죠? BCA보다는 CAD니까 각 ACB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또두 번째, BAC 여기를 X라고 두면요. BAC 순서 맞춰주면 DCA랑 같겠죠. DCA 각 DCA 엇각 엇각 찾았어요. 그럼 뭐만 공통이면 돼요? 중간에 있는 요 AC 선분 AC가 공통이 됩니다. 따라서 이두 삼각형은 뭐가 된다? 삼각형 AS.

SA 합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각 B랑 각 D는요, 뭐가 되냐? 얘네는 대응 각이니까 크기가 같아지고요. 마찬가지로 각 A는요, CAD와 BAC의 합이죠. 각 BAC의 합이고요. CAD는 ACB와 같고요. BAC는 DCA와 같고, 걔네는 두 개 더하면 각 C가 되죠. 요렇게 네모를 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와 C 같아요? B와 D 같아요? 아,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가볼게요. 평행사변형. 각 X, 각 Y의 크기를 구하자. 자, 억과 계속 활용해야 된다 했어요. 여기가 30도잖아요. 그러니까 각 X의 크기 또한 몇 도가 돼야 된다? 30도가 돼야 된다. 우리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Z자 그려서 이 Z자의 각 꼭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서로 엇각이 된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Y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Y의 크기는 막꼭지각이죠. 여기도 Y죠. 그러면은, 뭐야. 46도, 30도, Y. 각 Y 다 더하면 180도 나와야 되네. 각 Y의 크기와 46도와 30도 다 더하면은 180도가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럼 각 Y의 크기는요, 180도에서 76도를 빼주는 거니까 104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주면 각 X는요, 30도고요. 각 Y는요, 104도가 된다. 요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어렵죠? 할 만하시죠? 또 볼게요. 아까 못했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를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또뭐 하셔야겠어요? 합동 보여야겠죠? 합동. 그래서 그 합동으로 증명을 하는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냐 안 되냐 요거부터 판단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평행선이잖아요. 일단 얘랑 얘랑 평행, 얘랑 얘랑 평행. 평행이니까 억각을 적절히 활용해서 한번 합동을 만들어 보자. BAC 요 각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랑 같잖아요. 이렇게 Z자. 그럼 DCA죠. DCA. DCA. 1번 맞나? 오케이, 맞네. 자, 2번 볼까요? 2번에 BCA, 여기는요? DAC죠.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는 DAC가 들어갑니다. 2번 맞나? 오케이, 맞네. 얘네 둘이 왜 같아요? 엇각이죠, 엇각. 그래서 엇각? 오케이, 3번도 맞아요. 엇각. 자, 각두개 찾았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합동이 되려면 변이 하나 필요하죠. 어디가 공통? 보이는 AC가 공통. 오케이. 4번 AC 맞네.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그런 합동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어떤 합동이 된다? ASA 합동이 되고요. 5번이 틀렸죠. SAS가 아니라 ASA 합동.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우리 다 증명한 거예요.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증명했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증명했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증명했죠. 자, 이제 문제만 풀면 될것 같아요.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와 각 D의 크기의 비가 2대1일 때각 B의 크기를 구해라. 사실 각 B의 크기는 어디랑 같냐면요. 각 D의 크기랑 같잖아요. 근데 이 평행사변형은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별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평행사변형에서 서로 이웃한 두 각의 크기, 즉 A와 B의 크기의 합, 각 B와 각 C의 크기의 합, 각 C와 각 D의 크기의 합, 각 D와 각 A의 크기의 합, 각각 어떻게 쌍을 묶어도 항상 합이 몇 도가 나오냐면 180도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평행사변형의 간단한 성질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가 X라면요, 여기도 X죠. 여기가 Y라면요, 여기도 Y죠. 자, 사각형의 내각의 합몇 도? 360도. 즉, 무슨 말이냐면요, X 두 개랑 Y 두 개랑 더하면 360도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씩, 각 X랑 각 Y를 하나씩 더한다면 항상 몇 도가 나오냐? 180도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묶어도 X 플러스 Y, 이렇게 묶어도, 이렇게 묶어도, 이렇게 묶어도 항상 X 플러스 Y가 되기 때문에 항상 180도다. 이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감안하면요,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려요. 왜? 뭐만 하면 된다? A랑 D랑 2대1이네? 이거 뭐야? 얘네 둘이 묶으면 합해서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얘를

2대 1로 비례 배분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각 B의 크기는 각 D의 크기와 같은데요. 각 D의 크기는 180도를 몇대 몇으로 2대 1로 비례 배분한 건데 1을 가져가는 거죠. 즉, 2 더하기 1, 3분의 1을 가져가더라. 그럼 180도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약분해주면 60도가 되고요. 정답, 각 B의 크기는 60도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굉장히.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몇 도다? 180도다.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대각선. 두 대각선의 교점 O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가볼까요? 첫 번째, AB랑 CD랑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편 길이 같아야 돼요. 맞죠? 2번, AO랑 BO랑 같냐? 야, 이거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같지 않아요. 우리가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랑 여기, 즉 BO랑 CO, DO, 그다음에 AO랑 CO가 같다만 판단할 수 있죠. 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까지만 알고 있지. 요 대각선 두 개가 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3번. ABO, 각 ABO 여기죠. 그다음에 각 CDO 여기죠. 엇각이네? 같네. 오케이. ABC 여기죠. CDA 여기죠. 뭐야? 얘네 대각이네? 맞네. 그 다음에 다 지워주고 삼각형 ABO와 삼각형 CDO 얘네 합동이냐? 우리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네 합동임을 보였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합동임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합동됩니다. 체크를 해주세요. 억각 활용하면 금방 나오고요. 5번 합동.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라. 정답 2번. 요렇게 넘어갈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이번에 DCF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활용하시면 돼요. 124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124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각 DCF를 구하기 위해선 요 부분을 찾아서 124도에서 빼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찾을까? 이 직각삼각형 BCF에서 동그라미를 90도에서 빼주면 요 각의 크기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동그라미 찾아야겠네. 오케이, 가자. 동그라미 어떻게 찾죠? 각 B와 각 A를 더하면 몇도 나와야 돼요? 180도 나와야 됩니다. 여기 합한 게 180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 B의 크기가 180 빼기 124 해서 56도가 되고요. 따라서 그 동그라미는 각 B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에 몇 도가 된다? 28도가 되는 거죠. 56도의 절반. 다 했죠? 여기가 28도니까 여기 90도. 직각삼각형에서 90도에서 28도를 제외하면요. 이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62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DCF의 크기는 124도에서 몇 도? 62도를 빼준 거니까 정답은 62도. 정답 62도.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할 만하시죠? 괜찮죠? 또 볼게요. 자, 이번엔 A, B, O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여기 4인 건 알고 있으니까 요 B, O와 A, O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다 구해놨어요. 왜? 문제에서 줬잖아요. 8cm, 6cm.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3cm, 여기는 3cm, 여기는 4cm가 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4, 4, 3다 더해주면 둘레의 길이는 정답은 11cm. 요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 간단하죠? 너무 쉬워요, 평행사변형. 자, FE의 길이를 찾아라. 자,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니까 계속 뭘 하셔야 되냐면, 각이 나왔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 각을 옮겨봐야겠다. 어떻게? 엇각을 쓰든, 동의각을 쓰든, 평행선의 성질을 충분히 활용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FA 길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적절히 각을 옮겨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요 BC가 12cm고요. CD가

8cm 이거밖에 몰라요. 왜? 평행사 변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니까. 봅시다. 여기 각동그라미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우리 Z자, 억각을 만들어 볼까? 하고 Z자를 만드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될것 같아요. 그럼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표현하니까 갑자기 보이죠? 뭐가 보여요? 뭐야? 여기랑 여기, 즉 AB랑 B이랑 길이가 같네?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러면은 오케이. BE의 길이가 몇 센치다? 8cm다. 바로 체크를 할수 있겠죠. 여기가 8cm. 그럼 뭐야? 아, 옆에 X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 X죠? 그러면은 똑같이 Z자 만들어주면 여기도 X죠. 그럼 뭐예요? 이 삼각형도 이등변이네? 어디? CF랑, 그다음에 CD랑 길이가 같은. 즉, CF랑 CD랑 길이가 같고요. 얘가 몇이다? 둘다 8cm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8이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보면요. 이거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B부터 F까지는 8cm예요. 또 E부터 F를 지나서 C까지가 또 8cm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더하면요. 12가 나와야 돼요. 그럼 몇이 겹친 거예요? 뭐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EF가 두번 겹쳐 있단 말이에요. EF 한 번, EF 두 번. 즉, BF에다가 CE를 더한 거는요. BF가 아니죠? 지금 알파벳을 잘못 썼어요? 여기가 F고요. 여기가 E죠. 그럼 어쨌든 BE랑 CF 두 개를 더한 거는 BC에다가 EF를 한번더 더한 게 됩니다. 그럼 잘 살펴보면 BE랑 CF를 더하면 16이 되고요. BC가 12가 되죠. 그럼 EF의 길이는 몇 cm가 돼야 된다? 4cm가 돼야 된다. 따라서 정답. FE, EF의 길이는 4cm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8 더하기 8. EF가 한번 겹쳤는데, 겹친 게 4cm야? 8 더하기 8에서 총 16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고, 서술형. 한번 서술형도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서 DE의 길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평행사 변형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다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DE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여기가 CD가 12cm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C부터 E까지가 도대체 몇 cm냐? 여기까지만 구한다면 거기서 12를 빼면 DE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거를 유념한 상태에서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활용해 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DE. 자, 일단은 CD 12cm인 거 적어 놓고요. 일단 풀어 볼게요. 그러면은 계속 얘기했죠. 각이 나왔다 하면요. 평행사 변형 뭐 해보자. 억각을 활용해 보자. 여기 Z자 만들어주면 너무도 공교롭게도 여기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삼각형이 돼요? 야,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어디랑 어디가 같은? BC랑 CE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즉, BC의 길이가 20cm라면 C부터 E까지의 길이도 몇 cm? 20cm가 된다라는 거죠. 다 구했잖아요, 이제. 여기가 20인데 C부터 D까지가 12예요. 그럼 D부터 E까지, DE의 길이는 몇이다? 20 빼기 12니까 8cm다.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데요. 이거를 서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떻게 서술할 거냐? 그 연습을 해봅시다. 자, 같이 가볼게요. 자, DE의 길이를 구해보자 하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역으로 쓰는 겁니다. 각 A, B, E와 각 C, E, B가 같다. 적어줘야겠죠. 각 A, B, E와 각 C, E, B가 같아요.

왜? 엇각이니까. 엇각으로 같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삼각형 CE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거를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BC와 BE가 같은. 근데 왜 같냐? 각, 요 각도. 여기 각이 EBC죠? EBC와 뭐가 같아요? BEC, 즉 CEB. CEB가 같기 때문에 얘네는 뭐가 되냐? 이 삼각형은 BC와 E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뭐가? 적어줘야죠. 삼각형 CBE는. 여기가 여기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할수 있어요? CE는 따라서 CE의 길이가 총 20cm입니다. 여기까지 1차적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적어야 될게몇개안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CD가 12cm예요. 따라서 DE는 20에서 11을 뺀 8cm예요. 이것만 적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천천히 적어 봅시다. 사각형 ABCD에서 이게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이게 평행사변형이에요. 즉,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CD의 길이는 AB의 길이와 같고 둘다 12cm를 만족해요. 그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 하면요. 최종적으로 할 말은 뭐예요? 1, 2에 의해서. DE의 길이는 몇이 된다? 20 마이너스 8. 아, 20 마이너스 12죠. 12 따라서 8 센티미터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뭐가 되게 길죠? 근데 요렇게 쓰셔야 이 문제 그냥 풀땐 쉬웠어도 서술하는 거 요렇게 서술을 해야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포인트들 몇개 집어주자면 일단 평행하니까 엇각이에요. 설명하셔야 되고요. 엇각이에요. 그 다음에 밑각이 두 내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임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니까 그래서 CE의 길이가 20cm예요. 설명하셔야 되고요. CD는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CD가 12cm예요.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DE가 CE-CD 8cm다. 설명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요게 서술형 문제였고요.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1학기 때 1차 함수, 우리 직선의 기울기 배웠었죠? 기울기를 통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건데, 평행하게 만들고 평행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점 뒤에 좌표는 뭐냐? 그럼 일단 B부터 C가요. 마이너스 1,0에서 5,0까지. 그냥 X축 따라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A에서 D도요? 여기 직선 Y는 4 따라 이동해야 됩니다. 즉, 0,4에서 몇 칸? 모르지만 Y의 좌표는 4여야 된다. 즉, AD와 BC가 평행하게 만들려면 D의 Y 좌표가 4여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즉, AD와 BC가 평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D의 Y 좌표가 몇 콤마 4 이런 형식으로 써줘야 돼요. 두 번째, AB와 CD가 평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두 직선이 평행해요? 그러면은 뭐가 일치하더라? 기울기가 일치하더라라는 거죠.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즉, AB와 CD가 평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뒤에 X좌표를 설정해라라는 거죠. 자, 기울기가 몇인데요? AB라는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X가 한칸 증가할 때 Y의 값은 4 증가합니다.

기울기를 따지자면 1분의 4, 즉 기울기 4가 되죠. 마찬가지로 5에서 5,0에서 D로 가려면요. X가 A만큼 증가할 때 Y가 지금 4만큼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가, 즉 A분의 4라는 이 기울기가 정확하게 몇이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몇이다? A의 값이 1이다. 즉, 5,0에서 한칸 증가할 때네칸 올라가도록 만들어라. D의 X좌표는 한칸 증가한 6이 되도록 해라. 즉, D의 X좌표는 6이 되도록 해라. 즉, 6,4. 이렇게 찾아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야. 복잡하죠? 복잡하죠? 일단 AD와 BC가 평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 BC 자체가 X축이잖아요? 즉, Y는 0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얘도 AD라는 직선도 Y는 뭐?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돼야겠다. Y의 좌표가 같아야겠다. 둘다 4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1분의 4, 1분의 4 만들어준 거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이거 기억 안 나시면 1학기 강의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일차함수와 그래프 한번 설명 들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 배운 개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라 하면요. 두 쌍의 뭐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었고요. 이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는 성질만 활용해주면 우리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고, 그 다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정확하게 이등분한다라는 성질까지 유추할 수 있었죠. 머릿속에 막 그려지시나요? 그 그림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막 제가 개념을 정리할 때 설명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저 오늘 여러분들께서 풀어야 될 미리 모의고사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자, 실전책 27페이지에 8번 이 서술형 문제를 포함해서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네 문제까지 총 다섯 문제를 풀어보고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풀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 서술형 8번 문제는 알고 계시죠? 직접 풀어보고 그 풀이를 찍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직접 첨삭을 해드릴게요. 자, 이 기회에 꼭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미니 모의고사까지 소개를 해봤고, 오늘 마지막 평행사변형 개념은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그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에서는요, 소화와 순환, 핵심 개념 정리한 다음에 소화와 관련된 문제 쭉 한번 풀어봤었거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에 이어서요, 순환과 관련된 중단원 실전 문제 10번부터 17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논술형 문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혈액 속 혈구를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그림이죠. 자, 이거 보는 순간 ABCD가 무엇인지 찾는 것은 또 기본이고 그것에 관련된 중요한 특징들까지 우리 친구들은 딱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선생님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이 A 세포 핵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병원균과 싸워주는 식균작용을 하는 역할 하는 이것은 바로 백혈구였습니다. 그리고 B는요, 오목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혈구 중에, 혈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보이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핵이 없는 이것은 바로 적혈구입니다. 모양이 불규칙하고 핵이 없으며 혈액 응고작용을 도와주는 이 C는 혈소판입니다. 이렇게 ABC가 혈액 중에서도 이러한 세포 성분이었다면 그 외의 성분들, 이 D는요, 바로 혈액 중에서도 액체 성분에 해당하는 혈장이 되겠습니다. 이 혈장의 대부분은 물이고요. 이 물 속에 산소에게 필요한 물질들이나 산소가 세포결과 만들어낸 노폐물,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녹여가지고 운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혈구의 기호와 이름을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구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은 것, 그리고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면서 핵이 없고, 또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선생님과 함께 정리했었죠? B, 적혈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도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A. 백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다? 자, 우리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B. 적혈구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B는 적혈구죠.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병원체 제거해주는 식균작용을 하는 혈구는 바로 A, 백혈구였습니다. 디귿, C가 부족하면, 즉 혈소판이 부족하면요, 우리 혈액 응고작용을 도와주는 물질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작은 상처에도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산소와 만나면서 이게 피가 굳어가지고 딱지가 생겨야 이제 지혈이 되는데, 그런 성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를 좀더 많이 흘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D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 혈장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심장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심장 모형 딱 나오면요, 크게 ABCD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각각의 이제 위치, 이름 정도는 잘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더 연습을 해볼까요? 위아래로 한칸 나누어서 위쪽은 심방, 밑에 쪽은 심실이었고요.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와서 심방에서 심실로, 그리고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는 이러한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나눠보면요, 누워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붙여보면요, A는 우심방이 되겠죠? 따라서 우심방. 밑에는 우심실, 오른쪽 위에는 좌심방, 그리고 아래는 좌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가 소축하면 혈액이 B로 이동한다. 자, 일단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하는 요 순서는 맞습니다.

A와 B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에서 B 쪽으로 이동 맞습니다. 니은 C와 D에는 모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사실 혈액순환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옳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보기거든요.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보기였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바로 폐를 돌고 들어오는 혈관이거든요. 즉, 폐를 돌고 왔다라는 것은 이미 산소를 많이 얻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해낸 혈액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즉,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혈이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온몸에 그 산소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C, D 부분은 모두 다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흐른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기엔 없지만 계속 가보시면요. 우리 이렇게 온몸을 돌고 들어올 때는 반대쪽 심방으로 들어오잖아요.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심방과 이 우심실까지는 아직 폐를 가기 전이기 때문에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즉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흐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빨간색 부분으로 색칠한 부분이 동맥혈, 지금 왼쪽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판막은 혈액이 C에서 D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C에서 D 사이 보니까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 판막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꾸로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한 다음에 이 수축했던 심방이 다시 이완을 하게 될때 순간적으로 압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혈액이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꾸로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탁 막히게 되면서 거꾸로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방과 심실 사이에도 있지만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는 이 혈관 사이에도 우리 판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판막은요, D에서 C로 거꾸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죠. 리을 보겠습니다. A와 C는 심방들이에요. B와 D보다 두꺼운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심실은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한 압력이 가해져야 돼요. 따라서 심실의 심장 벽이 더 훨씬 두껍습니다. 우리 그림으로만 봐도 지금 현재 심실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층이 훨씬 두꺼운 거 보이시죠? 따라서 이거 리을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니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혈압, 혈류 속도, 총 단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에 해당하는 혈관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낯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그래프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혈압이에요. 그쵸? 혈압의 단위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류 속도. 이렇게 파란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단면적도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상대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거 우리 상대적인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체적인 수치를 알 필요는 없고 무엇이 가장 크고 작은지 그걸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좀 특징적인 걸 먼저 보면은 총 단면적부터 한번 볼까요? 자, 총 단면적 봤더니 지금 B 부분에서 단면적이 제일 넓어요. 그래서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평균 값을 보시면 C가 크고, 그 다음에 가장 단면적이 좁은 게 A거든요. 자, 우리 온몸에 퍼져 있어서 가장 단면적이 많은 혈관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모세혈관이었습니다. 그래서 B가 모세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이 큰 C는요, 바로 정맥이며 가장 단면적이 좁은 A가 바로 동맥입니다. 자, 다른 자료들 보면서 정말 맞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혈압 볼까요? 가장 높은 혈압은 지금 A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에 C가 되거든요. 자, 우리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동맥은 굉장히 두껍고
질긴 혈관벽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가장 동맥이 큰건 맞아요.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혈압이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정맥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모세혈관이 워낙에 얇은 관이다 보니까 이 얇은 관을 혈액이 통과하다 보니 그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요. 정맥보다는 더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모세혈관, 세 번째 가장 낮은 압력이 정맥인 게 맞아요. 그래서 워낙에 이 혈압이 낮다 보니까 정맥에는 판막도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료 볼까요? 이번엔 혈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지나가는 속도거든요. 강한 압력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피는 바로 동맥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이 정맥, 그 다음이 굉장히 얇은 관을 천천히 흐르는 것이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혈류 속도 비교한 것은 동맥,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므로 자,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우리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자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자, 14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A는 동맥입니다. 혈관벽이 한 겹에서 표층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따라서 이 설명은 B, 모세혈관에 해당하고요.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것도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유리했던 모세혈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B는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클까요? 우리 강한 압력을 버티기 위해 혈관벽이 두꺼운 혈관은 A, 동맥이었습니다. C, 정맥은 A, 동맥보다 혈관벽이 얇고 탄력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 중간중간 판막도 들어있었어요. 5번, C에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빠를까요? 아니죠. 우리 동맥에서 혈류 속도 가장 빨랐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는 곳만을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우리 선생님이 개념체 설명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거지만,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그림입니다. 뭐, 여기서, 온몸순환이라든지 허파순환의 경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을 주고받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동맥혈과 정맥혈을 물어볼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딱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심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위아래로 나눴을 때 위쪽이 심방, 아래쪽이 심실, 그리고 좌우로 나눴을 때 왼쪽이 우, 오른쪽이 좌 이렇게 써가지고 ABCD 이름 찾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을 볼 건데요. 자, 지금 순환을 보면요. 지금 이 좌심방에서부터 출발해서 대동맥 라를 통해 온몸을 돌아서 반대쪽 심방인 A로 들어오는 이 순환이 바로 온몸 순환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온몸을 돌기 전과 후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죠. 돌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풍부했는데, 돌고 나서는 산소를 공급해주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폐를 돌게 되면 여기서 기체 교환을 하죠. 다시 산소를 많이 얻어오기 때문에 돌아오는 구간에서는 산소의 농도가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산소가 풍부하냐, 풍부하지 않느냐, 이거를 보려면요. 항상 기준을 온몸과 폐, 를 지나기 전과 후로 이렇게 세로로 쭉 한번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쭉 나눴을 때 오른쪽이 결과적으로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고요. 그리고 온몸을 지나서 폐로 들어가기 전까지가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색깔로도 구분이 되어 있죠. 오른쪽이 빨간색이 동맥혈인 거고, 파란색이 정맥혈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 즉, 동맥혈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모두 골라주시면 돼요. 따라서, 나와 라, 그리고 B와 D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것 계속 해석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간은 폐정맥, 라는 대정맥이다. 그러면 우리 혈관의 이름을 찾아줘야 되겠네요. 자, 우리 가 보시면요. 우심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폐를 향해 가거든요. 심장을 기준으로 나가는 혈관은 모두 다
동맥이에요. 그런데 폐를 향해 가니까 폐동맥인 것이고요. 폐를 돌아서 들어올 때이 나가 바로 심장으로 들어옴으로 폐정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자, B로 들어온 이 혈액이 이제 D로 다시 이동을 하면서 이때부터 온몸 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온몸 순환의 출발점은 D 좌심실입니다. 좌심실로부터 출발을 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지나는 이 혈관, 라는 바로 대동맥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다가 바로 대정맥이죠. 따라서 폐정맥은 나고요. 대정맥은 다임으로 틀렸습니다. 2번, 다에서는 판막을 볼수 있을까요? 자, 다는요, 정맥이에요. 우리 정맥의 특징이 뭐였죠? 맞아요. 혈압도 약하고 혈류 속도도 상대적으로는 느리기 때문에 우리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막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정맥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계속 볼게요. 3번, A가 수축하면 우심방이죠. 그러면 혈액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갈까요? 우리 심방은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심방도 아니거니와 혈액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려면 그 출발점은 좌심실 D입니다. 자, 4번. 벽의 근육층이 가장 두꺼운 것도 그래서 좌심실인 D예요. 온몸으로 보내줄 만큼 강한 힘을 줘야 되니까요. 5번. 온몸 순환 경로 한번 찾아서 써볼까요? 우리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D로부터 시작해서 대동맥 라를 지나 온몸을 지나서 돌아올 때는 대정맥 다. 그리고 도착 지점은 반대쪽 심방 A.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5번도 틀린 답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볼게요. 자, 이 그림, 방금 그렸던 이 온몸 순환하고 그 다음에 허파 순환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내용은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 A, B, C, D는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폐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심장을 기준으로 지금 혈액이 순환하고 있는데요.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몸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혈관 B는 대동맥이겠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대정맥을 통해서 반대쪽 심방인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순환은 온몸을 돌기 때문에 온몸 순환이죠. 자, 그러면 우리 우심방으로 들어온 피가 그대로 우심실로 이동하면서 나 순환 시작됩니다. 나는 폐 쪽을 향해 가기 때문에 바로 허파 순환이 되는 것이고요. 자, 허파 순환의 경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폐 모세혈관까지 가는 이 혈관의 이름은요? 맞아요. 바로 폐 동맥이었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 여기서 폐정맥이랑 많이 헷갈려 해요. 폐 동맥이죠. 심장을 기준으로 나가면 모두 동맥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와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가는 온몸 순환 맞고요. 나는 허파 순환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혈관의 이름도 한번 찾아볼게요. A 대정맥, B 대동맥 맞고요. 그다음에 C는 폐동맥, D 폐정맥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C에는 D보다 산소가 더 풍부한 혈액이 흐를까요? 자, 우리 산소가 더 맞냐 적냐는 뭘 기준으로 한다 했죠? 맞아요. 온몸, 그리고 이 폐를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예요. 폐를 지나서 온몸으로 제공하기 전까지, 요 과정은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몸을 돌아서 산소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폐를 가기 직전까지, 이 위쪽의 모든 과정은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C가 산소가 더 부족한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답이 되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실전 서논술형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혜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식혜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달달한 맛이 나서 선생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식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밥과 엿기름을 섞어서 따뜻한 온도에서 몇 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만든 전통 음료인데요. 밥의 주성분, 녹말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녹말은요, 엿기름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속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대요. 어떤 소화 효소? 맞아요. 우리 침 속에 들어있었던 것과 같은 그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가 돼요. 우리 배웠었죠? 입속에 침과 녹말이 만나면 무슨 물질로 분해가 됐었죠? 맞아요. 바로 엿단오로 분해가 됐거든요. 이 당성분 때문에 바로 식혜에서 단맛이 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식혜에서 단맛이 생기는 까닭, 그리고 아밀레이스가 사람의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녹말이 아밀레이스를 만나면
엿당으로 분해가 돼서 그래서 단맛이 생긴다. 자, 이렇게 단맛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침 그리고 이자액 속에 이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녹말을 먹으면 이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바로 녹말을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녹말을 엿당으로 소화시킨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범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식혜는 엿기름 속 아밀레이스가 밥의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 요 내용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이유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 사람의 몸에서도 이 아밀레이스는 침과 소화기관에 존재하여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적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공기, 허파꽈리, 모세혈관, 조직세포에서의 산소, 이산화탄소의 분합을 나타낸 것입니다. 분합은 몇 가지 기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 한 성분만이 전체 부피를 차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압력이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분합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까봐 설명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직 호흡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낯설 수는 있는데요. 우리 모세혈관이 조직세포 주변을 돌면서 산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받아오고 이런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충분히 적용해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뭔가 숫자가 막 나와 있고 그림이 복잡해 보여서 우리 친구들이 겁먹을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분합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언제나 기체는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산의 원리예요.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이미 기체의 확산 배우지 않았나요?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부터 부족한 곳으로 이 기체 입자가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분압도 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모세혈관이 온몸을 돌고 있어요. 돌면서 조직세포 주변도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허파꽈리 주변도 지나갈 거예요. 각각 지나가면서 기체가 어떻게 변하는 지나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가보시면은 산소의 분압은 95,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40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체들을 녹인 상태에서 조직세포 주변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조직세포의 분압을 보니까 산소의 지금 분압이 40,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6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면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95가 지금 40. 비교해보면 95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산소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조직세포로 지금 산소가 들어가고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산화탄소 분압이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다시 이산화탄소를 녹이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산소 분압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혈액은 허파꽈리 주변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기체 교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 분압이 높은 허파꽈리에서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높아졌던 이산화탄소 분압이 다시 허파꽈리를 지나면서 방출을 함으로써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이 계속되면서 조직세포에서는 끊임없이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허파꽈리에서는 끊임없이 산소를 제공해주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배출해내고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산소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혈액 그리고 나혈액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왜 서로 다를까?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과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에서는 지금 나에서보다 지금 뭔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달라요.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자, 이거는요. 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조직세포 쪽으로 무엇을 제공을 하죠? 그렇죠. 산소는 지금 모세혈관이 더 조직세포보다 분압이 높기 때문에 산소는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받아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혈액은요, 또 그대로 가나요? 아니죠. 다시 허파꽈리로

이것에 관한 자료다라고 해서 가와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심폐소생술, 우리 CPR이라고도 하죠.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개념편 강의에서 뉴런키즈로도 냈었던 내용인데요. 이 심장마비의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기 때문에 처음 발견한 목격자가 반드시 신속하게 실행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응급처치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나 자료 한번 볼게요. 심정지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기 때문에 스스로 막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막저 살려주세요 혹은 뭐 어디를 전화를 직접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요. 심정지 발생으로부터 4, 5분만 지나도 벌써부터 뇌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생존율이 두세 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는 이거예요.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왜 필요할까요? 이것을 순환계의 기능과 관련되어서 400자 이내로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거 답변을 작성할 때 이러한 논리의 흐름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중요합니다. 뭐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안 되고 순환계 기능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은 특히나 심장이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하는 응급처치법이거든요. 따라서 심장의 기능을 먼저 서술을 해주는 거예요. 심장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온몸의 세포로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오는 운반의 역할을 한다라는 식으로 심장의 기능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러한 심장이 멈추었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멈추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세포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특히나 뇌세포 쪽은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액이 4, 5분만 오지 않더라도 금방 이 뇌세포가 죽어버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로 심폐소생술의 역할을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심폐소생술을 왜 하는 것이냐? 바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슴을 압박하고 이완하고 압박하고 이완하고 이것이 바로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해줌으로써 계속해서 세포들이 살아있을 수 있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그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되셨죠? 이 순서대로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기능 먼저 나옵니다. 온몸에 혈액을 내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고 산소와 연소를 기관에 전달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심장이 멈췄을 때 어떻게 될까요? 뇌를 포함한 중요한 장기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필요한 이유, 기능을 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사용하면 심장 대신 뛰어준다. 가슴 압박으로 혈액순환 유지시켜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 6단원의 뒷부분인 호흡과 그리고 배설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난하고 인도의 커리를 좀 먹었습니다.
1: 야, 저도 인도 커리 정말 좋아합니다. 특유의 그 향신료 맛이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0: 네. 오늘 여행할 나라가 바로 이 커리의 원조 나라죠.
1: 맞습니다. 인도 커리는 가람 마실라, 코리안더, 커민, 카다멈 등 정말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가서 독특하고 깊은 맛을 내는데요. 옛날에는 향신료가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향신료를 찾으려고 인도 가는 길을 찾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자, 그곳이 인도인 줄 알고 인디아스라고 불렀다라고도 해요.
1: 인도는 정말 보물 같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보물을 차지한 제국이 하나 있죠, 선생님?
0: 네, 이 16세기에 인도 대부분을 정복한 나라,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자, 선생님, 무굴, 어떤 나라가 좀 떠오르시지 않나요?
1: 발음만 보면 무굴, 무울, 몽골과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0: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은 이 몽골의 칭기스칸의 후예가 바로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이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죠, 선생님?
1: 아, 그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본 네. 도시인데요.
0: 아그라겠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자, 어떤 도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1: 저는 오늘 좀 특별히

0: 그 유명한 타지마할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릴만 하죠.
1: 아그라가 유명해진 건 16세기부터라고 해요. 그전에는 그냥 작은 도시였습니다.
0: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 이 당시 인도는 이슬람 왕조인 델리 술탄 왕조가 300년 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16세기 초 이제 그 국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침략자들이 쳐들어옵니다.
0: 자, 벌써 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자, 인도의 아그라에서는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 아그라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인도의 고대 문헌들에는 이 지역이 아그라바나, 즉 숲이 우거진 땅으로 원래는 강을 따라 숲과 마을이 펼쳐진 곳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정착해 도시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곳은 인도의 성스러운 강들 중 하나인 야무나 강을 끼고 있는데 이 강은 예로부터 사람들과 물자가 모이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아그라는 이 강 덕분에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중심지 델리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에 아그라 역시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도의 아그라는요, 13세기에 수립된 델리 술탄 왕조를 지나 16세기 무굴 제국 시기의 중심 도시예요. 아그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였습니다. 특히 16세기 말에는 임진왜란 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며 많은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패권 쟁탈의 시대, 센고쿠 시대를 거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치하는 시기로 이어지는데요. 그가 일본을 통일하고 2년 만에 일으킨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가 죽은 이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까지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에 연병을 보내준 명나라를 오랫동안 섬기지만 17세기 명나라가 무너지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한편 유럽은 어땠을까요? 16세기 르네상스와 신학로 개척 시기를 지나 17세기에는 과학혁명, 18세기 시민혁명이 이어지던 시기였어요. 새로운 학문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지금의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들이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던 같은 시기에 인도의 아그라에서도 중요한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그라로 함께 떠나보기 전에 잠시 델리를 둘러보겠습니다. 델리에 가보면 멋진 탑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쿠투브 미나르인데요. 실제로는 교과서 사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멋진 탑이라고 합니다. 이 탑이 왜 세워졌을까요? 힌두교도가 많은 인도지만 12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중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이 쿠트브 미나르를 만든 것이죠. 이후로 인도에서 지속된 이슬람 왕조를 가리켜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한답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인도 특유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 아그라 역시 점차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요. 마침내 16세기 초에는 델리 술탄 왕조의 수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델리 술탄 왕조는 결국 바부르라는 사람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바부르가 1526년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 술탄 왕조와 맞붙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끼리까지 동원된 대규모 전투였는데 무기 사용에 능했던 바부르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부르는 마침내 16세기 전반 인도의 새로운 제국을 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도 최후의 제국, 무굴 제국입니다. 참고로 바부르는 몽골계 핏줄을 이어받은 인물인데요. 그래서 나라 이름 또한 몽골을 뜻하는 무굴이 되었답니다. 특히 바부르의 손자인 아크바르 황제 시절이 전성기였는데 그는 붉은 사암으로 아그라성을 웅장하게 확장시켰고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도시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아크바르는 무엇보다 관용정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제국이 다양한 종교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힌두교 출신 신하들을 고위 관리로 임명하는 한편 여러 종교인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비이슬람교도들에게 부과한 세금인 지지야를 폐지한 일은 아주 유명하죠. 덕분에 아그라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황제를 존경했습니다. 사진에 붉은색을 띠는 요새가 바로 아그라성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웅장하고 카리스마 있는 요새가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원숭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거닐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 요새를 보기 위해 아그라를 찾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아그라뿐만 아니라 인도를 상징하는 유명 건축물이 있는데 박세훈 선생님께서 잠시 후에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0: 아크바르 황제. 자, 우리에게 뭐 악바르 황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알려진 무굴 제국의 황제인데요. 이슬람 제국에서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이 부과되었던 세금을 없애주다니. 이거는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네. 아크바르 황제는 글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연구를 보면 난독증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지식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요. 들은 내용을 놀라울 정도로 잘 기억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을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져요.
0: 뭐 넓은 어떤 포용적인 마음에 뭐 뛰어난 기억력까지 갖추고 또 문화 예술까지 사랑하게 했다니까 이 시기가 무굴 제국에게는 전성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이 시기의 평화 부의 정도는 지금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아크바르의 손자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0: 아크바르의 손자라고 하면은 샤자한인데요. 이 샤자한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인도의 걸출한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려 22년 동안 중국, 페르시아,

0: 뭐 이탈리아에서까지도 장인을 불러오기도 하고 약 2만 2천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새하얀 이 대리석 건물 하나를 지었습니다. 자, 당시에 건축 비용이 3,200만 루피가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약 8조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건물, 혹시 어떤 건물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1: 인도에 그렇게 거대하고 놀라운 건물이면 타지마할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무덤, 바로 타지마할인데요. 황제의 사랑과 슬픔, 제국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는 이야기.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굴 제국의 수도, 아그라를 대표하는 건축물. 아니, 어쩌면 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건축물, 타지마할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무덤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면 놀라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평범한 무덤은 아니겠죠? 이곳은 황제의 사랑과 슬픔, 그리고 무굴 제국의 영광과 갈등이 모두 담긴 상징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샤 자한은 총애하던 왕비 뭄타지 마할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뭄타지 마할은 잦은 출산에도 불구하고 황제인 남편을 도와서 정치, 전쟁터 동행 등 그야말로 헌신적인 사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1631년, 그런 그녀가 14번째 아이를 낳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샤자한은 큰 충격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지어 그녀를 기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632년부터 20여 년간의 대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전역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 온약 2만 명의 장인과 기술자들이 참여했는데요. 하얀 대리석은 라자스탄에서,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조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지마할은 단순히 인도만의 건축물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의 자원이 모인 국제적 건축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타지마할의 아름다웠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인데요. 내면 어디서 바라보더라도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바로 완벽한 균형과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타지마할은 낮과 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곳을 방문한 한 유럽의 여행자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지마할을 돌로 만든 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 샤자한의 치세 말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굴 제국은 장자 계승제도 대신 후계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왕위를 이었는데요. 샤자한이 지지한 후계자가 있었지만 또 다른 아들인 강경한 이슬람교도 아우랑제브가 이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아우랑제브는 아버지 샤자한을 아그라성에 유폐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샤자한은 성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멀리 보이는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들에 의해서 요새에 갇힌 채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고 이후 뭄타지마할 곁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타지마할 중앙에는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아우랑제브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크바르가 펼쳤던 관용 정책과 달리 그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강화했습니다. 힌두교도들에게 지지아를 다시 부과를 하고 때로는 힌두교 신전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힌두교도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무굴 제국은 점차 불안정해졌습니다. 아우랑제브가 떠난 뒤 무굴 제국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0: 아그라와 델리의 궁전은 여전히 화려했고 타지마할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은 무굴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종교 갈등과 지방 세력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요. 이 제국은 점차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유럽 세력, 특히 영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향신료, 면직물, 그리고 마시는 차를 유럽으로 가져가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죠. 그러나 점점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한 영국은 무기를 들고 인도의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군은 인도의 벵골 세력을 꺾고 그때부터 무굴 황제는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전히 델리의 황궁에는 황제가 앉아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영국이 쥐고 있었던 거죠. 결국 1857년 세포이 항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포이는 인도인 병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인도인 병사들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면서 무굴 제국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 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라의 타지마할은 지금도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유산과는 달리 근현대 인도는 오랜 식민 지배와 가난, 그리고 갈등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타지마할이 무굴 제국의 찬란했던 과거를 보여준다면 그 이후 인도의 역사는 외세의 지배와 분열이 남긴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타지마할,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네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건물인데 정작 본인은 아들에게 감금당해가지고 평생 작은 창문으로 보기만 하다니요. 너무 안타까운.
0: 맞습니다. 이 샤자한은 결국에는 죽어서야 사랑하는 아내 옆에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타지마할 한가운데 두 개의 석관이 나란히 있는데요. 타지마할에서 유일하게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1: 왜요? 네.
0: 왜냐하면 샤자한의 관이 나중에 이렇게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타지마할의 완벽한 대칭이 살짝 깨지고 말았던 거죠.
1: 야, 그토록 노력해서 만든 대칭인데 정작 본인이 그 대칭을 깨뜨렸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0: 네, 이제 게다가 요즘에는 심각한 이 대기오염 때문에 이 하얀 대리석이 좀 누렇게 변색까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심각하면은 갈색이나 또 녹색으로까지 변한다고 해요.
1: 타지마할, 사랑의 위대함과 예술의 아름다움도 보여주지만 권력의 허무함, 그리고 현재 환경 오염까지 모두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 같습니다.
0: 네, 이 타지마할과 무굴 제국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인도의 아그라에 가셔가지고 이 타지마할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가시면은 훨씬 더 흥미롭게 이 타지마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오늘 아그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도시로 한번 가볼까요?
1: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 안녕.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강의에서요. 우리 세 번째 대단원 문을 열었죠. 법이랑 인권, 이 중에서 법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인지,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 복습 잘 하고 왔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북1 교재, 그리고 그 뒤에 북2 교재 모두 필요합니다. 그 뒤에 개념 학습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빈칸이란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서 국가가 만든 규범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그렇죠. 법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오늘 그 뒤에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법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개념도 또 새롭게 등장을 하거든요.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 보자고요. 자, 그럼 개념 학습하러 바로 가볼게요. 네, 교재 북원의 78쪽 잘 펴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 법의 성격이 어떻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법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 법이 도대체 왜 중요하길래, 어떤 역할을 하길래 우리가 억지로라도 꼭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인지 법의 역할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 표로 정리되어 있죠. 그 중에 왼쪽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라고 쓰여 있어요. 자, 우리가 사회에서 힘이 센 사람은 내가 힘이 세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고 또 힘이 약한 사람은 항상 힘들기만 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누구나 다이 권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보호받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법은 개인이 가진 권리를 보호한다라고요. 도대체 이 권리가 무엇이냐? 아래의 설명을 보면 어떤 일을 내가 직접 하거나 또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당연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뜻합니다. 개인은 누구나 다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권리가 침해당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법이 개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역할도 해요. 개인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을 때 있죠? 이때 법이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면서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공정하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도 도와줍니다. 이두 가지 역할을 기억하세요. 우리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떤 법의 역할인가요? 라고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개인이 가진 권리를 보호하고 혹시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 쉽게 말해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다툼이 있을 때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서 갈등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자, 교재 오른쪽에 보면 그 예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라고 나와 있죠. 화재, 무시무시한 그런 위험입니다. 위험 상황. 이때 개인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그런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화재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건물을 지을 때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된다든지, 화재 경보기를 항상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비상구를 막으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법으로 정리를 해두었어요. 이렇게 법으로 정리를 해두어서 사람들이 화재가 혹시 일어났을 때 최대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러한 것을 법이하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정보라고 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이라든지, 얼굴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신상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가져다가 나쁜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법으로 명확하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적어둔 거예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거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개인 간의 갈등이

해결을 위한 재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누군가가 싸웠을 때, 그리고 혹은 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이때 그냥 무작정 싸우면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법을 통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공정하게 그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역할 기억해두고 그 오른쪽에 있는 역할도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해준다라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너무 위험하다든지 혹은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회가 잘 굴러가는 것을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설명을 보면 법은 우리가 범죄나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도 도와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 오른쪽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경찰관들이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을 해주시죠. 경찰관이 지역을 순찰한다라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미리미리 내 눈으로 감시를 하고요. 또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신호도 줘요. 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바로 개입해서 그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범죄나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음료 전문점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나와 있어요. 자, 일회용품이라고 하면 종이컵이나 뭐 일회용 빨대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음료 전문점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종이컵, 일회용 빨대 마구마구 주면 우리 사회에 쓰레기가 넘쳐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주 지저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리 법으로 정해두는 거예요. 일회용품을 그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정해두고 그것을 지키도록 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강제로라도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지키는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태도가 바로 준법 태도입니다. 자, 우리 법을 준수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준수한다, 그 법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준법 태도할 때 이 준이 지킬 준 혹은 따를 준 이런 한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뜻한다. 알겠죠? 이 용어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법에서 인권으로 넘어갈게요.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 밑줄 같이 그어봅시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꼭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바로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뜻이 어렵지는 않지만 아주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권이라는 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 아래 내용도 살펴볼게요. 인권은 성별이나 나이, 국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장됩니다. 자, 성별,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나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국적, 뭐 대한민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국적에 상관없이, 뿐만 아니라 뭐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무엇도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보장받는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다 똑같이 보장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해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했어요. 누구나 똑같이 보장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인권은요, 다른 사람이 힘이나 권력으로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요,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해. 서로서로 이 인권을 지켜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인권이 옛날부터 계속 집중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이 인권이 무시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수천만 명이 희생되기도 했었고, 또 아주 잔인한 비인간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반성을 했지요. 우리가 너무 인간인데 너무 잔혹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인권을 인간이라면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가야지 인권을 소중히 하자라는 생각이 이제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에 국제연합총회에서는 이 인권의 의미와 내용을 담아서 무엇을? 그렇죠.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권리를 지니며, 아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누구나 똑같이 보장받는다. 사람은 똑같은 권리를 지니며, 누구도 인권을 억압하거나 침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잘 담겨져 있어요. 이때 이 인권 선언문을 작성하던 때의 그 회원국이 58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대가 몇 개의 나라였을까요? 그 어떤 나라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한 나라 하나도 없이 모두가 만장일치로 이 인권을 소중히 합시다라고 동의하고 세계 인권 선언문을 딱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도 아주 소중하게,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이러한 인권이요, 우리나라의 어디에서 헌법에서 잘 보장되고 있어요. 이 헌법이 무엇이냐, 그 아래 설명을 보면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다양한 법들 있죠. 그 위에 헌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헌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이 헌법은 법 중에 법,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헌법에 우리의 인권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불러요. 기본권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도 합니다. 자, 헌법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자유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는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요. 내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자유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자유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개념이 있겠죠? 바로 평등입니다. 누구나 다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아래에 있는 이 예시를 보면 성별이나 남녀죠. 그리고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면접을 봐요라고 나와 있죠. 면접이라는 것은 어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접을 보는 건데, 그때 남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면접을 볼수 없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평등, 그리고 아까 자유. 둘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우리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의사라고 하면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국가가 어떤 의견을 결정한다. 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정치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선거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일정 나이가 되면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해됐죠? 자,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평등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라고 해요. 인간다운 생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민들의 요청대로 공원이 생겨서 좋아요 라고 했죠. 인간이라면 내가 인간이니까 좀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낸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항상 공사를 해요. 먼지가 너무 많고 항상 호흡기 질환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앞도 뿌옇고요.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국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저 인간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공사판 좀 없애고 공원 설치해주세요. 라고 하면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이 부분에는 뭐 쾌적한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누구나 일할 수 있다. 이런 권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겠어요. 우리 문제 풀면서 또 다양하게 만나볼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가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선생님, 이거랑 좀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아까 네 번째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우리 친구들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소개를 해줄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으세요라는 문제는 어차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고 느낌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자, 이 다섯 번째 예시도 한번 볼게요.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구청에 요청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이 횡단보도가 없어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국가에 지금 횡단보도 없어서 문제예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두 가지.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헌법의 인권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불가침이라는 것은 침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침범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는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제37조의 1항도 내용이 조금 중요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여기 열거된다라는 것은 쓰여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시라는 것은 가볍게 어긴다라고 했지만 쉽게 말해서 무시하는 거죠. 헌법에 쓰여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들 글로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종류가 아주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헌법에 쓰여 있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이 되면 그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나타낸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인권 친화적인 태도를 지녀야 돼요. 인권 친화적 태도에도 밑줄 그어보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서로 존중하는 이런 인권 친화적 태도.

사회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누구나 다.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니까 너의 인권에도 공감하고 그것을 지켜주려고 직접 실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5번. 다음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법은 개인이 가진 무엇을 보호하고 국가나 기업 등으로부터 개인의 이것이 침해되었을 때 도움을 준다. 자, 우리 법의 역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무엇이었죠? 그렇죠. 개인의 권리 보호였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권리가 되겠어요. 법은 개인이 가진 권리를 보호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요. 자, 6번, 1번. 법은 개인 간의 다툼에서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서 갈등을 해결해 줍니다. 맞는 설명이죠.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 법은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문장은 틀렸죠. 물론 범죄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해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음료 전문점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쓰레기를 없애주기도 하죠. 네, 이 부분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관련 있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해보세요. 인권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합니다. 자, 이것은 인권이 아니죠. 아래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된다. 이게 바로 인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한 최고법, 법 중의 법은 바로 헌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기본적 인권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투표를 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거네요. 자, 보기 봅시다. 기업,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는 아니고요. 니은,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 니은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선거를 하는 것은 국가의 의사결정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디귿, 국가의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 니은으로 정리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북투교재로 넘어가 봅시다. 네, 북투에 우리 45쪽이고요. 지난 시간에 5번 문제까지 해결했죠. 6번 문제 같이 볼게요.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까요? 침해하는 역할을 할까요? 너무 쉬웠죠.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7번,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태도다. 준법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번 볼게요. 옳은 것의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가위 표시해봅시다. 1번에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맞죠.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주지 않아도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 다음 2번, 인권은 재산에 따라 다르게 보장된다. 이게 틀린 설명이죠. 재산이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누구나 다르게 보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9번. 다음 중 관련 있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하세요. 1번.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입니다. 자유. 자유와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원하는 곳으로 이사하기.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자유롭게 이동해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성별, 장애 등에 상관없이 회사 면접 보기. 누구나 다 평등하게 고르게 기회를 주는 거죠. 따라서 2번은 니은의 연결. 자, 10번 볼게요. 다음 초성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인권 친화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러한 인권을 어떻게 하는 태도

0: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1: 그렇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존중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네, 그럼 우리 오늘의 주요 개념들 키워드 중심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역할 두 가지 만나봤었죠? 첫 번째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법은 개인이 가진 권리를 보호해 주고 혹시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에는 뭐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그런 다양한 예시들이 있었고요. 또두 번째로 개인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이 법이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로 재판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두 번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해 주는 역할 역할도 했어요.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도록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 준다. 그 예시로 범죄나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고 혹시 일어났을 때는 빠르게 개입해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이고, 그 다음 사람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로 법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네 가지 역할들을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기억해 두고, 문제에서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이게 법의 어떤 역할인지 연결 지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법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했어요. 모든 사람이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이러한 준법 태도를 꼭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인권이라는 개념도 등장을 했죠.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고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무시한다든지 빼앗을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헌법이라는 개념도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법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법 중에 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바로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 헌법 아주 중요한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들이 다섯 가지 있었어요.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국가에 대한 요구, 이러한 것들 다섯 가지 사례와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서 정리할게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왔어요. 꼭 복습해야 됩니다. 이 용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례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면 훨씬 암기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풀이로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신중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2단원 계속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이 교재를 통해 2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 1회 문제 함께 풀어보고요. 또 서술형 평가도 네 문제 함께 해결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북이 교재 34쪽이고요. 1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가 그림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는요, 뭐예요? 후보자들 선거 벽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와 나의 공통점은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기 골라볼게요. 1번,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장면에 해당된다? 아니죠? 2번,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아니고요. 3번,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를 뽑는 것과 관련된다. 이게 바로 선거잖아요. 정답이네요. 4번, 회의에서 다수결을 통해 의사결정하는 모습 아니고, 국민이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어서 2번도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내가요,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한번 대화를 볼게요. 민주주의가 뭐야?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공동체의 일을 결정하는 제도야. 맞죠? 민주주의,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지요. 자, 그랬더니 이런 질문해요. 그런데 왜 모든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선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선거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자, 왜 선거가 필요해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이 모든 국민이 항상 모든 일에 모여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대신할 대표가 필요한 것이고 대표를 뽑을 선거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죠. 2번, 국민들이 모두 대표가 되어 일하기 때문에 모두 대표가 국민들이 될수 없습니다. 3번, 선거를 치르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선거를 치러야 되겠죠. 4번, 대표를 할 사람을 추첨으로 선정해요? 아니요, 투표하죠. 5번, 많은 사람이 모여 다 함께 의사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표가 필요하고 선거를 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합니다. 3번, 4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동그라미 시장 당선증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시장에 당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증을 주고 있네요. 자, 이제 투표가 끝나고 개표하고 이제 당선자가 결정이 되어서 당선증을 주는 것이죠. 자, 수여자, 동그라미 시를 이끄는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멋진 정책을 펼쳐주세요. 그랬더니 당선자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럼 3번. 위 자료에 해당하는 선거 과정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당선증 주고 있지요? 선거 과정 골라본다면 몇 번이에요? 그래요. 5번이죠. 최다 득표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자, 기역은요, 동그라미 시를 이끄는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멋진 정책을 펼쳐달라는 수여자의 말이었어요. 자, 그럼 기역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학생 찾아봐요. 진수, 선거운동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네, 선거운동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기역과는 관련이 없죠? 기역은요, 대표가 되었으니 책임감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예지, 선거에서 낙선하면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아. 자, 우리가 선거에서 일정 비율 표를 받으면 떨어진 사람이라도 선거 비용의 일부나 전체를 지원을 해줍니다. 자, 이것은요, 돈이 없는 사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지금 이 기업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아니고요. 3번 하민, 나이

말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 사례로 이해해요. 어떤 원칙일까요? 요즘 바쁘니까 네가 대신 투표해줘.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직접 투표해야지. 좋아요. 무슨 선거? 직접 선거의 원칙이죠.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후보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사람은 후보자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기호 몇 번 누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뽑아달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후보자에게 필요한 태도 1번,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강요해요? 안 되죠. 2번, 상대 후보의 약점을 찾아 비난해요? 자, 비판은 될지 모르겠지만 비난은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죠. 3번, 유권자들의 삶을 위한 공약을 개발한다. 아주 바람직한 태도죠. 4번, 당선자로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아직 후보자입니다. 당선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5번,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안 되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알맞은 거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과 관련하여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그림을 보면은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요, 국무총리 후보자예요. 국회에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도 될지 이 사람의 자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자, 그래서 국회의 역할, 인사청문회의 역할인데요. 알맞은 내용 골라볼게요. 1번,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해요? 자, 국무총리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국회는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가 동의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아니고요. 2번, 국민들의 투표로 국무총리 후보자를 뽑아요? 아니요. 대통령이 임명한다니까요. 3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투표에 참여해요? 아니요. 지금 인사청문회 하고 있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4번,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죠. 저 국민들 앞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국무총리가 돼도 될까요? 자, 맞아요. 5번,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니죠? 자, 국회의원은요, 국민들의 투표로 뽑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8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세 번째 단계가 가인데요.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단계입니다. 자, 우리 공부했었죠. 첫 번째, 학교 근처 유해시설 문제가 발생해요. 법이 필요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유해시설 문제입니다. 유해시설, 해로움이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들이 학교 근처에 많이 생긴 것이 문제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자, 그럼 이 법률안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국회에서 심의하고 투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통과가 되었다면 이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포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말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법률안 심의 및 투표 실시? 맞죠? 이게 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2번, 예산안 심의 및 토론회 개최. 자, 국회가 예산안 심의하기는 하지만 지금 가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3번, 정부의 법률 집행 내용 감사. 자, 이것은 국정감사가 되겠죠? 아니고. 4번, 법원에 제출된 법률안 검토 요청. 자, 법률안은요, 국회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아니죠? 5번, 법원에서 법률안에 따른 재판을 진행한다. 자, 일단 법,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싶은데 이 대책이 마련되나? 라는 제목입니다. 자, 글 읽어볼게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자, 국무회의는요, 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죠. 자,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이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과 관련된 대책을 계속 논의하였어요. 자, 동그라미 대통령 당연히 참석했겠죠. 국무회의 의장이니까. 동그라미 대통령은 자, 이 부서를 중

중심으로 학교에서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대요. 자, 학교에서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 행정각부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교육부겠죠. 즉, 교육부에게 대통령이 요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럼 9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자, 기억은 국무회의인데요. 1번,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5년에 한 번씩 이제 선출이 되는데 4년에 한번 국무회의가 열려요? 말도 안 되죠. 자, 국무회의는요. 매주 열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더 자주 모일 수도 있어요. 아니고요. 2번, 국정감사와 역할이 같다? 아니죠. 국정감사 국무회의는 다른 역할입니다. 자, 3번, 주요 참석자는 시장과 군수이다? 아니에요. 참석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관, 국무위원들이죠. 자, 그리고 4번, 재판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협의한다? 자, 이것은 재판이잖아요. 지금 국무회의는요, 정부의 최고심의 기관이에요. 아니고, 5번,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이 참여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0번입니다. 위 자료의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자, 아까 니은, 무슨 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정답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1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이 여기인데요. 행정각부가 하는 일 알아보기예요. 자, 그래서 하는 일이 적혀 있고 이 일을 보고 어떤 부인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맞혀라 라는 문제이지요. 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대요. 병원, 약국 등 보건 의료기관을 관리한대요. 돌봄 상담 재활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한대요. 자, 어떤 부일까요? 보기에서 골라본다면 그렇죠. 보건복지부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12번, 13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어떤 친구가 조사 보고서를 썼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자, 보고서에 적은 내용이 조사 방법, 내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방법 적고 조사 내용을 적었어요. 나 이런 내용 조사했어. 이것을 통해 이것들을 알게 됐어 라고 알게 된 점을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조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사 방법은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누리집에 방문했어요. 법원 인터넷 누리집에 방문해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면서 조사를 했나 봐요. 자, 조사 내용을 보니까 판결 내용으로 알아보는 법원의 역할을 조사했어요.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법원 인터넷 누리집에 방문해서 다양한 판결 내용을 보면서 내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묻지마 폭행범에 엄격한 처벌을 내렸대요. 자, 묻지마 폭행범 뭐예요? 그냥 묻지마. 그냥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폭행한 거죠. 범죄입니다. 자, 그리고 사기 집단, 사기, 범죄죠. 법정에서 엄한 벌, 엄격한 처벌을 내렸대요. 자, 이거 무슨 재판한 겁니까? 법을 어긴 거예요. 형사 재판한 거죠. 아, 그러면 이 친구가 인터넷 누리집 방문하면서 형사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보고 법원의 역할. 아, 법원은 형사 재판을 하는구나.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알게 된 점에 법원은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럼 12번 볼게요. 기억과 같은 방법으로 법원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누리집에 방문했어요. 어떻게 이 방법으로 판결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1번,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3심 제도인데 기억과 관련은 없는 거죠. 2번,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누리집에 그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 내용으로 내가 법원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번, 개인 간의 갈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아니고요.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도 아니겠죠. 자, 5번, 한 명의 재판관이 사건을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건 판단할 때는요, 한 명의 재판관이 판단할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 여러 명의 재판관이 서로 협의해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기억은요, 재판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누리 집을 방문해서 조사했니?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누리 집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사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몇 번? 2번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3번.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자, 알게 된 점? 법원은 무엇을 한다? 형사 재판을 한다.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홍보하는 건 정부의 일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2번. 국회가 만든 법률이 옳은지 따져보는 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겠죠. 3번, 법을 어긴 사람을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이게 바로 형사재판이죠. 4번,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이건 행정재판, 법원이 하는 역할 맞는데요. 지금 이 조사 내용과 관련된 건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5번, 행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지 감시하는. 자, 이것은 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다할 수는 있는 일이겠지만 지금 이 조사 자료와 관련된 것은 몇 번? 3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어떤 개념인데요? 의미 보고 개념 파악해 보자고요. 의미, 국회, 행정부, 법원이 국가 권력을 나누어 맡도록 함. 국가 권력을 나누어요, 나누다 분, 분수할 때 분, 권력 분립이죠? 자, 그럼 뭐겠어요? 정답은 4번. 권력 분립이 됩니다. 자, 권력 분립의 필요성 읽고 넘어갈게요. 권력 분립이 왜 필요하냐? 특정 국가기관의 권력이 집중되면은요,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이 피해볼 수 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물어봤어요.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줘.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를 대답해주면 되겠죠? 찾아볼게요. 기업,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이거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거 맞잖아요? 맞고요. 니은, 국회의원이 법관 대신 재판을 진행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쵸? 국회의원이 법관 대신 재판 진행할 수 없어요. 디귿,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대법원장이 누구냐면요. 법원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도 되나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대요. 그럼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거? 맞죠? 리을, 국회가 법원의 판결을 신속하게 할 것을 명령해? 자, 국회는요, 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법원은요, 재판에 관해서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자, 그러면 기역 디귿이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6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다음 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텔레비전과 라디오라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1번, 주로 개인 간의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미디어인가요? 개인 간의 소통? 텔레비전, 라디오가요? 아니죠. 뭔가 프로그램을 보거나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을 때 사용하는 미디어이고, 개인 간의 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뭐 전화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되겠죠. 2번,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나요? 검색 안 되죠. 3번,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나요? 맞아요. TV를 보는 사람, 라디오를 듣는 사람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4번, 서로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자, 주고받을 수 있어요.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는요. 일방적으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쌍방향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5번. 정보 전달을 위해 인터넷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시청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 TV가 나와서 인터넷 연결되는 TV가 나와서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정보 전달을 위해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가는요, 여기 있는데요. 우리 자료부터 볼게요. 동물보호소에요. 주인 잃은 강아지가 넘친대요. 유기견들이 많군요.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전달받고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했어요. 우리 강아지를 입양해요. 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캠페인 활동 벌이고 있네요. 동물보호소의 주인 잃은 강아지에 대한 방송 이후 시민단체에서 강아지 입양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미디어 어떤 역할이지요? 사회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위 사례를 통해 어떤 미디어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사회 문제에 주목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어디에 정답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회 문제에 주목하는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18번, 19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료부터 볼게요. 1923년 일본 간동 지방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가짜 뉴스, 뉴스처럼 보이지만 허위 조작 정보였죠? 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가짜 뉴스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 이 사례로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18번, 위 자료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짜 뉴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맞죠? 사람들의 편견 유발할 수 있어요. 뉴스처럼 보이는 허위 조작 정보 맞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리해요? 불리하죠. 5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19번 문제도 풀게요. 위 사례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너무 극단적이죠. 친한 친구가 전해주는 정보는 신뢰한다? 그런 정보라도 틀린 정보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이 믿는 정보는 그대로 믿는다? 허위 조작 정보 있을 수 있어요. 뉴스에서 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믿는다? 가짜 뉴스도 있죠. 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사실인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다음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어떤 기관이에요? 방송과 미디어 콘텐츠와 통신으로 전달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이게 허위 조작 정보가 있으면 이제 제재하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위원회이지요. 자, 그럼 골라볼게요. 미디어 관련 제품 판매 아니고,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 아니고, 도로 안전을 위한 시설물 점검 아니고, 미디어의 허위 조작 정보를 감시한다. 맞죠? 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도 아닙니다.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이어서 서수정 평가 문제도 풀어볼게요. 서술형 평가 1번부터 함께 풀어봅니다. 다음 자료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자, 지금 가족들이요, 동그라미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생중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아빠, 우리나라는 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의 필요성을 물었어요. 그렇다면 아빠가 선거의 필요성을 대답해 주면 되겠죠? 선거 왜 하는 겁니까? 그래요. 국민의 뜻을 대신할 대표를 뽑기 위해서 선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볼게요. 국민 다수를 대신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결정할 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야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도 봅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쓰세요. 특집 방송, 당신의 한 표가 미래를 바꾼대요. 자, 아나운서와 박사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나운서, 박사님, 이번 시장 선거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사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어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나운서, 그렇군요. 투표를 앞둔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유권자에게. 그랬더니 박사님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선거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선거는 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선거가 중요한 까닭을 적어주면 되겠죠? 선거 왜 중요해요? 왜 해야 하나요?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 꼭 참여해야 되고 선거는 중요하다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 글은 민주주의 선거의 주요 원칙의 일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중 틀린 문장을 찾아 기호를 쓰고 또 올바른 내용으로 고쳐보래요. 자, 읽을게요. 민주주의 선거에는 주요 원칙이 있어요. 직접 선거란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 원칙이에요. 맞죠? 평등 선거란 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보통 선거죠. 틀렸네요. 디귿, 비밀 선거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문장은 니은인데요. 우리가 바르게 고칠 때이 평등 선거를 보통 선거로 고쳐도 되고 아니면 이 뒷부분의 내용을 평등 선거의 내용으로 고쳐도 되겠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고쳐볼게요. 니은. 평등 선거란 성별, 재산, 학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수의 표를 행사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뒷부분 고쳐볼게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다음 사진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제시어를 모두 사용하여 쓰세요. 자, 국회의사당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관련 있는 국가기관, 국회겠죠? 자, 국회가 하는 일, 국회의원, 행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뭐 하나요? 국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라는 문장이 선생님은 그냥 딱 떠올라요. 자,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국회의원들이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자,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친구들, 오늘 공부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대단원, 이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부기 가지고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를 닮은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이 부엉이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수학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는요, 어떤 수에서 9분의 7을 뺐더니 21분의 4가 되었는데 그 어떤 수 구하는 게 바로 퀴즈였었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바로 63분의 61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어떤 수에서 9분의 7을 뺐더니 21분의 4가 되었다는 거, 식을 쓰면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0번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과 같게, 자,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9분의 7과 21분의 4라고 하는 두 개의 진분수를 더해야만 하죠. 자, 그래서 9와 21의 공통분모인 63으로 우리 분모를 통분한 다음에 덧셈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63분의 61이라고 하는 계산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분수라고 하는 것의 덧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그렇다면 분모가 다른 대분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개념학습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대분수의 덧셈을 할 때 받아올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덧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2와 5분의 1과 1과 2분의 1이 있습니다. 자, 2와 5분의 1은요, 우리 두 개 전체 색칠한 것과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 색칠한 2와 5분의 1 색칠 조각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우리 파란색으로 전체 1과 그 다음에 전체를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똑같이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색칠한 2분의 1, 그래서 1과 2분의 1이 색칠되어져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덧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모가 다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모가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분모를 같게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맞게 해줄 수 있느냐? 바로 5와 2의 우리 최소공배수인 10으로 통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10으로 통분을 해주게 되면요. 우리 2와 5분의 1은 2와 10분의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연수 부분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분수 부분은요, 분모가 10이 되면서 즉 1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두 조각을 색칠해야 우리 5분의 1과 같은 크기가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오른쪽에 보면 1과 2분의 1인 경우에는요. 자, 분모가 10인 것으로 통분을 해주면 1과 10분의 5라고 하고 색칠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개를 이제 더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온전히 색칠되어져 있는 것, 분홍색 두 조각과 파란색 한 조각 더하면 세 조각이 온전하게 나옵니다. 즉, 자연수 3이 되는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수 나눠져 있는 것, 10조각 나눠져 있는 것 중에 다섯 조각과 그리고 두 조각 여러분들 색칠되어져 있는 거 합치면 총 10조각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7조각 색칠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와 5분의 1 더하기 1과 2분의 1의 경우에는요. 자, 식으로 나타내면 10으로 통분을 해서 2와 10분의 2 더하기 1과 10분의 5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그림과 마찬가지로 자, 자연수는 3, 그리고 분수 부분은 10개 중에 7개 색칠되어 있는 10분의 7로 우리 나타낼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분수의 덧셈 어떻게 하느냐? 진분수의 덧셈과 같은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이때 역시 진분수의 계산과 같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먼저 통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을 해준다? 통분, 분모를 갖게 해줘야 된다. 자, 분모를 갖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2와 5분의 1 더하기 1과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자, 공통분모 10으로 우리가 통분을 해서 2와 10분의 2 더하기 1과 10분의 5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분수를 조금 진분수와 다르죠.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계산을 해줍니다. 자연수끼리 계산해주면 3 나오고요. 진분수끼리 계산해주면 10분의 7이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과 10분의 7이라고 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 대분수를 무엇으로 바꾼다?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2와 5분의 1 더하기 1과 2분의 1을 가분수로 우리가 나타내면요. 5분의 11 더하기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여기서 잠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 아직 헷갈리거나 또는 기억이 안 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어떻게 바꾸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2와 5분의 1입니다. 자, 2와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2 더하기 5분의 1인 것이죠. 자, 우리 2만큼은 분모가 5인 것을 여러분들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0이 되겠고요. 자, 거기에 5분의 1만큼 더해준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5분의 11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 가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우리 분모 5 곱하기 자연수 2를 해줍니다. 자, 그럼 얼마인가요? 10이죠. 자, 거기에 분자에 있는 더하기 1 해줘서 11이라고 하는 나온 값을 어디에다 적어준다? 분자에다 적어준다. 자,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2와 5분의 1은 5분의 11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모 5분의 11, 그리고, 분수 5분의 11, 2분의 3으로 나타낸 다음에 더해주면, 자, 분모가 다르지요? 자, 분모 똑같이 통분해줍니다. 자, 통분해주면 10분의 22 더하기 10분의 15가 됩니다. 자, 분자 계산해주면 10분의 37이 되지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되죠. 자, 대분수로 나타내는 거 다시 한번 하면, 37 나누기 10, 우리 해줄 수 있죠? 자, 몇번 들어갑니까? 3번 들어가네요. 자, 3번 들어가면 나머지 얼마? 7입니다. 자, 그래서 몫이 자연수고요. 나누는 수 10이 분모, 나머지 7이 분자가 돼서 자, 이렇게 계산값 3과 10분의 7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이번엔 받아올림이 있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와 5분의 4 더하기 1과 4분의 3을 계산할 건데요.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을 해준다? 통분을 해준다. 자, 통분을 해주면은 여러분들 5와 4의 최소공배수 20으로 통분해서 분수 2와 20분의 16, 1과 20분의 15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자연수는 3이 나오고요. 자, 우리 분수는 20분의 31이 나옵니다. 자, 근데 20분의 31

31. 진분수가 아니라 가분수 형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분수로 받아올림 해줘야 되겠죠. 자, 20분의 31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20분의 11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자연수는 또 자연수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3과 1 더해주면 얼마예요? 그쵸, 4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진분수 부분 그대로 또 오기 때문에 얼마? 4와 20분의 11이라고 하는 계산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도요. 앞에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에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2와 5분의 4와 1과 4분의 3 가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4 더하기 4분의 7이 됩니다. 자,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줘야 되겠죠? 20으로 통분을 해주면 20분의 56 더하기 20분의 35가 되죠. 자, 분모 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해주면 20분의 91이 됩니다. 자, 이 상태 어떻게 해줘요? 우리 나눗셈을 이용해서 대분수를 바꿔줄 수 있겠죠? 자, 바꿔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4와 20분의 11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면서 우리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과 3분의 2 더하기 1과 4분의 1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자, 1과 3분의 2 더하기 1과 4분의 1만큼 색칠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색칠하려면은 우리 온전한 거 일단 두개 색칠이 돼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12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여긴 8조각 색칠되어 있고 오른쪽은 3조각 색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8조각, 3조각 합치면 11조각 색칠해줘야 되겠죠. 자, 11조각 색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1과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것은 12분의 지금 얼마가 됩니까? 8이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은 1과 12분의 3이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전한 거 1, 2, 두 개. 자, 2와 12분의 얼마? 12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11조각이니까 2와 12분의 1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볼까요? 2번은 방법 1로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서 계산을 하는데, 1과 4분의 3 더하기 2와 8분의 7을 계산할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어떻게 해줘요? 통분해줘야 되죠? 4와 8의 최소공배수인 8로 통분을 해줍니다. 자, 통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분모에 곱하기 2 해줘야 되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2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자 6이 되고요. 그럼 1과 8분의 6 더하기 2와 8분의 7이 됩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하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자, 계산해주면 8분의 6 더하기 8분의 7이 되겠죠. 자, 계산하면 1 더하기 2는 3이고요. 자, 우리 진분수 계산하면 8분의 10. 3이 됩니다. 자, 8분의 13 우리 받아올림 할수 있겠네요.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3 더하기 1과 8분의 얼마? 자, 13에서 8 빼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5입니다. 그쵸? 한 묶음 만들어 놓고도 8분의 5만큼 더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자연수끼리 더하면 4. 그래서 정답 얼마? 4와 8분의 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1과 4분의 3, 자, 가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7입니다. 자, 2와 8분의 7은요, 우리 가분수로 나타내면, 그렇죠, 8분의 23이죠. 자, 이렇게 가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통분 들어갑니다. 최소공배수 얼마? 8로 통분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8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20 해줘야 되겠죠? 자, 20 해주면 8분의 얼마? 14가 되겠죠. 자, 8분의 14 더하기 8분의 23 계산해주면 8분의 37이 됩니다. 자, 우리 대분수로 나타내볼까요? 37 나누기 8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몫이 얼마? 4가 되겠고요. 나머지 얼마? 5가 되겠죠? 그래서 4와 8분의 5, 방법 2와 방법 1,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걸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속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타나는지 함께 교과서 속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분수가 있습니다. 자, 대분수가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우리 통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통분을 해주면 2와 3의 최소공배수는 6입니다. 자, 공통분모 6으로 우리 통분을 해주면요.
자, 1과 6분의 얼마? 그렇죠. 분모 분자에 30 곱하니까 1과 6분의 3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1과 3분의 1은 분모 분자에 20 곱해줘야 되니까 1과 6분의 2가 됩니다.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자,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계산을 해주면 6분의 3과 6분의 2 더해줘야 되겠죠. 자, 자연수 더하면 2고요. 분수 더하면 6분의 5입니다. 자, 합치면 여러분들 얼마? 2와 6분의 5.

라고 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번 문제는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똑같이 계산을 해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선생님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를 보니까 통분한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와 4분의 1 더하기 1과 7분의 4도 우리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4와 7의 최소 공배수 얼마? 28입니다. 자, 그러면 2와 얼마? 28분의, 자, 분모가 28 되려면 분모 분자 70 곱해주면 되겠죠? 28분의 7 더하기 1과 28분의 얼마? 자, 분모 분자에 40 곱해주면은 1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자연수는 자연수,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줬네요. 2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28분의 7 더하기 28분의 16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하면은 2 더하기 1 얼마입니까? 3입니다. 자, 3 더하기, 그 다음에 분수 여러분들 계산해주면 28분의 얼마요? 28분의 23이죠. 자, 우리 자연수와 진분수 합쳐서 대분수 만듭니다. 얼마? 3과 28분의 23이다. 라고 하는 우리 결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6분의 5 더하기 1과 12분의 7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자연수, 자연수, 분수, 분수끼리 더해 볼 겁니다. 방금 전에 해결했던 문제처럼 해결하면 되겠죠. 자, 우리 2와 6분의 5 더하기 1과 12분의 7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통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2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럼 2와 12분의 10 더하기 1과 1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2 더하기 1, 그리고 분수 12분의 10 더하기 12분의 7.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 얼마 나옵니까? 3 더하기 12분의 17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12분의 17 우리 받아 올려줄 수 있겠네요. 대분수로 만들어주면 3 더하기 1과 12분의 얼마?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자연수끼리 계산하니까 4와 12분의 5라고 하는 결과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 우리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2와 6분의 5, 여러분들, 2와 6분의 5 더하기 1과 12분의 7을 계산하는데, 자, 일단 가분수로 고쳐볼게요. 그렇다면 6분의 얼마? 6이 12에 5 더하면 17이죠. 더하기 12분의 19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통분을 해줍니다. 자, 통분해주면 12로 통분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12가 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20 곱하니까 12분의 34 더하기 12분의 19입니다. 자, 분모 똑같으니까 12분의 해주고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그렇죠. 5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분의 53. 자, 이거 우리 대분수로 나타낼게요. 53 나누기 12하죠. 자, 몫이 얼마? 4가 되겠습니다. 자, 분모 그대로 나누는 수 써주고요.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분수, 가분수로 나타내도 똑같이 4와 12분의 5라고 하는 계산값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3과 5분의 2 더하기 1과 8분의 3. 자, 먼저 무엇해라? 통분해 줘라. 통분해 주면 무엇입니까? 3과 40분의 16 더하기 1과 40분의 15가 되겠네요.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3 더하기는 49. 분수끼리 계산해 주면 40분의 3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4와 40분의 31이라고 하는 계산 값 구할 수 있겠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역시 우리 통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와 18입니다. 자, 그럼 12와 18에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여러분들 구하셔야 되겠죠. 자, 12와 1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일까요? 바로 36입니다. 자, 그럼 분모가 36인 공통분모로 우리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2와 36분의, 자, 분모 분자에 30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36분의 15 더하기 1과 36분의 분모 분자에 20 곱해주니까 3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해줄게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3, 자,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주면 36분의 얼마가 돼요? 그렇죠. 49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36분의 49는 진분수 형태가 아니네요. 받아올림해줘야 되겠죠? 자, 받아올림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3 더하기 1과 36분의 여러분들 얼마? 13이 되죠. 자, 자연수는 또 자연수끼리 더해주니까 4와 얼마가 됩니까? 36분의 13이라고 하는 최종 결과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두 분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대분수 서로 더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더해줘 보도록 할까요? 5와 4분의 3 더하기 3과 6분의 1 계산하면, 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분모를 통분해 주라고요. 자, 분모. 4와 6의 최소공배수를 생각해 봅시다.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바로 12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모가 12인 것으로 우리가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만들어 주면 5와 자, 12분의 자, 4분의 3. 자, 분모가 12가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분모 분자 곱하기 30 해줘야 되겠죠. 자, 곱하기 30 해주면 12분의 9가 됩니다. 더하기 3과 12분의 자, 이때는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20 해줘야 되겠죠. 자, 2 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8과 12분의 10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얼마? 8과 12분의 11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6번 문제예요. 자, 6번 문제는요, 두 개의 계산 결과를 먼저 다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야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 왼쪽 것부터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 8분의 5 더하기 2와 3분의 2입니다. 자, 8과 3의 최소공배수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최소공배수 생각하면 24지요. 자, 그럼 24로 우리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24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왼쪽에 있는 분수는 분모 분자에 30 곱해줘야 돼요. 3 곱해주면 3과 24분의 15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 분자에 80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와 24분의 8 곱해주면 16이 됩니다. 자,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5와 24분의, 그렇죠, 30. 1이 됩니다. 자, 24분의 31은 가분수예요. 우리 받아올림해 줘야 됩니다. 자, 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5 더하기 1과 24분의 7이 됩니다. 자, 이거 더해주면 6과 24분의 7이라고 하는 값이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6과 24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4는 6의 배수예요. 자,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이 배수인 24가 최소공배수가 되겠죠. 24로 통분해 주겠습니다. 2와 24분의 24가 되기 위해선 분모 분자에 40 곱해 줘야 되겠죠. 자, 4 곱해 주면 20 더하기 3과 24분의 10 1이 됩니다. 또 해볼까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럼 2 더하기 3은 5. 자,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주면 24분의 31입니다. 어라?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굳이 이 뒤에 대분수로 우리가 나타내지, 받아올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어때요? 5와 24분의 31. 우리 아까 여기서 5와 24분의 31 해서 받아올림해줘서 6과 24분의 7 만들어줬잖아요. 결국 얘도 얼마겠어요? 6과 24분의 7이라는 것이겠죠? 자, 왼쪽과 오른쪽의 결과값이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같다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계산값 구해줘야 되겠죠. 자, 기역 먼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통분 먼저 해줘요. 9와 4. 그렇죠. 36으로 통분해 줘야 되겠죠? 3과 36분의 20 더하기 1과 36분의 27입니다. 자, 계산해 주면 얼마예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4와 36분의 47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4 더하기 우리 받아올림 대분수로 고쳐지면 36분의 11이죠? 자, 계산해 주면 5와 36분의 11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니은. 1과 12분의 11 더하기 3과 3분의 1입니다. 자, 12는 3의 배수이니까 12로 여러분들 우리 통분 되겠네요. 1과 12분의 11 더하기 3과 얼마? 12분의 4죠. 계산하면 4와 12분의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바꿔줄까요?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1과 12분의 3이니까 5와 12분의 3인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 볼까요? 자, 디귿. 우리 최소공배수 18이네요. 2와 18분의 13 더하기 2와 18분의 얼마? 8이에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4와 18분의 21입니다. 자, 그러면 21.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5와 18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5와 36분의 11, 5와 12분의 3, 5와 18분의 3입니다.
5, 5, 5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36분의 11, 12분의

8분의 3, 18분의 3, 이세 개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비교해줘요? 자, 세 개를 똑같이 36으로 통분해 줍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할 필요 없고. 자, 12분의 3, 자, 36으로 통분하면 얼마입니까? 36분의 9입니다. 자, 여기 36으로 분모 통분해주면 얼마 될까요? 36분의, 그렇죠, 6이 되겠죠. 자, 계산 결과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는 거니까, 자, 분자가 가장 작은 디귿. 자, 디귿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36분의 9였던 니은, 그리고 마지막은 5와 36분의 11이 제일 크겠죠? 기역. 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써주시면 7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8번 문제는요, 우리 순서대로 더해주면 돼요. 자, 더해볼게요. 3과 6분의 1 더하기 2와 8분의 3입니다. 자, 우리 6과 8의 최소분배수 얼마? 24죠. 24로 우리 통분해보면 3과 24분의 4 더하기 2와 24분의 9입니다. 자, 계산하면 5와 24분의 얼마예요? 그렇죠. 1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은 우리 5와 24분의 13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니은에 알맞은 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2와 16분의 1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4와 16의 최소분배수는 얼마일까요? 48이에요. 그럼 48로 통분을 하면 5와 48분의 얼마? 그렇죠. 26 더하기 2와 48분의 33입니다. 자, 계산하면요. 7과 48분의 59가 되는데, 자, 이거 받아 올림 해줘야 되겠죠? 하면 얼마예요? 7 더하기 1과 48분의 11이니까 결과 값은 8과 48분의 11이라고 하는 우리 계산 결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9번 문제는요, 우리 몸무게가 31과 10분의 9kg이래요, 호린이가. 자, 그런데 오빠 몸무게 구해야 되는데, 오빠 몸무게는 이 몸무게 더하기 3과 5분의 2를 해줘야 되겠네요. 31과 10분의 9 더하기 3과 5분의 2입니다. 자, 그렇다면 10은 5의 배수이니까, 10으로 통분하면 31과 10분의 9 더하기 3과 10분의 4입니다.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34와 10분의 13이 되는데, 자, 10분의 13 받아 올림해줘야 되겠죠? 자, 34 더하기 1과 10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35와 10분의 3kg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35와 10분의 3kg이 오빠의 몸무게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찾아야 돼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일단 식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해줘야 되죠. 자, 그럼 우리 이 왼쪽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보겠습니다. 9와 12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인지 생각해볼게요. 9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36입니다. 자, 그럼 36으로 통분해주면 36분의 얼마죠? 20 더하기 2와 36분의 21입니다. 자, 더해주면요. 5와 36분의 41이 되는데요. 자, 36분의 41 가분수죠. 받아올림 해주면 6과 36분의 5가 됩니다. 자, 근데 6과 36분의 5보다 커요. 그쵸? 근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까 6과 36분의 5보다 큰 거, 그 다음은 여러분들 뭘까요? 6과 36분의 6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 우리 단계별로 우리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1번 문제 구하려고 하는 것, 우리 마지막에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구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만들 수 있는 대분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우리가 합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만들 수 있는 대분수 중에서, 자, 만들 수 있는 대분수를 일단 찾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작은 수를 찾은 다음에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해결해 볼까요?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 자, 자연수가 크면 클수록 가장 큰 수예요. 그러면은 9가 가장 나와야 되니까 9와 여러분들, 얼마가 될까요? 7분의 4가 되겠죠. 자, 왜 4분의 7은 안 돼요? 자,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그 합체가 된 것이 바로 우리 대분수니까요. 자, 작은 대분수는 뭘까요? 4와 여러분들 9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합 어떻게 해요? 9와 7분의 4 더하기 4와 9분의 7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은 우리 공통분모 63으로 우리 계산할 수 있죠. 9와 63분의 49, 36 더하기 4와 63분의 49입니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요. 13과 63분의 2개 더하기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예요? 85지요. 자, 이거 여러분들 받아 올림해주면 14와 63분의 22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정답은 14와 63분의 2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되돌아보기 문제도 위의 문제 형태랑 똑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대분수, 큰 것, 그리고 작은 것, 여러분들 구해줘야 되겠죠. 자, 큰게 바로 6과 5분의 2고요. 가장 작은 게 바로 2와 6분의 5입니다. 자, 이두개 더하면 여러분들, 그렇죠? 공통분모 30으로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8과 30분의 37이 나오는데, 30분의 37, 가분수니까 받아올림 해주면 9와 30분의 7. 자, 이렇게 우리 정답 구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 바로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덧셈입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서 계산해줘야 되고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 만약에 더했는데 답이 분수가 가분수가 나왔다? 그러면 대분수로 고치고 여러분들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선생님이 드리는 퀴즈는 바로 이 문제인데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어떤 건지 우리 유사한 문제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수학 공부 재미나게 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랑 같이 즐거운 수학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모두 모아서 단원 평가로 완성하기 문제 해결해 봤죠. 문제는 어렵지 않았나요? 네, 모두 다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냈던 꽉꽉 퀴즈 모두 풀어보았나요? 네, 꽉꽉 퀴즈의 정답도 공개해 볼게요. 꽉꽉 퀴즈입니다. 비율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20분의 8 그리고 42%가 있다면 둘 중에서 어느 것의 크기가 더 클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바로 42%가 더 큽니다. 20분의 80은 백분율로 나타내었을 때 40%이기 때문에 42%가 더큰 비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북 1, 그리고 북 2를 모두 다 활용하는 시간이에요. 수학으로 세상 보기 북 1에서 만나볼 거고요. 북 2에서는 4단원 핵심 내용 복습을 하고 쪽지 시험 내용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그러면 먼저 수학으로 세상 보기 내용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요, 그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수학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교실에서 찾아보는 비와 비율 이야기입니다. 오, 교실에 비와 비율이 있다고? 여러분은 비 그리고 비율 하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사실 비와 비율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학교에서 생활하는 교실에서도 비와 비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선생님, 우리 교실에서 대체 어떤 비율을, 어떤 비율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종이에 숨은 비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종이에도 비율이 숨어 있어요. 자, 미술 시간에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8절지, 그리고 4절지 종이 있죠?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사용하잖아요. 자, 절지를 나누는 과정엔 항상 같은 비율로 나누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지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절지는요, 쉽게 생각하면 자른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엄청나게 큰 크기의 종이가 있었는데, 이거를 자르고, 한번 자르고, 두번 자르고, 세번 자르고, 네번 자르고, 이렇게 한 번, 한 번, 한번 자를 때마다 여러 장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종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지라고 불러요. 가장 큰 종이, 전지. 이 전지를 2등분하는 거예요. 둘로 똑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이는 바로 2절지가 돼요. 오, 2등분을 하면 2절지. 자, 그러면 이 2절지를 다시 2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이 전지에 4분의 1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넷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4절지가 되는 거예요. 자, 4절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모듬을 활동을 할때 많이 쓰는 그런 종이의 크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4절지를 또한번 2등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있었던 커다란 전지를 8분의 1로 우리 8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 즉 8분의 1만큼이 되잖아요. 바로 8절지가 되는 거예요. 자, 8절지는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혼자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도화지의 크기가 되겠어요. 자, 즉 각각의 절지는 바로 윗단계의 절지의 절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지 크기, 즉 80cm 곱하기 110cm짜리 이 종이를 기준으로 2절지, 4절지, 8절지, 16절지의 가로세리 길이를 정리하고 비와 비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했더니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지의 가로는 80cm고요. 세로는 110cm래요. 2절지는요, 가로는 55cm, 세로는 80cm. 4절지, 8절지, 16절지는 다음과 같은 길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전지의 가로는 4절지의 가로의 얼마입니다. 자, 전지의 가로를 보니까 80cm예요. 4절지의 가로는요, 40cm예요. 자, 가로 보니까 어때요? 전지의 가로는 4절지의 가로의 몇 배인가요? 그렇죠. 바로 두 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전지의 가로와 2절지의 세로는, 세로의 비는 얼마일까요? 전지의 가로와 2절지의 세로의 비. 어때요? 80, 똑같이 80이죠. 80대 8, 그러면
1대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2절지의 세로에 대한 4절지의 가로의 비율은 얼마일까? 2절지의 세로 80cm죠? 4절지의 가로는 40cm예요. 그러면 2절지의 세로에 대한 4절지의 가로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바로 80분의 40이니까 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8절지의 넓이는 4절지의 넓이의 얼마만큼일까요? 자, 8절지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가로 27.5에다가 세로 40을 곱해야 돼요. 4절지의 넓이는요, 가로 40cm에다가 세로 55cm를 곱해요. 자, 그러면 곱하는 수 40, 40은 똑같으니까 27이랑 27.5랑 55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바로 8절지의 넓이는 4절지의 넓이의 50%, 즉 반절만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종이의 숨은 비율 여기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는 A4 용지를 살펴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나눠주시는 학습지의 종이 크기는 대부분 A4 용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A4 용지는요, 이 A0라는 커다란 종이를 여러 번 잘라서 만들어낸 종이가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A4 용지는 21cm 곱하기 29.7cm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 용지에도 특별한 비율이 숨어 있다는 것알수 있었나요? 자, A4 용지의 가로와 세로의 비는 약 1대 1.414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로가 1이라면 세로는 1.414가 되는 거죠. 실제 크기가 1cm, 1.414cm

예를 들어서 우리가 A4 용지에다가 만들어 놓았던 어떤 그림이나 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큰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A2 용지에다가 똑같이 만들어도 찌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이 규격은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을까요?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A4 용지 하면 오, 정확히 이 크기이고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똑같은 크기의 A4 용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신기하죠? 자,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퍼즐에도 비와 비율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모양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칠교. 여러분, 칠교 조각 본적 있죠? 이것이 바로 칠교 조각이에요. 칠교는요, 정사각형을,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이 사각형을 7개의 도형으로 잘라서 만든 퍼즐이에요. 자, 7개의 도형 어떻게 만들었냐면, 삼각형 5개, 정사각형 1개, 평행사변형 1개로 만들었어요. 자, 이 조각들에 숨어 있는 비와 비율의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자,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건 전체니까 100%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때 칠교조각의 넓이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대요. 짜잔! 바로 이렇습니다. 자, 먼저 칠교조각 기역을 보니까 기역 여기 두개 있죠? 개수는 두 개예요. 자, 전체가 넓이 1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 기역 하나의 넓이는요, 넷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기 때문에 바로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니은은 어디 있나 보니까 니은은 여기 있는 초록색 조각이거든요? 딱 하나밖에 없죠? 이 니은은 이 기역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는 8분의 1. 디귿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조각인데요. 조각의 개수 두 개죠. 이 디귿은요, 역시 니은을 반으로 딱 나눈 것이기 때문에 한 조각의 넓이 16분의 1이 됩니다. 리을은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리을은요, 역시 우리 니은과 넓이가 똑같아서 8분의 1이 되고요. 미음도 역시 평행사변형인데 넓이는 8분의 1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조각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 전체가 기준량이 되죠? 그러면 이 백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 넓이가 만약에 4분의 1이라면 전체의 25%겠구나. 니은은 12.5%, 디귿은 6.25%, 리을은 12.5%, 미음은 12.5%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퍼즐에도 비와 비율 숨어 있다니까 정말 재밌죠? 그 다음, 여러분들 교실에서 보면 TV 화면 자주 보게 되잖아요? 화면에 비해 숨은 이야기도 있대요. 우리가 TV,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을 사용할 때 화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를 화면비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TV나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요, 컴퓨터 모니터의 가로와 세로의 비가 대부분 4대3으로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 비는 가로와 세로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편리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보는 TV 어떤가요? 이런 모양인 TV 많이 보나요? 아니죠. 요즘은 오른쪽에 있는 다음과 같이 가로로 조금 더긴 모양의 TV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문서를 넓게 펼쳐놓고 작업하거나 영상을 더욱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는 16대 9의 화면의 비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또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화면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슬라이드의 크기를 표준, 즉 4대 3이라고 하는데요. 표준과 와이드 스크린 16대 9.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비로 자유롭게 선택도 할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의 비에 숨은 이야기까지 알아보니까 진짜 수학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거알수 있었겠죠? 자, 수학으로 세상 보기 내용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북 2를 준비해 주세요. 4단원 비와 비율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을 모두 모두 모아서 핵심 내용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4단원 핵심 복습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내용은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풀이 두개 있을 때 지우개의 수가 한 개라면, 풀이 네개 있을 때에는 지우개의 수가 두 개, 풀이 여섯 개 있다면 지우개의 수는 세 개가 됩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봤죠. 처음, 뺄셈으로 크기 비교하기, 두 번째, 나눗셈으로 크기 비교하기. 자, 뺄셈으로 크기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풀의 수가 지우개의 수보다 많아요. 그런데 2 빼기 1, 한개더 많고요. 4 빼기 2, 두개더 많고요. 6 빼기 3, 세개더 많아요. 그래서

지우개보다 한 개, 두 개, 세개더 많습니다. 라고 비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풀의 수와 지우개의 수의 관계가 일정한가요? 아니죠. 관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개 많았다가 두개 많았다가 세개 많았다가. 그러니까 변화하는 양의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풀의 수는 8 나누기 2, 3, 2 나누기 1이니까 지우개의 수보다 두 배이고, 두 배만큼이고, 풀의 수가 4개, 지우개의 수가 2개이니까 4 나누기 2는 2. 역시 두 배이고, 풀의 수가. 그다음 6 나누기 3도 역시 2예요. 그럼 풀의 수는 역시 지우개의 수의 두 배가 되는 거죠. 풀의 수는 지우개의 수의 두 배입니다. 풀의 수와 지우개의 수의 관계가 일정한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어떤 두 수가 서로 변화하고 있다면 이때는 나눗셈으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주 유용하겠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비라는 개념을 알아봤어요. 한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이 몇 배가 되는지를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거였죠. 우리가 이것을 비라고 불렀습니다. 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다음과 같이 썼어요. 자, 왼쪽에는 비교하는 양을 쓰고, 오른쪽에는 기준이 되는 양을 써서 가운데에 크기 이렇게 점두 개를 찍어서 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 적어주고, 읽을 때에는요. 1대 6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자, 비를 읽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네 가지 방법을 공부했었죠? 첫 번째, 1대 6. 두 번째, 1과 6의 비. 세 번째, 1의 6에 대한 비. 자, 무엇무엇에 대한이라고 한다면 기준량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조금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있었죠? 6에 대한 1의 비였어요. 1의 6에 대한 비에서 순서만 바꿔서 6에 대한 1의 비라고도 읽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네 가지 방법으로 모두 읽을 수 있어야 했죠? 자, 이렇게 비를 알아본 다음, 우리 무엇을 배웠나요? 그렇죠. 바로 비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는 비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풀의 수는 지우개의 수의 두 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비율은 2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떠올렸을 때,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쓸수 있으니까, 아, 비율을 분수로 표현하면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이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비율은 항상 이런 분수 형태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분수 또는 소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대 5의 비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자. 3 나누기 5를 생각하자. 그러면, 아, 5분의 3이네 라고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을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나? 분모가 10, 100, 1000인 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 10분의 6이잖아. 그러면, 아, 소수로 나타냈을 때 0.6이겠네. 소수 0.6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알고 있죠? 우리 비율은 분수 또는 소수 또는 백분율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백분율로 나타내면 바로 60%가 되는 거죠. 자,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우리 여러 가지 알아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개수에 대한 가격의 비율은 어떻게 구할까? 전체 가격을 물건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물건의 개당 가격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걸린 시간이 바로 기준량이 되죠? 그래서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빠르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더 멀리 갔는가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더 빨라지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넓이에 대한 인구수의 비율도 우리가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무엇무엇에 대한이 기준량이니까 바로 넓이가 기준량이 되겠죠. 인구수를 넓이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모여있는지, 인구의 밀집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넓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비율이 크면 클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 같은 면적에 인구가 더 많이 살고 있구나. 밀집해 있구나. 아, 북적북적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굉장히 많았고요. 자, 우리 백분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백분율이라고 하는 건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말하는 거였죠. 특별한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기호요.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네, 퍼센트라고 읽는다고요. 퍼센트는 100마다라는, 그러니까 기준이 100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니까 바로 10칸, 세로 10칸, 총 100칸 중에서 얼마만큼 색칠되어 있어요? 88칸만큼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표현을 해보면 100칸 중에 88칸, 즉 100분의 88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백분율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 보이는 이 100으로 나눈 부분을 이렇게 기호로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88%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읽을 때는요, 88%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백분율을 구해서 일상생활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준량을 100으로 하는 비율로 바꿔 분자에 퍼센트 기호를 붙이거나, 또는 비율에 100을 곱한 값에 퍼센트 기호를 붙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25분의 9다라고 생각한다면, 기준량이 10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얼마? 4를 곱해주는 거죠. 100분의 36. 여기에 퍼센트 기호 딱 붙여주면 36%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비율 자체에 100을 곱하는 방법도 있어요. 25분의 9에다가 100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36이 됐죠? 이제 끝에 기호만 붙여주면 36%가 됩니다. 백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 물건의 할인율 우리가 구할 수 있었겠죠? 할인한 금액을 원래 가격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할인율을 구할 수 있고요. 은행의 이자율은요? 그렇죠. 이자를 예금한 금액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해주세요. 그럼 이자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물의 진하기도 구해보았죠? 소금의 양을 소금물의 양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 다양한 문제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핵심 내용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쪽지 시험 문제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탁자 한 개마다 의자가 4개씩 놓여 있습니다. 의자 수는 탁자 횟수의 몇 배입니다. 자, 탁자가 한개 있는데 의자가 4개씩 있대요. 그러면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나눗셈으로 그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자 수는 탁자 수의 몇 배입니다. 탁자 횟수가 기준량이 되고 의자 횟수는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 나누기 1이죠. 그러면 4가 됩니다. 4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의 9에 대한 b, 7에 대한 3의 b. 아, 우리 b를 바르게 쓰라라는 말이 되겠네요. 1의 9에 대한 b. 그럼 9에 대한이니까 9가 바로 기준량이 되겠죠? 1은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기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호의 왼쪽에는 비교하는 양을 써야 해요. 1. 기호의 오른쪽에는 기준량을 씁니다. 9를 쓰죠. 다음 2번, 7에 대한 3에 비해요. 7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7이 바로 기준량이 되죠? 3은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돼요. 자, 기호의 왼쪽에 비교하는 양을 써주면 3. 기호의 오른쪽에 기준량을 써야 하니까 7. 3대 7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3번, 4대 7에 대하여 알맞게 이어보세요. 자, 4대 7의 기준량 그리고 비교하는 양은 각각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B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 기호에 왼쪽에는 어떤 것을 쓴다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비교하는 양을 쓴다라고 했고, 이 기호의 오른쪽에는 무엇을 쓴다고 했나요? 그렇죠. 기준량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B, 4대 7을 봤다라고 한다면, 비교하는 양은 4가 되고, 기준량은 7이 되겠죠. 자, 기준량은 7이고, 비교하는 양은 4다. 다음과 같이 이어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4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45대 75, 54대 75. 다음과 같이 B가 주어져 있어요. 이 B를 보고 비율을 기하분수 형태로도 구하고 또 비율을 소수 형태로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54대 75예요. 그러면 75는 기준량이 되고요. 54는요, 비교하는 양이 돼요. 비율을 구할 때에는 비율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줘야 하기 때문에 54대 75가 있다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자. 다음과 같이 식을 바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 했었을 때 75분의 54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하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약분을 할수 있는지 봅니다. 자, 약분 뭘로 할수 있을까? 네, 3으로 할수 있습니다. 75를 3으로 나누면요, 25가 되고요. 54를 3으로 나누면 바로 18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기하분수 형태로 비율을 구해라. 25분의 18이 되겠죠. 자, 그런데 소수로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소수로 나타낼 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생각해서 세로 세모로 풀어도 좋아요. 그렇게도 풀 수 있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는 25는 4를 곱했을 때 100이 되니까 이걸 활용해서 25에다가 4를 곱하자. 그 다음 18에다가도 똑같이 4를 곱하자. 그러면 분모가 100인 분수가 되겠죠? 그러면 8, 4, 32, 1, 4는 4. 그러면 72다. 100분의 72는 소수 두 자릿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 0.72. 아,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0.72가 되겠네 라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이에요.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소수로 구해보세요. 아,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 전체가 기준량, 색칠한 부분은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 자, 전체 몇 칸인지 먼저 볼게요. 자,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두 칸이에요. 색칠한 부분은 몇 칸인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이죠. 자, 그러면 비율을 일단 분수로 나타내었어요. 6으로 약분이 되니까 2분의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2분의 1을 비율을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하면 10분의 5가 되니까 아, 소수 한 자릿수 0.5로 나타낼 수 있겠네. 바로 0.5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분수를 소수로 쉽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6번입니다. 똑같은 아이스크림 10개를 7,000원에 샀습니다. 아이스크림 수에 대한 가격의 비율을 구해보세요. 자, 아이스크림 수가 바로 기준량이 되고요. 가격은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럼 가격을 아이스크림 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가격은 7,000원. 아이스크림 수는 10개. 자, 그렇다면 약분만 하면 됩니다. 10으로 약분해주면 700. 따라서 700이 정답이 되는 거죠. 7번. 전체에서 색칠한 비분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전체가 몇 칸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색칠한 부분이 몇 칸인지를 볼게요. 전체는 가로 5개, 세로로 5개, 5, 5, 25, 25칸이에요. 그 중에서 몇 칸만큼 색칠되어 있나 보니까 10칸, 그리고 3칸, 13칸만큼이 색칠되어 있는 거죠. 자, 비율을 분수로 나타냈는데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4는 100이고요. 13 곱하기 4는 52예요. 100분의 52네. 그러면 우리 백분율로 나타낸다? 52%가 되겠죠. 정답은 52%가 되겠네요. 다음 8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비율을 백분율로 또는 백분율을 비율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1번. 15분의 9입니다. 15분의 9는 3으로 약분을 했을 때 5분의 3이 되는데요.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20을 곱해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100분의 60이 되고, 즉 백분율로 나타내면 60%. 2번, 0.54. 0.54라는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에 100을 곱하면 백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0.54 곱하기 100은요, 54가 되기 때문에 백분율 54%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9번이에요. 원래 가격에 대한 할인한 금액의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할인율을 구하여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아이스티가 원래 3,200원이었는데 2,800원이 되었어요. 얼마만큼 할인했나요? 그렇죠. 400원만큼 할인했죠. 망고주스는 4,000원이었는데 3,3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할인했나? 700원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할인율을 구할 때에는 할인한 금액을 원래 가격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러면 400 나누기 3,200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우리가 할인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100으로 먼저 나누어 보면 이렇게 약분이 되죠? 32분의 400이에요. 그러면 4로 약분을 했을 때 8, 4로 약분을 하면 100이 되죠? 그 다음 4로 약분을 한 번 더 하면 2, 4로 약분을 하면 25. 아, 즉 2분의 25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소수로 나타낸다? 바로 12.5가 되는 거잖아요. 12.5%가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망고주스는 그럼 과연 할인율이 얼마만큼일까? 망고주스도 구해볼게요. 망고주스는 원래 4,000원이었는데 700원만큼 할인을 했어요. 4,000분의 700. 여기에 100을 곱하여 할인율을 구할게요. 먼저 100으로 약분. 20으로 약분을 해주면 2가 되고 25로 약분을 하면 5가 되죠.
결국 2분의 35가 되는데요. 자, 소수로 그 몫을 구해보니까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17.5가 된다. 할인율은 17.5가 된다. 다음과 같이 빈칸을 채워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할인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10번, 소금 51g을 물에 녹여 소금물 300g을 만들었습니다.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을, 소금의 양의 비율을 백분율로 구해보세요. 자, 소금의, 소금물의 진하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죠. 그러면 소금의 양 51을 무엇으로? 소금물의 양 300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겠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비율을 백분율로 구할 수가 있겠죠. 100으로 약분을 해주면 1 그리고 3이 되고, 3으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7이 되니까 남는 것은 17, 즉 백분율 17%라고 답을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쪽지 시험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소수로 구해보세요. 자, 정답은 어디에? 수강욱의 게시판에 올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핵심 내용 복습까지 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 2에 있는 학교 시험 만점왕 1의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 왕으로 끝나는 재미있는 과학 시간 김문수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느새 34번째 시간이고요. 3단원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북 2 준비해야 하는데 모두 준비되었죠? 자, 우리 3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 시험 보기 전에 쭉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북2 함께 살펴보자고요. 실전편 북 2는 시험 대비하는 것이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개념을 떠올려서 이렇게 적용시켜 풀어야 하겠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연습해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 중단원이죠. 쪽지 시험 통해서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1번. 소금, 설탕처럼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 1번, 2번. 지금 보니까 용사형제. 이 용사형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거는 1단원, 이 3단원에서 모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 벌써 녹는 물질이라고 나왔습니다. 소금, 설탕, 질질 흘리지 말고 잘 넣어, 물에 잘 넣어, 녹는 물질, 우리 용질이라고 했죠. 녹을 용의 바탕질, 바탕, 녹는 주인공이다, 녹는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2번도 딱 나왔어. 물 하면은 소금, 설탕과 같은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죠. 자, 녹이는 물질은요, 용내죠. 매정하게 녹여버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서 우리 용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용질.

그 다음엔 또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소금이나 설탕이 물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녹는 중이에요. 고르게 섞이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는 과정을 우리는, 그렇죠. 헤헤, 녹는 중. 그래서 용해. 녹을 용, 풀해. 녹아서 풀어지는 중이다. 용해라고 했었죠. 자, 4번. 물에 소금이나 설탕이 용해되어서, 이제 용해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이것은 그렇죠. 바로 용액이라고 했었습니다. 용사형제예요. 자, 그러면서 이 용사형제가 나오면 이 그림, 이 사진 한 장이면 정리가 끝나야 한다라고 했죠. 자, 소금, 뭐 설탕 상관없어요. 자, 설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설탕이 있고요. 설탕을 물에 녹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죠? 그렇죠. 바로 설탕 물이 되죠. 자, 이때 설탕을 용질, 용질이 물을 용내. 용질이 용매에 어떻게 용해 되면 소금물이 되어 용액이 된다. 설탕이 물에 녹으면 설탕물이 되죠? 아, 용질이 용매에 용해 되면 용액이 된다. 이 그림 한 장으로 용사형제 딱 구분해 두자고요.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5번 봅시다. 각 설탕 한 개를 물에 용해하기 전과 각 설탕과 물의 무게를 더한 값은 각 설탕 한 개를 물에 용해한 설탕물의 무게와 어떻게 될까요? 물에 용해하기 전과 용해한 후의 무게 어떤지 물어보고 있죠? 어떻다? 그렇죠. 같습니다. 용해하기 전 각설탕과 물의 무게를 더한 값이 각설탕 한 개를 물에 용해한 설탕물의 무게와 같다. 그러니까 각설탕의 무게. 그리고 물의 무게를 합한 것은 설탕물의 무게와 같은 것이죠. 맞죠? 자, 그래서 용해하기 전 용해한 후에 무게는 같습니다. 우리 실험을 해보았죠? 자, 그러면 이 실험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알게 된 점이 있었어요. 바로 6번이죠. 왜 무게가 같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각설탕이 물에 용해돼서 설탕물이 되면은 우리 눈에는 각설탕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된 것이다. 크기가 아주 작아져서 용매에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무게가 바뀌지 않는 거야라고 설명해 주어야겠죠? 각설탕이 만약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설탕물의 무게는 각설탕과 물의 무게를 더한 것보다 적게 나오겠죠? 사라졌다면. 그런데 같게 나온 것을 보면은 아하, 이 각설탕이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말좀 쉽게 기억하면 안 보인다고 사라진 게 아니다. 안 보인다고 사라지거나 양이 작아진 것이 아니다. 양이 적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아져서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용질이 용매에 아주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5번, 6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7번 봅시다. 온도와 양이 같은 물이에요. 자, 물은요, 용매죠? 그러니까 용매가 같아요. 이럴 때 설탕, 제빵소다를 각각 용해하면 더 많이 용해되는 물질은 어느 것입니까? 자, 이것도 우리 실험을 해봤죠. 물론 우리 설탕, 소금, 제빵소다로 실험했어요. 다 같게 했죠.
물의 온도, 물의 양 같게 하고요. 이 설탕, 제빵소다를 한 숟가락, 한 번에 넣는 양도 같게 했어요. 무엇만 다르게 한 거죠? 설탕과 제빵소다라는 용질의 종류만 다르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양이 달라졌어요. 자, 어떤 것이 더 많이 용해됐나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아홉 숟가락까지 넣어도 다 녹는 설탕. 그런데 제빵소다는요, 한 숟가락 넣으면 녹았는데 두 숟가락째 넣었을 때 녹지 않고 바닥에 남았죠. 이것으로 보아, 아하, 설탕이 제빵소다보다 더 많이 용해된다라는 거알수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요, 설탕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설탕, 소금, 제빵소다, 물에 녹는 양 비교하면요, 설탕이 가장 많이, 그 다음 소금, 제빵소다가 가장 적게 녹았었죠. 자, 그러면 8번, 오, 여기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용질이 나왔습니다. 이것과 같은데 용질의 종류가 세 가지가 됐어요.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소금, 설탕, 제빵소다를 각각 용해했을 때 이번에 가장 적게 용해되는 물질은 어느 것입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요. 설탕이 가장 많이 녹았어요. 아홉 숟가락 용해시켜도 다 녹았죠? 자, 그런데 소금은요, 여덟 번째 숟가락까지는 녹았는데 아홉 번째 숟가락 때 바닥에 남는 것이 생겼고요. 제빵소다는 두 숟가락 넣었더니 바닥에 남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제빵소다는 용해되는 양이 가장 적구나라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7번, 8번.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건 뭐예요? 자, 그게 바로 9번에 정리가 되어 있죠.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무엇에 따라,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지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릅니다. 어떤 용질은 물에 더 많이 녹고, 어떤 용질은 더 적게 녹아요. 설탕이 더 많이 녹고, 제빵소다가 적게 녹는 것으로 보아, 용질의 종류가 물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에 영향을 미칩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꼭 기억해 두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10번, 11번, 12번은 또 어떤 실험이며 그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물의 온도예요. 아, 이말 되게 중요하죠. 물의 온도에 따라 백반이 녹는 양을 비교하는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알아보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물의 온도에 따라 백반이 녹는 양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백반이 녹는 양이 달라지느냐? 이걸 알아봐야 하니까 무엇만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 바로 물의 온도만 다르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물의 온도라고 써주고요. 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또 우리 갖게 해야 할 조건은 그럼 뭘까? 자, 몇 가지 또 정리해주면 좋겠죠? 물의 온도 빼고는 다 갖게 해줘야 돼요? 그럼 무엇을 갖게 할까요? 자, 일단 백반, 자, 녹는 물질, 용질의 종류를 갖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온도 다르게 했으면 물의 양은 같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넣는 용질의 양도 같아야겠죠. 이런 것들은 같게 해줘야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같게 해야지만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11번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중 백반을 넣고 용해했을 때더 많은 양의 백반이 용해되는 것 어느 것이었어요? 그렇죠. 차가운 물에 넣은 백반은 바닥에 남은 것이 있었지만 따뜻한 물에서는 바닥에 남은 것이 없었죠. 그 말은 따뜻한 물에서 더 많이 용해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따뜻한 물. 실험 결과를 적어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결론 내려야 돼요. 아,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나요? 12번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점이죠. 물의 양과 용질의 종류가 같아도 바로 물의 온도에 따라 용해되는 무엇은 다르다.
용의 뇌는 뭐가 달랐어요?

지금 백반이 더 많이 용해된 거, 이거 찾은 거죠? 백반은 용질이었잖아요. 아하, 용질의 양은 다르구나. 따뜻한 물에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용매 온도가 더 높을수록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많구나라는 거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7번, 8번, 9번, 그것과 지금 10번, 11번, 12번을 통해서 물에 녹는 용질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질의 종류와 물의 온도다라는 거 정리해두면 되겠어요. 용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양 달라요. 그리고 같은 용질이더라도 물의 온도에 따라서 또 녹는 용질의 양이 다르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 어떤 실험했고, 실험 결과 어땠고, 그래서 알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 연결해서 잘 기억해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쪽지 시험 통해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했어요. 자, 그럼 실제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 도전해 보자고요. 자, 1번, 2번 봅시다. 다음은 소금, 갈색 설탕, 생모래를 한 숟가락씩 담은 티백을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넣고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똑같은 양이에요. 온도도 똑같은 물입니다. 자, 그리고 소금, 갈색 설탕, 생모래. 지금 넣는 물질만 다르게 하고요. 넣는 양 똑같이 한 숟가락씩 넣은 거예요. 자, 이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한 거래요.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티백 속을 한번 관찰해 봤더니요. 소금, 티백 속에 있던 소금 보일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죠. 물에 녹은 것이죠. 자, 갈색 설탕도요. 티백 속에 있던 갈색 설탕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녹은 것이죠. 자, 그런데 생모래는 어땠나요? 보면요. 생모래 티백 속을 보니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또는 보인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대로 남아있다. 보인다. 티백 속에 그대로 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금과 갈색 설탕은 티백 속에서 보이지 않고 생물에는 보인다라는 것은 소금과 갈색 설탕은 물에 녹는 물질이고 생물에는 어떻다? 녹지 않는 물질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위 실험 결과로 알수 있는 사실을 바르게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아, 모든 물질은 물에 녹아 아니죠? 생물은 물에 녹지 않았어요. 태양이, 모든 물질은 물에 녹지 않아 아니죠? 소금, 설탕은 물에 녹았어요. 은영이, 물에 녹는 물질이 물에 녹지 않는 물질보다 많아? 소금과 설탕은 녹았고 생물에 하나는 안 녹았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안 되죠. 실험에서 세 개만 사용을 했지만 일반적인 결과를 이야기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세상에는 모든 녹는 물질이 물에 녹는 물질보다 많아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딱그 실험만 보고 결론을 짓기보다 일반적인 실험 결과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요. 지금 소금 설탕이 두 개고 생물에 하나라고 해서 이런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죠. 가온, 물에 녹는 물질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도 있어. 바로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보려고 실험을 했던 거예요. 소금, 설탕처럼 물에 녹는 것도 있고 생모래처럼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어. 어떤 건 녹고 어떤 건 녹지 않아. 이거 알아보려는 실험이었던 거예요. 호연이, 티백은 물에 녹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물은 가루 물질만 녹여? 이것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만은 없죠. 그렇죠? 물은 가루 물질만 녹이는 것은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녹일 수 있죠. 이걸 알아보려는 거 아니에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인지 그걸 생각해서 정답을 써줘야겠죠. 4번이죠. 3번. 다음 보기의 물질을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녹지 않는 물질로 분류하여 기호를 쓰래요. 자, 설탕은 물에 녹습니다.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했어요. 소금도 물에 녹습니다. 소금물이 되죠. 자, 우리 친구들 밀가루 물에 녹아요. 밀가루는 녹지 않습니다. 자, 고춧가루는 어떤가요?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막 떠있는 고춧가루 볼수 있죠. 물김치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자, 미숫가루 어때요? 물에 녹나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숫가루 탄물 마시고 나면요. 바닥에 미숫가루 남아있는 거 보일 수 있어요.

높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여 쓸수 있겠네요. 4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용질이 이것이 되면 용매 고르게 섞여 이것이 된다. 저 선생님이 한 문장 용사형제 정리할 때 용질이 이것에 이것이 되면 이것이 된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질이 용매. 그러니까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에 어떻게 될까요? 이 고르게 섞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용해라고 했죠? 용해되면 용매 고르게 섞여서 용액이 되는 것이죠. 다시 넣어서 읽어볼까요?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매 고르게 섞여 용액이 된다.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면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액이 된다. 우리 한 문장으로 용사형제 정리했던 거딱 맞죠? 이렇게 답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6번이에요. 다음은 온도가 같은 물 100g에 서로 다른 개수의 각설탕을 용해하기 전과 용해한 후에 무게를 측정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각설탕 1개예요. 용해하기 전 무게가 103g이고 용해한 후에 무게도 103g. 한개더 넣어서 두개 넣었더니요. 106g 됐어요. 얼만큼 늘어났어요? 그렇죠. 3g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한개더 넣었더니, 플러스 한 개, 이렇게 쓸게요. 더하기 1. 한개더 넣었더니 3g 늘어났어요. 아하. 그러면 각설탕 한 개는 3g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랬더니요, 그두개 넣었을 때 106g, 용해한 후에도 106. 세개 넣어서 한개더 넣었으면 당연히 또 3g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109g, 용해한 후에도 109g. 자, 네개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또 역시 한개더 넣은 거니까 3g 더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109에서 3 더하니까 112g. 오. 자, 용해한 후에도 112g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표를 통해서요, 우리는 많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보니까, 아하, 각설탕 1개의 무게는 3g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그리고 또요, 지금 용해하기 전에 무게와 용해한 후에 무게를 비교해 봤더니, 아하, 같네. 용해하기 전과 후에 무게가 같네, 라는 거알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거알수 있을까요? 각설탕의 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설탕의 수가 많아지고 있죠. 한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많을수록 자, 용해 전과 후의 무게 비교했을 때 점점 무게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더 무겁다. 그러니까, 용해하는 용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용액의 무게도 더 무거워진다라는 사실까지 알수 있어요. 많은 사실을 알수 있죠. 알아내고 나서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위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각설탕 한 개의 무게는 3g이다. 우리 알아낸 사실 맞습니다. 용해한 각설탕의 수와 용액의 무게는 관계가 없다? 아니죠. 용해한 각설탕의 수가 많을수록 용액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틀렸죠? 그럼 각설탕을 6개 용해한다면 용액의 무게는 118g이 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물 100g이죠. 자, 그러면 한 개가 3g이잖아요. 각설탕 수한 3g.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100g에다가 물 100g에 각설탕의 무게를 더해줘야 되겠죠. 한 개가 3g이니까 6개면 3 곱하기 6 해서 18g이겠죠. 자, 18g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8g. 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물에 용해한 각설탕의 수가 많을수록 용액의 무게가 무거워진다. 이거 맞고요. 각설탕을 물에 용해하기 전 각설탕과 물의 무게의 합은 용해한 후 설탕물의 무게와 같다. 이것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2번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 실험 결과와 같이 각설탕을 물에 용해하기 전과 용해한 후에 무게가

같은 것, 아, 이제 하도 많이 했어요. 안 보인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 각설탕의 크기가 아주 작아져서 물에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말 써주면 되겠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져서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같은 거예요. 자, 7번입니다. 각설탕 한 개와 물이 든 비커의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40g이었고, 각설탕 한 개를 물이 든 비커에 넣고 용해한 후에 측정한 무게는 39g이었어. 이상하다. 무게가 같아야 하는데 무게가 달라졌죠. 왜 그럴까요? 설탕이 물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아니죠. 사라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설탕 가루가 일부 비커 바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든 비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곳에 떨어지면서 약간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설탕이 물에 섞여 있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 설탕에 날개 안 달렸다고 했어요. 뻔뻔한 퀴즈에도 비슷한 게 나왔었죠. 자, 따라서 2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8번, 9번. 다음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소금, 설탕, 제빵소다를 약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넣으며 용해한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용질의 종류에 따라요. 용질 넣은 횟수에 따라 용질이 모두 용해되기도 하고 바닥에 남기도 했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요, 3회 넣었을 때까지는 용해가 됐는데, 4회 넣었을 때 용해되지 않았어요. 자, 기억은요, 1회, 2회, 3회, 4회, 모두 용해됐어요. 그럼 가장 많은 양이 용해되었다라는 것이죠? 소금, 설탕, 제빵소다 중에서 가장 물에 용해되는 양이 많은 것은? 그렇죠. 이게 바로 설탕이겠네요. 자, 그런데 니은은요, 한 숟가락 넣었을 때부터 다 녹지 않고 바닥에 남았어요. 용질,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가장 적은 게 바로 제빵소다겠죠. 자, 이렇게 찾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위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무엇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고 용질의 종류만 다르게 했어요. 왜요? 그렇죠.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양이 다른지 알아보려는 것이죠.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양이 다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질의 종류만 다르게 한 것이죠. 자, 위표의 기역과 니은 중 설탕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교를 쓰시오. 가장 많은 양이 용해되는 것이니까 4회까지 넣었을 때도 모두 다 용해되는 기역이라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10번에서 12번입니다. 다음 같은 양의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백반을 한 숟가락씩 넣고 백반이 용해되는 양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실험은 왜한 거예요? 지금 무엇을 다르게 했죠? 물의 온도를 다르게 했어요. 물의 온도에 따라서 용해되는 백반의 양이 다른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지금 달랐나요? 달랐습니다. 자, 어떤 물에서 용해되는 양이 더 많았나요? 그렇죠. 따뜻한 물에서는 바닥에 남은 거 없이 모두 녹았지만 차가운 물에서는요, 바닥에 남아있는 백반을 볼수 있었어요. 따뜻한 물에서보다 더 적게 용해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10번 볼게요. 위 실험 결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따뜻한 물에서는 다 녹아야 돼요. 다 녹은 거 지금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는요, 바닥에 남아있는 백반이 보여야 해요. 따라서 기억이 실험 결과로 알맞은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럼 11번. 그렇다면 위 10번의 답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이 실험 왜한 거라고요? 이거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용매의 양이 같을 때 용매 온도, 물의 온도가 어떨수록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많은 것이죠. 아까 따뜻한 물에서는 백반이 모두 용해되었지만 차가운 물에서는 바닥에 남은 것으로 보아서 아하, 용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많은 것이구나. 물의 온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물의 온도, 용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많은 거구나. 이거 알아보려는 실험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때요? 계속 반복돼요. 어떤 실험인지, 그 실험 결과가 어땠는지, 그래서 알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계속 시험 형태, 문제 유형이 비슷한 걸알수 있죠. 3단원에서는 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12번 볼게요. 자, 그러면 차가운 물에 백반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었더니 백반이 모두 용해되지 않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가라앉은 백반을 모두 용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쓰래요. 자, 지금 차가운 물에서 다 녹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다 용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아까 우리 그 실험 결과를 새로운 것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까 물의 온도가 어떨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차가운 물의 온도를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차가운 물의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비커를 가열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용에 기든 비커를 가열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가라앉은 백반을 모두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유형 어떤 것인지 우리 친구들 확인했고,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잘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설탕 10g을 물 100g에 용해하여 설탕물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설탕물의 무게는 몇 그램일까요? 뭐 수학 문제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운 딱그 과학이죠. 용의 전과 후의 무게를 비교하는 그 문제예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혹시 풀면서 틀린 문제, 헷갈리는 문제 있으면요, 꼭 복습하고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중단원 함께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SNS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박아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34강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북2에 있는 29쪽에 쪽지 시험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쪽지 시험 문제입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식물 세포를 관찰할 때 무엇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나요? 여러분, 광학 현미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조리개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대물 렌즈, 접안 렌즈, 조동 나사, 미동 나사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각 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꼭 기억해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가자면 대물 렌즈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대물 렌즈는요, 이 물체에 대하는 렌즈이기 때문에요, 물체에 접하고 있는 그러한 렌즈인데요. 짧으면 짧을수록 배율이 낮고 길면 길수록 배율이 높은데 먼저 배율이 낮은 것에서부터 이후에 배율이 높은 것으로 가야 한다. 회전판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렌즈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접안 렌즈는 어때요? 이을 접자를 써서요. 눈에 이렇게 붙어있는, 눈에 접해있는 그러한 렌즈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보는 렌즈의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접안 렌즈까지 기억하고 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조동나사인데요. 조동나사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거칠게 움직이는 그러한 나사를 의미하고요. 식물, 우리가 관찰해야 할 대상을 조금 찾는 수준으로 조동나사를 활용하는데 그 이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미동나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재, 물, 대라고 해서요. 실을 제자를 싣고 물건 물 대대하는 것은 약간 평평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물건을 싣는 대라고 하는 의미로 재물

대가 있다. 가끔 우리 문제에서 이 광학 현미경 모습 나오면서 각 부분의 명칭을 쓰시오. 혹은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챙겨두고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조명 어때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하는데 빛을 키울 때 우리가 조명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겠습니다. 이제 2번 넘어갈까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물을 이루는 아주 작은 것. 그러나 생물의 유전 정보도 가지고 있고 생물을 이렇게 생장시킬 수 있도록 조정도 하는 이것. 이것은 바로 세포입니다. 우리가 관찰했었던 것은 양파 표피 세포로 식물 세포였는데요. 식물 세포에는 무엇이 갖추어져 있는가? 핵, 세포막, 그리고 세포벽이 있었습니다. 이 핵은요, 앞으로도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생명활동을 조절하는데 여기에서 세포막은 어떤 물질이 나갔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보호하고 식물의 몸체가 그 모양이 될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물 세포는요, 이 중에서 하나가 없어요. 무엇이 없느냐? 핵도 있고 세포막도 있지만 세포벽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식물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꼿꼿이 잘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동물은 막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세포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챙겨갈게요. 3번 가보겠습니다.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안에 둥근 모양의 무엇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파 표피 세포가 생겼다면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포벽이고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광학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볼수 없지만 이 안에 아주 얇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포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분명한 것중 하나가 바로 핵인데요. 이렇게 둥근 점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 둥근 모양의 무엇이 있다? 핵이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제 4번 갈게요. 무엇은 굵고 곧은 뿌리에 가는 뿌리가 여러 개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굵고 곧은 뿌리에 가는 뿌리가 여러 개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기준으로 굵고 곧은 뿌리인 것을 외우려고 할 때, 벚나무 명당이라는 그런 표현 썼었고, 민들레도 나왔었고, 따봉이라고 하면서 토마토, 봉숭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정리했었었던 내용 중에서 하나 찾아보자면, 민들레인가요? 강아지풀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민들레이고요. 강아지풀은요, 수염 모양처럼 굵기가 비슷한 가느다란 뿌리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의 뿌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5번 가볼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뿌리에 무슨 기능이 있는데, 아하, 어떤 기능인지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인가 봐요. 식물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한다. 식물이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 땅에 굳건히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은요, 뿌리의 지지 기능입니다. 이제 6번 가볼까요? 식물의 뿌리와 줄기 중 고구마가 대부분의 양분을 저장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뿌리에서도 저장 기능이 있고요. 줄기에서도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 이게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아, 이게 줄기 부분이야. 아, 이게 뿌리 부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먹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구분 지어서 외워보자 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뿌리에서 저장하는 것은 고무당이었고요. 줄기에서 저장하는 것은 감마토연이라는 앞글자였습니다.

저장하는 것은 감자마늘 토란 연꽃이라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대부분의 양분을 저장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일일이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 맞힐 수 있다면 아주 좋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7번 가볼까요? 뿌리가 있는 식물과 뿌리가 없는 식물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뿌리가 있다, 있을 유자 쓴다고 했고요.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한 조건은 무엇인가? 다르게 한 조건은 바로 뿌리의 유무입니다. 뿌리가 있는 것과 뿌리가 없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통해서 뿌리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 설계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을 더 많이 흡수하는 식물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물을 더 많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눈금 실린더에서 보면요. 뿌리가 없는 그러한 눈금 실린더에서도요. 물이 아주 조금은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뿌리가 있는 그러한 식물체의 눈금 실린더에서는요. 물이 훨씬 더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분명했던 이유는 뿌리에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서 뿌리가 있는 식물과 뿌리가 없는 식물 중 물을 더 많이 흡수하는 식물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여기에서 뿌리가 있는 식물. 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8번 가볼게요. 뿌리 표면에는 솜털처럼 여러분 여기에 거의 힌트 다 나왔어요. 작고 가는 무엇이 나 있어서 물을 더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거 정답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뿌리털이고요. 뿌리에 달려있는 이 뿌리털은요, 땅과 만나는 면적이 더 넓어지도록 해서, 왜냐, 여기 털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 털 주변으로 물이 흡수될 텐데, 뿌리털이 여러 개나 있으면 나 있을수록 여기 면적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땅과 만나는 면적을 넓혀서 더 많은 물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뿌리털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가볼까요? 나팔꽃, 봉숭아, 맺꽃 중, 줄기의 생김새가 다른 하나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었어요. 여러분, 나팔꽃, 봉숭아, 맺꽃, 우리가 머릿속에서 사진으로 탁탁탁 떠오르면 제일 좋고요. 나팔꽃은 감는 줄기. 봉숭아는 어때요? 곧은 줄기입니다. 맺꽃은요, 또다시 감는 줄기입니다. 우리 감는 줄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식물들이 많아서 특별하게 외웠었단 말이에요. 감는 줄기. 등등박, 드등등등, 치, 등등박, 드등등등, 매, 등등박, 드등등등, 뿌! 했는데 여러분 여기 뿌! 적으면 되나요? 아니죠. 나팔이죠. 나팔. 그래서 등나무, 박쥐가리, 칡, 맺꽃, 나팔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감는 줄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줄기의 생김새가 다른 하나 무엇인가? 바로 봉숭아라고 적으면 되겠죠? 10번입니다. 줄기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러분,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었어요. 그리고 줄기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끝까지 가서 잎으로 가서 이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광합성으로 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는 물들은 어떻게 해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흩어냅니다. 그렇죠? 11번 가볼게요. 박쥐가리 등등박 할때 등등박에 해당하는 이 감는 줄기고요.
해바라기는 어때요, 여러분? 해바라기는 이렇게 곧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곧은 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있겠네요.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감자는 주로 어디에 양분을 저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구마는요,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이고요. 감자는요, 어디에?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대표적인 식물들이라서 우리 친구들 꼭 챙겨서 외워주고 있어야 돼요. 이 뿌리는 고무당, 줄기는 감마토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감자는 주로 줄기에 양분을 저장합니다. 라고 해야 쪽지 시험이 끝이 나겠는데요. 우리 여기에 있는 중단원 확인평가 1번부터 또 풀어볼게요. 1번에서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광학 현미경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서 설명하는 광학현미경의 부분을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 라는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재물대를 위로 올리거나 내려서 관찰 대상을 찾을 때 사용한다. 여러분, 약간은 거칠게 움직이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조동나사입니다. 문제를 먼저 맞춰보자면 리을이라고 찾는 것이 맞겠고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미음은 접, 안, 렌, 즈. 기역은요, 대, 물, 렌, 즈. 여기 있는 니은은 어때요? 우리가 관찰할 만한 대상을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대. 마지막으로 디귿은요, 바로 불을 켰을 때 불이 들어오는 조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은 전원 버튼이에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이 한 번도 다뤄주시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원 버튼인데요. 모든 광학현미경이 반드시 이렇게 생겼다? 아닙니다. 광학현미경 중에서는요, 이 접안 렌즈 대신에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모니터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까요?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눈을 대고 보는 렌즈를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눈을 대고 본다. 눈을 대기 딱 좋으니 미음. 미음이 바로 접안 렌즈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접안 렌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3번 넘어갈게요. 양파 표피세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인데요. 여러분, 양파 표피세포 여기 보니까 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 세포벽도 있고요. 이 세포벽 안쪽에는 아주 얇은 세포막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세포 안에 핵이 한 개씩 있다라는 거 어때요? 이 그림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양파를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고요. 맨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없다. 어때요? 맞아요. 광학 현미경과 같은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 우리 아주 작은 세포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개의 세포가 서로 붙어 있다. 이 그림을 보고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5번은 정답일 것인가? 5번 한번 볼게요. 핵과 세포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거 세포벽이고요. 이 세포벽은요, 이 식물의 모습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은요, 어때요? 세포막은 물질이 드나드는 것을 관리하는 거, 그렇게 드나들게요? 아니에요, 지금은 약간 막을게요?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핵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생명활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벽이 도대체 왜 동물세포에는 없는 것인가? 이 식물세포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식물세포에는 우리 뼈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 동물세포는 뼈도 있고 그 뼈에 붙어있는 근육도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식물세포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벽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동물세포에 세포벽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에서 5번, 다음은 다른 형태의 뿌리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굵고 곧은 뿌리가 있고 그 옆으로 또 더 많은 뿌리들이 가지 쳐져 있듯이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 여기 나에 보면요, 비슷한 굵기의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는 그러한 뿌리 모습입니다. 곧은 모습,

여기에는 수염과 같은 모습, 뿌리의 생김새가 가와 비슷한 식물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뿌리의 생김새, 벼는요, 수염 뿌리이고요. 봉숭아는요, 곧은 모습의 뿌리입니다. 민들레도요, 곧은 모습의 뿌리이고요. 옥수수, 그리고 강아지풀도 수염 형태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염 형태의 뿌리, 강아지야, 양파 먹지 마, 벼 옥수수 만지지 마, 잔디밭에서 백합하고 놀아, 백합 냄새 맡으면서 놀아, 라고 하면서 우리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외워봤어요. 그렇게 외운 거 써먹어 보자고요. 이제 5번 갈까요? 가와 나 중에서 파와 뿌리의 생김새가 비슷한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고, 뿌리의 생김새의 특징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야, 양파 먹지 뭐 하는 것은 수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무엇을 골라줘야 하느냐? 나를 골라줘야 합니다. 이것의 특징 어때요? 굵기가 굵은 거 하나, 우리가 원뿌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 이거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굵기가 아주 비슷한 뿌리들이 수염 형태로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굵기가 비슷한 가는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다 라고 정리할게요. 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뿌리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뿌리의 기능 먼저 한번 떠올려 볼게요. 1번 지지 기능이 있다. 2번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 3번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뿌리는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하며, 아하! 정답 찾았어요. 정답은 지지이죠. 이는 흙이 빗물에 쓸려나가는 것을 막아 산사태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의 지지 기능 3번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6번 정답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 줄기의 생김새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는 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늘인데요. 이 마늘의 이것이 바로 줄기이지요. 이 줄기는 통통 5호, 이것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나요? 바로 양분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양분을 저장하는 줄기의 형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 네 가지로 분류하였어요. 줄기의 모습, 줄기의 생김새, 줄기의 생김새. 어떻게 이야기했었냐? 곧감 기다령 이라고 했죠? 곧감 기다옹. 고든 줄기, 감는 줄기, 기는 줄기, 덩이 줄기인데요. 고든 줄기는 위로 뻗은 거, 감는 줄기는 이렇게 정말로 감는 거, 기는 줄기는 땅 위를 기는 거, 덩이 줄기가 바로 양분을 저장하는 줄기였어요. 여기에서 이 이름을 고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덩이 줄기, 리을이 정답이고요. 줄기의 생김새는 덩이 줄기이다. 이 마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둘게요. 8번에서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식물의 줄기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분류를 해놓지 않거나, 아, 이게 뭐더라? 아, 이건 이거? 아니, 이건 이건가? 라고 하면서 헷갈리면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 엄청 두근거리거든요. 아, 제발 사진을 보고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연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반복해보면서, 아, 이거는 무슨 줄기고, 이건 무슨 줄기고, 이건 무슨 줄기야 라고 자신 있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기 감자가 있는데요, 감자는요 덩이 줄기이고요, 이 덩이 줄기는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자, 마늘, 토란, 연꽃, 감마토연이라고 해서 우리 세트로 한번 외워봤어요. 딸기는 어때요? 여기 땅이 있어요. 오호, 그림을 보고 딸기가 기는 줄기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기는 줄기에도 다른 예시가 뭐가 있는가? 수박도 있고요. 토끼풀도 있고요. 호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구마도 여기에서는 선생님, 고구마 뭔가 양분 저장하는 그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 지금 줄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구마가 양분을 저장하는 건 뿌리예요. 이 고구마의 줄기는 기는 줄기예요. 그래서 아, 줄기?
뿌리 고든 거 뭐였지라고 헷갈리지 말고 고구마는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지만 줄기는 기는 줄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분류를 해둘게요. 박쥐가리 어때요? 등등방 드득등득 칙 했었던 거. 그래서 등나무, 박쥐가리, 칙, 그리고 매꽃, 나팔꽃과 같은 것들은 감는 줄기였습니다. 여기 해바라기 어떤가요? 해바라기는 요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 위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 있죠. 줄기에 힘이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줄기들이 이 고든 줄기에 해당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많은 종류의 땡땡, 나무들, 그리고 봉숭아, 명아주와 같은 것들도 고든 줄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위에서 주로 줄기의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을 골라서 이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 그림만 봐도 우와, 감자 토실토실, 토실토실 양분 저장이라고 하면서 여기 감자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쯤 다시 정리해 둔 거예요. 이제 9번 가볼까요? 다음 보기에서 해바라기와 줄기의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요. 아, 감자는 넘어갔는데 해바라기 이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해바라기 지금 고든 줄기란 말이죠. 그래서 토란 어때요? 토란은요, 영양분을 저장하는 덩이 줄기예요. 벚나무는요, 벚나무의 형태 점점 위로 자라고 두껍게 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든 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팔꽃 감는 줄기이고요. 고구마는 기는 줄기, 명아주는 고든 줄기, 등나무는 등등박 두둥둥둥치 감는 줄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해바라기 고든 줄기와 일치하는 거 여기 니은 그리고 미음입니다. 이제 10번 문제 넘어갑니다. 줄기의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매꽃은 감는 줄기, 소나무는 고든 줄기고요. 토란은 덩이 줄기로 이렇게 양분을 저장하는 거, 나팔꽃은 감는 줄기입니다. 감자, 덩이 줄기로 저장하고요. 고구마, 선생님, 고구마도 양분 저장하는 것 같은데. 고구마 어디에다 저장해요? 고구마는 뿌리에다 저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뿌리에다가 저장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줄기의 생김새란 말이죠. 고구마는 기는 줄기입니다. 잔디 어때요? 잔디 기는 줄기고요. 박쥐가리 이렇게 감는 줄기입니다. 봉숭아 고든 줄기이고요. 은행나무 고든 줄기입니다. 그래서 줄기에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여기에 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 우와, 5번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또 복습하였습니다. 11번에서 1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몇 시간 동안 붉은 색소물에 넣어두었던 백합 줄기를 가로와 세로로 잘라서 단면을 관찰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백합 줄기의 이 부분을 가로로 잘랐더니 오호, 여기 붉은 색소물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또 세로로 잘랐더니 오호,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했나 봐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했었던 실험, 이것은 무엇이었나? 바로 아하, 흡수된 물이. 어디에서부터 흡수된 물이?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여기는 이렇게 관로를 쳐도 되지만 줄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이동한다.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잎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 실험에서 백합 줄기의 가로 단면과 세로 단면에서 붉은색으로 물든 부분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물 혹은 붉은 색소물이 어떻게 한 통로?
이동한.

경로라고 정리 가능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위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을 줄기가 하는 일과 관련지어서 쓰시오. 줄기는요, 물을 이동시킵니다. 그리하여서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죠? 이제 오늘의 문제 갑니다. 붉은 색소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백합 줄기를 넣고요. 몇 시간 뒤에 백합 줄기를 잘라서 세로 단면을 관찰하면 붉은 선이 여러 개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줄기는 뿌리에서 흡수물이 이동하는 땡땡 역할을 한다. 정답을 아는 우리 친구들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문제 풀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요, 이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독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죠? 네, 선생님이 5문을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하고 있다는 거, 독해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책도 더 많이 읽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오늘은요, 어떤 글의 주제를 준비를 했을까요? 짜잔! 체육과 관련된 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체육 좋아하나요? 네,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노는 느낌으로 수업을 받잖아요. 네, 이 체육과 관련된 주제, 첫 번째는요,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해요 라는 글이고요. 두 번째는요, 상처를 치료해요 라는 글입니다. 어떤 독해 여행을 할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짜잔! 교재 다 준비했죠? 교재 38쪽을 펴보세요. 글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제목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해요. 네,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안전하게 하고 있나요? 별 사고 없이,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글을 읽고 나면 우리 친구들 더 안전하게 학교 생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주로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다칠 수 있는데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자, 여기 부분에서는요,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교실이나 복도에서는 뛰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해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친구들과 부딪히기 쉬워요. 게다가 교실이나 복도의 바닥은 단단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자, 교실이나 복도에서 하면 안 되는 거 나왔습니다. 뭐요? 교실이랑 그 다음에 복도에서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뛰지 말자. 왜요? 뛰다가 친구랑 부딪히면 위험하다. 그리고 바닥이 단단해서 미끄러질 때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자, 계속 볼게요. 교실과 복도를 오갈 때에는 오가다가 뭘까요? 오갈 때에는 일정한 곳을 오고 가며 다닌다. 그러니까 오고 간다라는 걸 오갈 때에는 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교실과 복도를 오고 갈 때에는 문을 이용하지요. 문 이용하지요. 문을 여닫을 때에는, 자, 여닫을 때에는 이거 뭐예요? 여닫을 때는 문 등을 열고 닫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닫을

열고 닫고 이걸 줄여서 여닫을 때는 뒷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자, 우리가 교실에서 복도에서 뛰지 말자. 이 다음에는 문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닫고 할 때에 이 뒷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뒷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갑자기 문을 확 닫아버리면 뒷사람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손이 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문을 세게 닫지 말아야 해요. 문을 쾅 닫았다가 이 문이 고장날 수도 있고요. 거기 손이 또 끼거나 하면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자칫 손이나 발이 문에 끼일 수 있는데, 문을 세게 닫으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을 세게 닫거나 뒤에 사람이 오는지 잘 살펴보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운동장에서는. 자, 이번에는 운동장에서 지켜야 할 것이 나와 있네요. 위험한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해요. 야구공이나 농구공처럼 운동 경기에 사용하는 공은 매우 단단해요. 우리 친구들 야구공, 농구공 본적 있나요? 다른 공보다도 더 훨씬 단단해요. 그렇죠? 이 야구공, 농구공 이렇게 딱 잘못해서 맞으면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을 친구들에게 함부로 던지면 다치기 쉬워요. 또한 운동장에 있는 여러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도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해요. 장난을 치다가 놀이기구에 부딪힐 수도 있고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놀이기구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공, 그리고 놀이기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자, 운동장에서는요, 공과 관련된 거, 그리고 놀이기구와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읽으면서 이렇게 옆에다가 메모하면서 다시 한번 꼭꼭 씹어 먹어보는 거, 독해력에 도움 된다고 했다고 했거든요. 그쵸? 공 중에서도 야구공, 농구공 아주 단단하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함부로 던지면 다치기 쉽다. 또 놀이기구 이용할 때 장난치면 안 된다. 왜냐면 부딪힐 수도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친구들, 이 놀이기구나 이렇게 공 같은 것들 사용하다가 다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서 이 친구가 다친 거본적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다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맞아, 그랬었지 하고 내가 읽었던 혹은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것도 글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도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요청한다. 요청이 뭐예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부탁을 하는 걸 말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한다. 도와주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보건실을 찾아가면 보건 선생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치료는요, 병이나 상처 등을 낫게 하는 것을 우리가 치료라고 합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장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렇게 조심해도 다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문등을 열고 닫고 하다. 열고 닫다? 그렇죠. 여닫다. 일정한 곳을 오고 가며 다니다. 오다 가다, 오가다. 오가다, 여닫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가다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 친구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학교를 오갈 때에는 항상 자동차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 친구들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닫다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을 여닫을 때에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 항상 확인하고 닫아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으세요. 치료와 요청이 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친구에게 도움을 뭐뭐 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친 곳을 뭐뭐 해주셨다. 자, 도움을 부탁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 도움을 요청하다입니다. 도움을 요청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친 곳을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어휘 문제 풀었으니까요. 이제 독해 문제 가보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그랬습니다. 이 글은요, 학교에 무엇이나 복도, 어디에서 다치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어요. 행동에 대해서 무슨 행동? 조심해야 하는 행동. 어디서? 어디서? 지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쭈쭈.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주로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다칠 수 있는데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하고 글의 처음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다치지 않고 조심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교실, 운동장 적어주면 되겠네요. 운동장. 자, 다 적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교실에는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다. 2번, 교실 문에 손이나 발이 끼이면 크게 다칠 수 있다. 3번, 농구공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4번, 높이 오르내리는 놀이기구에서 장난치면 떨어질 수 있다. 5번, 다쳤을 경우 보건실에서 보건선생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선생님, 저 알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예, 지문에서 한번 보면은요, 야구공이나 농구공처럼 운동경기에 사용하는 공은 매우 단단해요. 그래서 함부로 던지면 다칠 수 있어요 하는 내용 지문에서 찾아보았나요? 한번 밑줄 쳐 보세요. 그래요. 여기에서 농구공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오며 문을 닫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1번하고 2번을 봤어요. 1번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닫으면서 뒤에 혹시 사람 없나? 하고 너무 쓸지 않게 이렇게 잘 닫고 있어요. 자, 2번 친구 볼게요. 2번 친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도 않고 팡! 닫고 있어요. 만약에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갑자기 쾅 닫혀버리니까 텅 부딪혔을 수도 있고요. 손이 여기 껴가지고 아! 하고 다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문을 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에는 뒷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갑자기 문을 닫으면 뒷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을 세게 닫지 말아야 해요. 자칫 손이나 발이 문에 끼일 수 있는데 문을 세게 닫으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네, 이렇게 지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면은 또 독해력의 실력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맞게 닫은 모습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책상이나 의자에 부딪히면 다칠 수 있어서. 그래서 뛰면 안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교실과 복도에서는 운동장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서. 그래서 교실과 복도에서 뛰지 않아야 돼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교실이나 복도예요? 아니죠. 왜 운동장에서도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자, 3번. 뛰다가 잘못하여 친구들과 부딪히며 서로 다칠 수 있어서.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하는 까닭 여기 있죠. 친구들과 부딪히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독해 문제 풀 때요. 또 주의해야 할 점.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뛰지 말아야 하는 까닭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했는데 뭐 하나만 찾는다거나 잘못된 거를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차분하게 읽고 답을 끝까지 잘 찾아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읽은 글 구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학교 생활하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여닫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문을 여닫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운동장에서 위험한 무엇을 치지 않아야 돼요? 위험한 장난을 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쳤을 때,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다쳤다. 그러면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다 기억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어서 두 번째 글로 가서요. 독해 빨리 해보도록 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알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 독해 여행 떠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교재 40쪽입니다. 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상처를 치료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다치다가 우리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알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놀다가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엄마, 언제 다쳤지? 갑자기 피가 흐르네? 하는 적 있었나요? 놀때 정신없어가지고 다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겁니다. 이때 주변에 선생님이나 어른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저 여기 피 났어요. 도와주세요. 엄마, 나 여기 피 났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할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아요. 자, 선생님이랑 글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거의 다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 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거를 설명해 줄 것이다, 어떤 게 나올 것이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상처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하고 나와 있죠. 친구들이나 어떤 물건에 세게 부딪히면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혀 피가 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 상처가 난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자, 깨끗한 물로 씻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물기를 잘 말려요. 그 다음에 말려요. 물로 씻고 말려요. 상처가 난 부위가 깨끗하지 않거나 물기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상처 부위에 물기가 잘 마르면 연고를 발라요. 그 다음에 반창고를 붙여요. 자, 지금 상처가 났으면은 어떻게 하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피가 났어요. 상처가 나서 피가 났어요. 가장 먼저 뭘 한다? 저 깨끗한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저 말린다. 왜요? 저 물기가 있거나 혹은 이제 상처가 난 부분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상처가 잘안 났기 때문이다.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연고 바른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반창고 바른다. 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런데 코를 다쳐서 코피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코피 나는 경우. 우리 친구들 코피 난적 있나요? 코피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피가 날 때는 고개를 약간 숙여요. 고개를 약간 숙여요. 코피 난다고 혹시 이렇게 하는 친구들 아니에요? 고개를 약간 숙여요. 그리고 콧방울 조금 위쪽을 5에서 10분 정도 손가락으로 눌러주어요. 콧방울이 어디예요? 코끝에 양쪽에 방울처럼 둥글게 내민 부분. 우리가 코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콧방울입니다. 여기 부분이 콧방울이에요. 콧방울의 조금 위쪽을 5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던 피가 멈추게 되는데, 이렇게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혈이라고 한다. 지가 그친다, 멈춘다라는 뜻이고요. 혈이요, 피라는 뜻이에요. 피가 멈춘다, 지혈이에요. 코피가 나면 고개를 숙이고 이 콧방울 위쪽을 5에서 10분 쭉 눌러주면 지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혈이 되면 콧구멍을 막고 콧등과 양눈 사이에 얼음을 데워주면 좋아요. 자, 이제 피가 좀 멈췄다 싶으면은 콧구멍을 그때 이제 휴지로 좀 이렇게 막아줘요. 그리고 이 콧등과 양눈 사이에 얼음을 데워서 이렇게 있으면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 코피 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알겠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코피가 날때 고개를 치켜 올린다. OX. 하나, 둘, 셋. X. 고개 숙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코피가 났을 때 콧방울을 5에서 10분간 눌러주면 코피가 더 쏟아진다. 하나, 둘, 셋. X. 지혈낸다고 했죠.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혈이 되면은 콧구멍을 막을 필요가 없다. 하나, 둘, 셋. 자, 콧구멍 막아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콧등과 눈 사이에 따뜻한 팩을 놔둔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선생님이 말할 뻔했어요. 따뜻한 팩이 아니라 얼음을 데워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뜨거운 물건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게 돼요. 뜨거운 물건 피부에 닿으면 화상 입죠? 이럴 때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5에서 10분 동안 화상 입은 부위를 식혀야 해요. 자, 우리 수돗물로요. 쭉 식혀줘야 돼요. 자, 식혀야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더운 기운을 없앤다. 좀 차갑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식혀주어도 좋아요. 수돗물로 식히거나 아니면 찬물을 적신 수건으로 식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어야 화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화상을 입은 부위에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 가요. 혹시 우리 친구들 화상 입어본 적 있나요? 뜨거운 물체가 피부에 닿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기 안에 뭔가 볼록 튀어나와서 그 안에 물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물집이에요. 근데 그 물집을요,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집이 터진 곳으로 나쁜 균이 들어가서 상처가 덧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덧난다. 덧나는 거는 병이나 상처 등을 잘못 다루어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덧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라? 좀 식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물집이 생기면은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 가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휘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뜨거운 물을 차갑게 식혔다, 식혔다. 동생에게 얼음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시켰다. 자, 우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문장 있었습니다. 지문에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럴 때는 병원 가기 전에 익숙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5에서 10분 동안 화상 입은 부위를 식혀야 해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차갑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히다죠. 시켰다. 동생에게 얼음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이거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때는 이 시켰다입니다. 둘다 시키다라고 읽지만 쓰는 건 달라요. 뜻도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키다 할 때는 식히다일까요? 시키다일까요? 그렇죠. 시키다입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미역국을 식혀서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식히다죠. 그래서 뜨거운 거를 차갑게 하다는요. 식히다. 심부름을 하게 하는 거는 식히다.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의 이름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커피가 나면은 여기를 5에서 10분간 눌러주라고 했어요. 지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콧방울 조금 위쪽을 5에서 10분 정도 손가락으로 눌러주어요. 콧방울이 되겠습니다. 콧방울, 콧, 방, 울. 콧방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 글인가요? 그랬습니다. 자, 상처가 생기는 까닭,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상처를 입지 않은 방법,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 상처를 입은 친구들을 위로하는 과정, 뭐였어요? 상처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해야 할 일의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말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물기를 말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연고 바르고, 그 다음에 반창고 붙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 지문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럴 때는 우선 상처가 난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물기를 잘 말려요. 상처가 난 부위가 깨끗하지 않거나 물기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상처 부위에 물기가 잘 마르면 연고를 바른 후 반창고를 붙여요 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문에서 또 확인하고 문제 풀어보고 하면 독해력이 쑥쑥쑥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 3번입니다.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 손이 아플 때, 자, 화상 입은 거예요. 해야 할 일로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상처에 물이 닿지 않게 한다. 물집이 생기면 터트린 후에 병원에 간다. 찬물을 적신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식혀준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알맞은 거 찾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냐면, 이 수돗물. 5에서 10분 동안 화상을 입은 부위를 식혀주라고 했고요. 또이 수건을 찬물에 적셔가지고 식혀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이 심해지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막고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만약에 물집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터진 곳으로 나쁜 균이 들어가서 상처가 덧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에 닿지 않게 한다. 이거는 틀렸죠. 수돗물로 지금 식혀줘야 되는데 물에 닿지 않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말라고 했고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식혀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코피가 날때 콧방울 조금 위쪽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까닭은 무엇이겠는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두 글자로 써 넣으세요. 콧방울 조금 위쪽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이다. 자,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피가 멈추게 되는 거를 말을 했죠. 콧방울 이렇게 눌러주면 위쪽을 피가 멈춰요. 그 피가 멈추는 거를 뭐라고 한다? 지혈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지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지혈을 하기 위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또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나와 있었죠? 무허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치료하는 방법. 뭐요? 그렇죠. 피부.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깨끗하게 한번 씻어내고 말린 다음에 연고도 바르고 반창고도 붙였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 저 뭐였어요? 네. 우리 친구들 코피 났을 때, 그쵸? 코피 났을 때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하지 말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 그래요. 화상. 뜨거운 거 피부에 닿았을 때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었을 때. 그래서 우리 친구들 피부가 찢어졌을 때, 코피 났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과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안전하게 학교 생활하기에 관련된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교실이나 복도에서는요, 뛰지 않아야 돼요. 문을 여닫을 때요, 조심해야 돼요. 뒤에 사람이 오는지 보면서 너무 세게 닫지 않아야 돼요. 운동장에서 위험한 장난 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쳤을 때는요,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글은 뭐였어요?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상처가 났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변 어른들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떠오르시죠? 가장 먼저 되는 게 뭐예요?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었어요. 코피가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 코피가 나면 지혈을 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쪽에 콧방울 쪽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차가운 물로 식혀줘야 주는 게 가장 먼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요. 혹시라도 다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 독해력도 올리고 배경 지식도 늘리는 이 차주환성 독해력 2단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0: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쑥쑥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이 주제의 글들을 가지고 올 건데요. 다음 시간에 어떤 글이 나올지 기대가 되죠? 네,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제주도 남단 서귀포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바람을 가르며 달립니다.
1: 옥도마, 옥도마, 옥도마에 말 물어야지.
0: 푸른 바닷물에서 건져올린 분홍빛 귀한 자태.
1: 옥도마! 예, 제주도 옥도마입니다. 옥도마 저 많이 잡아야 됩니다. 옥도마 딴 거 저 넣으니까요.
0: 제주도 대표 생선 옥돔은 귀족 생선이란 별칭에 걸맞게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1: 앞에 깃대가 있는 깃대야. 깃대가 안 보이노. 깃대가 만땅하면 깃대가 안 보이노.
0: 때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지만 바다에선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인생도 바다도 헤쳐나가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1: 고기는 뭐 또 뭐 오늘 못 잡고 뭐 내일이라도 잡을 수가 있고 고기 잡는 데가 언제나 뭐 고기 잡죠. 고기 못 잡겠습니까?
0: 품격이 다른 생선, 옥돔의 고향 제주로 갑니다. 서귀포 70리, 바람도 잠든 이른 새벽. 남들보다 서둘러 출항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 어둠이 뒤로 해가지고 줄로 사 줘가지고 들어보여.
2: 야,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데요.
1: 저쪽에
2: 무슨 바깥쪽에
0: 출항을 앞둔 선장에게 날씨만큼 중요한 건 없죠.
1: 날씨가 좀 안 좋아도 작업할 만하면 다.

0: 하고 그걸 합니다. 또 쓰는데 일단 벌도 만들어줘야 되고, 시체는 고기 잡는 목적이기 때문에.
1: 옥돔잡이 어선의 목적지는 서귀포항에서 3, 4시간 거리에 위치한 마라도 동쪽 해상 50km 지점입니다. 옥돔 조업은 한 번 출항하면 짧게는 이틀, 길게는 사나흘씩 바다에 머물며 진행되는데요. 선원들은 잠을 자는 동안 배는 홀로 새벽을 달립니다. 이른 시간에 출항해야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0: 배들이 이제 선단끼리 작업하는 꼬임대가 있어가지고 늦가 나가고 이런 배들이 많다 보니까 작업할 작업소가 없습니다. 좀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좀 고기 무는, 잘 무는 곳에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냥 작업한 거라고.
1: 통영이 고향인 김대륙 선장이 제주에 터를 잡은 지 벌써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경상도 사투리는 그대로지만 서귀포 앞바다만큼은 꽤 뚫고 있습니다. 3시간을 넘게 달려 옥돔을 잡을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새벽바다의 정적을 깨고 선원들이 조업을 준비합니다. 본격적으로 낚싯줄을 던지는 투숨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한 번 조업에 던지는 낚싯줄의 길이는 무려 16km나 됩니다.
0: 상류 몇 분까지 내려갔다 돌아오려고 하노? 아, 어제는 24개 넣는가 봐야.
2: 아니요, 저 55분까지 괜찮은데, 나, 거래지가 필요하고요.
0: 아는 일자로 깔아보지. 예, 연락 해야지. 연락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어장을 갖다 같이 놓기 때문에 배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가지고 어장을 놔야 되기 때문에. 어장 위에다 또 어장 놓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어장을 갖다가 이 망치니까.
1: 드넓은 바다에 구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주의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배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2시간 동안 낚싯줄을 던진 선원들. 이제 뿌린 것을 거둘 시간인데요.
3: 옥돔아, 옥돔아. 옥돔이 많이 물어야지.
1: 낚싯줄 끝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수면으로 올라와 화려하게 신고식을 치른 이 녀석이 바로 옥돔입니다.
3: 옥돔 한 번 올라왔습니다.
1: 아름다운 분홍 빛깔의 옥돔은 워낙 귀하다 보니 가격이 비싸 귀족 생선이란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이름에 도움이 붙은 생선은 가시지느러미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제주를 대표하는 동으로는 귀족 생선 옥돔과 서민 생선 자리돔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이마가 옥을 닮았다 해서 옥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가슴 지느러미 옆에 있는 가로 줄무늬가 특징입니다. 옥돔잡이는 11월부터 5, 6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여름철 산란 전인 지금 먹어야 맛의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제주도 연근해에서 잡다 보니 옥돔은 제주의 특산품이 되었는데요. 한 마리씩 잡아야 하는 데다 워낙 잡는 게 쉽지 않아

0: 더 귀한 생선이 되었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어획량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물로 잡는 다른 어종에 비한다면 어획량은 턱없이 적습니다.
1: 지금 뭐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0: 옥돔은 수분이 많은 생선이라 참는 대로 냉동고에 임시 저장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성적이 좋습니다.
1: 어디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열 마리 잡고 뭐 11마리 잡고 싶고 그게 사람 그 욕심 아닙니까?
0: 낚시줄을 던지고 거두는 작업은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대야입니다. 옥돔을 잡기 위해 특수제작한 어구로 대야 하나에 130여 개의 낚시바늘이, 바늘 끝에는 미끼가 끼어져 있는데요.
2: 올빼기하고 오징어.
0: 귀족 생선답게 옥돔은 입맛도 고급입니다. 잘게 썬 오징어와 꼴뚜기 미끼는 소금으로 염장시키는데요. 그래야 상하지 않고 미끼를 꿰을 때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한 번 조업을 할 때 대야 20개 분량의 낚싯줄을 던지는데요. 이런 조업 방식을 준학이라 합니다. 바다에 던지는 낚싯줄에는 하나의 긴 중심줄이 있고 일정 간격으로 가지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 가지줄 끝에는 낚시 바늘이, 낚시 바늘에는 미끼가 걸려 있죠. 낚싯줄을 걷어 올리며 미끼를 문 옥돔까지 잡아 올리는 어법입니다. 낚싯줄이 담긴 그릇 안에는 바둑돌이 들어있는데요.
2: 낚시 하나하나 순서대로 잘 나가야 되는데 이 낚싯줄이 휘지 않고 좀 아랫장이 좀 눌려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잘 나갈 수가 있어요.
0: 낚싯줄을 던지고 4, 50분 기다렸다가 줄을 걷어들이는데요. 낚시바늘 100개를 던지면 올라오는 옥돔은 두어 마리 정도. 어획량은 매번 다릅니다. 그런데 조타실에 있어야 할 선장이 웬일로 선원들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배 운행은 누가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선장은 손에 든 기계만 만지작거립니다.
3: 이 그 기계가 뭐에 쓰는 거예요?
1: 예. 배 그 좌우 저 운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배 전진 운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배 이제 엔진 회전 RPM 올렸다 내렸다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좌우 왼쪽 오른쪽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치 없어도 저 조정도 할 수 있고.
0: 선장도 선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냅니다. 옥돔이 줄지어 올라오는 덕에 금세 바구니 하나를 채웠습니다. 낚싯줄을 걷어 올리는 양승 작업은 무려 4시간가량 이어지는데요. 옥돔이 아닌 잡어가 올라올 때도 많습니다.

0: 이번엔 옥돔인가 했는데 모양을 보니 조금 다릅니다. 부산에서는 백조기, 전남에서는 흰조기, 법성포에선 보고치라고 불리는 생선으로 정확한 이름은 보구치인데요. 옥돔은 안 잡히고 보구치만 쌓여갑니다.
1: 원래 이렇게 시기가 백조기가 지금 많이 잡힌 시기입니다. 백조기 한 100kg 잡을 때는 옥돔 한 20kg, 30kg.
0: 옥돔이 아닌 보구치가 많이 잡히는 건 두 어종의 서식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옥돔은 수심 100m에서 300m 내외에 사는데 보구치 역시 수심 100m 내외의 모래나 뻘로 된 바닥에서 서식합니다. 게다가 좋아하는 미끼도 비슷해 옥돔을 잡는 바늘에 보구치가 더 많이 걸려 올라온 겁니다.
2: 예, 이것도 돈이 많이 나가지만 옥돔을 최고 많이 잡아야 됩니다.
3: 왜요?
2: 옥돔이 땅가 최고 좋으니까요.
3: 그럼 몇 배나 돼요?
2: 그거는 한 키로로 이야기하면 꽃배기에서 꽃배기 이야기 보면 됩니다.
0: 1kg에 옥돔은 3, 4만원, 보구치는 3, 4천원 할 정도로 10배의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바닷속에도 거스를 수 없는 계급이 존재하나 봅니다.
2: 나도 많이 잡고 싶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걸 의장이라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0: 마음대로 안 되는 날엔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2: 장면.
4: 예.
2: 옥돔 몇 킬로 잡았노?
4: 옥돔은 말했어. 내가 말했어.
2: 야, 오후에는 좀 물어 죽기가.
4: 아야, 잡아.
2: 남보다 뭐 좀 많이 잡고 잡으면 기분이 좋고, 항상 뭐 좀 남보다 떨어지고 이러면 좀, 뭐, 좀 그렇지, 배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 배가 고기 최고 많이 잡아야 그 다이어트 고기 풀어도 좋게 뭐 기분도 좋고 이러지. 마음도 공지말이 하고. 가만 떨어지고 이러면 뭐 좀 속상하긴 속상하지. 고기 못 잡고 이러면 저 배도 멋있게 안 보입니다.
0: 뱃사람이라면 누구나 만선을 꿈꿉니다. 그 꿈에 기대어 힘든 순간도 견디내죠. 자리를 이어받은 김대록 선장. 작업을 하다 말고 갑자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2: 앞에 깃대 어디 있는 깃대? 저기 있나? 해전마 좀 멀리래. 해전마 여기. 아, 금방 깃대 딱 깃대가 안 보이노. 어, 참. 야, 그치.
0: 바다에 떠 있어야 할 깃대가 어찌된 영혼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2: 아니, 숯불에 갔는 거 아이가? 그 깃대, 그만 따는 깃대가 안 보이노.
0: 넓은 바다를 샅샅이 훑어보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2: 몇 미터 안 들어가시면?
5: 들어갔으면
2: 몇 미터. 어? 없어?
5: 혹시 이거 부위를 잘못 걸은 거 아니야?
2: 아따, 이거 안 들어왔나? 늘어왔나?
5: 또 열어.
2: 빈 외곽 너로 보라 보니까 그 곳이 떼고 있는가?
5: 보라 했어?
0: 배 아래쪽을 살펴보는데
2: 해쪽은 또 개강기
0: 등 뒤에서 베트남 선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6: 사장님.
2: 어?
6: 네. 있어요.
2: 어서. 따다.
5: 뿌리라. 뿌리라. 뿌리라.
2: 어?
5: 구이라기요, 구이라기요?
2: 아이고, 참, 하는 거 보면. 떡공 닫아라. 구이를 안 세는 놈이 어딨노마?
5: 저걸 안 됐으니까, 이게 그냥 물소리 쫙 들어오지.
0: 깃대를 던질 때, 부표를 달아야 물에 뜨는데, 그걸 깜빡했다는군요. 어장을 내릴까 봐 속이 탔던 모양입니다.
7: 며칠 때는 이제 못 찾는 거예요?
2: 아니, 이 어장 또 땡겨가지고 이제 땡겨오면 또 깃대가 날리십니다.
0: 부표를 달지 않은 깃대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데요. 물에 뜨지 않아 분실한 듯 보여도 어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을 끌어올리면 가라앉았던 깃대도 따라 올라옵니다.
2: 잠은 이제 늦까지 하는 기지.
7: 늦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2: 아니, 일단 그 뭐 이 깃대 저 깃대 잡으면 한 40분 소비가 됩니다, 아닙니까?
0: 이 일 하다 보면 실수가 따르기도 하죠. 그럴 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2: 거기는 뭐 또 뭐 오늘 먼저 뭐 내일이라도 잡을 수가 있고 내일 먼저 모레 잡을 수가 있지만 첫째는 뭐 안정사고 사고 없이 뭐 이 다니는 게 최고 행복한 기지. 고기 잡는 데가 언제나 뭐 고기 잡지 고기 못 잡겠습니까?
0: 새벽부터 시작해 쉼 없이 달려온 옥돔잡이 조업. 오전과 오후에 한 차례씩 투승과 양승을 반복했는데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바다 위로 떨어지는 해는 조업을 마무리하라는 신호인데요. 해가 기울고 난 바다엔 금세 어둠이 깔립니다. 갑판을 청소하고 오늘 잡은 옥돔을 정리해야 하루 일과가 끝이 나는데요.
7: 왜 생물로 안 가져가고 얼음에 보관해서 가져갔는 거예요?
5: 그래야 싱싱할 거 아니오. 그거 성질로 판 놈이라 올라오면 죽어버려. 아빠 너잖아. 이건 저기 물에 올라온 건 죽은 거는 힘이 없어.
7: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5: 아, 이게 좋은 거죠.
0: 옥돔은 보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어종입니다. 이 어선처럼 며칠씩 조업을 하는 경우 잡은 옥돔을 얼음에 얼려두는데 이것을 빙장이라 합니다. 옥돔 위에 얼음 이불을 덮고 그 위에 진짜 이불을 덮어주는데요.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선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동안 선장은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2: 이거 밥 먹어야지. 매운탕 끓여가지고 밥 먹어야지.
7: 저녁 식사 거리에요?
2: 예예.
7: 되게 많네요.
2: 잘 먹어야지. 이런 많이 먹고 있어야 또 내 아침에 힘이 생겨서 일도 또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7: 잡은 고기로 주로 음식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2: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7: 팀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사실.
2: 다 힘들지, 뭐. 그래, 저는 이제 제 사업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7: 이대로? 감사합니다.
0: 선장이 끓인 매운탕 한 그릇에 선장의 아내가 만들어보낸 반찬들로 갑판 위에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8: 나는 이 시간만큼 전부 오는 시간이 없어요.
7: 왜요?
8: 아니, 이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또
5: 이거 먹으니까
8: 밥도 맛있게 먹고.
5: 아, 맛있긴 하잖아. 맛있다.
8: 오늘 옥돔이 그래도 어제보다 좀 작은 동안 올랐다. 어제보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때마다 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0: 아니라 밥그릇이
1: 다 그런 대로 해가지고 다 옥금을 다 빼마다 조금 다 대비게 해주는 거야.
2: 물가 너무 올라가지고 뭐든 비싸가지고
1: 아이고 옥금 한 마리 더 잡으면 되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나 또 고생했어 오늘 수고했어 어? 잘해 어? 앞으로 같이 열심히 하자 이?
3: 말도 좋고 잘 듣고
1: 착해 아트가 착해
4: 뭐.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며 힘들었던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오늘은 이곳에 닻을 내리고 하룻밤 묵어갈 예정입니다. 선실에선 손주 자랑이 한창입니다.
1: 내가 갓 태어났네.
3: 일주일 됐다니까. 어?
1: 진짜?
3: 야. 이게 지금 산후조리원이 있어.
1: 그래.
3: 새끼는 그렇게 이쁜 줄은 모르겠는데, 손주는 이쁘네.
1: 카터야, 이 와이퍼 사진.
4: 한국에 온 지 3년 됐다는 베트남 선원 레베나트 씨. 사진 속엔 그리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3: 와이프.
5: 네, 와이프.
3: 어때, 이쁘니?
5: 뷰티풀.
3: 어때, 이쁘니?
5: 베이비 나인.
3: 아이, 나이, 나이.
5: 아이. 몇 살?
3: 베이비
5: 3살.
3: 이 선원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어, 이거. 조그만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맨날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뭐, 정도 많이 들고. 원래 말 안 들을 때는 좀 믿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다 사람인지라 그렇게 이 아이도 돈 벌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의 나라까지 와갖고 고생하는데 뭐 다 마찬가지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외국 나가서 중동 다니고 할 때 그때 생각하면 똑같은 거지.
4: 아이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이에 정이 쌓여갑니다. 그 시각 선장은 이제야 조타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에 갔습니다.
6: 바다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썼다 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좀 서운해지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 좀 야옹한 건 애들이 막 또 뭐 크게 많이 써간 피하고 자기 커주니까 또 고맙소이다.
7: 비야 아빠 보이나? 과자 먹고 있어.
4: 야. 김대록 선장은 세 딸의 아버지인데요. 세 아이들의 고향은 제주입니다.
7: 내려오라고. 아, 김언니, 잘 자라.
8: 네, 엄마도 잘 자.
7: 조준한테 얘가죠? 가족들이 더 있습니까? 제가 뭐 몸이 아프거나 이런 적에 뭐 가족이 뭐 돌봐주고 이러지. 또 뭐 고민거리가 있어도 가족한테 뭐.
4: 온종일 갑판 위를 누볐던 선장도 조타실 한 구석에 몸을 누입니다. 드넓은 바다 위에서 지친 몸을 쉬어가는 선원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란 기대를 품고 잠이 듭니다. 바다 위에서 맞는 태양은 눈부십니다. 이른 새벽부터 선원들은 조업을 시작하는데요. 빠르게 낚싯줄을 던져 잠든 바다를 깨웁니다.

0: 오늘은 목돔이 얼마나 잡힐까. 희망을 품고 다시 낚싯줄을 당깁니다.
1: 한 번 잡혔어요?
2: 네.
0: 목돔이 잘 잡히는 날엔 하루에 500마리까지 잡기도 했다는데요. 바람과 조류, 수온까지 잘 맞아야 합니다. 한 번 조업을 할 때 끌어올려야 하는 낚싯줄의 길이는 약 16km. 바늘만도 26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낚싯줄을 끌어올리던 양승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3: 뭐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어장이 안 올라오네.
4: 뭐 바깥으로 제껴 그걸 안 올라오고.
0: 버려진 그물이 끼이는 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4: 좀 빨리 나가자. 안 되면 로라를 잘라가야지.
0: 줄을 잘라내도 괜찮은 건 깃대가 있어 어장을 분실할 위험 부담은 없기 때문입니다.
3: 어장이 잘리거나 이러면 이제 이 깃대로 잡아가지고 어장을 당깁니다. 이게 이 분포 이게 어장의 생명이랑 마찬가지지. 이 깃대가 없으면 그냥 어장 분실하는 거지. 많이 힘듭니다 그런 경우가. 이게 물조류가 새도 이제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어장 나눠오면 다른 배들이 이제 어장을 갖다가 우게 어장을 놓거나 또 저기망이 누가 또 꺾고 갚이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분실합니다. 고기 못 잡아서 손에 어장 그 저 이잡비 분실해가지고 손에.
0: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조업 과정엔 정해진 규칙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계획들도 조금씩 틀어지게 되죠. 지금쯤이면 귀항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바다 위입니다. 어장도 정리했어야 하는데 목돔이 올라오네요. 서둘러 조업을 마무리하지만 밤이 되서야 서귀포로 향합니다.
3: 어디만큼 열난가 그리고 어디보다 말 잡으려고 그랬더만은 잘 안 되네. 바다 일이 때로는 뭐 저 힘들 때도 있고 또 술을 쓸 때도 있고 술게 또 고기도 잡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잡히려고 영어 써고 해도 안 잡히고.
0: 입항을 앞두고 어청에 보관해 두었던 옥돔을 모두 꺼내는데요.
1: 지금 이 상자가 다 옥돔이에요?
5: 요거. 여섯 개. 이틀 동안 여섯 박스면은 괜찮은 건가요?
3: 에이,
5: 부족해요?
4: 부족하지. 근데 안 나는 거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5: 대략 이틀 동안 몇 박스 나와야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4: 별로 한 이틀에 한 140kg, 150kg만 잡으면 괜찮지.
5: 이건 한 몇 kg 정도 나오나?
4: 이거 한 100kg. 요새 가격을 150kg면 괜찮거든. 가격이 얼마가 나오는가 아까 쓴다고 말들 한다면 뭐 한 300만 원은 넘는다 봐요. 요금값만.
0: 배가 출항한 지 45시간 만에 다시 서귀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간 잡은 옥돔을 하역하는데요. 항구엔 선장의 아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6: 앞에 이거 저기?
7: 네.
6: 이거는 옥돔? 아니.

0: 육지에 올라온 옥돔은 아내가 관리합니다.
1: 가방하고 가방 그 차에 있을 거 아니야.
0: 새벽에 있을 경매를 위해 오늘 밤엔 옥돔을 이곳에 임시 보관합니다.

0: 날이 밝았습니다. 서귀포 입헌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많은 어선들이 입항했는데요. 그들이 잡은 제주 바다의 다양한 어종들이 경매에 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 어종은 옥돔인데요. 제주산 옥돔의 약 40%가 이곳 서귀포항에서 거래됩니다.
1: 이게 다 옥돔.
2: 옥돔이네.
1: 또 여기 하나, 요 두 개.
0: 옥돔은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3: 몇 센치에서 몇 센치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선별 작업이에요.
0: 옥돔은 크기별로 세세하게 구분을 짓는데요.
1: 여기 1분부터 9분까지 안 그러면 선별이 안 되면 제 값을 못 받아요. 1번 왕꽝이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0: 옥돔은 무게에 따라 700g 이상인 1번 옥돔부터 튀김용으로서는 9번 알치까지 구분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구이용으로 쓰이는 중간 크기의 3, 4번 옥돔입니다.
4: 박영호.
0: 옥돔 시세는 그날의 물량이나 옥돔 상태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데요.
4: 큰 걸로 빼, 큰 걸로 가.
1: 아무래도 가격이죠. 가격을 잘 받아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좀 속상하니까.
0: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하루 이틀 사이에도 가격 변동이 매우 큽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 속에 옥돔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1: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힘든 것만큼 그래도 가격을 많이 받으면 더 좋게 보이기도 좋고 힘도 나고.
0: 제주에선 이 시기에 옥돔을 사서 추석 명절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옥돔을 말려 파는 소매상들도 바빠집니다.

0: 서귀포의 한 전통시장.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둘러본 곳일 텐데요. 이곳에서 30년째 옥돔을 손질해 팔고 있는 상인 윤복리 씨는 새벽시장에서 귀하다는 옥돔을 다섯 상자나 구입했습니다.
1: 제사세 쓰려고 손님들이 지금 말려갖고 8월 때까지 쓰려고 주문해요. 주문하면 그 주문 양을 이렇게 해서 말려야 될 게 날마다 갖다 사와야 돼요.
0: 옥돔은 살이 단단하고 지방이 적어 제주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입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꼭 옥돔을 구워 올리는데요.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려도 옥돔이 빠지면 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2: 이거 얼마나 해요?
0: 그러다 보니 제주에는

0: 가격이 조금 싼 중국산 옥두어까지 등장했습니다.
1: 가장 눈에 제일 보기 쉬운 특징은 꼬리예요, 꼬리. 오리지널 옥돔은 노란색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이 검은 옥돔이라 불리는 옥돔은 점박이 느낌이거나 없거나 희미하거나.
0: 비슷해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2: 우리나라 옥돔은 이 등 쪽이 짙은 조금 어두운 주황색에 가깝고 검은 옥돔은 아주 검은색에 가깝고 잿빛에 조금 회색빛에 가깝고 나머지 줄도 아주 연한 희미한.
0: 옥돔을 오래 보관하려면 잘 말려야 합니다. 비늘을 벗겨 배를 가른 옥돔은 소금물에 담궜다 꺼내 널찍하게 펴서 말리는데요. 건조하는 솜씨에 따라 옥돔 맛이 달라지기도 한다는군요.
1: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널어야 돼. 햇빛을 최대한 말려야 되니까. 제주도는 옛날부터 제사상 올릴 때 이 옥돔을 숯불에 구웠어요. 숯불에 구워서 올리는데 만에 하나 고기가 부러지면 조리하다 부러지면 며느리를 혼나요. 그래서 엄청 잘 말려야 돼요. 완전히 건조된 상태는 딱 들면 빳빳하게 그 정도로.
0: 습도량에 따라 말리는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보통 10시간쯤 건조를 하고 나면 꾸덕해져 먹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제주에서 다른 생선은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냥 생선이라고 하면 옥돔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옥돔은 제주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제주도 대표 생선입니다. 옥돔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 제주목편 토공조에 옥두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옥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 목사였던 임진의 아들 임재가 쓴 기행문에 제주도 특산품인 귤과 함께 옥돔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옥돔은 굽는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돌아온다는 생선인데요.
3: 옥돔이 흰살 생선으로서 굉장히 고급 생선이에요. 그래서 제주 사람도 물론 좋아하고 또 이제 그 끓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미역만 해서 끓이는 방법이 있고 무하고 또 이제 미역하고 나서 끓이는 방법이 있고.
0: 국 문화가 발달한 제주에서는 옥돔을 국채류로 활용했습니다. 무의 시원한 맛과 옥돔의 담백한 맛이 조화를 이룬 옥돔 무국을 즐겨 먹었죠. 또 옥돔은 수명이 긴 생선이라 건강을 기원하며 생일 미역국에 넣어 끓여 먹기도 했는데요. 산모들에게도 좋은 산후조리 음식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옥돔 요리를 즐겼는데요. 옥돔에 갖은 양념을 넣어 자박하게 끓인 옥돔 조림은 그야말로 별미입니다.
4: 생일날 옥돔 넣고 미역국 끓여주고 제사 때 미역국 끓여서 우린 이렇게 해서 제사 지내고 그 육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를 제주도 분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머니들이 뭐 누가 몸 풀었다 이러면 해산이 떼고 아기를 낳았다 이러면 우선 옥돔을 살고 들고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거 큰 거 사갖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고기입니다. 이 고기가 예.
0: 여행객에게 옥돔은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으로 통하는데요. 생선국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한번 맛보면 묘한 매력에 빠져듭니다.
5: 북엇국보다도 개운해요. 북어 무겁고 북어로 왜 무역국 끓이잖아요. 왜 해장할 때. 근데 그거보다도 맛이 담백하다고 할까요? 그러네.
6: 진한 국물 맛이 나요.
0: 제주도 사람들에게 옥돔은 자주 먹을 수는 없었지만

0: 늘 가까이 있는 친근한 생선이었죠.
1: 인사를 해서.
2: 아, 귀하긴 귀하는데 옛날에는 이거 흔했어요. 고기가 많이 날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직불학으로 해가지고 깨가지고 한 서너 개를 그냥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고 해가지고 다녔는데.
3: 이건 있잖아요. 비린내가 없잖아요.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요. 귀하니까. 맛있고.
0: 옥동 한 마리에는 제주의 삶과 문화, 역사까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 2시. 어둠에 잠긴 서귀포항입니다. 김대록 선장은 오늘도 출항을 준비 중인데요. 제주의 대표 생선 옥동을 잡기 위해 나서는 길. 출항하는 남편을 오늘은 아내가 배웅합니다.
4: 그렇다고 나가면 고기도 많이 잡아야 되겠지만 항상 안정적으로 하고 무사히 사고 없이 고기도 많이 잡는 일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이.
0: 아름다운 제주바다의 귀족 생선 옥동. 바닷속 보물을 찾아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5: 옥동이 빠지는 건 있어요. 1년에 뭐 보통 보면 한 두세 번은 빠져요.
6: 그만큼 이제 해오지 않고 힘드니까.
7: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바다라는 야생에 사는 돌고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도시에 사는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요. 태풍이 오면 오는 대로, 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태양이 내리쬐는 대로, 대자연 그대로를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돌고래들, 그들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고래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찰나의 시간, 고래들이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잠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죠. 그 잠깐의 만남을 위해 우리는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기꺼이 뛰어들죠. 고래와 만나는 이 황홀한 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찰나의 시간만으로 우리가 고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나고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야생 고래를 찾아가는 여정, 저와 함께 바로 떠나보시죠.

0: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섬 제주도. 화산섬 제주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롭고 독특한 풍경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푸른 바다와 검은 바위, 보이는 그대로가 풍경이 되는 곳.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1: 이 바닷사리가 험난하다는 제주도에서 이 오랜 시간 또 인간과 공생의 삶을 이어온 야생 돌고래,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이 뭐 사람 만나듯이 약속해서 우리 만납시다 해서 만나주는 것도 아닌데, 글쎄요, 한번 열심히 야생 돌고래를 찾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자, 이제는 바다의 야생 전문가를 만나러 가는데, 글쎄요, 오늘은 어떤 분과 또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탐험을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된 것 같다. 안녕하세요.
2: 아유.
0: 반갑습니다.
2: 반가워요.
0: 예. 제가 화면으로 많이는 뵙지 못했는데, 사실 한 두세 번 봤었습니다.
2: 화면으로는 내가 많이 봤지.
0: 이렇게 직접 차도 이렇게 제주에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2: 네, 서울에 사는데 이제 짐이 많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0: 아, 그래요? 뒤에 짐이 그냥 너무 많은데? 한 가득 있는데?

0: 인증하고 뭐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메인 카메라가 이건데.
1: 오! 오! TV에서 보던 그거네요. 네, 바닷속에서 좀, 정말 이렇게 촥 이렇게
0: 무겁기는 뭐 한 30kg가 넘어요.
1: 아.
0: 그래서 들기가 좀
2: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와, 진짜 마음이 급합니다.
0: 알았어요.
1: 네.
3: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야생 고래를 만나러 가는 길. 30년 넘게 고래를 촬영해온 감독님이 함께하니 든든하네요.
0: 여기서 이제 무리가 120마리 정도 되는데.
1: 120마리요?
0: 네. 예전에는 이제 더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이제 거의 비슷한가 봐요. 아니면 뭐 그물에 걸리거나 뭐 이래서. 아~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고, 아~ 겨우 한두 마리 정도 늘어나는데.
1: 그러면 뭐, 개체 수가 막 확 준다, 이런 것도 네. 아니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는 한다?
0: 네.
1: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아.
3: 고래를 좋아하면서도 너무 몰랐던 건 아닐까요? 일단, 제주 서쪽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쪽 끝머리 쪽 해안가에 솟아있는 이곳은 수월봉입니다. 정말 운치 있죠?
0: 그런 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좀 없잖아요. 바람이 동쪽에서 불으면 있자. 서쪽에서 불으면 이제 저 동쪽에서 저 찾는 거는 등지르러미가 나와야 돼요. 그게 소규모일 때는 뭐 네다섯 마리니까.
1: 아.
3: 고래가 물 밖으로 나오는 아주 잠깐의 순간을 포착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0: 보여요?
1: 아니요, 없네요.
0: 그러면은 좀 더 살피다가 제가 늘 찾는 곳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딱 나타난 순간 차에 내려서 한번 좀.
3: 고래 만나기 쉽지 않네요.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니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해안도로를 얼마나 달렸을까요? 우리는 갑자기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0: 네. 어, 여기 있잖아요.
1: 여기 있다.
0: 네. 한
3: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주에서 살아가는 야생고래, 남방 큰 돌고래들입니다.
0: 물에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수면에 한 대여섯 마리면 물속까지 합치면 한 20마리 정도 있는.
1: 아, 그래요?
0: 그 정도.
3: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불쑥 나타나준 고래들.
1: 지금 한 다섯 마리 올라왔는데?
0: 새끼도 있는 거.
1: 여섯 마리. 오!
0: 작은 거는 새끼.
1: 아, 자그마한 건?
3: 네. 이렇게 육지에서 야생 돌고래를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본 일입니다.
0: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야생 돌고래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1: 오, 그러니까요.
0: 네, 이게 제주도에서 가능한 거예요.
1: 야, 이거는 황홀하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이 야생 돌고래를 이 제주 앞바다 연안에서 이렇게 직접 목격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건 한 20여 마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수중에는 더 많다고 하니까 황홀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3: 우리 바다에서 이 매력적인 친구들을 직접 만나다니 이런 행운은 놓쳐선 안 되겠죠. 자유롭고 힘차게 유영하는 야생 돌고래들. 우리 바다가 달라 보입니다.
4: 저 돌고래 나오는 거 보려고 찍고 있어요.
5: 보셨어요?
4: 네, 지금 보고 나왔어요.
5: 사실은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오늘 뉴스에만 복잡하다가 또 이제 뭐 안타까운 옛날 이야기 많이 듣고 했는데요. 마침 이렇게 야생에서 돌고래 보니까 제주도 예전보다 다르게 또 야생 좀 더 자연 친화적이 되는 것 같아서 반갑고 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3: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야생의 힘.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발 닿는 곳마다 천혜의 자연이 한눈에 펼쳐지는 화산섬 제주. 이곳은 수많은 생물체들의 터전입니다. 저기 외가리와 가마우지가 함께 바위에서 쉬고 있네요. 음? 저건 뭔가요? 마치 자연의 교향곡이라도 쓰는 듯 물 위로 뛰어오르는 숭어입니다. 가끔 강에서도 보이지만 어엿한 바닷물고기죠. 이름은 상어지만 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망상어.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와, 정갱이 떼인데요. 제주말로는 각재기라고 부른다죠. 바다는 이렇듯 다양한 생물들이 나름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이 바다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바다는 무수한 생물들이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0: 오늘 고래를 만난 행운을 그냥 놓칠 순 없죠. 우리는 배를 빌려 바다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1: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모슬포항입니다. 이 바람이 하도 강해서 모살포구라 불린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거친 바다에서 살아가는 야생 돌고래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0: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귀한 카메라부터 챙기는데요.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라 배 오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고래 만나러 바다로 가볼까요?
2: 배 타고 와서 여기서 찍다가 올라가면 따라가서 또 찍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어떤 때는 여기서 한 30분 놀아줄 때 극히 자기네들 기분 좋을 때.
0: 해안가를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돌고 도는 남방 큰 돌고래를 만나러 가는 길. 글쎄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선장에게 수신호를 보내 고래의 위치를 찾아 나섭니다.
2: 여기가 많기는 많고. 아,
0: 이곳은 남방 큰 돌고래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지점인데요. 이야. 기다리던 그 순간.
3: 이거 뭐 사방에 돌고래 천지네. 예, 예, 예.
2: 나는 좀 촬영 준비를 할게요.
3: 예.
0: 바다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점검 시간.
3: 네.
0: 육지와는 다른 바다 환경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2: 뭐 이렇게 어디에 걸려서 이게 제껴질 수도 있잖아요.
4: 네네.
2: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껴지더라도 안 늘립니다. 아. 그래도 카메라 빼려면 한도 에어를 빼고
4: 진공상태로 만드는 거네요.
0: 카메라가 들어있는 수중 하우징에 공기를 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합니다. 카메라에 물이 닿으면 고장나 버릴 테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
3: 오! 야, 요,
0: 우리가 온종일 찾아다닌 야생 돌고래, 남방 큰 돌고래들입니다.
3: 와, 순식간에
0: 30kg이 넘는 수중 카메라를 들고 바다로 풍덩.

돌고래들의 진행 방향을 미리 확인하면서 50여 미터 앞에서 입수하여 그들을 기다립니다. 배가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않게 하려는 감독님의 계산이었는데요. 30년 넘게 야생고래를 촬영하면서 터득한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함께 해온 베테랑 선장이 늘 동행합니다. 보지 않고도 호흡이 척척 맞네요. 자, 두 번째 입수. 이번에는 야생 돌고래들이 우리에게 좀 더 다가와 줄까요?

와, 이번에는 돌고래들이 감독님 주위로 몰려드네요. 우리에게 호기심이 생긴 걸까요? 어느새 모여든 무리들이 어울려 놀면서 주위를 맴도는 것이 수중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0: 물속의 세계는 정말 신기해요. 육지에서는 알 수 없는 자기들만의 삶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 야, 제가 받은 이런 감동으로 이 사람들이 야생 돌고래를 보기 위해서 이 어디든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0: 고래는 사회생활을 하죠. 제주 남방 큰 돌고래들도 적게는 몇 마리에서 많을 때는 수십 마리까지 함께 무리지어 다닙니다. 지능이 높아서인지 호기심도 많고요. 야생의 바다를 누비는 돌고래들은 실로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특히 제주에는 수중 촬영 감독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돌고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2: 이 복순이는 내가 일거수 일투족으로 2005년서부터 거의 다 기록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는 덤장이라고 하고 육지에서는 이제 정치망에 이제 갇혀가지고 이 복순이는 여기 제주도 쇼장에 팔렸고 이제 제돌이는 서울 쪽에 이제 팔려갖고 이게 이제 환경단체에서 돌려보내자 할 때 같이 또 제가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0: 2015년 7월 조천읍 정주항 이곳에선 불법 포획되어 쇼에 동원되었던 돌고래들의 야생 방사를 앞두고 가두리 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복순이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돌고래죠. 부리가 삐뚤어진 데다 한때 먹이를 거부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기까지 해 무려 2009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긴 시간 억류되어야 했습니다. 야생 방사를 결정하고도 사람들은 복순이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보란 듯이 적응을 하더라는 거죠. 네 오빠, 나 잘하지?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활어를 잘 먹을 수 있다는 건 바다에 나가서 사냥을 할 수 있다는 신호니까요.
2: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다로 돌려보냈는데 4년 전인가 이제 새끼를 낳아서 옆에 이제 어린 새끼를 들고 다니는 거네.
1: 같이 다니는 거예요. 네.
2: 그래서 이제 복순이가 방사에서 이제 최초로 또 처음 야생에서 새끼를 가졌다. 뭐 두 번의 사산의 아픔을 뭐 딛고서.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이제 만난 거지 저가. 만났는데
1: 복순이를.
2: 네. 나는 물속에서 얘가 복순이에요.
1: 이 옆에 새끼네요.
2: 네.
1: 이렇게
0: 한때 우울증 성향까지 보였던 복순이는 바다로 돌아가 엄마가 된 겁니다. 건강하죠. 네.

0: 있는 돌고래와의 만남을 늘 기대하면서 말이죠.
1: 보여요? 꼬리가 달렸어요.
2: 꼬리가 없네. 네.
1: 지금도 여기 앞바다에 있어요. 잘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오래라고 젖었어요. 오래 살라고.
3: 이 없음에도
0: 폐그물에 걸려 꼬리 지느러미가 잘린 것으로 보이는 오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물살의 제주 바다에서 야생의 삶을 이어갑니다.
3: 아, 그렇죠, 그렇죠.
0: 강한 생존 의지 덕분일까요? 거친 바다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오래의 삶 자체가 기적이죠. 아마도 무리가 도움이 되었겠죠. 물속에서 만난 또 다른 친구 터기. 구강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터기도 야생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4: 아,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해녀 삼촌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 어머니 혹시 물질을 하시다가 돌고래들 만난 적 있으세요?
5: 아이고, 만난 적이 있는 절 점도가 아닙니다.
4: 그러면?
5: 제가 상군이라서 저 앞에 깊은 데 다니거든요.
4: 에?
5: 너무 커서 어떤 때 막 있다 보면은 우리 두렁박에 매달리잖아요. 물랄로 해도 킥킥킥킥 하면서 발을 툭툭 건드려요.
4: 어머니 발을?
5: 네.
4: 와, 놀자는 거네.
5: 이 아이들이 막 오잖아요.
4: 네네네.
5: 물랄로 해요, 우리가.
4: 그게 뭐죠?
5: 물 밑으로 가야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덥지 않고.
4: 이렇게 해다가 물랄로 하면 거꾸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랄로 하면 다 밑으로 가고.
5: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4: 아, 와, 그렇구나.
0: 생명의 근원이자 생활의 터전인 바다. 해녀들은 이곳이 우리만의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돌고래와 경쟁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걸 채취하고 돌고래는 돌고래대로 사냥하며 오랫동안 살아온 이 바다에서 인간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 되니까요. 해녀와 남방 큰 돌고래들은 같은 제주 바다를 나누며 살아가는 공생의 존재들입니다. 이 제주도에 사는 남방 큰 돌고래들은 하나의 무리예요. 왜 시골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이웃끼리 어울려 돕고 뭐 그러잖아요. 돌고래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일하고 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6: 제주 바다에만 고래가 살고 있을까요? 여기는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힘찬 동해바다입니다. 마침 한반도 해역에서 서식하는 고래의 행방을 육안으로 찾는 선상 목시조사가 있어 동행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항해 일지를 쓰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육안으로 고래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장비겠지요. 실제로 지난 목시조사에서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대형 고래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도가 있는 편이네요. 백파, 즉 하얀 파도가 일면 고래를 식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7: 지금 두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 어근 탐지기라고 해서 수중에 살고 있는 어류나 다른 소형 생물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형태를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직접 소리를 녹음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고래가 출현하는지 안 출현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고래 소리를 녹음하는 장비를 수중에 넣어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과학 어근 탐지기를 활용해 우리 바다에 어떤 종의 고래가 서식하고 또

0: 무엇을 먹는지 생태 전반의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 더 보고 상황 한뭐 몇십 분만이라도 지켜보다가 안 되면 그냥 다시 걷어올리는 걸로.
0: 이 장비는 수중 청음기입니다. 종과 사는 지역, 소속된 무리에 따라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고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거죠. 수중 청음기는 목시 조사가 불가능한 캄캄한 밤이나 궂은 날씨일 때도 이 바다에 어떤 고래가 다녀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나중에 이 수중 청음기를 해가지고 데이터 확인한 다음에 고래가 왔다 갔는지 아니면 이 소리를 확인해가지고 고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0: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고래들은 저 바다 깊은 곳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네요.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고래 찾으러 다시 나가볼까요? 하얀 파도가 있던 어제와는 달리 바다가 꽤 잔잔합니다. 오늘은 고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2: 고래! 고래야!
1: 오케이! 안녕하세요.
0: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서식하는 밍크고래가 수면 위로 나온 모양이네요.
1: 정면 밍크고래 발견. 여긴가 여기인지 또 앞에서 물결 보이고. 살짝.
2: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1: 그랬어? 오얀 저쪽에서 나온다 저쪽. 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중.
0: 고래가 보이시나요? 글쎄요.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1: 올라왔다. 자연 90도 방향 밍크고래 올라왔습니다. 약 1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0: 밍크고래는 부끄러움이 많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요. 멀리서나마 봤으니 다행입니다.
3: 선생님 다음에 떼로 볼게요.
1: 그럼 좋아. 돌고래 떼도 한번 보자.
0: 고래를 좋아하면서도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총 35종의 고래들이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1: 그 몸통도 같이 색깔들 흰색 같이 올라오면
0: 그중에 자주 발견되는 건 5종, 드문드문 발견되는 건 4종인데요. 이건 올해 발견된 범고래입니다. 와, 이건 향유고래라고도 불리는 향고래네요.
1: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향고래도 보고 그다음에 또 경북 지역에서는 범고래. 이제 먼바다에서 가끔씩 뭐 향고래도 먼바다에서도 보고 큰 머리 돌고래도 주로 근해에서 먼바다에서 봤었는데 올해는 좀 연안 쪽에서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고래들 그리고 보기 드물긴 큰 대형 고래들도 보고 소형 고래도 함께 많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0: 몸에 난 하얀 무늬로 금방 구별되는 멋진 범고래 가족입니다. 이건 흑범고래의 무리인데요. 고래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행동, 즉 브리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설 모비딕이 먼저 떠오르는 이 고래는 향고래입니다. 길이 18m, 몸무게 57톤에 이르는 이빨고래 가운데서 가장 크고 육중한 고래입니다. 우리 바다에 사는 이토록 다양한 고래들. 고래의 생태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이런 최상위 포식종을 보호해야 생태계 전체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바다에 사는 우리 고래를 더 알아가야겠습니다. 저에게 고래는 수수께끼예요. 이 포유동물은 육지에 사는 게 편하잖아요. 뭐 숨쉬기도 쉽고 뭐 저먹이기도 쉽고. 이 고래가 육지에 살았더라면 굳이 몇 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뛰어올라 숨을 쉬어야 한다 뭐 이런 벌을 받지 않아도 됐을

0: 텐데, 고래는 왜 바다로 갔을까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아요. 바다에 산다고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고래는 우리와 같은 포유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알면 알수록 신기한 진화의 흔적인데요.
1: 점점 이제 여기는 너무 좀 번잡스럽고 나는 물에 있는 먹이를 먹는 편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새끼를 낳고 살아가는데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환경에 있는 개체들이 이제 물로 갔겠죠. 그런 진화형 흔적들이 그 고래의 선조라고 알려지는 그런 조상들은 귀 안에 있는 귓뼈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장치가 있는 귓뼈 장치가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지면서 수압에 견딜 수가 있어지고, 하마처럼 콧구멍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과정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쉬기 편한 위치로 올라갔고.
0: 포유류 특유의 생물학적 특징은 바다 생활에선 악재이죠. 그러다 보니 바다로 간 고래들은 수압을 견디기 위해 이소골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와 같은 포유류니까요.
1: 콧구멍이 똑같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뼈를 보시면, 두개골을 보시면, 이렇게 콧구멍이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빨 고래들은 골격에는 구멍이 두 개가 올라오지만, 머리 쪽에서 외부 피부에는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골격이 비대칭이 되면서, 그 분기공이 한, 공기를 내뿜는 곳이 하나로만 보이고, 수염고래는 두 개가 와서 그대로 밖에서도 두 개가 보이게 됩니다.
0: 고래의 분기공은 인간의 콧구멍과 비슷한데요. 방수 기능이 있어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에만 열리죠. 이 분기공의 개수로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를 식별하기도 합니다. 바다로 돌아간 포유동물 고래. 그들은 무슨 이유로 진화의 주류에 역행하는 방향을 택한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2: 보면 알게 되고 알면 또 사랑한다는 말이 있죠. 이 그동안 돌고래는 수족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바다에서 힘차게 유영하는 야생 돌고래를 만나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0: 제주도에 온지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고래를 만나는 건 쉽게 할수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설렘 반 두려움 반이 솔직한 심정이었는데요. 물론 그것도 잠시뿐.
3: 와, 저기도 있다.
0: 이렇게 나타나준 남방 큰 돌고래를 보니 방금 전까지의 두려움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3: 와, 여기 있다. 와, 이쪽에 막 지나간다.
0: 하늘거리는 물결 속 돌고래들은 마치 같이 놀자는 듯 우리 곁으로 다가와 힘차게 바다를 만끽했는데요. 저도 용기를 한번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다시 돌고래를 직접 만나볼 수 있겠어요? 30년 넘게 야생 고래를 촬영해온 감독님만 믿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처럼 돌고래들의 진행 방향을 미리 확인하면서 50여 미터 앞으로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 순간의 떨림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드디어 때가 온 걸까요?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0: 제주 앞바다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고래를 찾아 나섰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서 고래 쪽으로 나아가 봐도 어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워낙에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니까요. 자, 곧바로 두 번째 입수. 오늘 안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가만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돌고래가 나타난 거예요. 우와, 하마터면 물속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돌고래는 기다리면 다가와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돌고래들로 인해 잠시나마 제가 고래가 된 것 같은 황홀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저절로 박수가 나오더군요. 한동안 저는 힘을 빼고 그렇게 돌고래들을 기다렸습니다. 바닷속이 아무리 황홀해도 고래가 아닌 저로서는 다시 육지로 돌아가야 하는 게 숙명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그리고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1: 야, 어떠셨어요?
2: 아, 돌고래 두 마리가 그냥 딱 바닥을 보는 순간 촥 지나왔는데, 아 진짜 이 야생동물 돌고래의 아름답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1: 하필이면 이제 잠수하는 타이밍에 우리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깊이 들어가서 뭐 보기는 확실히 봤는데,
2: 아유 근데 네. 그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게 차가 너무 많아서 그냥 차가 이렇게 줄지어서 막 못 달리고 있을 때 있죠. 그것처럼
1: 왜
0: 황홀함도 잠시 아이고.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장갑을 드릴까요?
3: 장갑 드려야겠다. 있나?
0: 돌고래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만 손을 다치고 말았어요.
1: 너무 열정돼서 피가 나는지도 몰랐지.
4: 몰랐어요.
0: 아, 역시 야생은 쉽지 않네요. 돌고래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다니. 아쉬움을 뒤로하고 육지로 갑니다. 서귀포에서 동쪽으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성산읍.
2: 이곳은 해양생물 메디컬 센터입니다. 해양생물들이 꼭 자신만의 스스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또 인간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죠. 오늘은 제가 이 돌고래를 이 탐험하다가 손을 조금 다쳤는데 저부터 우선 좀 이 진료를 받고 한번 궁금한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혹시 홍 과장님?
6: 네, 맞아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6: 아, 네. 아, 처음 보겠습니다.
5: 예, 처음 보겠습니다.
6: 손.
5: 네. 좀 오늘 돌고래를 찾아서 헤매고 막 이러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가 아픈지도 모르고 다 이게 튄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6: 손은 먼저 그냥 할게요. 네.
0: 우선 상처부터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6: 깊은 게 아니라 상처는 이제 살점이 떨어진데 좀 부위가 좀 커서 피는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5: 네네네.
6: 네, 지금
0: 야생에서 다치고 보니 거친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6: 저를 오시면 저희가 구조한 거북이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팔 잘린 거북이. 지금 보시면 팔이 없잖아요. 여기를 수술해서 지금 한쪽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쪽에 뼈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거해주고 지금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2: 지금 이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지금은?

0: 그럼 수술하고 난 이후에?
1: 수술하고 지금 건강은 해요. 아직 뭐랄까 완전히 회복하진 않았어가지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네. 밥도 굉장히 잘 먹고 있어요. 아...
2: 제주시 애월읍 한담 해변에서 구조되어 한담이라 불리는 붉은 바다거북. 폐구물에 걸려 탈진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조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한 상태인데요. 좀 더 회복되면 방생도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폐구물에 상처 입은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7번 수조에서 치료받고 있는 럭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붉은 바다거북인데요. 한담이와 함께 이곳에서 수술받았죠.
1: 밥 주는 줄 알고 올라오는데 어깨가 부풀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뼈가 원래는 쟤처럼 뼈가 다 드러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수술해서 메꿔줬고요. 그리고 얘는 안 보여요. 목 아래가 찢어져 있었어가지고. 지금 목이 거의 다 나아서 얘는 올해 바다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 아, 거북이는 주로 뭐를 먹어요?
1: 아, 거북이 종류마다 다른데 네. 지금 우리 있는 애들은 육식 바다거북이거든요, 여기 애들은. 그래서 고등어, 뭐 오징어, 막
3: 그래요.
1: 뭐 양미리라든가 막 이런 청어 막 이런 것들 주고 있어요.
3: 거북이는 느리잖아요.
1: 느리죠.
3: 근데 뭐 고등어, 정어리 얘들 물속에서 얼마나 빨라요?
1: 빠르죠.
3: 근데 어떻게 잡아먹을까?
1: 얘네들도 물속에서 빨라요.
3: 그러니까, 아, 그래요?
1: 네. 이게 다 같이 가까이 다가가니까.
2: 보면 알게 되고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 우리 바다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한 것이 많아지네요. 그런데 바다거북 말고 남방 큰 돌고래들도 구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4: 정치망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스스로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점프도 하고 하니까 왠지 네. 점프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거의 안 해요.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다이빙 장비를 하고 애가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그 그물을 이렇게 열어서 나가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마리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두 마리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 되게 재밌는 거는 같은 무리들이 같이 다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나올 때까지. 특히 어린 개체들은 어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든가 그 무리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그 같이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해요.
2: 실제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남방 큰 돌고래는 보시는 것처럼 어린 개체인데요. 무리를 이탈해 힘없이 떠다니다가 발견된 겁니다. 다행히 며칠 후 돌아갔다고 하네요. 미지의 바다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친 야생의 현장인데요. 우리가 바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뭔가 뭐가 있을까요?
4: 그거는 이렇게 스쳐보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면요. 쓰레기가 틈틈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묻혀 있던 쓰레기들이 비만 한번 오면 그냥 이렇게 쓸려오거든요. 자기가 제대로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를 그냥 좀 줄이는 거예요.
2: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년에 걸쳐 쌓인 상처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지금 우리 바다가 안녕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3: 3%의 야생동물의 세계 말하자면 그 3%가 이 바다가 소금의 3%로 썩지 않듯이 네. 우리의 마음이 이 3% 가진 이 마음이 확실하게 변화를 시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4: 나름의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가담해서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죠.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대로 살 수 있게. 그리고 물론 우리도 자연의 일원이니까.
3: 이게 처음 뵙자마자 손 치료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남방 큰 돌고래나 이런 자연 생물 이런 아이들한테 큰 조력자로서 큰 힘이 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3: 진짜.

0: 영광이에요.
1: 우리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갑니다. 바다는 인간에게는 한없이 넓지만 고래에게는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요. 이 바다에서 고래는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낳고 먹이를 쫓아서 돌고 돕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니까요.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나누며 함께 살아온 인간과 야생의 고래들. 이 평화로운 공존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바다에는 우리 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2: 아니, 저 하얀 점들이 다 새예요?
3: 네.
2: 아이, 정말. 아!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3: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4: 아, 뭐야 이거?
3: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끝내지 못하고 꾸물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완벽주의자가 왜 어떻게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완벽주의자신가요? 뭐 보통 손병호 게임 아시죠? 손가락을 펴주시고요. 그중에 제가 지금 5개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되시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평상시에 실수를 할까봐 늘 걱정한다. 해당되신 분 적어주세요. 두 번째, 나는 항상 철저하게 정리정돈을 한다. 세 번째 갑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자랐다. 네 번째, 성취 욕구가 높고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이 높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거 잘한 행동인지 제대로 했는지 항상 의심한다. 몇 개나 해당됩니까? 만약에 다섯 개 다 해당되신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완벽주의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4개 이상 이렇게 손을 접으신 분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도 두 가지의 분명한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준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개인적 기준을 설정한다. 이게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늘 접근하려고 하고 성취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하고 조금 다른데요.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첫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염려하는 특성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이면서 일을 미루게 됩니다. 마감 시간 직전까지 시간을 다 소진한 후에야 뭔가 떠밀리듯 일을 하고 어떤 결과물로 제출을 한 다음에도 뭔가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각자의 높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 완벽한 걸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완벽주의는 특히 경쟁을 권하는 한국 사회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 중에서 나는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53.62%라고 하는데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분들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일을 자기 계획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고 말을 하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완벽한 계획에는 일상생활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 대인관계, 심지어 여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계획 짜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인지적인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부터 다 포함해야 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정작 중요한 일들은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걸 할 때쯤 되면 힘이 다 빠지는 소진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 높은 분들 성취 욕구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잘해야 되고 또 해야 하는 일도 이 모두를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약한 건 뭐냐면 내가 업무를 완벽하게 못하게 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나의 완벽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자기 비난을 자꾸 하고 자신한테 화살을 쏘게 되면은 점점 불안해지고 나는 문제가 많고 이런 쪽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분들이 또한 이 디테일의 지옥에 잘 빠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도 필요 이상으로 또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집착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죠. 열심히 했지만 뭔가 빈틈이나 빠진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만족할 만큼 이렇게 완벽한 구상이 잘 잡히지 않고 그런데 데드라인은 자꾸 다가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과제를 내가 해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통제를 잘 못해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느끼게 되면은 일을 진행을 못 시키고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과제의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또 해야 할 일이 과제가 양이 아주 많다면 점점 일을 미룰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완벽주의자의 딜레마는 막상 중요한 기한 내 일 자체를 완수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전혀 통제감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통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일은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디테일과
기한을 맞추는 것이 두 개가 양립하지 못했던 경험이 자꾸 많아진다면 현실적으로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의 통제권을 내가 우선 확보할지 결국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완벽주의 성향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들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란 거죠. 사회적인 기대 모델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를 많이 기대를 하는 가족들, 즉 가족력이 어떻게 되는가. 가족의 히스토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일을 잘할 때마다 오, 넌 정말 잘해, 우리 집의 기둥이야, 정말 최고야 이런 칭찬을 자주 듣고 자랐다면 반대로 내가 칭찬을 못 받게 될 때는 오히려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칭찬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애를 쓰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나는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신의 가치감이 상당히 부모님의 평가에 매달리게 되는 조건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로 인한 꿈을거림의 또 다른 축인 잘해야만 한다는 목소리 그 출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분이 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배우자 상사분과 같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의 기대를 지금 맞추기 위해서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결국은 잘 못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을 시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일을 미루게 되죠.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가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언어, 셀프토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셀프토크는 잘 해야만 한다, should인 거죠. 그런데 이 잘 해야만 한다라는 말 대신에 잘하고 싶다, 잘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마이너스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떠나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진도도 안 나가면서 그러나 일은 안 하고 있고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느낌이라면 제가 제안하는 팁은 이겁니다. 100% 또 완벽주의자들 중에는 120% 이걸 해내려고 하는데 100%가 아니라 70%만 하세요. 완벽주의자들은 보통 탁월하게 잘하기 위해서 자기 기준을 정할 때 상향 비교를 합니다. 즉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준거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아직도 부족해. 저거를 충분히 더 해야 돼. 아니 그런데 그동안 그 분야에서 그걸 업으로 삼고 있거나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열등감이나 패배감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조금 낮춰서 의식적으로 한 70% 정도를 먼저 한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100%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에서 나온 연구를 보니까요. 과연 최고 경영자들은 100% 계획한 것을 다 하고 있는가? 완벽하게 계획을 컨트롤하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고 경영자들도 실제 일하는 시간 중에 3분의 1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계획한 일을 했지만 3분의 1 정도는 유연하게 다른 일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계획은 최대 절반 정도까지만 느슨하게 세우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채워넣는 것이 결국

추가적으로 일의 완성도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쏟고 완벽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래야 할 것만 같아서 혹은 그러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애석하게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많지만 완벽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완벽주의적인 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하나의 중요한 강점이 될수 있어요. 다만,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봐, 특히 이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생기는 많은 양가 감정,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만 걷어내시게 되면,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 성향 자체가 자기 향상, 성장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고통받는 완벽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계획이 성공하면 축하하세요. 그리고 계획이 실패하면 조정하세요. 계획을 하되 잘안 되면 그냥 다음 일어나는 일에 잘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사에서 용두사미 유형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시작은 웅대하지만 중도 포기가 잦고 가진 이유로 늘 마무리는 짓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죠. 이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서 신나게 일을 추진합니다. 일도 벌리고요. 하지만 그 열정을 지속하거나 이럴 때 보면 점점 힘들어합니다. 결국은 끝을 내지 못해서 마무리는 딴 사람이 차출돼서 수습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들은 왜 처음에 남들의 몇 배로 불타오르지만 꾸준히 지속하기와 끝맺기를 유독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심장이 둥그러지 않아서 이 시작과 포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격주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인생은 정말 소중하죠. 따라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가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부귀영화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 흐르듯 살면서 소소한 행복만 누리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금세 귀찮아하면서 일을 미룹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난 왜 이렇게 끈기가 부족하고 산만한 거지? 자책감도 들죠. 하지만 자극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재미에 반응하는 기분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유지하는 단계에 와서 이 지루함을 참는 데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 결과로 일을 미루고 납니다. 작심삼일이 되기 쉽죠. 열정이 금방 사그러들거나 어찌어찌해서 작심삼일은 넘겨도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구간을 만나게 되거나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 같은 거가 생기게 되면 아, 나 못하겠다.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겁니다. 이 작심삼일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원래 어떤 일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어 하는데 우리 몸의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나는 아드레날린이 있고요. 하나는 코르티솔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거든요.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좀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코르티솔은 나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지속시간은 약 사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이 되는 겁니다. 3일 하고 나면 가라앉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사흘만 딱 지나면 이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 자체가 더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변에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작심

후에 나흘째부터 시작되는 이 지루함을 잘 견딥니다. 그리고 일을 미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우리의 기질을 알아보는 기질 성격 검사 TCI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표가 인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때 중요한 요인입니다. 인내력이란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작한 일을 계속 지속하려는 경향성을 말하는데 작심삼일의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내력이 일부는 타고난 기질에 속하지만 훈련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게 자극추구 성향 자체는 개인이 타고난 기질이거든요. 자극추구 성향 자체는 타고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 같은 거를 보면 아주 잘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을 아예 안 먹거든요. 사람은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거기에 다가가느냐, 이 성향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질 자체인 자극 추구 성향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후천적으로 훈련이 가능한 인내력을 개발하게 되면 자극 자체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잘 반응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자극 추구 성향인가 궁금하신 분 계시죠? 그렇다면 자극 추구 성향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극 추구 성향에는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스릴을 느끼려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위험한 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이 금기로 하는 걸 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인 활동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음주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 아슬아슬한 성생활을 한다든지 뭐 파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통상적인 규범은 깨뜨리고 그런 걸 따라가기 싫어하죠.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늘 신제품 나오면 늘 사야 되죠. 또 새롭게 떠오른 핫플레이스 꼭 가봐야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습니다. 자극추구 성향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권태 이런 거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틀에 박힌 일 싫어하고요. 반복되는 일 하기 싫어요. 그럼 하면은 좀이 쑤시고 견디질 못합니다. 또 권태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일반적인 그런 회사 생활 같은 거는 상당히 지루해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이 정도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개인 차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한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을 다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한두 가지 가질 수도 있고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 정도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수준이 상당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릴을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도 좋아하지만 나는 금기는 어기는 거 이거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뭔가 내가 새로운 스포츠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즉 사람마다 만족감을 느끼는 최적의 지점은 다릅니다. 나와 잘 맞는 적정 수준의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분들이 자꾸 새로운 유혹에 빠지고 일을 시작할 때 다짐을 어기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시도는 많이 하고 포기도 많이 하고 시도와 포기를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우선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하는 권태감이라는 게 있는데 권태감을 내가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이걸 피하면서 은근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 입장에서는 일을 미루고 중지한 셈이 됐지만 내가 새롭게 다른 일을 하면서 나는 재출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초조감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아, 그래도 뭔가 하긴 했어.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하기 싫었던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강력한 이점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이거 내 길이 아닌 거야.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는 건 아닐까? 아이고, 뭔가 일에 몰입해서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부러워.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게임을 예를 들어보면, 한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레벨업을 하려면은요, 중간에 비슷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지겹게 나무만 때려야 될 때도 있고, 당근만 계속 키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반복하는 거 지루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짜릿짜릿하지 않다고 해서, 과연 그 시간이 헛된 그런 시간일까요? 내가 지루함을 참고 내가 어떤 수준을 달성을 하게 되면 결국은 레벨업이 되니까 말입니다. 나라는 캐릭터를 키우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런 의식적인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동을 잘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학습과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실제로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S자 모양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낯선 정보들을 받아들이느라 습득 속도가 느리지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습득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마침내 숙달 수준에 가까운 안정적인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어떤 목표를 숙달하려면 일을 시작할 때 그 초반부의 느린 단계라고 하는 그 관문, 이 느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걸 잘 견뎌야지만 그 다음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이 급성장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뭔가 나는 그냥 한 번에 몰입할 수 있어 이런 환상을 가지는 것은 사실 허구에 불과합니다. 성공의 중요한 관건은 이 느린 그 변화의 시간, 이거를 내가 잘 견디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극주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 재미없어, 아예 그만둘 때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성공에 이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쉽고 빠른 길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작했다가 미뤘다가 시작했다 포기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분 전환만 될 뿐 결국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프로젝트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때 기억하세요. 성장 자체는 S자로 처음에 천천히 가는 느린 구간이 있다는 거, 이 구간을 넘어가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칙센트미아이에 의하면 자극주의 성향이 높은 분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건강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처럼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등반의 핵심은 낙석과 같은 객관적인 위험을 최대한 피하고 엄격한 훈련,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 주관적인 위험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어려움 속에서 내가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자극주구의 핵심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 기여하고 있다, 내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 뭔가가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자극주구 성향이 강한 분들은 주어지는 자극에 반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찾아내는 적극성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과 자원을 투자하고 또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익숙함에 완주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호기심과 도전정신 이런 걸 갖고 있죠. 이런 건 장점입니다. 도전을 내가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할 기회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건 새로운 행동이 활성화된 후에 자동으로 재미가 유지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데 있습니다. 행동 활성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중요한 관건은 결국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자율주행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지원해주는 무료 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내가 스스로 페달을 밟아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레벨업은 S자 곡선을 따른다로 하겠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웃는 얼굴을 보면 저절로 따라 웃게 되잖아요. 따라 웃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만날 친구가 딱 그렇습니다.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미소를 가진 친구인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고등학교 3학년 박건희입니다.
0: 와, 용산고등학교 나오셨어요?
1: 네.
0: 저 선배입니다, 제가.
1: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0: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용산고등학교 특집은 저 오늘 말 놔도 되는 건가요?
1: 네.
0: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머님도 나와주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희 엄마 박수진입니다.
0: 반갑습니다. 건희군, 여기가 이 건희군한테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1: 여기는 청각장애인들 아이들이 모여서 클라리넷 연주를 하는 곳이에요.
0: 그러면 여기가 이제 클라리넷 연습을 하는 곳이군요.
1: 네.
0: 그럼 건희는 이 클라리넷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1: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또 불면 불수록 뿌듯함도 느끼고 또 이제 목관 악기로 그 입에 부는데 거기서 그 악기 중에 혀를 제일 많이 쓰는 악기라고 그 발음 재활도 될 겸 그 소리도 좋으니까 클라리넷이 더 가장 좋아요.
3: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말하는 발음들이 다소 어눌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람을 계속 뿜어내는 그런 연습이나 텅잉이라고 해서 혀를 사용하는 그런 연습들을 반복함으로써 말하는 발음도 조금 더 명확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어머님.
2: 네.
0: 제가 이제 건희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건희한테 지금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2: 네. 건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달팽이관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해서 달팽이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고요. 건희가 착용하고 있는 청각 보조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0: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이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2: 기기를 빼게 되면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0: 그렇구나. 그러면 이 클라리넷을 하고 나서 건희한테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2: 달라진 점은 매우 많아요.
0: 어떤 점이 있어요?
2: 한마디로 하면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건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청각장애인들은 보통 혀를 대부분 안 쓰거든요. 그래서 혀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굳어져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 클라리넷은 혀를 사용해서 악기를 불다 보니까 혀가 굳어지지 않고 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발음 치료 목적에서도 좀 좋고 또 일단 클라리넷 앙상블에서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연주를 많이 다니거든요.
0: 네.
2: 그래서 무대에 오르는 경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무대에 오르면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모두가 다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별로 이렇게 꺼려하지 않고 그냥 긍정적인 효과가 되게 많았어요.
0: 생각보다 이렇게 자존감이 엄청 높은 스타일이군요.
2: 맞아요.
0: 그럼 건희는 이 클라리넷 처음 배울 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1: 어려운 점은 처음에 리코더 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 불어보니까 아무리 계속 세게 불어봐도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누르는 버튼이 많다 보니까 그 어디가 도고 어디가 미인지 살짝 많이 헷갈렸었어요.
0: 이렇게 봐도 뭘 누르는지 전혀 감이 안 온다.
1: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0: 이건 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1: 네.
0: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하는 게 좀 힘들지 않았어요?
1: 도레미 할 때 그 소리가 헷갈려요. 도를 눌렀는데 내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0: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1: 네, 지금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0: 너무 궁금한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실력이 너무 궁금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연습해서 지금 아직 실력을 보진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게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나도 지금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약간 같은 처지로서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0: 건이 멋있다. 아니, 아 근데 소리가요 굉장히 경쾌하고 이 제목이 또 학교 가는 길이라면서요.
1: 네.
0: 나 학교 갈 뻔했어. 영상도. 제가 우리 건이한테 가장 아끼는 최애 물건을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요. 건이야, 최애 물건을 보여주십시오.
2: 제 최애 물건은 바로 이겁니다. 저의 최애 물건은 바로 제 인공 와우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저를 연결해주는 저의 분신이자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죠.
0: 이 최애 물건이 바로 인공와우였구나.
2: 네.
0: 어머니, 인공와우 이 수술 언제 했죠?
1: 건이는 지금 수술을 양쪽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생후 13개월 때 했었고 또 다른 한쪽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게 됐어요.
0: 그러면 이 인공와우 수술 후에 이 재활 과정을 거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재활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1: 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안경을 썼을 때 바로 보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인공와우는 착용했다고 해서 소리가 바로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를 하나하나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물이라는 단어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단어를 물이라고 이 낸 소리가 물이라는 단어야라고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저절로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언어 재활치료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0: 건이야, 건이 너는 수술하고 나서 좀 힘든 점 없었어?
2: 지금처럼 1대1이나 3명이서 대화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소리가 여기저기 막 다 들려오니까 그 소리 듣기에 좀 어렵고.
0: 와, 그래도 그걸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2: 네.
0: 아,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1: 네.
0: 건이는 좀 어떤 아들인가요?
1: 건이는 제 아들여서가 아니라 진짜 긍정적이고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고 배려심이 참 많은 아이예요. 한 가지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0: 네.
1: 건이가 두 번째 수술을 했을 때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첫 번째 수술보다 더 힘들었고 시간도 더 많이 길어졌었어요.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 왔었는데
0: 네.
1: 이제 본인이 얼마나 6시간 넘는 수술을 견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회복실에서 나오고 병실에 와서도 한 3일 연속 계속 구토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어했었는데 회복실에서 저랑 이제 아빠를 만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건이가 한 말이

0: 아빠 밥 먹었어.
1: 힘들 텐데 밥 먹고 기다리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눈물만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본인이 엄청 힘들 텐데 저런 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너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렇게까지 배려 안 해도 되는데, 아프다고 짜증내도 되고 힘들다고 짜증내도 되는데 왜 엄마 아빠를 챙기냐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 건이는 그 상황이 기억이 나?
3: 네.
2: 아, 이건 저도
1: 그랬어요, 똑같이?
2: 저도 제가 이제 전신마비, 이렇게, 그때는 제가 전신마비 된지도 모르고, 저도 이제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때, 저도 이제 부모님을 이제 뵀는데, 이제 그때, 저도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엄마 아빠 미안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네, 상상이 돼서 기억이 나서 네.
1: 근데 아마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더 미안했을 거예요.
2: 저도 제가 전신마비 된 것보다 그런 그 상황을 부모님께 이렇게 내가 만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아까 그 수술실에서 상황이 너무 상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나랑 통하는 게 이렇게 맞냐? 네, 건이가 뭐 연주도 그렇고 이 뭔가 이 배려심도 그렇고 이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빠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건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건이처럼 꼭 도전하세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할수 있다고!
1: 건이야, 너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한데, 너를 건강하게 엄마가 낳아줬더라면 너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주고 있어서 엄마는 정말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너의 엄마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 같아. 마지막 남은 10대에 너가 후회하지 않게 추억 쌓으면서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어. 건이야, 사랑해.
3: 저를 잘 키워주시고 또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힘들고 지칠 때제 옆에서 위로해주셔서 정말 기뻤고 감사했고 또 제가 이제 그 꿈과 희망을 갖게 된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으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안녕하십니까. EBS에서 민법 강의하는 이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파트로 10개를 나누어서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강인데요. 우리 시험은 민법 총칙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에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민법 총칙에서만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전체 민법 총칙 중에서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파트를 자, 쪼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가 이 반사회적성인데요. 민법 총칙이 전체 민법으로 보면 우리 민법은 1조부터 11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법 총칙이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 시험은 1조부터 102조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103조부터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03조가 뭐냐 그랬더니 자 반사회적성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 풀어보면 원칙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국가가 지켜야 될 질서란 게 있는데 그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반사회질서행위라고 하는데요. 자, 풀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그랬네요. 그래서 이 선량한 풍속이라는 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개념학적으로 보면, 이게 선량한 풍속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사회가 변할 때마다, 이게 선량한 풍속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제사 지낼 때요. 지금은 제사를 지내면, 이제 뭐, 제사상에 뭐, 피자도 올라가고, 뭐, 치킨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 할아버님 세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변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량한 풍속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질서의 위반이죠. 이걸 반사회질서라고 그래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 자체가 국가가 지켜야 될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그러한 계약은 전부 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내용 자체가 사회적 타당성을 띠어야 된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질서를 위반, 사회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법에서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제한 속도가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0으로만 달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기 때문에 자, 무효. 무효라는 말은 취득할 수 없다를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건 자유인데 너희들이 한이그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질서인 거야. 그러면 아무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취득할 수 없다. 이걸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일반적인 무효가 되면 이 무효란 말이 왜 취득할 수 없는 거냐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무효다, 유효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걸 두 글자로 유효라고 하는 거고요. 효과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걸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효과 없다고 그랬으니, 자, 취득할 수 있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면, 자,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이 유효가 된다는 말은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니,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효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할 수 없어요?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부터 아예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는 상태로 되돌려 하니 받은 것들이 있다면 다 반환,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반사회질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반사회질서 행위를 해도 무효인데 어머나 반환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민법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민법은 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질서 행위를 했습니다. 무효야. 그런데 일반 무효를 적용을 해서 다 반환을 해주게 되면 반사회질서 행위를 한 사람을 이걸 보호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반사회질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무효이더라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무효라고 그랬으니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행하기 전이야.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니까요. 도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도박은 우리 이제 반사회적 행위로 배울 때 사행성 행위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도박 채무를 졌어요. 근데 아직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 자체가 무효이니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행을 해버렸대요.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박을 하고 줬다. 그래서 이걸 불법 원인 급여라 그러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불법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법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박을 했는데 도박 채무가 있는데 안 잊었다면 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줘버렸대요. 줘버렸다. 그러면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위가 이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다. 그 순간에 이거 무효야. 그러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0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부분 나옵니다.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의 차이가 있는데 주관식 시험은 과정이 중요한데요. 객관식 시험은 이게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 키워드 잡고 자 끝부분이 있다, 없다, 유효, 무효 이것만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이 앞으로 반사회질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며 준 거고요. 그러면 결론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이제 절대적 무효가 되는데 절대적 무효란 말을 자 바꿔드리면 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 무효라는 말은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가 된다는 말은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있고요. 여기서 말한 선의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쓰는 언어는 선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도 뭐 이런 거고요. 악이라고 하는 말은 나쁘다. 그러니까 아 내가 선의로 한 거잖아. 왠지 악의가 느껴지는데 나쁜 의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법에서는 선의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고요. 악이라는 건 안답니다. 그래서 모른다, 선, 안다, 악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앞에 지금 선의라는 말이 붙었으니 나 그거 반사적 행위한 걸 저는 몰락걸랑요? 저는 좀 보호를 해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반사회적 행위를 하게 되면 국가 질서가 깨지는 것이니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도록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득자도 보호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전득자, 앞전, 얻을 득자 이렇습니다. 한자로는.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를 했고 한 번 더 받아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추인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환도 안 됩니다. 이 두 녀석은요. 어떤 뜻이냐면 추인을 한다는 말은 이게 무효인데요. 무효를 이걸 유효로 이게 바꿔주는 작업을 추인,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를 했는데 이게 유효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가 사회질서를 깨트리는 행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환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고 그리고 줘버렸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쪽 파트는 판례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인지,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지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판례 공부하기 전에 일단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면서 준 거고요.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소리고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판례를 보실게요. 자, 여기는 공부하실 때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반사회적 행위다.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유효무효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복잡해지니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말이죠. 103조야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만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요청 적극개입 이랬거든요. 이 말. 자, 그래서 이 적극적이라는 말, 적극가담,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게 민법 총칙부터 민사특별법까지해서 총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공부를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땅땅 이러셔야 됩니다. 땅땅.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보였다. 그러면 그만 읽으시고 끝 문장은 103조로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 이런 건데 이걸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 상가 매입을 막아버렸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땅 땅땅 어떻게요? 적극가담 요청 보이면 무효.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무효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3번. 자, 변호사 아닌 자가 공인 중에서 아닌 자가. 그래서 뭐뭐 아닌 자가 돈을 받기로 했다요.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법질서가 깨진다는 건데 변호사 아닌 자가 소장을 작성을 하고 자, 뭐 돈을 받기로 했다든지 공인 중에서 아닌 자가 사무실을 개설하고 뭐 거래를 하고 뭐 수술을 받기로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부동산 거래 질서가 깨진다는 거고요. 여기는 사법 질서가 깨진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건 설명이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니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자, 뭐뭐 아닌 자가 뭐뭐 아닌 자가 이 말이 보이면 그만 읽으시고 그냥 103조로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사회통념상 훈연도를 한 대를 초과하여 이 단어들 현저히 심하게 평생 동안 하나 예만 들어드리면 이런 건데요. 어떤 A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B 출판사랑 책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A 작가가 평생 동안 집필한 모든 책은 B 출판사에서만 이걸 자 출간해야 된다. 이런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는 현저히 현저하게 이런 말, 심하게 혹은 평생 동안 이런 말들이 보이면 전부 다 그냥 103조다 이렇게 상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3조 판례가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 103조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5번에 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허위 진술입니다. 허위 진술. 역시 마찬가지.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대. 역시 마찬가지 사법질서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땅땅. 땅땅.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보이면 103조로 무효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6번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해 주는 약정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이거 보면 이게 강행 규정 위반이고요.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뭐 요즘 보니까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막 그런 내용 같던데 이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하는 순간에 구증권거래법, 즉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내용이 무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판례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땅땅땅땅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셔서는 증권회사란 말이 보이면 백수함저도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증권회사 그러면 무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판례 문제가 나온다는 건그 키워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허위 진술이 키워드고요. 6번은 증권회사가 키워드고요. 7번에서는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자, 또 돈을 받기로 했대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지무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10월 달일 건데 최신 판례까지 반영돼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지라고 했을 때이 문제는 이러시면 안될것 같은데 그럼 다 백삼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데요.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지자체인데요. 그 골프장 인허가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분이. 그런데 거기다가 골프장을 해주면 안 되는데 금품을 받고 허가를 내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를 보면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보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보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에 살펴보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기억하지 마시고 자, 103조 문제를 풀때 공무원이 보였다 이거예요. 공무원 그러면 뭐다? 103조로 무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넘기기 전에 자, 키워드 봐 주세요. 허위 진술, 증권회사, 궁지에 빠뜨린 다음 공무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그랬는데 이것도 사회 문제가 된 사건 중에 이게 하나거든요. 형사소송.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잠시 후에 103조가 아닌 것에서 민사소송하고 제가 구별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그랬는데 이분이 이게 도리도리 사건인가 그래요.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그 다단계 사건이었고요. 피해 금액만 2조 원인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게 감옥에 안 가면 이게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는 자,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에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줘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 자, 우리는 기억할 때 형사소송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 그러면 103조로, 자, 이건 무효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3조가 아닌 것들, 103조 아닌 것들. 1번, 반세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이랬습니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하기 위해서 임치는 이제 보관인 건데요. 뭐, 판례니까 그냥 판례대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고 전두환 씨 판례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103조로 가버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와 같은 말이 불법원인 금액입니다. 그러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다 전부 다 이거 돈을 추징하겠다는 건데 이 행위 자체가 불법원인 금액에 해당하면 되돌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추징이 안 되니 이 행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추징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03조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다른 거다 각설하고요. 우리는 기억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 103조 2단이다 아니다. 키워드만 잡아가지고요.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했는데 가장 많이 출제가 된게 A입니다. 여기서 말한 강제 집행이라 하는 말은 경매를 의미하시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되는데, 내가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우리 집을 경매로 넘길 것 같아요. 그럼 솔직하게 경매 당하고 싶어요? 아니면 빼돌리고 싶어요? 솔직히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빼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금 문제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을 했거나 매매를 한 행위는 누구나가 다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사회질서가 깨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키워드만 하는 겁니다. 땅땅 땅땅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걸 알고 계시면

2단이다. 이러면 103조 2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3번. 법정상권을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행위 그랬는데, 나중에 용인물권 가서 배우실 텐데,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타인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할 목적일 때 하는 게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고요. 그 타인 토지 위에 내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양도한다고 해서 사유질서가 깨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법정상권을 자, 분리양도. 분리양도 103조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역권과 저세권은 자, 이건 분리가 안 되는데 얘는 분리가 된대요. 이거 물권법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4번.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목적물의 이전을 요구한 행위 그랬는데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후입니다. 포인트는 그러면 이 행위가 과연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체가 다 성립시입니다. 성립시, 체결시, 행위시, 즉 계약서를 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상황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후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만약에요. 후사정까지 고려해서 이걸 103조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거래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도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박은 사행성 행위로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했다?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가 되고 파는 청구 안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앞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 저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뭐 하실 건데요? 자 기니 쓸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가가지고 도박 자금으로 썼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뭐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냐면 도박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법원인 급여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러면 돈을 빌려갈 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할지 뭘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는 소비 대차였거든요. 그러니까 행위할 당시에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후에 어떤지 벌인지는 우리 민법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냥 키워드는 후가 되겠습니다. 후 이거 잡아내면 되겠고요. 자, 5번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전통 사찰의 주지직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전통 사찰인가요? 일반 사찰이 있고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일반 사찰은 그냥 매매 대상인 거예요. 일반 거래 대상이고 전통 사찰의 경우는 자,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받고요. 후대까지 이게 물려줘야 될 이게 사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뒷거래를 했다 이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서 또 나올 텐데요. 우리 사법부는 종교 문제에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뭐 사회 문제가 되거나 큰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절대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이걸 103조로 판결을 해버렸다. 그 법원은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와가지고 남의 아비타합을 뭐 종교 탄압하면 얼마나 이게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두 눈 찔끔 감고 그냥 103조를 안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103조가 아니냐? 이건 주관식 시험인 거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무슨 사찰? 전통 사찰이 보이면 103조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부정행위라는 배우자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103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3조는 반사회질서 행위야. 사회질서가 깨지는 거야. 불법원인 급여야. 불법이야.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행위라는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부관계가 유지하는 동안에 차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키워드는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부정행위가. 그러면 그냥 문제 풀이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러면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회질서가 깨집니까? 가정이 깨집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지 사회질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3조로 하지 않았다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키워드가 뭐가 된다는 소리죠? 부정행위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7번은요. 해외 파기된 근로자가 자, 키워드가 일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우리 좀 전에 평생 동안하고 자, 일정 기간을 구분하시는 건데 그 실제 판례를 보면 그 회사에서 말이죠. 직원을 채용하는데 여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채용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우리 회사 입사하면 너는 평생 동안 너는 그 이직 못한다. 이렇게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103조라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 그런데 일정 기간 어떨까요? 일정 동안 근무한다는 약정?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해외로 기술 연수를 보내고요. 돌아오면 뭐 3년 정도는 일정 기간, 5년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근무를 해줘야 된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자, 항상 구분점이 자, 평생 동안이냐? 평생 동안 아니면 일정 기간이냐 이걸 좀 구분을 해달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자 포인트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자 평생 동안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8번은 양도소득세 세금이거든요. 자 세금 자 그리고 공과금 이렇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실제 판례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갑하고라고 둘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양도세가 있는데요. 양도세. 양도세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자, 매도인이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이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번 더 나올 텐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세 5억을 예상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도세가 8억이 부과되는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이 행위가 자 103조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판단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게 국가 질서가 깨진다. 이게 지금 반사회적 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문제인데 솔직히 여러분들 세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누구나가 다 세금을 내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 공과금 이게 첫 번째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이걸 103조 하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양도세를 매도인에게 전부 다 받건 아니면 매수인에게 받건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103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금 문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양도세 혹은 뭐 공과금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보이면 전부 다 103조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게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의 차이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게 형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그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소송에서는 큰 죄를 지은 자가 정공한 변호사를 써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고 이러면 사회질서가 깨진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데 민사소송은 어떤 거냐면요. 그 이게 참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그 부분은 103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게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를 받아요. 이걸 법정수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를 초과해서 이걸 받기로 했대. 그러면 103조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가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 변호사들 말이죠. 변호사들 이 수임료 같은 경우도 대부분 기초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든지 플러스 그리고 민사소송은 이 변호사들이 제 그 후배도 변호사인데 물어보면요. 딱 이 읽어보면 내가 승소하겠다 패소하겠다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한 10% 정도 성공 보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판사님들도 나가시면 변호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에서 그냥 수임료만 가지고는 이 변호사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공 보수 약정이 붙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자, 사회질서 깨지지 않는다고 보고 103조로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03조이다. 103조가 아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요, 중졸 검정고시 과학을 위해서 첫 번째 물리와 화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키워드로 중심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감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큰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시간 저희는 물리와 화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물리에서는요, 힘부터 시작해서 전기, 열, 그리고 에너지의 핵심들을 이해하고 계산하는 연습들까지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요, 저 화학 파트에서는요, 상태 변화부터 시작해서 기체의 부피 변화, 이온과 함께 화학 반응식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들을 쭉 살펴보려고 해요.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물리 영역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은요, 바로 힘의 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중학교 검정고시 시험에서 시험지를 딱 받아보시면 1번 문제로 거의 항상 출제가 되는 것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이렇게 네 가지 힘들이 먼저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 힘들은요, 보시는 것처럼 정의 및 특징부터 시작해서 이용 및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회차별로 해서 중력이 나올 때도 있고요, 탄성력이 나올 때도 있고요, 마찰력과 부력에 대한 것들이 각각 그림과 함께 정의 그리고 예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정의와 함께 현상들을 짝꿍 지을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이야기하고 중력의 방향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력에 대해서는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중력에 관련된 상황대적인 예시를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탄성력도 보도록 합니다. 탄성력은 변형이 일어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해서요, 이와 같은 용수철의 모습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나는 되돌아갈 거야, 이렇게 탄성력이 작용하므로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용수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이면서 머리끈과 양궁과 같은 예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찰력의 경우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그림 속에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마찰력의 방향은 이렇게 움직이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이런 방향적인 것들과 함께 이런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것과 작게 하는 것들에 대한 사례들도 각각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력에 대한 이야기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이라는 것은 기체나 액체가 그 속의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하고요. 아래로 내려와 라고 잡아당기는 것이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의 방향과 부력의 방향은 반대이다 라는 말도 표현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력을 이용한 것으로 튜브나 열기구나 잠수함처럼 떠오르거나 가라앉는 걸 조절하는 것에 관여된 힘이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용하는 사례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빛과 파동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빛과 파동 파트에서는요, 자, 회차별로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빛에 관련된 것은 빛의 합성부터 시작해서 빛의 직진, 빛의 굴절에 대한 것이 번갈아가며 출제가 됩니다. 또한 파동에 관련된 것들도 몇몇 가지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빛에서는요, 빛의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필 수 있으셔야 되고요. 빛의 합성은요, 정의부터 시작해서 합성 색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빛의 합성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빛이 합쳐지면서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이 현상을 우리는 빛의 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그림들을 제시하고 어떤 색일까를

물어보기도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를 빛의 삼원색이라고 한다라는 것과 함께요. 이 빛의 삼원색을 모두 합한 것이 바로 흰색, 백색광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각각 두 가지 색들의 빛의 합성색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빨강과 초록은 노랑, 초록과 파랑은 청록, 빨강과 파랑은 자홍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같은 자료가 그냥 대놓고 나왔을 때도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캐치해서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합성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어서 빛의 반사에 관련된 것은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빛의 반사라는 건 직진하던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물질의 경계에서 되돌아 나가는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하죠. 항상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정의를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빛이 반사가 될 때는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 더불어서 이런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서 볼록 거울은 빛이 나란하게 들어갔을 때 퍼진 형태로 반사가 되고 오목 거울의 경우는 한 점으로 모인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거울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가끔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 거울의 이용들까지 생각하시면서 빛의 굴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굴절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록 하죠. 빛의 굴절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자, 곧게 나가던 빛이 물질이 바뀌게 되면, 진행하는 물질이 바뀌게 되면,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굴절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렌즈입니다. 따라서 렌즈 두 가지를 살필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모습과 함께요, 나란하게 들어간 빛의 경로까지 짝꿍지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요, 빛의 굴절이 항상 두꺼운 쪽으로 굴절되게 되고,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두껍기 때문에 가운데로 굴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오목 렌즈의 경우는 가운데보다는 바깥쪽이 더 두껍기 때문에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바깥쪽으로 굴절되는 것을 이처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거울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활 속에 이용하는지까지 짝꿍지으셔야 되겠는데요. 볼록 렌즈의 경우는 원시교정, 오목 렌즈의 경우는 근시교정에 이용된다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동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경우는요, 이 같은 그림을 통해서 각각의 위치의 명칭을 좀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파동의 가장 높은 부분, 여기를 우리는 마루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질의 가장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높은 곳이 있다면 낮은 곳도 있을 거예요. 가장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수평 거리 혹은 골부터 골까지의 수평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한다는 이 같은 용어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진폭이라는 것은 마루부터 골까지가 아니라 진동의 중심부터 마루까지 혹은 진동의 중심부터 골까지 이것을 진폭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파장과 진폭에 대한 용어들을 구분하시고 이 그림 속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주기와 진동수에 대한 명칭까지 한번 볼게요. 주기라는 건한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진동수라는 것은 1초 동안 몇번 진동했는지를 의미한다는 사실. 더불어서 진동수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쓴다는 것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빛과 파동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명확하게 명칭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자, 전기와 자기 파트에서요. 자, 전기에 관련된 이야기와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파트에서는요. 오매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적인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매 법칙은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하나의 공식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이 공식 형태를 이렇게 V는 I, R 이렇게 해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V는 I 곱하기 R의 형태로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혹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 같은 형태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하시든지 계산은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만 계산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계산은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고요. 문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냥 이 같은 공식에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주고선 저항을 구하세요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지점을 하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요기를 구하는 거겠죠. 자,

I 곱하기 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일 때 우리는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저항은 이라고 공식을 바꾸셔도 되지만 그냥 이 형태에 집어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전압은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10V라고 나와 있고요. 전류는 얼마라고 나왔냐면 1A라고 나왔기 때문에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저항은 얼마냐? 1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적인 것들을 분명히 검정고시에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계산 연습은 하시면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는 공식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선은 자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류가 오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죠. 즉,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의 자기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래 도선은 자석이 아니다. 그런데 그 도선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과학에서 묻고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나침반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그림 속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은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아나가는 방식으로 찾을 수 있겠고 이렇게 감아나가는 방식에서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것이 N극이기 때문에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인 형태의 마치 막대자석과 같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것까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아,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주변 자기장에 주변의 자기장이 생기고 나침반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건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게 되면서 여기가 N, 여기가 S였던 것이 이번엔 이쪽이 S, 이쪽이 N이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과학에서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 나침반의 NS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류에 의한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침반의 NS도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와 같이 매칭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전류 방향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전기와 자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향성과 함께 계산적인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열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열에 대한 이야기에서는요, 이 같은 열평형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열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아셔야 되겠죠. 열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로서 방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간다. 그때 열이 이동할 때 이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의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세 가지의 용어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사례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쪽을 가열을 했더니 이 한쪽을 가열했더니 주변까지 이렇게 점점 계속 뜨거워졌다. 이 같은 말이 나오게 된다면 아, 전도에 의한 것이구나. 뭐 태양빛을 아래에 있었더니만 그늘진 곳은 시원하고 태양빛을 닿는 곳은 좀 뜨거웠다. 이러면 아, 복사에 대한 얘기구나. 물 아래를 가열했더니 물 전체가 따뜻해졌다. 그럼 아, 대류구나. 이와 같이 사례와 함께 열의 이동 방법을 매칭하는 것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살펴보시면서 이런 열이 이동함에 따라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그래프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열평형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 내리죠. 온도가 다른 물체가 접촉했다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니 이것을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림상에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부분이 바로 열평형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온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 이후에는 열평형 상태에서는 온도가 똑같을 것이고 그때의 온도를 열평형 온도라고

충전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질량이 같을 때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높을수록 당연히 높이가 갖는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클 수밖에 없겠죠. 또한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요, 빠르기가 갖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량이 같다면 빠르기가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이제 그들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때 이 같은 역학적 에너지가 늘상 같을 때가 있으니 조건은 이래요. 공기의 저항, 마찰이 만약에 없다면 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겠고요.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 같은 것을 이 같은 그림으로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 B, O, C, D 이렇게 다섯 지점을 얘기했을 때 어디가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공기 저항, 마찰이 똑같다는 조건 속에서는 어느 지점이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에너지로 의미를 달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 에너지가 어디가 큽니까? 라고 한다면 높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높이가 가장 높은 5점, 그럼 어디가 가장 빠릅니까? 라고 하면 시작점인 여기 혹은 가장 아래점인 여기, 가장 출발하기 시작점인 거죠. 자, 출발하면 던질 때나 혹은 땅에 닿기 이전,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운동에너지가 최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질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인 여기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O로 갈 때가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는 지점인 것이고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내려가는 지점, 높이가 낮아지는 지점이겠죠. 따라서 O에서 C로 가거나 C에서 D로 가는 지점이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는 지점일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각각의 에너지들에 대한 변화를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물리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개념들이었거든요. 자, 이제 화학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에서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같은 그림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게 됩니다. 각각의 부분에다가 이렇게 빈칸을 뜨고선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 같은 단어를 주고 여기에는 어떤 물질의 상태가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 맞는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같은 생활 속의 사례를 주면서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것이 이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생활 속 사례와 함께 상태 변화의 용어들을 여러분들은 연결 지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것을 융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것이 얼음이 녹는다든가 이런 녹아나가는 상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촛농이 녹았다가 굳을 수도 있겠죠. 초가 녹았다가 굳는 것. 촛농이 굳어서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을 반대 상황, 응고라고 이야기하고요. 젖은 빨래가 마르는 것, 증발 상황은 기화 상황이고요. 자, 어떤 차가운 커피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액화 상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승화는 고체, 기체, 기체, 고체 모두 다 동일하게 승화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정확히 방향성은 다르죠. 따라서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은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로는 성해나 서리와 같은 예시가 나온다고 해서 이 같은 예시와 함께 상태 변화 용어를 체크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이야기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같은 실린더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엇을 같게 하고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그러면서 무엇이 변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살펴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체 압력과 기체 부피와의 관계에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온도는 일정하게 둔 상태로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입자들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화살표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걸 살필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자 운동의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입자 운동의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 변하지 않는 것에 입자 운동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 같은 말 온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실린더 그림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입자의 종류나 개수나 크기입니다. 따라서 그림만 보셔도 아시긴 할 텐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변하는 것도 있겠죠. 무엇이 변하느냐? 외부에 놓여있는 이런 추위의 개수가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빈칸이 뚫려졌을 때 아, 압력이 증가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찾아내시면 좋겠고요. 압력이 증가하자 이렇게 부피가 감소한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죠. 외부 수류는 압력이 증가하자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공간이 좁아지면 일정 개수가 넓은 데서 움직이다가 좁은 데서 움직이다 보니까 충돌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충돌을 많이 하면서 이 내부의 압력도 증가하더라. 압력 증가, 부피 감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는 보일 법칙에 대한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봅니다. 이번에는 온도와 기체의 부피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외부 압력을 일정하게 합니다. 자, 외부 압력이 일정한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외부에 놓여 있는 추위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압력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부터 체크해 볼까요? 자, 입자의 종류, 개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가열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괄호 쳐졌어도 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는 걸 통해서 아, 온도가 높아졌구나라고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입자들이 당연히 충돌한 횟수가 천천히 움직일 때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니까 많이 충돌하겠죠?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피가 증가하더라. 이 같은 상황은요, 찌그러진 타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자 타공이 뽕 부풀어 오르는 그 같은 상황으로 예시를 매칭할 수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한 생각들까지 해보시면서 기체 압력과 부피 변화에 대한 것들은 사례와 함께요, 그래프 그리고 이 같은 실린더 모습으로 반드시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체에다가 열을 가하거나 혹은 열을 빼앗는 냉각을 하게 되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온도 변화를 체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 이 같은 그래프를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항상 구간을 나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구간 속에서 어떤 물질의 상태가 있는지 살피셔야 되는데요. 온도의 변화가 있는 구간 속에서는 항상 물질의 상태는 한 가지의 물질의 상태라는 사실. 그리고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구간 속에서는 두 가지의 물체의 상태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고체를 가열했을 때 이렇게 일정한 구간에서는 융해라는 녹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 일정한 온도의 이름을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고체가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녹는 점이구나. 반대로 냉각을 하게 되면 액체가 상태 변화하면서 고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있으니 그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하고 어는 점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같은 그래프를 살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물질의 경우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는 것도 그림에서 살피시면 되겠네요. 끓여보도록 할까요? 자, 액체를 가열해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물질의 상태일 때는 온도가 변하게 되고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구간에서는요, 두 개의 물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열을 했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면서 일정한 온도를 살필 수 있고 그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는 이 그래프 또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밀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는요, 자,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 그대로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한 것, 이것이 바로 밀도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이 밀도는요, 계산적인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밀도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들도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밀도 공식부터 볼까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피분의 질량의 형태로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고 단위는 당연히 위쪽에 질량의 단위, 아래쪽에는 부피의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 밀도의

0: 크기를 비교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밀도의 크기는요,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질량이 작은 것이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에 위로 떠오르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같은 그림을 통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D이기 때문에 아, D가 밀도가 제일 크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A이기 때문에 A의 밀도가 제일 작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같은 논리로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D의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 B, E, A 순서로 밀도가 가장 큰 것과 밀도가 가장 작은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같은 밀도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과 같은 것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같은 물질의 특성을 활용해서 혼합물들을 분리할 때도 이 같은 밀도는 이용되게 됩니다. 분별 깔때기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서 밀도라는 용어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할 이야기는요, 화학 반응의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화학 반응의 규칙성에서는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다루게 있는데요. 질량 보존 법칙부터 시작해서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들을요, 여러 가지 수식과 함께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요, 화학 반응식을 보셨을 때요, 화학 반응식 어떤 화학식 앞에 써 있는 숫자를 우리는 개수라고 하고요. 그들의 개수비는요, 자, 기체의 분자수비, 그리고 기체의 부피비와도 같은데, 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두고요, 일단 법칙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질량 보존 법칙으로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을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실제로 계산적인 것들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자, 어떤 화학 반응식이 일어날 때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요, 반응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반응 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전과 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돌을 더했을 때 5g이었다면 나중에도 5g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기억은 5g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일정 성분 법칙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일정 성분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 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으로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산화구리라는 걸 만들 때 구리하고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와 같은 일정한 질량비가 고정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기체들이 반응할 때 항상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개수비가 바로 부피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 써 있는 3, 생략되어 있는 거 1, 그리고 2, 이것이 바로 3대 2대 1이 개수비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 앞에 써 있는 것이 바로 기체들의 부피비이고 이 같은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것이 바로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수비는 부피비와 같고 더불어서 분자수의 비와도 같기 때문에 이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는요, 이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개수비를 이해할 수 있는지,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검정고시에서 나오는 물리와 화학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씩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첨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는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사를 제대로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EBS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 특강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편 11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근현대사가 굉장히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포지션이 많다. 파트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20문제 넘는 근현대사를 들어가 보니 3단계로 개항개항기, 그다음 일제강점기, 광복이후 현대사라는 3단계더라. 요 말씀 드렸습니다. 오,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의 50강을 압축적으로 풀어놓고 있는 단기 특강이잖아요. 자, 단기 특강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이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50강을 다 보고 온 친구도 있겠지만 안 보고 오는 친구들도 있겠고 또 지금 빠르게 빨리 급수, 내가 원하는 급수를 따야 되는데, 정리가 되려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지, 제가 정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지난번 10강에서 우리가 개항개화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맛보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860년대부터 쭉 가서, 고종즉위부터, 그래서 쭉 가서 우리가 1880년대까지 갔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오늘 할 부분은 1880년대란 얘기죠. 1890년대. 제가 쓰면서 갈게요. 1890년대부터 쭉 가서 국권 피탈까지 가는 과정으로 쫙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1강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기 특강을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갑오개혁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 할 얘기 많죠. 그쵸? 기본적으로 3점짜리입니다. 그쵸? 갑오개혁이고 순서 나올 수 있고 사이식이 둘다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둘 건 뭐냐면 자, 1차 갑오개혁에서 우리가 단기 특강에서는 무조건 군국기무조 쥐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알아두시면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개국기념이라는 것이죠. 개국기념 하나 있고, 자, 중국식 연호를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개국기념을 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6조에서 파라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자, 보시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문이 하나 들어가니까 탁지아문 하나 등장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조혼금지라는 부분, 과부의 재가허용이라는 사회적 개혁에 대한, 사회적 개혁에 대한 부분도 나온다. 라고 알아두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2차 갑오개혁이 나오죠. 2차 갑오개혁이 나오는데 2차 갑오개혁에서는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요거 교육 입국조서 반포가 훅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차 갑오개혁은 이제 박영효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2차 갑오개혁 초반에 홍범 14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재판소 설치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자, 요거 팔도 폐지라는 부분 어려운 거 하나 쥐고 갈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봐야 되냐면 자, 3차 을미개혁. 제가 3차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도 안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을미개혁 하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차와 3차 사이에 기출에서 상당 부분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거. 교육 입국조서. 그래서 고종이 야, 우리 국가적으로 근대적 교육을 할 거야. 그러니까 개개인이 근대적 교육 하는 거 말고 국가가 아예 바로 지덕체에 입각해서 근대적 교육을 할 거야라고 빵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교사, 저 같은 교사를 마련하기 위한 사범학교나 그다음 소학교, 외국학교에 관제를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 사범학교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요 얘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은 훈련대가 있어. 훈련대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2대가 설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훈련대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상당 부분 이 관여를 했던 인물들이 또이 훈련대 소속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서 맥락을 잡아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써놨습니다.

뭐냐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직전에 우리가 이제 보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2차 갑오개혁이 있었던 것이고, 그럼 왜이 을미개혁으로 가느냐? 그래서 을미개혁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선 역사적 순서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곧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간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일본은 주춤하는 사이 명성황후는 빠르게 친러파와 함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 개혁 혹은 을미개혁, 우리가 이제 보통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자, 을미개혁의 핵심 내용 중에서 의외로 하는 거면서 이게 나온다. 연호가 건양이다라는 거. 이거 건양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랑 생각해야 되냐면 광무랑 비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기본으로는 요세 가지. 단발령, 태양력, 종두법, 요실시 요세 가지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간혹 우편사무가 재개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갑신정변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와서 이제 소학교가 설치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1890년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까지는 1880년대까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8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했던 거고, 이번 시간에 1890년대, 1900년대로 쭉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문화부분까지 할 거니까. 자,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사회식이 문제가 나오죠. 동학농민운동이 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차 봉기에서 황토현, 황릉청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주성 차지하기 전에 고부봉기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쉬운 문제 사발통문이 나오고, 그래서 고부관할을 점령하는 건 1차 봉기 전이다. 고부봉기가 먼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텐진조약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요. 자, 텐진조약, 이제 바로 청군이 파병되는데, 텐진조약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일본군도 출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일본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전주화약하고 2차 봉기, 요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전주화약을 사회식이 문제로 잘 내겠죠? 라고 알아주시고, 그럼 전주화약에서 바로 교정청 설치와 집강소 설치가 약속됐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자, 2차 봉기로 쭉 가게 되면 나오는데, 2차 봉기에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네, 우금치 전투에 대한 부분. 자, 이때 결국 패배하게 되지만, 우금치 전투가 2차 봉기에선 핵심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순서를 잡아놔라. 그럼 여러분들, 고부봉기, 그다음 1차 봉기, 전주화약, 2차 봉기, 그런데 우금치 전투에서 무너지고 태인 전투 이후에 해산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이제 이 독립협회, 예, 근대적인 어떤 시민단체 혹은 사회단체라고 할수 있는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갈 건데, 독립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주르륵 나오고 독립협회에서 어떤 내용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만민공동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초의 근대적 집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러시아 이권 요구를 저지했다. 특히 전령도 조차를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바로 결국 헌의 6조를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홍범 14조가 나오면 2차 갑오개혁이잖아요. 헌의 6조 나오면 여러분들 관민공동회를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거 헌의 6조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내용을 우선 전제환권을 공고히 하는데, 그런데 외국과 조약 시에는 중추원 의장이 합동 마련해야 된다라는 요 내용을 알아두라고 제가 지금 써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추원 관제라는 게 뭐냐면 서구식 의회 개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50명의 이 저기 중추원의 의원이 있으면 이 중에서 반반씩 뽑았다라는 요러, 이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이죠. 그래서 1910년까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는데, 우선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했다라고 나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경복궁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궁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 덕수궁으로 환궁했다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보통은 사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여러분들 그래서, 예, 바로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 거행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광무라는 연호를 썼다라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을미개혁에서의 건양이란 연호하고 구분하셔라는 말씀. 또 하나는 순종 황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는 융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을 연호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쭉 나가는데, 뭐, 뭐니 뭐니 해도 최근엔 1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 광무교역의 핵심보다 바로 양전사업과 지게발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양지아문이 량자가 측량하다라고 해서 토지를 측량한 거고, 지게아문은 그래서 지게를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건데, 양지아문이 지게아문으로 통합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사료 때문에 제가 혹시 몰라서 써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 식산흥합 정책이 쭉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네, 요거 광무학교가 있다. 네, 요거 여러분들 광무라는 이름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대한제국이 그렇게 군사적으로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를 강조하는 역사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연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부분도 한능검을 대비해라. 제가 최근에 트렌드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관학교 설립이라든가, 요거, 여러분들, 군함이 있어. 해군 창설에서 군함이 있었다 해서 양무 두 가지도 좀 알아두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대한제국 군사와 관련돼서 가장 기본, 요 기본의 기본은 원수부를 설치했다면 여러분들, 이 광무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수부 설치는 기본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빠르게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혹시 몰라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860년대부터 80년대 갔다면 지금은 9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쭉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분 나쁘게 씁쓸하게 국권피탈로 가는데 과정인데 이게 순서대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정리를 쭉 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환에서 있던 이 우리 교재 125쪽에 있는 건데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순서를 이해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쭉 나와 있는 부분에서 원래 여러분 요거는 요 전이에요. 여기인데 요거는 내용으로 설명하기 위해 써놨습니다. 자,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직전에 이미 대한제국 국외 중립 선언을 했지만 의미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안 됐다. 요 얘기예요. 물론 순서로는 먼저 있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 한능검에서 한일 의정서냐, 제1차 한일협약이냐, 제2차 한일협약, 우리가 보통 을사늑약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1차 한일협약과 을사늑약 둘다잘 나온다. 잘 나오고, 제1차 한일협약에서는 요 맥아타 스티븐스 둘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쵸? 요 1차 한일협약 고문 정치에 의해서 맥아타가 그 이후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화폐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화폐 정리 사업으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스티븐스는 계속해서 친일적 인물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처단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을사늑약이 있는데 기본이죠. 여러분들 한능검에서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가 하게 되는 건데 실제 통감부는 1906년에 설치되고 제1대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 요 부분 그 이후에 헐버트 관련돼서 계속해서 조금씩 헐버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헐버트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헐버트 우선 여러분들 유경공원의 교사였고 그러면서 점점점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제국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맥락 속에서 쭉 가면 여기가 됐죠. 자, 그러면 당시에 을사늑약의 이 부당성을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미국의 헐버트를 파견했다. 그리고 헤이그 특사가 2준, 2위종 이상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상설이 꽤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까지도 해서, 결국 국권이 피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제가 이제 정밀병에 대해서 이때 이제 쭉 보시면 되겠는데, 정밀병은 1907년에 있다가, 요 순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한제국의 군대선에 반발해서 의병에 합류했다는 부분과 함께 13도 창의군이 있었는데 이인영 허위, 특히 군사장 허위 중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일제가 거꾸로 이제 반격을 가해서 이른바 그들 입장에서의 따옴표 쳤죠. 남한토벌이라고 해서 호남 지역의 우리 의병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개별적 항일 의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인환 전명훈 장인환의 이 스티븐스 사살에 대한 부분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꽤잘 나온다, 한능검에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편, 나철 5기호가 나오는데, 자, 요, 자신의 조직 을사 5적천 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자신애가 한번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과 함께 바로 동양평화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편 최재형이 지원해줬다는 부분도 최근에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서 바로 안중근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애국계몽단체가 쫘라락 나옵니다. 이 중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잘 나온 건 신민회인데 간혹 2점짜리로 보안회가 잘 나온다, 혹은 선지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안회가 일제 황무지, 일본의 황무지 개강군 반대 운동해서 성공했다, 일정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결국엔 해산되지만 일정 정도 성과를 냈었고, 그다음 또 하나, 대한제강회가 강제퇴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결국 해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민회 관련돼선 여러분들 연도도 알아두시면서, 자, 여기 대성 오산학교 참 많이 나오고 태극서관 많이 요세 가지 모두 잘 나오죠, 그쵸?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안창호로 축약하면 여러분들이 또 대성학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산학교는 이승훈 이렇게 보시면 좀더 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 결국 신흥 강습소와 관련돼서는 또 이회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훗날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자, 신흥 강습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른바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혐의로, 자, 이걸 조작해갖고 기소하면서 배고인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고인 사건이 이제 신민회하고 관련된 것을,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 내용이 우선 쭉 우리가 1900년대까지의 내용을 한다면 지금부터는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 사회, 문화 뭐겠어요? 개항, 개화기에 있었던 경제, 사회, 문화를 쫙 모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등장하는 조총상민 수립무역장정 어렵지 않아. 자, 우리 이거는 임오군란의 결과라고 배웠던 부분이니까, 자, 빠르게 쓰면서 배웠던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성과 양하진 요 얘기 말씀드렸죠. 내지통상권이라고 해서 육지에다가 청상인들이 이렇게 점포 개설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다. 조일통상장정도 우리가 봤었던 부분이죠. 여러분들, 원래 강화도 조약과 그에 따른 부록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그리고 조일무역 세칙이 있었는데, 나중에 조일통상장정에 가서야, 이때 대해서, 가서야 관세가 부과되고, 그쵸? 자, 그러면서, 일본은 최애국 대우 보장을 받으면서, 조일통상장정에 근거해서 일본 상인들이 내륙 진출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반공령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은 얘기했으면 우리가 알겠는데, 그런데 화폐정리 사업을 굉장히 사료로 어렵게 내면 이게 화폐정리 사업인 거를 모르니 정답은 충분히 메가타로 갈수 있는데 못 맞힌 친구들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용 써왔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 화폐가 백동화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백동화, 구화폐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질 나쁜 화폐는 교환시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국내 농민과 상공업자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을 기억하라고 제가 써왔습니다. 자, 메가타 1905년에 하는데 먼저 1904년에 1차 한일협약 기억하시면서 가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물산장려 운동하고 많이 비교되기도 하고 헷갈리게 나오는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인데 국채보상운동 1907년이고 대구에서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 관련된 문제로 대구 하면 여러분들 또228 민주화운동도 있는데 자, 대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서상돈 김광재, 김광재 서상돈 나오는데 서상돈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도 대구 답사를 한세번 가봤는데 예, 서상돈 이집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고택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지금 보존하면서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쭈루룩 나온 것 중에 대한매일신보하고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이 호응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요거 이제 경제 사회 문화기 때문에 사회 부분이 있는데 자, 독립신문 등이 지지하면서 여권 통문을 발표했는데 여권 통문이 참꽤 선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권 통문을 발표를 했고 이 여권 통문을 통해서 결국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여학교 설립을 주장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돼 있고 보통 뭐라고 하냐면 북촌 양반집의 양반의 교수들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혹은 양반집 부인들이 모여서 여권 통문 발표하기까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 이제 국외 이주와 사회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 그리고 국외 동포에 대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일본이 간도 협약으로 이 간도를 청에게 주면서 청 영토가 되면서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차지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 최근의 내용 중에는 연해주가 참 많이 나오죠. 그쵸? 네. 연해주 하면 사실 저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한능검 빠르게 단기 특강도 쭉 이론 편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해주는 여러분들 이렇게 발해 생각나시죠? 그쵸? 자, 그러다가 이제 중국 땅이었다가 중국의 근현대사에서 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어. 우리 어차피 한능검이니까. 자, 그래서 연해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블라디보스톡 대표 도시 떠올리시면 되겠고 굉장히 추운 곳인데 여기 우리 동포들이 살았다. 그러면서 신안촌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왜 헷갈리냐면 미주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메리카 주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신문이 신안민보야.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오히려 중요한 신문은 곤업회의 곤업신문이다. 요 얘기하려고. 연해주 하면 곤업신문 기억하라. 그런데 이 한인촌은 신안촌이라고 불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와이 노동 이민은 1902년에 출발을 해서 3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점으로 잡을 것이냐라고 해서 약간 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902년을 우리의 이 노동 이민의 첫 역사로 보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도착한 해를 보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두 가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노동 이민 보시면 되겠고 하와이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박용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우선 여기는 지금 개항 개화기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하와이 노동 이민 여기까지 써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이제 문화 부분으로 갈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쭉 빠르게 왔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부분 보니까 갑오개혁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왔는데 문화 부분이 이제 어려워. 문화 부분이 어려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실무편에서 늘 하는 말. 내가 지금 빨리 급수를 따야 되는데 연도를 외워야 되냐요? 라고 하면 사실 근현대사에서 연도는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입장에서 좀 해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요한 연도는 외울 수밖에 없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과 자, 그다음 우리의 최초의 전차는 둘다 1899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기차 철도라고 해서 이제 기차가 칙칙폭폭 다녔던 곳이고 전차 이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1899년 같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경부선하고 경의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렇게 요 연도까지 외운 건좀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경부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러일 전쟁과 그 이후 이렇게 보시면 좀더 좋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전등과 전하가 있는데 아, 여기 이제 어려워.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최근의 흐름에는 궁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조선시대 각 기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 심화편이 초창기에는 궁궐에 나왔을 때는 자 경복궁에 전등을 설치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하는 경운궁에 최초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궁궐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한편 요게 좀 어렵지만 나온 게 있어요. 황실과 콜브란이라서 미국의 콜브란인데 요게 이제 1898년이죠. 그럼 요게 여러분들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제국의 황실과 콜브란이 한성전기회사 발전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 전차가 다닐 수 있었다.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의료로 갈게요. 자, 의료로 가는데 여러분들 광해원과 광재원을 구분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자, 광해원은 1885년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고 알렌인데, 자, 훗날에 이제 광해원이 제중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광해원으로 됐던, 즉, 알렌이 이렇게 광해원이라고 해서 서양식 병원을 차릴 수 있었던 건 갑신정변 때 민영익을 살려줬기 때문에 외과 수술을 합니다, 알렌이. 자, 갑신정변이 계기가 돼서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한편, 1899년 관립의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광재원, 그래서 국립병원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지서경에 의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고, 그래서 광해원 이쪽은 오늘날에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0: 장혜원 말고 광재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서경은 의사이면서 정치가이면서 국어학자로서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서 광재원은 지서경이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부분으로 갈게요. 교육 부분도 나오는데 최근에 뭐니 뭐니 해도 잘 나오는 건 유경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유경공원은 여러분들 근대의 바로 관립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의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원산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교육 입국조서는 2차 가부교육 됐으니까 넘어가자. 자, 그 다음 개신교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 민족 학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성오산학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민회하고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립학교령은 일본이 물론 대한제국식이지만 통감부식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교육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머지 문화 부분하고 종교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개항 개화기의 부분, 국권피탈까지 과정 속에서 다 보게 되는데, 원각사가 감을 알겠습니다. 원각사는 서양식 극장인데 연극 무대, 연극 무대. 그래서 여기서 은세계라고 이런 작품이 공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축으로는 둘다 있는데 최근에 요게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명동성당은 여러분들 가톨릭 천주교, 그래서 1898년에 만들어졌고 고딕 양식이다라고 해서 고딕 양식 삐죽 솟아있는 첨탑이 있고 거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덕수궁 석조전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마치 그리스 신전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덕수궁 안에, 덕수궁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고전적인 궁궐인데, 조선시대 궁궐인데 거기에 근대적 건축이 심지어는 르네상스 양식으로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1910년에 완공됐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셔라 말씀을 드리고, 자, 종교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주라락 나오는데, 자, 천주교 가톨릭인데 1886년 이 연도 우리가 좀 알아두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면 좋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하면서 1886년 어느 국가 수교회죠? 그렇죠, 프랑스죠. 제가 프랑스 수교 연도는 알아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가톨릭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던 해와 함께 알아둬라라고 말했던 부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동학이 있는데 동학이 이제 천도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래서 손병희가 3대 교주가 되는 것이고 동학의 3대 교주이면서 천도교라고 이름을 바꿨던 것이고, 이용구는 여러분들 친일파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자, 아까 자신회로 나왔던 나철 오기열 때그 나철, 나철은 두번 나온다. 그래서 한금검에서 나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철은 아까 봤던 부분에서 이 을사오족을 처단하려고 자신회를 만들었었던 것이고, 한편 대종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대종교는 단군을 섬기는 종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일제강점기 정말 가열찬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그 대종교 보시면 되겠죠. 자, 한편 불교로 가게 되면 불교는 여러분들 바로 만에 한용운이 있다. 그래서 조선불교 유신론이 있는데, 한용운 뭐 이렇게 가해놓고 빈칸해놓고 이 사람에 대한 것들 촤라락 나올 때 조선불교 유신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교는 박은식이 유교 유신론을 제기해서 실천적 유교를 강조했는데, 자, 박은식에 대해서 가르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박은식은 일제강점기 또 나올 거다. 뭐다?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이다. 1대는 이승만, 2대가 박은식이다. 그런데 박은식 가로에놓고 박은식의 일대기에 대해서 쫘라락 나온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교 구신론을 제기했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제 개항 개화기 끝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개혁까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 근현대 첫 번째 부분 끝냈으면 우리 다음 12강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제강점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안녕하십니까. EBS에서 민법 강의하는 이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파트로 10개를 나누어서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강인데요. 우리 시험은 민법 총칙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에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민법 총칙에서만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전체 민법 총칙 중에서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파트를 제가 쪼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가 이 반사회재생인데요. 민법 총칙이 전체 민법으로 보면 우리 민법은 1조부터 11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법 총칙이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조부터 102조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103조부터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03조가 뭐냐 그랬더니 자, 반사회재성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 풀어보면 원칙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국가가 지켜야 될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반사회질서행위라고 하는데요. 자, 풀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그랬네요. 그래서 이 선량한 풍속이라는 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개념학적으로 보면, 이게 선량한 풍속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사회가 변할 때마다, 이게 선량한 풍속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제사 지낼 때요. 지금은 제사를 지내면, 이제 뭐, 제사상에 뭐, 피자도 올라가고, 뭐, 치킨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 할아버님 세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변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량한 풍속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질서의 위반이죠. 이걸 반사회질서라고 그래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 자체가 국가가 지켜야 될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그러한 계약은 전부 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내용 자체가 사회적 타당성을 띠어야 된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질서를 위반, 사회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법에서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제한 속도가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0으로만 달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기 때문에 자, 무효. 무효라는 말은 취득할 수 없다를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건 자유인데 너희들이 한이그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질서인 거야. 그러면 아무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취득할 수 없다. 이걸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일반적인 무효가 되면 이 무효란 말이 왜 취득할 수 없는 거냐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무효다, 유효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걸 두 글자로 유효라고 하는 거고요. 효과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걸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효과 없다고 그랬으니, 자, 취득할 수 있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면 자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이 유효가 된다는 말은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니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효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할수 없어요?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부터 아예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우리가 무효라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는 상태로 되돌려야 하니 받은 것들이 있다면 다 반환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반사회절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반사회절 승인을 해도 무효인데 어머나 반환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민법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민법은 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절 승인했습니다. 무효야. 그런데 일반 무효를 적용을 해서 다 반환을 해주게 되면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을 이걸 보완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그러면 무효이더라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무효라고 그랬으니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행하기 전이야.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니까요. 도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도박은 우리 이제 반사회적 행위로 배울 때 사행성 행위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도박 채무를 졌어요. 근데 아직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 자체가 무효이니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행을 해버렸대요.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박을 하고 줬다. 그래서 이걸 불법 원인 급여라 그러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불법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법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박을 했는데 도박 채무가 있는데 안 잊었다면 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줘버렸대요. 줘버렸다. 그러면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위가 이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다. 그 순간에 이거 무효야. 그러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0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부분 나옵니다.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의 차이가 있는데 주관식 시험은 과정이 중요한데요. 객관식 시험은 이게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 키워드 잡고 자 끝부분이 있다 없다 유효 무효 이것만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이 앞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며 준 거고요. 그러면 결론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이제 절대적 무효가 되는데 절대적 무효라는 말을 제가 바꿔드리면 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 무효라는 말은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가 된다는 말은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의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쓰는 언어는 선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도 뭐 이런 거고요. 악이라고 하는 말은 나쁘다. 그러니까 아 내가 선의로 한 거잖아. 왠지 악의가 느껴지는데 나쁜 의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법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고요. 악이라는 건 안답니다. 그래서 모른다 선, 안다 악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앞에 지금 선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나 그거 반사회적 행위한 걸 저는 몰랐걸랑요? 저는 좀 보호를 해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반사회적 행위를 하게 되면 국가 질서가 깨지는 것이니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도록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득자도 보호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전득자, 앞전, 얻을 득자 이렇습니다. 한자로는.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를 했고 한번더 받아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추인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환도 안 됩니다. 이두 녀석은요, 어떤 뜻이냐면, 추인을 한다는 말은 이게 무효인데요. 무효를 이걸 유효로 이게 바꿔주는 작업을 추인,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를 했는데 이게 유효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가 사회질서를 깨트리는 행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환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고, 그리고 줘버렸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쪽 파트는 판례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인지,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지,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판례 공부하기 전에 일단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면서 준 거고요.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소리고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판례를 보실게요. 자, 여기는 공부하실 때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반사회적 행위다.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유효 무효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복잡해지니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말이죠. 103조야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만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요청 적극계획 이랬거든요. 이 말. 자, 그래서 이 적극적이라는 말, 적극가담,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게 민법총칙부터 민사특별법까지 해서 총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공부를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땅땅 이러셔야 됩니다. 땅땅.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보였다. 그러면 그만 읽으시고 끝문장은 103조로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 이런 건데 이걸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 상가 매입을 막아버렸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땅 땅땅 어떻게요? 적극가담 요청 보이면 무효.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말 되겠습니다. 무효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3번. 자, 변호사 아닌 자가 공인 중에서 아닌 자가, 그래서 뭐뭐 아닌 자가 돈을 받기로 했다요.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법질서가 깨진다는 건데, 변호사 아닌 자가 소장을 작성을 하고, 자, 뭐 돈을 받기로 했다든지, 공인 중에서 아닌 자가 사무실 막 개설하고, 뭐 거래를 하고, 뭐 수술을 받기로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부동산 거래 질서가 깨진다는 거고요. 여기는 사법 질서가 깨진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건 설명이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니,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자, 뭐뭐 아닌 자가, 뭐뭐 아닌 자가 이 말이 보이면 그만 읽으시고, 그냥 103조로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대를 초과하여 이 단어들, 현저히, 심하게, 평생 동안, 하나 예만 들어드리면 이런 건데요. 어떤 A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B 출판사랑 책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A 작가가 평생 동안 집필한 모든 책은 B 출판사에서만 이걸 자 출간해야 된다. 이런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는 현저히, 현저하게 이런 말, 심하게, 혹은 평생 동안 이런 말들이 보이면 전부 다 그냥 103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3조 판례가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 103조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5번에 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허위 진술입니다. 허위 진술. 역시 마찬가지.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대. 역시 마찬가지 사법질서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땅땅, 땅땅.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보이면 103조로 무효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6번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약정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이거 보면 이게 강행규정 위반이고요.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뭐 요즘 보니까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막 그런 내용 같던데 이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자, 여기서는 허위 진술이 키워드고요. 6번은 증권회사가 키워드고요. 7번에서는 궁제 빠뜨린 다음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궁제 빠뜨린 다음에 자, 또 돈을 받기로 했대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지무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10월 달일 건데 최신 8일까지 반영돼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지라고 했을 때이 문제는 이러시면 안될것 같은데 그럼 다 103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데요.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지자체인데요. 그 골프장 인허가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분이. 그런데 거기다가 골프장을 해주면 안 되는데 금품을 받고 허가를 내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를 보면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보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보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에 살펴보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기억하지 마시고, 자, 103조 문제를 풀때 공무원이 보였다 이거예요. 공무원, 그러면 뭐다? 103조로 무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넘기기 전에, 자, 키워드 봐주세요. 허위진술, 증권회사, 궁제 빠뜨린 다음, 공무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그랬는데 이것도 사회 문제가 된 사건 중에 이게 하나거든요. 형사소송.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잠시 후에 103조가 아닌 것에서 민사소송하고 제가 구별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그랬는데 이분이 이게 도리도리 사건인가 그래요.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그 다단계 사건이었고요. 피해 금액만 2조 원인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게 감옥에 안 가면 이게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는 자,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에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줘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 자, 우리는 기억할 때 형사소송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 그러면 103조로 자, 이건 무효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3조가 아닌 것들. 104조 아닌 것들. 1번. 반세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이랬습니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하기 위해서 임치는 이제 보관인 건데요. 뭐 판례니까 그냥 판례대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고 전두환 씨 판례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나라의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자, 뇌물을 받아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103조로 가버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와 같은 말이 불법은 금입니다. 그러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다 전부 다다 이거 돈을 추징하겠다는 건데 이 행위 자체가 불법 원인금에 해당하면 되돌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추징이 안 되니 이 행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추징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03조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다른 거다 각설하고요. 우리는 기억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 103조 2단이다 아니다. 키워드만 잡아가지고요. 2번. 강제집행을 면허 목적으로 했는데 가장 많이 출제가 된게 A입니다. 여기서 말한 강제집행이라 하는 말은 경매를 의미하시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되는데 내가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우리 집을 경매로 넘길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경매 당하고 싶어요? 아니면 빼돌리고 싶어요? 솔직히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빼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금 문제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을 했거나 매매를 한 행위는 누구나가 다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사회질서가 깨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키워드만 하는 겁니다. 땅땅, 땅땅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면 103조 2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3번. 법정상권을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행위 그랬는데 나중에 용익물권 가서 배우실 텐데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타인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할 목적일 때 하는 게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고요. 그
그 타인 토지 외에 내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양도한다고 해서 사회질서가 깨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법정상권을 자, 분리양도 103조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역권과 저세권은 자, 이건 분리가 안 되는데 얘는 분리가 된대요. 이거 물권법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4번. 매매계약 체결 후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목적물의 이전을 요구한 행위 그랬는데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후입니다. 포인트는 그러면 이 행위가 과연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체가 다 성립시입니다. 성립시, 체결시, 행위시, 즉 계약서를 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그 상황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후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만약에요. 후 사정까지 고려해서 이걸 103조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거래라는 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도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박은 사행성 행위로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했다?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가 되고 파란 청구 안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앞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 저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뭐 하실 건데요? 자, 긴이 쓸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가가지고 도박 자금으로 썼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뭐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냐면 도박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법원인 급여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러면 돈을 빌려갈 때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할지 뭘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는 소비 대차였거든요. 그러니까 행위할 당시에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후 사정에 자 후에 어떤지 벌인지는 우리 민법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후가 되겠습니다. 이거 잡아내면 되겠고요. 자, 5번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전통 사찰의 주지직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전통 사찰인가요? 일반 사찰이 있고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일반 사찰은 그냥 매매 대상인 거예요. 일반 거래 대상이고 전통 사찰의 경우는 자,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받고요. 후대까지 이게 물려줘야 될 이게 사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뒷거래를 했다 이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될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서 또 나올 텐데요. 우리 사법부는 종교 문제에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뭐 사회 문제가 되거나 큰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절대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이걸 103조로 판결을 해버렸다? 그 법원은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와가지고 남이야부터 종교 탄압하면 얼마나 이게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두눈 찔끔 감고 그냥 103조로 안 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103조가 아니냐? 이건 주관식 시험인 거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무슨 사찰? 전통 사찰이 보이면 103조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부정행위라는 배우자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103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3조는 반사회적 행위야. 사회질서가 깨지는 거야. 불법원인 급여야. 불법이야.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행위라는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부관계가 유지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키워드는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부정행위가 그러면 그냥 문제 풀이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말 자체가 그러면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회질서가 깨집니까? 가정이 깨집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지 사회질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3조로 하지 않았다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키워드가 뭐가 된다는 소리죠? 부정행위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7번은요.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자 키워드가 일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우리 좀 전에 평생 동안하고 자 일정 기간을 구분하시는 건데 그 실제 판례를 보면 그 회사에서 말이죠. 직원을 채용하는데 여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채용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우리 회사 입사하면 너는 평생 동안 너는 그 이직 못한다.
이렇게 의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103조라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 그런데 일정기한 어떨까요? 일정 동안 근무한다는 약정.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해외로 기술 연수를 보내고요. 돌아오면 뭐 3년 정도는 일정 기간, 5년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근무를 해줘야 된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자 항상 구분점이 자 평생 동안이냐, 평생 동안 아니면 일정 기간이냐 이걸 좀 구분을 해달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자 포인트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자, 평생 동안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8번은 양도소득세, 세금이거든요. 자, 세금. 자, 그리고 공과금 이렇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실제 판례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갑하고라고 둘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양도세가 있는데요. 양도세. 양도세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자, 매도인이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이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번 더 나올 텐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세 5억을 예상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도세가 8억이 부과되는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이 행위가 자 103조 반사적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판단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반사적 행위라는 게 국가 질서가 깨진다. 이게 지금 반사회적 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문제인데 솔직히 여러분들 세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누구나가 다 세금을 내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 공과금 이게 첫 번째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이걸 103조 하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양도세를 매도인에게 전부 다 받건 아니면 매수인에게 받건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103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금 문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양도세 혹은 뭐 공과금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보이면 전부 다 103조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게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의 차이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게 형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그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소송에서는 큰 죄를 지은 자가 정공한 변호사를 써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고 이러면 사회질서가 깨진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데 민사소송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참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그 부분은 103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게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를 받아요. 이걸 법정수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사를 초과해서 이걸 받기로 했대. 그러면 103조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가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 변호사들 말이죠. 변호사들 이 수임료 같은 경우도 대부분 기출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든지 플러스 그리고 민사소송은 이 변호사들이 제 그 후배도 변호사인데 물어보면요. 딱 이 읽어보면 내가 승소하겠다, 패소하겠다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한 10% 정도 성공 보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판사님들도 나가시면 변호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에서 그냥 수임료만 가지고는 이 변호사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공 보수 약정이 붙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자, 사회질서가 깨지지 않는다고 보고 103조로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03조이다, 103조가 아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